하나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0: 나는 준성이야. 오늘은 우리랑 함께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다들 준비됐지?
1: 떡떡 선생님 알려주세요.
2: 안녕 여러분, 떡떡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직업, 직업이에요. 직업이란 말 들어봤어요?
0: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해요.
3: 경찰도 직업이고 소방관도 직업이고 회사원도 직업이고 모든 게 직업이에요.
2: 직업이란 말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사회활동이란 뜻이에요. 수업 시간에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른이 돼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궁금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선생님도 하나의 직업이지요. 또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3: 배우.
0: 축구 선수와 농구 선수 그리고 배드민턴 선수까지.
2: 그렇네요.
3: 이건 너무 나쁜 직업이긴 한데 도둑.
2: 도둑은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사회활동이 아니겠지요.
3: 너무 이상하다.
2: 범죄활동이지요.
0: 찰캉찰캉.
2: 그럼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직업은 무엇인가요? 준상이.
3: 유튜버.
2: 유튜버. 오늘은 짝꿍 단어를 빨리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직업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직업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진로. 진로라는 말 들어봤을까요?
0: 진로는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말하는 거예요.
2: 진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란 뜻입니다. 일기예보에서 태풍의 진로를 예측했어요. 이렇게 태풍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말할 때도 쓸 수 있고, 제 친구는 벌써 진로를 결정했대요. 이렇게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말할 때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직업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알면 진로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어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어떤 직업인지 맞춰보도록 해요. 비행기에서 승객의 안전을 지키고 승객이 편안하게 도와줘요.
0: 승무원.
2: 딩동댕동.
3: 승무원.
2: 다음. 월드컵을 목표로 열심히 공을 차고 훈련을 해요. 준성이.
3: 손흥민처럼
0: 축구선수
2: 딩동댕동. 자, 다음. 불이 나면 곧장 달려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요.
3: 도망관.

0: 잘했어요. 친구들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1: 저는 맨 처음에 의사였지만 진로를 카페 그거 뭐였더라 사장님으로 바꿨어요.
0: 그럼 카페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에이즈랑 커피 만드는 방법!
0: 방법을?
1: 배워야 되죠.
0: 배워야겠네요.
2: 저는요, 배우랑 유튜브 둘 다 하고 싶어요.
0: 그렇구나. 그럼 그 직업을 위해서 지금 준성이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2: 열심히 영상 만들고 그냥 연습하기만 해요.
0: 오,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화이팅! 힘내요.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요?
1: 네.
0: 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때 신나고 재밌는지 천천히 알아가면 되니까 여러분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1: 네.
0: 그럼 오늘 배운 직업과 진로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3: 꺼내고
0: 펼쳐서
3: 펼쳐서
0: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직업.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사회활동. 진로. 앞으로 나아갈 길.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먼저 준성이가 발표해 줄래요?
3: 나의 직업은 배우다. 난 배우의 길을 진로한다.
1: 난 배우의 길을 진로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진로라는 말 속에 이 로가 이렇게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같은 말, 같은 의미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4: 그럼 진로단가?
1: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을 나의 진로는 배우이다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우리 리약을 들어볼까요?
5: 엄마의 직업은 약을 만드는 것이다.
1: 우리 리아가 엄마의 직업을 소개해줬는데요. 약을 만드는 것이다. 예, 이 것이다를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약을 만드는 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직업인지 혹시...
5: 우리... 약사.
1: 아, 그렇다면 엄마의 직업은 약을 만드는 약사이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은 문장이 될 것 같아요.
5: 네.
1: 오늘은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하고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나요. 친구들,
2: 안녕!

0: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풀리랑 꼭꼭 약속!

0: 표현하는 크림 짝꿍. 그럼 오늘도 라라를 불러볼까?
1: 그래. 라라야 알려줘.
2: 안녕. 나는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1: 안녕.
2: 오늘의 관용어는 허파에 라라 들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3: 허파? 허파에
4: 이것 아닌가?
3: 이거? 뭐지? 허파가 라라야, 허파가 뭐야?
2: 허파가 뭔지 궁금하지?
3: 응.
2: 허파는 우리가 숨을 쉬게 해주는 몸속의 기관이야. 공기 중에 산소를 얻어 피에 공급해주고 피가 운반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지. 다른 말로는 폐라고 해.
4: 나는 왠지 공기 같아.
3: 공기?
4: 왜냐하면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는 거잖아. 그러니까 허파에 공기가 들어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니까 난 공기라고 생각해.
3: 허파에 음식이 들다?
4: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3: 허파에 혈액이 들다?
4: 허파에 세인이 들다 하니까.
3: 그럼 허파에 지명이 들다.
2: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재미있게 그려봐요.
3: 근데 허파를 어떻게 그리지?
4: 폐처럼 이렇게.
2: 세인아.
3: 응?
2: 세인이는 혈액이 뭔지 알고 있어?
3: 피.
2: 피를 혈액이라고 하는 거구나.
3: 응.
2: 그럼 왜 혈액이라고 생각했어?
3: 혀도 우리 몸에 있는 하나의 장기니까 우리 몸속에 있으면 피도 있잖아. 그래서 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피 아닐까?
2: 그렇구나. 그럼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
3: 당연한 말 아닐까?
2: 아, 장기에 혈액이 도는 것처럼 당연한 일을 말할 때 쓸 수 있다는 거지?
3: 응.
2: 좋아. 그럼 지명이는 왜 공기라고 생각했어?
4: 왜냐하면 허파가 숨을 쉬는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허파에 공기가 들어가면은 숨을 쉴 수 있어서 허파에 공기가 들어가다라고 생각했어. 뭔가 당연한 말을 하는 거?
2: 아, 그럼 세인이랑 비슷한 뜻인 거지?
4: 응.
3: 난 뭔가 너가 맞는 것 같아, 공기.
4: 난 혈액 그거 맞을 것 같은데?
3: 오.
2: 그럼 세인아.
3: 응?
2: 허파에 혈액 들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쓸 수 있을까?
3: 친구가 하늘을 보고 우와, 야, 하늘에 구름이 떠 있어! 이럴 때 야, 허파에 혈액이 들어간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닐까?
2: 아, 당연한 걸 얘기할 때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3: 응.
2: 그럼 지명이는?
4: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사고팔기 상을 할 때 친구가 엄청 쉽다고 막 얘기했어. 당연한 말이잖아. 만약에 내가 그때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허파에 공기가 들어간다라고 다시 얘기해주고 싶어.
2: 아, 누구나 아는 쉬운 문제를 자기만 한다고 생각했던 친구였던 거야?
4: 응.
2: 좋아. 자, 그럼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한번 설명해볼까요?
4: 이번엔 내가 먼저 해볼래.
3: 그래?
4: 나는 지금 배 안에 허파가 있고 허파 안에 공기가 있는 걸 그렸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작은 점들 같은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2: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4: 뭔가 당연한 말을 큰일처럼 말하는 거?
2: 좋아. 그럼 세인이도 한번 설명해 줄래?
3: 그래. 나는 허파 안에 혈액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어. 허파도 우리 몸의 장기 중에 하나잖아. 그리고 피도 우리 몸에 있으니까 장기 안에 피가 같이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당연한 말을 완전 대단하게 말할 때 그때 쓰는 말 아닐까?
2: 좋아. 둘 다 비슷한 뜻으로 잘 생각해줬어요. 자,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라라가 알려줄게.

0: 오늘의 관용어는 허파에 바람 들다야. 허파는 우리가 숨을 쉬게 하는 몸속의 기관으로 공기가 쉬지 않고 드나들어. 바람이란 많은 양의 공기, 세게 움직이는 공기를 뜻하는 말이지. 마치 허파에 바람이 든 것처럼 여러 번 되풀이하여 숨을 내쉬는 모양을 보고 허파에 바람 들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지나치게 웃는 사람을 표현한 말이야. 그다지 웃기지 않은 일에도 쉽게 웃거나 혼자 있을 때도 딴 생각을 하며 실실 웃고 있을 때 허파에 바람 들다 라는 말을 하지. 또 마음이 들뜨거나 실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써. 만약 가족 모두가 주말에 떠날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만 아무것도 안 하고 신나서 싱글벙글 웃고만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동생아, 허파에 바람 든 사람처럼 계속 웃지만 말고 가져갈 옷과 물건들을 챙기렴. 지난번처럼 수영복 두고 가지 말고. 라고 말이야.
1: 야, 허파에 바람 들다래. 야, 너무 비슷하잖아.
2: 야, 너 허파에 바람 들었냐? 그래도 정말 잘했는데?
1: 고마워.
3: 오늘의 관용어는 허파에 바람 들다.
2: 실없이 행동하거나 지나치게 웃는다는 뜻.
3: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AI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도대체 보물은 어디에 있는 거야?
1: 포도밭에 숨겨진 보물.
2: 어머, 뭐야 뭐야. 제목에서 다 알려주는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2: 포도밭을 잘 찾아보면 보물이 나오겠는데?
4: 오.
2: 자, 그럼 우리 같이 찾으러 가볼까?
5: Let's go!
6: Let's go!
7: Let's go!
1: 옛날 한 포도밭의 농부가 아들 셋과 함께 살았어요. 농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가며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8: 아유, 덥다.
1: 농부는 날마다 밭에 나가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포도를 정성들여 키웠어요.
8: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니 정말 보람이 있군.
1: 하지만 새 아들은 무척 게을렀어요. 하루 종일 놀거나 뒹굴거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8: 얘들아, 오늘은 포도 따러 같이 갈 거지?
9: 에이, 아버지, 귀찮아요.
8: 농사일은 힘들기만 하고 재미없어요.
10: 전 잠깐 놀러 갔다 올게요.
1: 농부는 새 아들을 보며 걱정을 했어요.
3: 아니, 어떡해.
8: 저렇게 게을러서 어떡한담.
1: 세월이 흘렀어요. 농부는 늙고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농부는 새 아들을 불러 모았어요.
8: 포도밭에 너희들을 위한 걸 묻어두었으니 내가 죽거든 꼭 찾아내거라.
1: 얼마 뒤 농부가 세상을 떠나자 새 아들은 무척 슬퍼했어요.
0: 아버지!
1: 장례식을 치른 뒤 새 아들은 다시 모였어요.
9: 아버지가 밭에 묻은 건 뭘까?
8: 엄청난 보물일지도 몰라.
11: 설마.
8: 꼭 찾아내라고 하셨잖아.
10: 그걸 저 흙 속에 그대로 둘 순 없지. 얼른 찾아보자.
1: 새 아들은 포도밭을 둘러보았어요.
9: 이 넓은 땅을 대체 언제 다 파본담?
1: 새 아들은 포도밭 땅을 팠어요. 겨울을 지나며 단단해진 땅을 파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 아들은 있는 힘껏 곡괭이를 휘두르며 보물이 어디 있나 찾았어요.
9: 야옹차! 야옹차!
3: 뭐야?
9: 어? 여기 뭐가 있어?
8: 어디 어디?
9: 에이, 돌이잖아.
1: 돌이 나오면 포도밭 밖으로 던졌어요. 새 아들은 혹시라도 보물을 놓칠까 싶어 한 군데도 빠짐없이 팠지요.
9: 오늘도 못 찾았네.
8: 에이, 또 파보지 뭐.
1: 새 아들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포도밭에 나와 땀 흘리며 보물을 찾았어요. 어느새 아들들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배기고 물집도 생겼어요. 하지만 땅 속에 보물은 없었어요.
9: 도대체 보물은 어디에 있는 거야?
8: 아이고, 힘들어. 파도 파도 안 나와. 혹시 보물을 숨기는 걸 깜빡하신 거 아닐까?
10: 그 넓은 밭을 다 팠잖아. 이젠 더 못하겠어.
1: 새 아들은 포도밭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난 후 포도나무에 싹이 돋아났어요. 싹들은 쑥쑥 자라서 잎이 되었고 꽃도 활짝 피었어요.
9: 저 꽃 좀 봐. 보물은 없고 포도꽃뿐이잖아.
8: 기왕 자란 걸 말라 죽게 둘 순 없지.
1: 새 아들은 포도가 잘 자라도록 포도밭에 물을 주며 가꾸었어요.

0: 나는 다들 뭐 보물 하면은 반짝이는 거, 뭐 비싼 거 그런 걸 생각하는데 사람의 마음 아니면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지혜 그런 것들 또한 보물이 아닌가 싶어. 자기가 직접 노력해서 직접 얻은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으라고 그렇게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1: 우와, 좋아, 좋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잃어본 적 있었어?
2: 응. 두 가지가 있는데 춤을 못 췄어. 근데 이제 댄스 학원에서 춤을 배우니까 춤도 많이 잘 추게 됐고, 그리고 내가 그림도 못 그렸는데 막 만들기는 막 재밌어지고 막 그림 그리기도 막 재밌어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춤잘 추는 거랑 그림 잘 그리는 거를 좀 이루어줬어.
3: 달리기가 유치원 때는 맨날 1등이었는데, 그래서 재능을 찾은 것 같아가지고 자주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 4학년까지 지금 달리기는 여전히 1등이야.
1: 와, 최고, 최고. 박수 쳐주자. 그렇게 노력해서 이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3: 뭔가 뿌듯하고 일단 많이 행복해.
4: 성취감 있고,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게 해준 것 같아서 내 스스로가 기특한 것 같아.
1: 노력이 없이 1등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3: 나는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4: 왜?
3: 뭔가 노력이 있어야지 뭔가 좀 재미가 조금 있다?
2: 그건 그렇지.
4: 맞아, 맞아.
3: 근데 노력 없이 이렇게 한건좀 재미가 없고 뭔가 찝찝해.
1: 그렇구나, 소령이는?
0: 나는 만약에 노력 없이 대가나 성과를 이루면은 실패와 그런 것들을 지나쳐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배우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난 그냥 되니까 그냥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
1: 와, 그런 멋진 생각을 했구나. 포도밭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큰 보물을 하나씩 얻게 된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다. 친구들, 땀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

0: 새로운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괜찮아. 네모 블럭이 딱 받치고 있어서 안 쓰러져.
1: 아, 우리 이제 한글 주사위 놀이 하자.
0: 좋아.
1: 오다! 1, 2, 3, 4, 5! 미음이야!
0: 네모난 주사위를 굴려서 네모난 미음이 나왔네.
1: 그러네. 미,
0: 이번엔
1: 얍! 오, 또 오다!
0: 1, 2, 3, 4, 5!
1: 오다, 오! 이음이랑 오랑 합치면 모! 모음이 할 때 모 글자야! 모! 모!
2: 천지대장님! 둘 중에 뭐 하실래요?
3: 난 이게 좋겠군. 어?
2: 대장님이 동그라미, 내가 네모! 자, 그럼 이 핀으로... 그런데 동그라미가 더 쉬워 보이는데? 아하! 대장님, 바꿔주면 안 돼요?
3: 안 돼. 내가 더 쉬운 거 할 거야.
2: 너무해.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고 싶다.
3: 절대 안 바꿔줄 거야. 잠깐.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다? 오? 그거 재밌겠는걸?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그럼 시작해볼까? 지금 오, 이응, 동, 기역, 으, 리을, 글, 동글동글.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이럴 수가!
1: 대왕별님!
0: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1: 네. 예.
0: 오늘 파괴된 글자는 니은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2: 이번엔 나지?
3: 어? 주사위가 왜 굴러가지?
2: 어? 아, 블록탑이 왜 무너진 거야? 네모난 블록이 다 어디 갔지? 아, 이상하네.
4: 모모아, 이것 봐. 주사위가 동그랗게 변했어.
5: 뭐?
4: 응?
6: 자마 모모아, 무슨 일이야?
4: 네모난 블록이 다 사라졌어요. 네모난 주사위도 이렇게 동그래지고요.
6: 이게 주사위라고? 공 아니야?
4: 우리 아까 뭐라고 써놨는데? 오로 변했어!
7: 네모난 블록이 사라지고
6: 네모난 주사위는 공처럼 변하고
8: 네모난 미음이 이응으로?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니은과 미음이 들어가잖아! 혹시
1: 네모?
6: 저것 봐! 네모난 TV도 동그랗게 변했어. 오, 굴러간다.
8: 이럴 수가. 천지가 네모 글자에 동글동글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7: 세상에 있는 모든 네모가 동그랗게 변하게 될 거야.
2: 아이여, 그 전에 어서 네모 글자를 찾아요.
6: 그래, 서두르자.
2: 자음,
9: 모음,
2: 변신!
8: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2: 네! 네. 아이야!
3: 어? 저기 니은미음이 있어요.
4: 아, 저건 나무야.
6: 먼저 네모 모양을 찾아야 할 것 같아.
4: 네모 모양이라면 세모 모양 나무, 세모 모양 바위.
3: 동글동글한 바위는 있는데 네모난 모양을 못 찾겠어.
10: 그건 천지대장님이 네모 모양을 다 동글동글한 공처럼 바꿨기 때문이지.
11: 천지? 동글동글한 건 잘 구르기 마련. 대굴대굴 바위가 대굴대굴 구르다.
7: 자마 모마, 어서 피해!
2: 네!
6: 어서 막자!

0: 뿅망치로 지진 파!
1: 부메랑! 야! 하! 하!
0: 태극봉! 초! 강력! 회오리!
2: 어디로 갔지?
0: 네모를 찾을 수가 없어. 네모를 어디서 찾지? 아,
3: 글쎄요. 어? 저기 봐요. 세모 두 개가 꼭 네모 같아요.
4: 응? 응? 아, 그래 맞아. 세모 두 개를 합치면 네모가 될 수 있어.
0: 오, 똑똑한걸.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6: 마법진! 모은 마법진!
0: 히읗, 아, 비읍, 합! 치읒, 이, 치!
4: 비긋, 아, 다!
0: 합시다! 세모 두 개를 합치다! 우와, 네모가 됐어!
2: 세모 두 개를 합쳐 네모를 만들다니
7: 대단하구나 아이야.
4: 어서 글자를 찾자.
8: 돌아와 한글.
0: 애를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2: 좋아.
0: 용망치 태극봉 합체.
2: 어와? 니가 맞나?
9: 에?
0: 오는 내가 쓸게. 헛! 쥬엇! 뿅망치로 오!
4: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6: 이윤이 애를 만나?
3: 네!
6: 이음이 오를 만나 모!
5: 네모!
10: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TV도 다시 네모로,
1: 주사위도 네모,
0: 이응도 다시 미음이 됐어. 블록도 다시 네모 모양이 됐어. 이렇게 놓으면
2: 블록 탑 완성! 와!
3: 우와! 탑을 아주 멋지게 쌓았네, 이거. 오! 오! 어? 아이고.
0: 어? 할아버지!
3: 아, 어떡하지. 자, 음아, 모음아. 네모 블록을 밑에 쌓아야 더 튼튼한 거야. 알았지? 할아버지랑 더 튼튼하고 엄청 멋지고 더 큰 성을 쌓아볼까?
2: 와, 좋아요!
3: 좋았어! 자, 네모 블록을 밑으로 쌓아보자. 네모, 네모. 네모.
1: 네모.
3: 네모.
1: 네모.
3: 짠, 짠. 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한글 과자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2: 네모!
3: 네모!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찌릿찌릿 전기.
1: 진짜 재밌겠다. 모험아 빨리 와. 시작 누른다.
2: 잠깐 잠깐 우리 팝콘 먹으면서 보자.
1: 참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2: 아이스크림은 다음 편 볼 때 먹자.
1: 좋아.
3: 아, 저기가 바로 떡갱 감독의 소영아. 진짜 웃겨. 오디션장인가.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텔레비전, 냉장고. 만약 전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 마법을 걸어야겠어. 슛! 슛! 지읒, 어, 이응, 정. 지읒, 어, 리은, 전. 전기가 끊어지다. 정전!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떡갱 감독을 도와주러 간다 봐.
3: 어, 정말? 나도 갈래. 걷기야만. 걷기야만. 떡갱 감독이.
1: 너무 웃겨. TV 꺼졌네. 갑자기 왜 이러지?
7: 아, 정전인가 봐.
1: 정전?
8: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9: 아, 천지. 오늘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0: 대왕별님, 지금 바로 출동하게요.
8: 좋아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기억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1: 불 안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워. 정전이 되니까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 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아하. 근데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가지? 촛불 있잖아. 아!
10: 조심, 조심.

0: 맞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냉장고도 멈추잖아.
1: 아, 그러네.
2: 자음아, 모음아.
0: 아이야.
3: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0: 아까부터 정전이에요.
4: 정전이라고?
5: 정전이 되면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전등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게 돼.
3: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지읒과 기역이 들어가잖아. 그럼 전기?
4: 내가 확인해보고 올게. 세상이 깜깜한 암흑이 되었어. 아무래도 천지가 전기 글자에 정전 마법을 건 것 같아.
0: 정전이 되니까 너무 불편해요.
6: 맞아. 어서 가서 전기 글자를 찾아요.
4: 좋아. 한글 세계로 출발해볼까?
7: 네! 자음!
8: 모음!
7: 변신!
9: 구름과 땅 사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전기, 번개. 번개의 힘이여, 이 천지군으로 모여라!
10: 우와, 천지군에 번개를 모으신 거예요?
9: 그래, 이제 이 천지군으로 번개 공격을 할 수 있지.

0: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1: 저기 기억이 있어요. 저건 경부구나. 저기도 기억이 있어. 저건 전기가 아니고 장갑이야.
0: 저거 아니야? 저 건전지 안에 전기 글자가 있는 것 같아.
2: 그럼 어서 찾아볼까?
3: 나와라, 한글!
0: 왜안 되지?
4: 잘 봐. 건전지에 전기가 부족해. 그래서 글자를 찾을 수 없나 봐. 먼저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0: 역시 그렇군.
5: 조심해!
0: 어서 피해!
6: 이게 바로 천지 대장님의 번개 힘이다!
0: 천지?
3: 번개의 힘이여. 천지곤 번개!
0: 천지, 그만두지 못해?
3: 천지곤 번개!
0: 안서!
3: 천지곤 번개!
0: 나영사.
6: 역시 상대가 안 되는군.
0: 어떡하지? 그렇지. 태극봉은 전기가 통해. 그렇다면 태극봉!
6: 자.
3: 무서워서 포기하는 건가? 천지군 번개 쥬앗!
4: 저건 이용사가 태극봉을 피뢰침처럼 사용하고 있어. 피뢰침은 전기가 통하는 뾰족한 막대기로 번개를 땅속으로 사라지게 해서 번개의 피해를 막는 장치야.

0: 이럴 수가. 천지곤의 번개가 모두 사라졌어.
1: 말도 안 돼.
2: 잘했어, 이용사.
3: 번개 공격도 내 태극봉 앞에선 아무 소용없지.
4: 번개도 다 써버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인가? 각오해라.
0: 아이야, 두고 보자.
1: 두고 보자.
3: 글자를 찾으려면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2: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6: 모음 마법진.
4: 지읒, 오, 이응, 충.
2: 지읒, 어, 니은, 전.
4: 전기를 채우다,
2: 충전.
4: 건전지를 충전하다.
2: 그렇다면
4: 어는 내가 쓸게. 흣! 쥬업! 뿅망치로 어!
3: 이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이! 헛!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지읒이 어와 이응을 만나 전. 기역이 이를 만나 기. 전기.
7: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 전기가 없으면 불도 안 들어오고. 불편한 게 정말 많구나.
9: 그렇지. 전기의 소중함을 잘 알겠지.
8: 아, 할아버지.
10: 그래, 전기는 소중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니까 더 잘 안전하게 사용해야 돼. 근데 이만 불 켜자. 할아버지는 눈이 침침해서 예쁜 몸이, 자음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8: 그래요, 할아버지.
10: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전기!
10: 전기!

0: 대공원에 나타난 괴력 공룡 다리오닉스. 잘 봐, 재민.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
1: 네가 했던 대로 알았어.
0: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다시 해봐.
2: 어? 조심해.
0: 졌다.
3: 루시오. 고마워. 루시오, 너 공룡 좋아하지, 그치?
0: 공룡이라 뭐 좋아하지?
3: 실은 산사우리오 놀이공원에 새 롤러코스터인 소닉사우루스가 생겼거든. 나랑 같이 가서 타보지 않을래? 방금 네가 날 구해줬으니까 내가 낼게.
0: 공룡 모양의 롤러코스터라고? 좋지, 같이 가자.
3: 잘됐다.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보자. 안녕.
0: 안녕. 왜? 뭐가 그렇게 웃겨? 쟨 그냥 고마워서 그러는 거야.
4: 오, 진짜 고마워서 그러는 걸까?
3: 빨리 와, 루시오. 이쪽이야.
0: 같이 가.
3: 엄청 재밌을 거야.
4: 오, 여기 진짜 멋지다.
3: 제일 먼저 뭐 타고 싶어?
0: 소닉사우루스 타러 온 거 아니었어?
3: 그건 나중에 타도 돼. 일단 가자.
4: 저기 있다. 놀이기구 타는 것보다 이게 더 흥미진진한데.
1: 당황해하는 루시오의 모습을 놓칠 순 없지.
3: 이쪽이야, 루시오.
0: 조심해. 이건 뭐 하는 거야?
3: 이걸 돌리는 거야. 우와! 기분이 어때, 루시오?
0: 이럴 줄 알았으면 아침 굶고 나올걸.
3: 어서, 루시오. 다른 것도 타야지.
0: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
4: 저쪽이야. 가자.
1: 스파이 임무 진짜 재미있는데.
3: 내가 어쩌다 이런 일에 끼었을까나. 저기 봐, 소닉사우루스야. 딱 맞춰왔네. 빨리 앞자리에 앉아.
0: 앞자리? 그게
3: 나 너무 기대돼.
0: 날 것 같은데.
5: 진짜 공룡이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3: 가자.
6: 즐거운 시간 되세요.
3: 이번엔 바이킹 타러 가자. 우리 뭐 좀 먹을까? 삼계탕 어때?
0: 다 좋아. 놀이기구 타는 게 아니라면.
7: 잠깐만, 얘들아. 저기 너희도 보여? 어? 테사랑 루시오 뒤에.
3: 넌 무슨 맛을 제일 좋아해?
8: 아기 공룡이네. 나랑 같이 놀자.
4: 아기 바리오닉스? 공룡 모형이겠지 뭐.
1: 아니, 저건 진짜야.
3: 백스가 보낸 공룡이 분명해.
4: 빨리 잡자.
8: 아기 공룡아! 안 돼, 나랑 같이 놀자.
3: 멈춰!
8: 안 돼!
3: 너희 쫓아, 난 루시오를 부를게.
0: 알았어.
3: 루시오! 공원에 아기 공룡이 나타났어. 어서 가자.
0: 야, 기다려. 화장실이 급해서 좀 다녀올게.
2: 알았어.
6: 우리도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요. 어때요? 좋죠?
9: 넌 이게 재밌어?
6: 대장, 저기 좀 봐요. 아니요, 공룡 모형 말고 아래쪽이요.
9: 진짜 공룡이잖아. 서둘러, 빨리! 어서 잡아야 해. 이 빅 다이슨을 피해서 달아날 순 없을 거다. 됐어! 이제 사냥감을 주러 가볼까?
0: 오예! 공짜 똑이잖아!

0: 메카타이노를 막아야 해!
1: 다이노모빌을 출동시켜!
0: 다이노모빌 출동!

0: 어디로 가는 거지? 루시오! 루시오!
1: 결승은 루시오가 골샷!
0: 좋아! 가자! 하이!

0: 대단한 합체포! 정신 바짝 차려! 덩치가 큰 녀석이야! 다들 가자!
1: 가자!
2: 어지러운가 봐.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도 그랬잖아. 그럼 힘으로 로봇을 이길 수 없다면?
3: 녀석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이기면 돼.
2: 다들 됐지? 한번 해보자고.
3: 효과가 있는데 작아지고 있어.
2: 지금이 기회야. 돌아보자 이거지.
0: 이거나 받아. 안킬로 파워 증전. 메타 안킬로 한.

0: 관절이 약해졌어.
1: 좋아, 이제 뭘 해야 할지 다들 알지? 끝내버리자고.
2: 네,
0: 맥스 소드

0: 이리 와, 아가야. 괜찮아. 우리랑 같이 집에 가자. 팬케이크 좋아해?
1: 루시오!
0: 됐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싫은 내가...
1: 난 괜찮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슈퍼히어로를 만났으니까. 미안한데 루시오, 난 가봐야겠어. 당장 팬클럽에 가입해야 하거든.
0: 뭐? 팬클럽? 그게 무슨... 안 됐다. 아무래도 진 것 같은데? 그것도 너 자신한테.
2: 움직이는 공룡뼈 소동.
3: 이제 그만 잘 시간이야, 로디.
0: 알았어, 알았다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 읽어달란 거지? 좋아, 시작할게. 아기 공룡 이야기. 어느 날 아기 공룡이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자 새로운 세상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엔 또 다른 공룡도 있었죠.
4: 아직 안 자니? 이제 그만 불 끄고 자.
5: 아기 공룡이 이렇게 어? 말했어요. 안녕, 난 네 친구야.
0: 뭐라고?
3: 로디 말하는 게 엄청 늘었네.
4: 로디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은데?
5: 로디, 똑똑해.
4: 내일 산사우리우 공룡박물관에 데려가서 지능검사를 해보자꾸나. 거기에 우릴 도와줄 오랜 친구가 있거든.
0: 박물관이요? 재밌겠는데?

0: 얘들아 늦어서 미안.
1: 안녕.
0: 괜찮아.
2: 지금 장난해?
0: 우리 로디 의상 어때? 엄청 멋있지?
3: 오전 내내 만들었어.
4: 재밌다.
0: 엉망?
5: 진창.

0: 그거는 나중에 사귀자.
1: 아니.
2: 우와, 완전 멋지다. 픽시 바바룰라가 있었네.
3: 다이노스에서도 본 적 없었는데.
4: 역시 박물관은 최고야.
5: 로라! 어? 질리언!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6: 여긴 질리언 박사야. 대학 때 친구로 공부도 같이 했었지. 이 박물관과 연구실의 책임자란다.
5: 우와. 너희에겐 정말 많이 들었어. 모두 만나서 반갑다. 그나저나 나한테 말한 그 공룡은 어디 있어? 농담이 아니었구나. 진짜였어.
1: 아니. 왜?
5: 반가워, 로디. 진짜 아기 벨로시랩터라니. 로디의 두뇌 능력을 검사하고 싶다고?
6: 맞아. 로디는 우리가 만나본 공룡 중에 가장 똑똑하거든.
2: 제가 로디한테 많은 걸 알려줬죠.
5: 이게 바로 두뇌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야. 여전히 믿어지질 않아. 진짜 살아있는 공룡이 내 눈앞에 있다니.
1: 아니.
5: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 너흰 박물관을 구경하고 있을래?
4: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2: 넌 여기 있어, 로디. 잘할 수 있어. 이따 봐.
1: 로디.
2: 우와, 여기 박물관은 올 때마다 정말 놀라워. 늘 새로운 게 보이거든. 아, 로디도 같이 구경하면 좋은데 검사받는 거 좀 걱정돼.
7: 괜찮을 거야, 루시오. 훌륭한 과학자 두 분이 로디를 봐주고 계시잖아.
2: 뭐, 그렇긴 하지만...

0: 엄마, 살아있는 공룡이에요.
1: 대체 어떻게 된 거지?
2: 공룡뼈가 살아 움직일 리가 없는데, 안 그래?
3: 변신해, 얘들아. 공룡이 사나워지기 전에 제압하자.
4: 좋아.
3: 오즈, 루시오, 치쿤드, 너희는 저쪽으로 가.
5: 러디.
6: 이제 몸 전체를 검사해볼게.
7: 안 돼! 아직 안 끝났어, 로디! 어디가! 로디!
4: 저기 있다! 나한테 맡겨! 파인라인 발사!
8: 진정해!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9: 스밀러클로 발사!
5: 로디!
8: 로디가 왜 저기 있는 거지?
4: 걱정 마, 내가 데려올게.
3: 잠깐! 로디한테 한번 맡겨보자.
4: 그래, 좋아.
5: 난 네 친구야.
10: 저기 있다. 랩터답게 정말 빠르구나. 어? 공룡이 두 마리잖아.
5: 로디.

0: 괴물이다!
1: 메카 다이노야! 벅서님은 내가 대피시킬게!
2: 다이노스터, 메카 다이노를 막아줘!

0: 박사님 말씀 들었지?
1: 나한테 맡겨! 내 터키!
2: 어떻게 된 거지? 몸이 안 움직여.
0: 제이미! 루시오를 구할 동안 시선을 좀 끌어줘.
1: 알았어. 좋은 생각이 났어. 처음 써보는 건데. 마이크로들은

0: 자, 복수같이 공룡아! 메카 다이너를 공격해!
1: 안킬러 파워 펀치!
0: 감각이 돌아왔어! 고마워, 얘들아!
1: 메타트론이 필요해! 다이노모빌 출동!

받아! 기회는 지금뿐이야! 메타트론! 합체 준비 완료!

0: 점점 굳어져.
1: 타워를 아무리 올려도 꼼짝을 안 해.
0: 어서 공격해야 해. 어? 너야? 손이 안 움직여. 방법을 생각해내야 해. 안 그럼 정말 위험해질 거야.
2: 도와줄게.
0: 에터 부스터!

0: 안녕, 친구.
1: 정말 놀라운데? 검사 결과에 따르면 로디는 우리가 만난 공룡 중 가장 진화된 생명체야. 그러니까 훈련만 받으면 로디는 팀에 큰 도움을 줄 거야.

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팔팔한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1: 이게 무슨 소리예요?
2: 할아버지가 뭘 만드신대요?
3: 아이고, 우리 귀여운 손주들 왔구나. 어쩜 이렇게 딱 맞춰 왔니? 안 그래도 지금 막 다 만들고 나오는 건데.
2: 이제 뭔지 나도 좀 합시다.
3: 히히히, 보여줄게, 잠깐만.
2: 와! 장난감 기차를 만들었구려.
3: 이게 어딜 봐서 장난감이야. 거트루드라는 이름도 있는데 내가 아주 작게 만든 1호 꼬마 기차란 말이야.
2: 기차면 철로가 있는 대로만 가야 되겠네요.
3: 오호, 천만에. 거트루드는 자동차 바퀴를 달았거든. 그래서 어디든 다 갈 수 있게 만들었지.
1: 할아버지, 우리도 거트루드 타도 돼요?
3: 네, 뒤에 타세요. 전속력으로 출발.
1: 갔다 올게요, 할머니.
2: 그래, 이따 보자.
0: 팔팔한 조지는 할아버지 꼬마 기차가 좋았죠.
1: 할아버지 기차가 칙칙폭, 칙칙폭, 칙칙폭.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할아버지의 꼬마 기차.

0: 꿀꿀 기차에 탄 우리는 꿀꿀꿀 즐겁네.
1: 다현이가 할아버지 견인차를 타고 갑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 다현이.
4: 장난감 기차 타고 어디 나들이 가시나?
5: 장난감? 거두루드가 어째서 장난감이야? 내 눈에는 그게 장난감 차 같구만.
4: 어디다 대고 장난감이래. 이 견인차가 얼마나 튼튼한데 탱크처럼 뭐든지 다 끄는구만.
2: 할아버지, 저도 저 기차 타도 돼요?
4: 그야 네 맘이지 대니. 저 따위 장난감이 더 좋다면 뭐.
2: 고마워요 할아버지.
6: 할게요 할아버지.
1: 유치원 버스가 오고 있네요.
7: 자, 왼쪽을 보시면 언덕이 있죠? 나무도 있고요.
3: 안녕 얘들아.
8: 안녕 페파.
1: 페파 친구들이 다 모여 있군요.
3: 우리도 저 기차 타도 돼요?
7: 전 지금 어린이집에 사는 내고장 바로 알기 버스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차를 타고도 할 수 있을까요?
5: 아, 할 수 있고 말고요.
7: 그럼 여러분, 버스 대신 저 기차를 타고 싶은 친구 손드세요. 그럼 이 버스에 남고 싶은 친구 손들어 보세요. 알았어요. 모두 저 기차로 갈아타렴. 내가 바로 뒤따라갈게.

0: 아주 큰 진흙탕이 있네요.
1: 바로 가면 차가 빠지겠어요. 다른 길로 돌아가죠, 어르신.
2: 이런 진흙탕도 못 건너면 쓰자. 가자, 거트로드. 넌 할 수 있어.
1: 가자, 버스야. 넌 할 수 있어.
0: 버스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1: 난 몰라.
3: 안녕하세요, 레베카 이모. 무슨 문제 있나요?
1: 버스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저 좀 꺼내주실래요?
3: 그러죠.
1: 어르신 차로 꺼낼 수 있을까요?
3: 당연하죠.
1: 됐어요, 어르신?
3: 아니요. 내 차로 물인 것 같은데 더 센 차로 끌어야 되나?
2: 왜 그래? 내가 좀 도와줄까?
3: 이런 일은 나 혼자서도 거뜬히 해요. 어쨌든 고마워요.
1: 좋은 수가 있어요. 페파 할아버지 기차요. 저걸로 한번 끌어볼까요?
3: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죠.
0: 페파 할아버지가 기차로 버스를 진흙탕에서 꺼내려고 합니다.
2: 엔진 출력 최대로!
4: 힘내, 거트루드!
2: 힘내, 거트루드!
3: 굉장하구만!
1: 아니, 무슨 장난감 기차가 그렇게 힘이 세요? 엄청나네요.
2: 장난감이라니? 우리 거트루드가 어째서 장난감이야?
5: 꼬마 기차 거트루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차예요. 아기 놀이.
0: 팔팔은 사촌 언니 클로이 집에 갑니다.
6: 오늘 너희 큰 집에 가면 클로이는 보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사촌도 본다.
0: 팔팔 가족이 드디어 큰 집에 왔습니다.
7: 안녕하세요.
8: 그래, 어서들 와.

0: 있구나.
1: 클로이는 팔팔한 조지보다 나이가 많죠.
0: 새로 태어난 사촌 동생은?
2: 얘가 새로 태어난 동생이란다. 오.
1: 사촌 동생은 갓 태어난 작은 아기였죠.
2: 어머나,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0: 걔도 여자아이예요?
3: 아니, 안 됐지만 남자야.
0: 여자애면 좋을 텐데.
3: 누가 아니래?
1: 조지는 남동생이라 좋았어요.
0: 공룡.
2: 얘는 아직 어려서 공룡 같은 거 못 갖고 놀아.
0: 조지, 아기한테 그렇게 놀자고 하면 어떡해. 이렇게 놀자고 해야지.
2: 탈파, 공놀이는 큰애들이나 하는 거지. 애기가 어떻게 해.
0: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공룡도 싫고 공도 싫으면 넌 뭘 할 줄 알아?
3: 먹고 자는 건 엄청 잘하지. 이런 것도 잘하고.
0: 큰엄마, 저도 얘 한번 안아봐도 돼요?
2: 그럴래? 대신 조심해야 된다. 알렉산더 떨어지지 않게.
0: 알렉산더예요?
2: 그게 얘 이름이야. 아가 알렉산더.
1: 아기 이름이 참 멋있네요.
0: 얘 정말 귀엽다. 남자애라 좀 아쉽긴 해도. 이 냄새 뭐예요, 큰엄마?
2: 응가했나? 우리 알렉산더 기저귀 갈러 가야겠네.
0: 기저귀 했어요?
4: 페파, 너도 아기였을 땐 저렇게 기저귀 찼거든.
0: 거짓말 마요, 아빠.
3: 엄마, 저 페파랑 조지랑 같이 놀아도 되죠?
2: 그럼.
0: 클로이 언니, 남동생 새로 태어나니까 좋아?
3: 그럼, 우리 알렉산더 귀엽지 않니?
0: 우리 조지도 저렇게 귀여운 아기는 좋을 텐데.
3: 아, 맞다. 우리 조지 데리고 아기 놀이할까, 베파? 내 장난감 유모차에 태워서.
0: 그래, 그거 재밌겠다.
3: 싫어.
1: 조지는 아기가 되기 싫었어요.
0: 조지, 귀여운 아기 놀이 한 번만 해줘. 그럼 누나가 무지하게 잘할게. 하늘 보고 약속.
1: 조지는 솔깃했어요.
3: 내 장난감 다 갖고 놀아도 돼.
1: 조지는 더 솔깃했죠.
0: 이따 우리 집에 가면 내 장난감도 다 갖고 놀아.
1: 조지가 결심을 합니다.
3: 우리 예쁜 아기 정말 귀엽다.
1: 친구들이 왔네요. 탄디랑 수지, 레베카, 조이가.
5: 안녕.
6: 네.
3: 근데 조지 앤 왜 유모차를 타고 있어?
0: 얜 조지 아니거든. 귀여운 우리 아기야.
5: 구구구.
7: 에이, 조지 맞는데 뭐.
3: 조지 데리고 아기 놀이하는 중이거든.
5: 아.
3: 얘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야.
5: 안나.
1: 조지는 여자 아기는 되기 싫었어요.
0: 알았어. 얜 남자예요.
3: 나한테 지금 과자 있는데 우리 귀여운 아기도 하나 먹을래?
0: 어머, 안 돼요. 아기가 무슨 과자를 먹어요?
1: 조지는 과자를 좋아하죠.
3: 좋아, 그럼 딱 하나만 먹든가. 아주 똘똘하게 생겼네요.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0: 하는 짓까지 재밌네요.
6: 이렇게 귀여운 아기는 정말 처음 봐요.
1: 조지는 아기 놀이가 좋았어요. 큰엄마가 알렉산더를 데리고 오십니다.
0: 우와, 쟤 좀 봐. 쟤는 진짜 아기다.
8: 얘 정말 귀엽다.
7: 조지보다 얘가 더 귀엽지 않니?
1: 아, 저런. 진짜 아기 때문에 조지가 밀려났네요.
2: 아, 조지. 넌 항상 엄마의 아기인데 왜 울고 그러니?
4: 아기 놀이는 그만하고 딴 거 하자. 무서운 공룡이 쫓아다니는 놀이는 어때?
8: 공룡에게 도망가자!
1: 조지는 아기 돼지 놀이도 좋았지만 지금처럼 조지인 게 더 좋았죠.
0: 자전거 경주.
1: 화창한 아침입니다. 팔팔한 조지는 아침을 먹고 있죠.
4: 날씨도 좋은데 모처럼 우리 자전거나 타러 갈까?
0: 자전거 타러 가요. 만세!
1: 팔팔한 조지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죠. 팔팔은 두발 자전거를 타고 조지는 세발 자전거를 타죠. 엄마 아빠는 2인승 자전거를 탑니다.
0: 그게 뭐예요?
4: 엄마 아빠가 타고 갈 자전거. 맨 앞엔 아빠가 타고 뒤엔 엄마 도로 타라고 할 거야.
2: 맨 뒤에 보조 의자 2개 달아줄게. 너희

0: 너 이거 타고 가자.
1: 우린 그냥 우리 자전거 타고 가면 안 될까요?
0: 조지는 어려서 안 돼, 페파. 자전거 오래 타면 다리 아파.
1: 조진 어리지만 전 크잖아요. 전 괜찮아요.
2: 한참 갈 건데 다리 아프다고 해도 아빠 모른다.
1: 네, 아빠 걱정 마세요.
2: 좋아, 그럼 못 빠뜨린 거 없지?
3: 네, 없어요.
2: 그럼 출발한다.
1: 내가 1등이다.
2: 우린 지금 경주하는 거 아니거든. 그냥 슬슬 자전거 타고 가는 거지.
1: 누가 뭐래요? 그래도 제가 1등이잖아요.
2: 아, 이제 우리가 1등이지?
1: 네. 힘들어. 오르막길 정말 싫어.
2: 페파, 우리가 1등인데 어쩌지?
1: 아니요, 아니에요, 아빠. 아깐 우리 경주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해요. 나 잡아봐라.
2: 뭐 저런 깍쟁이가 다 있어.
1: 안녕 우리들아, 우리 자전거 타러 나왔다.
4: 안녕 우리들아.
2: 아, 오랜만에 자전거 타고 나오니까 두 배로 더 상쾌하네. 어휴, 오랜만에 오르막을 오르려니 두 배로 더 힘들군.
5: 점점 경사가 심해지네요.
1: 난 오르막길 나올 때가 제일 싫더라.
0: 그래도 경치는 좋잖아. 저기 좀 봐.
2: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페달이 안 밟혀? 아이고, 어쩐지. 여보, 페달 안 밟아?
0: 어우, 미안해요. 경치 보느라 깜빡했어요.
5: 페파 가족은 드디어 언덕 꼭대기에 올라왔어요. 페파 친구들도 미리 와 있네요.
6: 안녕, 페파.
1: 안녕.
7: 우리 지금 자전거 경주할 건데.
1: 네. 페파, 너도 자전거 경주할래? 그래, 수지. 내리막길에서만 하면 나도 할게.
7: 알았어.
5: 모두 내리막길에 경주를 하러 모입니다.
2: 준비됐니, 얘들아?
6: 됐어요.
2: 자전거 경적 소리가 나면 출발하기다. 바로 이 소리.
5: 페드로가 너무 서둘렀네요.
2: 멈춰, 페드로. 아직 경주 시작한 거 아니거든.
8: 죄송해요, 아저씨.
2: 방금 그 경적은 그냥 시범으로 들려준 거란다. 이런 소리가 난다고. 미안하다, 페드로. 아저씨가 괜히 또 경적을 울려서. 이번엔 진짜로 경적을 울려줄게. 그럼 바로 가.
1: 방금 가라고 하셨지?
8: 그런 것 같은데?
2: 페파, 넌 안 가니?
1: 아빠가 경적을 울려야 가는 거 아니에요?
5: 데리가 1등이네요.
1: 비켜! 비켜! 야호! 야, 이겼다!
6: 잘했어, 페파!
1: 그치? 원래 내리막길에선 아무도 날 못 이겨.
5: 이제 모두 집에 갈 때가 됐네요.
6: 안녕, 페파!
1: 잘 가!
0: 우리도 이만 집에 가자, 페파.
1: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자전거 타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더니 다리 아파서 못 가겠어요. 저도 태워주시면 안 돼요?
0: 널 태워주면 아빠는 어쩌라고?
1: 아빠는 내 자전거 타면 되죠. 이것도 되게 좋아요.
2: 어우, 그러지 뭐.
1: 이 자전거 되게 좋다. 아빠, 제 자전거도 마음에 들죠?
2: 그래, 페파. 이것도 아주 좋구나.
1: 우리만의 장소.
5: 페파랑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마당에 있는 나무집에서 놀 생각이죠. 둘 다 이 나무집을 굉장히 좋아하죠. 조이, 수지, 레베카, 리처드 친구들이 놀러왔네요.
1: 이 나무집 정말 좋다, 페파.
9: 들어가도 돼?
1: 그래. 손님들 왔으니까 맛있는 차 줄게.
5: 페드로랑 데니도 왔네요.
8: 안녕, 페파.
7: 우리도 끼워주라.
1: 미안한데 데니, 남자는 안 되고 여자애만 들어올 수 있어.
9: 남자애들은 시끄러워서 안 돼.
10: 매일 우리 소꿉장난이나 망쳐놓고.
7: 조지랑 리처드도 남자잖아.
1: 어, 진짜? 미안해 조지. 이 나무집은 여자애만 들어오는 데야. 너도 나가줘.
2: 아니 왜 우니?
7: 여자애들이 우린 저 나무집 들어오지 말래요. 지들끼리만 놀고.
2: 호호, 그럼 할아버지가 좀 도와줄까? 자, 날 따라오렴.
1: 됐어, 다 갔어. 이제 우리끼리 차 마시고 수다 떨자.
7: 어, 무슨 소리지?
2: 어떠냐? 이 정도면 너희 남자애들 본부로 손색이 없지? 문을 열면 이런 다리도 생기고 말이다.
7: 우와, 성이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1: 우리도 들어가도 돼?
7: 안 돼! 이건 남자애들 본부거든. 남자만 들어올 수 있어.
10: 나도 성 좋아한단 말이야.
1: 성이 뭐가 좋아? 우리 나무집이 훨씬 좋지. 가자, 얘들아.
7: 나는 성에 사는 왕자.
2: 성이면 성답게 깃발도 달아볼까?
1: 우와! 봐, 쟤들은 깃발도 있어. 우린 저렇게 후진 깃발 필요 없거든.
5: 파파 할머니가 왔어요.
3: 안녕, 아가씨들. 뭐 필요한 거 없니?
6: 깃발이요, 할머니.
1: 기왕이면 남자애들 것보다 근사한 걸로요.
3: 할머니가 한번 만들어봐마.
7: 나는 성에 사는 왕자.
2: 요즘엔 성에 전화도 다 있다고 하더라. 자, 이거 받으려. 줄을 팽팽하게 당겨봐. 그럼 남자애들이랑 얘기할 수 있단다.
10: 우린 쟤들이랑 얘기하기 싫거든요.
7: 우리도 니들이랑 얘기하기 싫다 뭐.
5: 할머니가 여자애들 깃발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3: 원피스로 만든 깃발인데 예쁘지?
1: 고맙습니다, 할머니.
4: 난 왜 남자애들 깃발이 더 멋있어 보이지?
1: 나도 저 성에 들어가 봤으면.
10: 나도 예쁜 공주님은 다 성에 살잖아.
1: 내가 예쁜 공주님이면 저런데 안 살아. 이 나무집에 산다고 하지.
10: 우리도 들어가면 안 될까? 한 번만.
7: 이렇게 말하면 들여보내줄게. 너희 성이 최고야, 데니.
10: 아, 너희 성 최고야.
1: 갈 테면 가. 난 여기 남을 거야.
10: 와, 이 성 진짜 좋다.
5: 어, 어떡하죠. 갑자기 비가 오는데 성에는 지붕이 없어요.
7: 나무집에 가야지. 안 되겠다. 싫어. 갈 테면 가. 난 여기 남을래.
5: 비가 그쳤습니다. 조지가 진흙탕을 발견했어요.
1: 재밌겠다. 우리도 하자.
7: 난 이 성을 꼭 지킬 거야.
1: 나도 우리 나무집 지킬 거다 뭐.
2: 호호, 성은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가서 놀지, 데니.
3: 나무집은 할머니가 지켜줄게, 페파.
5: 페파랑 데니는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게 좋았죠. 모두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게 좋았어요. 남자애든 여자애든 전부 다요.
1: 편지 배달하기.
5: 우체부 아저씨가 페파 집에 편지를 배달하러 왔습니다. 얼룩말 조이도 아빠 차를 타고 왔죠. 자기 편지를 직접 돌리려고요.
11: 이건 데니 거, 이건 수지 거, 이건 레베카 거. 아, 페파랑 조지 거다. 이제 이것만 돌리면 돼요.
12: 좋아, 그럼 어서 배달하러 가자꾸나.
11: 네, 아빠.
5: 팔팔한 조지는 편지만 오면 신이 나죠.
1: 오늘은 두 통 왔어요.
13: 이건 아빠한테 온 편지네.
14: 와, 누가 보낸 걸까? 받는 분은 페퍼 아빠. 전화 요금 고지서 나왔습니다. 어우.
1: 고지서가 뭐예요? 별로 신나는 편지 같진 않아요.
14: 그래, 별로 신나는 편지는 아니지.
1: 엄마, 이건 엄마한테 온 편지예요?
13: 아니, 이건 엄마한테 온 게 아니라 페파랑 조지 건데.
1: 우와! 누가 우리한테 보냈을까?
13: 오늘 내 생일인데 너희도 와줄래? 기다려.

0: 있게 조이.
1: 조이가 팔팔한 조지한테 생일 초대장을 보낸 거였네요.
2: 야호!
0: 너희도 조이한테 답장 쓰는 게 어때? 오늘 생일 파티에 꼭 가겠다고.
2: 답장 쓰는 것 좀 도와주세요, 엄마.
0: 물론이지.
1: 팔팔한 조지가 조이한테 답장을 쓰고 있어요.
0: 답장에 뭐라고 쓸까?
2: 안녕, 조이.
0: 안녕, 조이.
2: 그 다음 말은 생각 안 나요.
0: 이건 어떨까? 알았어, 우리도 생일 파티에 꼭 갈게. 이따 보자, 페파랑 조지가.
3: 편지 봉투 색깔은 어떤 걸로 할래, 페파?
2: 빨간색이요.
0: 받는 이는 조이.
3: 이것도 붙여야겠지, 우표.
1: 이제 편지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우편함에 넣는 거죠. 댄이랑 수지, 페드로, 레베카, 에밀리도 다 왔습니다. 모두 편지를 붙이러 왔어요. 팔파도 드디어 편지를 붙이러 왔죠.
2: 됐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4: 안녕하세요, 여러분.
2: 안녕, 페파. 내가 생일 파티 초대장 보냈는데 받았니?
5: 응! 그리고 답장도 바로 썼어.
2: 와, 신난다!
4: 어이쿠, 이런. 오늘은 웬 편지가 이렇게 많나?
5: 바로 이게 제가 쓴 편지예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부탁해요.
2: 나한테 보낸 거지? 지금 봐도 돼요, 아빠?
4: 조이, 네 편지는 맞는데 편지를 보려면 먼저 배달을 해야겠지? 그게 규칙이니까 조금만 참아. 오늘따라 유난히 편지 배달할 게 많으니까 부지런히 다녀야겠다, 조이.
5: 조지랑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4: 그럴래? 그럼 어서 올라타.
3: 이따 보자.
1: 팔팔한 조지도 편지 배달을 돕기로 했죠. 얼룩말 조이 집에 왔습니다.
4: 이건 우리 집에 온 편지군. 받는 분이 조이. 이것도 조이 거. 이것도 조이 거. 이것도 조이 거. 이것도 조이 거. 이것도 조이한테 온 편지네.
5: 그거 제 편지인데 제가 넣어도 돼요?
4: 그럴래, 페파?
1: 페파는 편지 배달이 좋았어요.
2: 엄마, 이것 보세요. 이 편지 다 나한테 왔어요.
0: 와, 우리 조이 좋겠네.
2: 엄마가 좀 읽어주실래요?
0: 안녕, 조이. 생일 파티에 초대해줘서 고마워. 나도 갈게, 데니가.
4: 수지도 오늘 네 생일 파티에 온다는구나.
0: 그리고 레베카랑 페드로, 에밀리, 캔디 전부 다 오늘 네 생일 파티에 온대.
5: 그리고 이건 내가 보내는 편지야. 읽어줄게. 알았어, 우리도 생일 파티에 갈게. 이따 보자, 페파랑 조지가.
1: 조이 생일 파티에 친구들이 다 왔습니다.
6: 생일 축하해, 조이.
2: 와, 무슨 선물이 이렇게 많아?
0: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일일이 다 편지 써야겠다.
4: 이 많은 애들한테 답장을 다 쓰면 그건 또 누가 다 배달하나?
2: 아빠가 해야 할 거랴. 제가 좀 도와드려요.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야,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어,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기스러우기도 애매하고, 이기스러우기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0: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0: 첫인상이 중요한 만남. 그리고 첫삽이 중요한 공사. 이처럼 수학 수업에서도 첫 5분이 중요하다.
1: 자, 오늘도 선생님이 봉투를 준비했어요.
2: 봉투에서 딱 꺼내면은요, 애들이 이제 모를 거 아니에요. 랜덤으로 돼 있어서.
0: 매번 흥미롭고?
3: 이번에 무슨 과제를 냈는지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0: 상상만으로도 재미있고.
3: 뭔가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 들어요.
0: 실력까지 탄탄해지는 수업.
1: 학생 혼자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머리를 써서 깊이 끙끙거리면서 생각하는 그 상황을 제시해주고 싶습니다.
0: 동기 유발로 재미와 실력을 모두 찾겠다는 선생님.
1: 우리 저거 지금 궁금하죠?
3: 갔을 거예요.
0: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개념을 익히고 집중력을 발휘해 문제를 풀어낸 아이들. 과연 그 결과는?
1: 수업은 계속 그 40분 내내

0: 같은 개념, 같은 원리를 익히려고 동기유발, 학습문제 제시, 학습문제 해결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동기유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동기유발, 그 5분의 힘이 가져온 교실의 변화를 지금 확인해 보시죠. 정겨운 시골 풍경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학교. 전교생을 모두 합쳐봐야 32명이 전부인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학교지만 이곳에도 수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큰 선생님이 계시다는데요. 그리고 그 열정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얼른 수업 준비를 마쳐야 하거든요.
2: 네,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 걸 지도할 건데요. 이 아주 미세한 넓이 차이를 내서 삼각형을 세 개 만들었습니다.
1: 완성된 삼각형은 총 세 개. 언뜻 평범해 보이는 삼각형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김도경 선생님의 의도적인 속임수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2: 그냥 삼각형을 제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만들면 누구나가 봐도 어떤 게 큰지 어떤 게 작은지 눈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막아보려고 엑셀 시트를 활용했습니다. 엑셀에다가 숫자를 직접 넣어보면서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나도록 좀 발생했고요.
3: 이 삼각형의 넓이들을 보면 얘가 56제곱센티미터로 제일 넓고요. 두 번째 삼각형은 55제곱센티미터로 두 번째 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4제곱센티미터로 넓이가 제일 작습니다. 이렇게 듣고 봤을 때는 아 얘가 1, 2, 3이 되지만 이것을 누군가에게는 섞어서 제시한다면 결코 어떤 게 더 넓은지 또는 높이가 작은지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저는 학생들 3명이 다 다를 거라는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일반적인 뚱뚱한 삼각형이 제일 넓이를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0: 수업이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는 이 세 친구가 바로 김도경 선생님의 애제자들인데요. 진지하고 사려깊은 지윤이와 카리스마 본능의 성원이, 그리고 감성 충만 청일점 연재까지.
1: 하나, 둘, 셋.
0: 그렇다면 이 친구들에게 수학은 어떤 과목일까요?
2: 되게 어렵고 되게 힘든 과목 같아요.
3: 수학 시작하면 뭔가 자신감 떨어지고
2: 뭔가 노력하고 싶은 과목이기도 하고,
0: 그 마음을 모두 담은 수업이 여기 있습니다.
1: 자, 오늘도 선생님이 봉투를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이 봉투는 오늘은 서로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은 게 들었기 때문에.
0: 자, 김도경 선생님의 수업은 늘 이렇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 옆 사람하고 상의하면 돼요, 안 돼요?
4: 네요.
1: 온전히 자기만의 생각을 담아줘야 됩니다.
0: 아이들은 큰 비밀이라도 되는 듯 은밀하게 봉투 속 물건을 확인하는데요.
2: 선생님 무슨 과제를 냈는지, 이번에 도형인지,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죠.
3: 봉투에서 딱 꺼내면은요, 애들이 이제 모를 거 아니에요. 랜덤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더 흥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2: 미션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미션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 같은 걸 들어요.
1: 아,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0: 봉투 속에 들어있던 건 각기 다른 모양의 삼각형들.
1: 똑같네요. 자, 선생님이 삼각형을 제시해 줬는데 이 삼각형은 전부 다 넓이가 달라요. 그런데 어느 삼각형이 제일 넓이가 넓을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써볼 거야.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혀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주의할 점은 단 한 가지. 옆 사람을 보지 않는다.
0: 아이들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5: 일단은 이제 동기유발의 어떤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서로가 이제 한 사람의 답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즉 학습권을 좀 뺏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서로를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을 말해버리면 그 다음에 학생은 답을 생각할 기회조차 잃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서로 떼어놓거나 가리게 하거나 못 보게 하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0: 혼자만의 고민을 시작하는 아이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배우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는 상황이 바로 김도경 선생님이 수업 초반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학습 자극인 셈. 아이들은 5분 안에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1: 동기유발은 5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40분 수업 중에 동기유발이 너무 길어지면 본체지 수업에 영향을 주고, 또 실생활 문제 해결하는 데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동기유발은 짧고 생각할 시간만 많이 주는, 간단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0: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집중력을 보였던 아이들. 과연 아이들은 어떤 삼각형이 가장 넓다고 생각했을까요?
2: 저는 답이 이 엑스라고 했는데,
1: 네.
2: 여기서 있잖아요. 얘가 밑변도 제일 크고 모양은 작지만 얘네들은 점점 갈수록 올라갈수록 작아지잖아요.
1: 네.
2: 그리고 얘도 밑변도 작고 위로 갈수록 그래도 얘보다는 작잖아요. 213 했어요.
1: 213은 그런 이유로 했다.
0: 아, 상원이는 각각의 길이를 비교해서 2번을 선택했네요?
2: 이거는 20이고 여기 밑변이 8이.
1: 아, 어디? 아, 여기 길이가 20이다?
2: 네, 여기는 8이라가지고 곱해가지고 160이 나왔고, 2번은 여기가 14고 이게 10이라가지고 14 곱하기 10이 해가지고 28이 나왔고요.
1: 아, 여기, 저는 여기랑 여기를 곱한 거지, 맞아?
2: 네, 그래서 168 나왔고, 3을 해가지고 30이랑 5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곱해가지고 150이다. 그래서 2, 1, 3. 아.
0: 직접 길을 재서 넓이를 구한 지윤이, 하지만 결과는 성원이와 같은데요.
3: 저는
1: 네,
3: 2번 도형이 뭔가 제일 커 보여서.
1: 아,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이게 커 보였다는 거지?
3: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큰 게 이거 같고요. 두 번째로 큰 게 뭔가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도용이 세 번째로 클 것 같고.
6: 좋습니다. 그림 속에 숫자가 잘 들어가 있지만 연재가 믿은 거는 결국 연재의 느낌이네, 그치?
3: 네.
6: 직감. 이거 수학 중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0: 자신의 감을 믿은 연재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5: 동기호발로 제시했던 것이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하는 거였는데요. 성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봤을 때 밑변의 길이가 얼마나 넓은지 좁은지보다는 이 도형이 얼마나 긴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어느 것이 크다 작다를 표시했고요. 이제 지훈이 같은 경우는 자를 지속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건 아마도 평행사변형에서 자를 통해서 넓이를 냈기 때문에 이걸 좀 본능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연재 같은 경우는 지금 밑변에다가 이렇게 연필이 이동한 표시를 좀 해줬었는데요. 그거는 아마도 그 모는 종이에서 도형의 넓이를 잴 때 눈금을 재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센티미터를 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나름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한 아이들.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이 궁금한 건 결과일 텐데요. 하지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1: 우리 저거 지금 궁금하죠? 답 궁금. 선생님도 지금 답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궁금해요. 맞았을까요?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2, 1, 3이 맞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울 거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다른 교과랑 다르게 수학 교과는 앞부분 내용을 한번 놓친 학생들이 수업 중반에 다시 집중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수학은 계속 그 40분 내내 같은 개념, 같은 원리를 익히려고 동기유발, 학습문제 제시, 학습문제 해결까지 가고 따라서 최소한 수학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익힐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집중력을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동기유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동기유발 활동은 끝났지만 아이들에겐 여전히 답을 맞춰보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1: 서로 바꿔서

0: 같은 도형을 두 개 갖도록 하세요.
1: 동기유발 자료는 이렇게 본 수업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모양의 삼각형을 두 개씩 갖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자, 두 개만 잡아봅니다. 두 개. 두 개의 도형을 서로 같은 면을 붙여가지고 도형을 만들어보세요.
2: 만들었어요.
3: 두 개만요?
2: 다 만들었어요.
0: 뭐가 나왔어요?
2: 평행사변형.
0: 평행사변형 나왔어요? 연재도 만든 것 같다, 이제?
3: 직사각형
0: 나왔어요? 현재 평행사변 나왔고. 자, 지금 보면 이 도형은 평행사변이 나왔죠?
2: 네.
0: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추측해 봅시다. 자, 삼각형의 넓이는 자, 여기 무슨 말이 들어갈까?
2: 평행사변형.
0: 그렇죠, 평행사변형이죠? 자, 평행사변형 넓이를 어떻게 해줬을 때 삼각형 넓이가 나올까요?
2: 이병 길이 같을 때? 뭔가 아래 만나는 부분이 길이가 같을 때?
0: 길이가 같을 때? 자, 좋아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10이야.
2: 네.
0: 10이야. 그런데 만약 쌤이 하나가 얼마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3: 네, 반쯤 잘라낀 거.
0: 혹시 규칙을 말해볼 사람 있어요? 지훈이?
2: 삼각형이 두 개가 있잖아요.
0: 네.
2: 평행사변형이 있으면 평행사변형 나누기 1을 해가지고 나온 게 하나 나오잖아요, 숫자가. 그러면 그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 거예요.
0: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숫자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말을 해줬냐면 지훈이가 평행사변형 넓이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방금? 나누기 얼마 한다고 그랬어요? 2 한다고 그랬죠.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1: 이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알았으니 그 식을 활용해 문제를 풀어봐야 할 텐데요. 아이들의 흥미를 유지시키기 위해 선생님은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삼각형을 만들어보고 넓이까지 구해보는 활동으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4: 여기 아주 밑변 하나 찍, 하나만 여기 찍, 하나만 밑변에 찍어보자. 이제부터 삼각형을 너 마음대로 움직여 볼 수가 있어.
2: 네.
4: 밑변도 네가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어.
2: 네.
4: 너가 구할 수 있는 모양을 한번 그래 만들어보고.
1: 이를 통해 아이들은 개념 이해는 물론 문제풀이까지 동시에 학습할 수 있죠.
0: 소원의 도형 어떻게 만들었어?
2: 이 밑변이 1cm잖아요.
0: 그렇지.
2: 1cm가 4개니까 1cm 여기 4cm고요.
0: 여기도 썼죠, 4라고.
2: 네. 그리고 높이는 여기 수직선이 있으니까 1, 2, 3. 그래가지고 3cm가 나왔으니까 둘이 곱하고 나서 나누기 2를 해가지고 6제곱cm가 나왔어요.
0: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한 게 뭐가 남았냐? 우리 처음에 동기유발 때 썼던 거 있지? 그게 과연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제.
1: 각기 다른 방법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했지만 답은 모두 같았던 아이들.
2: 저는 답이 2, 1, 3으로 했는데
0: 2, 1, 3을 그런 이유로 했다.
2: 그래서 2, 1, 3.
0: 여러분은 2번, 1번, 3번이라고 했어요. 맞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1: 기대감과 승부욕은 기본. 수업 초반 다뤘던 동기유발 자료가 수업 중에 다시 교구로 제시되니 아이들의 집중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근차근 배운 개념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이들.
0: 그렇지.
2: 1번이야, 너?
5: 나 2번.
2: 2번은 다 뭐야?
5: 나 72. 근데 나 나누기 했어?
2: 나누기라는구나.
1: 좋구나. 땡큐. 추측이 아닌 계산에 의한 결과는 과연 수업 초반 구했던 아이들의 답과 일치할까요?
0: 자, 근데 놀라운 게 발견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추측했던 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세요. 지금 세 명 다 뭐라고 추천했어? 뭐가 제일 크다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제일 커요, 지금?
2: 3.
0: 3번이 제일 크죠? 3번이 제일 크고.
3: 3번이
0: 제일 크고. 그 다음에?
3: 1번이
0: 두 번째 크고. 2번이 제일 작았지. 여러분들 추측은 오늘은?
2: 틀렸어요.
6: 반대죠, 정반대.
2: 제일 어려운 거는 그 2번.

0: 햄버거였던 것 같았는데 막상 다 구해보니까 아니었어가지고 살짝 조금 실망했었어요.
1: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될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2: 사실 이 결과는 다분히 선생님의 의도된 산악. 수업 전 눈으로 볼 때와 계산을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도록 미세한 차이를 두며 삼각형을 만들었던 것 기억하시죠?
3: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추측을 하거나 생각을 했던 것들이 틀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떤 인지적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수업이 되든 답을 쉽게 쓸 수는 있지만 틀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이 해결됐을 때 사람이 갖는 어떤 성공의 기쁨은 참 정말 크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것을 감성적 체험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감성적 체험이라는 것은 이번 성공을 통해서 다음에 새로운 과제가 제시됐을 때 나는 그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즉 자기가 처음에 틀렸다는 사실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성공적으로 이겨냈고 다음에 또 이겨낼 수 있어 그런 기쁨을 제시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련을 약간 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생겼죠.
0: 네.
3: 자,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어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0: 안 돼요.
3: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이용하면 정확한 도형의 넓이를 잴 수가 있어, 없어요?
0: 있어요.
3: 있어요. 이제는 오늘 기억에 남는 거,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거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은 한 3분, 4분? 충분할까요?
0: 네.
3: 네, 시작합시다.
2: 김도경 선생님은 수업이 끝나면 반드시 정리학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각자의 생각을 이렇게 이미지로 정리해보도록 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고 정리하며 친구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수업 내용을 온전히 자기화할 수 있죠. 예쁜 색감의 보드판을 사용하는 것도 아이들은 재밌어 한다는데요. 40분 동안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고 활동했는지 한눈에 다 볼 수 있네요.
3: 보드판에 직접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학생들이 계속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학생들이 활동하는 결과들을 칠판에 계속 붙임으로써 자기도 안 붙이면 안 된다. 그럼 뭔가를 해야 된다. 역시 집중력을 유도해 주고 있고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들도 그걸 보면서 자기가 어떤 과정을 밟고 지나왔는지 알 수 있고 교사 또한 그 내용을 다시 훑어보면서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스스로도 다음에 지도할 때 반성할 수도 있고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을 수정할 수 있는 좋은 정리 또는 복습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오늘 배웠던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에서 아이들은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을까요?
4: 인사변형은 원래 나누기 그런 거 밑에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나누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분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그걸 썼어요.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설명하는 건데 일단 육변을 구하고 높이를 구한 다음에 높이 곱하기 육변을 한 다음에 둘이 나오는 숫자에다 나누기 1을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 거 나와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3: 연재 한번 얘기해볼까요?
5: 예를 들어서 5, 4, 20인데 그냥 여기서 끝냈는데 이번 거는 나누기 2를 더 나눠.
4: 저
3: 왜?
4: 저 여기서 잘못된 거 찾았어요.
6: 저도 찾았어요.
2: 성원이가 찾아낸 연재의 결정적 오류. 이건 역시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한 결과겠죠?
3: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2: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식이 또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3: 그렇죠. 왜냐하면 5, 4는 20이고 20 나누기 2는 10이잖아, 그지? 이거 가타 표시를 쓰면 돼, 안 돼?
0: 안 돼.
3: 방금 성원이가 어떻게 고쳐줬어? 이거를 다 지워버렸지. 지우고 5 곱하기 4 나누기 20. 이렇게 하는 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전체적인 식이 되는 거야. 됐어요?
0: 네.
3: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을 다 했는데 처음에 한 건 뭐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추측을 했죠?
0: 추측. 네.
3: 추측을 해서 전부 다 나오기는 2, 1, 3이 나왔는데 2, 1, 3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를 다 적용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0: 3, 1, 2.
3: 여기인가요?
0: 네.
3: 동기유발 자료가 초반에 그냥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상황 제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정말 머리를 쓰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그 자료가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고민

0: 고민해서 만든 자료라면 그것이 본차시와 문제 해결, 마지막 정리까지 충분히 녹아 들어가서 충분히 교육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1: 선생님도 처음부터 동기유발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아니죠. 하지만 의욕 넘치는 선생님과 달리 하나둘 뒤처지는 아이들을 보며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왔던 선생님의 수업을 되돌아보게 됐다는데요.
0: 동기유발을 하기 전에는 말 그대로 이제 저 강의식, 저 위주의 수업이 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잘 따라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못하는 아이들은 자거나 지루해하거나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눈도 마주치지 않게 됩니다.
1: 그렇게 선생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가기 위해 찾아낸 방법이 바로 실생활 관련 동기유발 학습 차려드린 셈이죠.
0: 제가 동기유발 만들 때 이제 몇 가지 중시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료를 쉽게 구해가지고 교사가 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동기유발 자료를 만들었다면 분명히 다음에는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편하게 쉽게 만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학생들이 잠시나마 자기가 어떤 활동에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에게 집중거리를 주지 않으면 결국은 교사는 혼자서 수업을 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딴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집중을 할수 있게 혼자 놀수 있는 무언가를 주면 그 순간부터 수업은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등 상황을 제시해서 이 동기유발을 통해서 아, 내가 뭔가 모르고 있구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또는 모르는 것을 알고 있음으로써 본차시 갔을 때, 아, 난좀 배워봐야지. 또는, 아, 내용이 이거였구나라는 깨달음을 좀 갖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약분과 통문에서 크게 같은 분수를 도입했을 때 사용한 건데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종이가 두 장만 있으면 됩니다. 큰 종이 하나에서 절반만 색칠이 되어 있고, 당 2분의 1짜리 종이입니다. 여기에다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세로 선을 마음대로 그어봐라. 다섯 개를 그은 학생은 10분의 5가 될 테고, 네 개를 그은 학생은 8분의 4가 될 건데, 이거를 같이 맞춰봐봤자 두 개의 분수는 같다는 상황을 좀 제시해준 케이스입니다. 어떤 컵에 물이 더 많은가를 좀 제시를 한 케이스인데요. 네, 서로 다른 종류의 컵세 개에다가 물을 넣어주고 물의 컵 속의 물의 양을 비교를 해봐라, 순서를 내봐라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추측은 하지만 당연히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컵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떤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분수에서도 분모가 같아야지만 비교를 할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안내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1: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제 아무리 흥미로운 실생활 문제라고 해도 교실에서 머리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 몸으로 부딪히며 해결하는 쪽이 훨씬 더 즐거운 법입니다.
2: 여기서 삼각형 한번 찾아보자. 삼각형. 너희들이 오늘 측정하고 싶은 거. 자, 이동해보시, 찾아봅시다.
1: 교실에서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조금 느리고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에 바빴던 연재도 밖에서는 훨씬 능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3: 뭐가 삼각형이야?
1: 교실에 가만히 있을 때는 뭔가 딴짓을 하고 싶다던 성원이도 기어이 마음에 드는 삼각형을 찾아냈네요. 넓은 공간에서 삼각형을 찾아내기 위해 성원이처럼 평소보다 더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실수나 문제 역시 학생들에게는 큰 배움이 되기도 하죠.
3: 그리고 한 몇이요? 한 63. 일단 둘 곱해야지. 곱하고 남은 게 맞지.
1: 동기유발 활동으로 시작해 몸으로 풀어보는 실생활 문제까지. 김도경 선생님은 오늘도 선행 없이도 충분히 재미있는 수학을 있는 그대로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친구들과 눈을 맞추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활발한 교실. 그리고 모두가 수학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교실. 이것이 바로 김도경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 교실입니다.

0: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종합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제 가봐야겠다. 우리 호빵이 호떡이 오랜만에 봤는데 삼촌이 용돈 줄게. 이리 와봐. 자, 이건 호빵이 거. 이건 호떡이 거.
1: 우와, 감사합니다, 삼촌.
2: 감사합니다.
0: 그래, 싸우지 말고 엄마 말씀 잘 듣고 다음에 또 보자.
1: 안녕히 가세요, 삼촌.
2: 아, 뭐야. 왜 누나가 더 많아?
1: 당연히 내가 첫째니까.
2: 아, 치사해. 나도 사고 싶은 거 많은데. 나도 첫째 할래.
1: 너 첫째의 서름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그거.
2: 치, 첫째가 서러울 게 뭐가 있어.
1: 다녀왔습니다.
3: 호빵이 왔니?
1: 네, 엄마. 이것 보세요. 제가 그린 건데요.
3: 잠시만.

0: 엄마가 동생만 챙길게.
1: 호빵이 너는 누나가 됐으면 동생한테 양보할 줄 알아야지.
0: 제가 아끼는 인형인데 헛도배가 자꾸.
1: 넌 다 컸잖니, 응? 얼른 호떡이 빌려줘.

0: 또 싸우면 압수야?
1: 첫째라서 서러울 때. 두 번째, 동생한테 아끼는 인형 양보할 때.
2: 호빵아, 어디 가니?
3: 저 친구 만나러 가요.
2: 안 돼. 집에서 공부해야지. 그렇게 맨날 놀러 다니면 동생이 뭘 보고 배우겠어?
3: 오늘 친구 생일인데 잠깐만 갔다 오면 안 돼요?
2: 안 된다고 했어. 엄마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집에서 숙제하고 호떡이 좀 봐주고 있어.

0: 나서 서러울 때, 세 번째, 나도 힘든데 동생 챙겨야 할 때. 이제 알겠지? 첫째 서러움을.
1: 누나, 난 첫째 안 할래. 앞으로는 밥도 혼자 차려 먹고 누나 대

0: 아, 홍이요? 홍이 화장실에서 똥 싸.
1: 어, 얘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정말? 아, 아, 저...

0: 저 어디 갔다 왔냐고요? 저 외모차! 좀 하고 왔어요. 자기를 만났는데 그냥 옷 없잖아. 그치, 혹봉아?
1: 또 배 아프다고 똥 싸러 간다면서.
0: 아니, 정말 얘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요즘 호팡이 가는 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말이 헛나오나 봐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좋아요!
2: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0: 고민 상담소 시작할게.
1: 자, 그럼 채팅부터 읽어볼게. 친구들한테 거짓말했어요. 이실직고 해야 할까요?
0: 어머, 어머.
1: 이건 호미가 잘 들어주겠다.
0: 어머,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 호빵이 너 참, 너무 재밌다. 너 유머러스해. 그리고 뭐 자기가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 갑자기 너무너무 궁금해지네. 자, 곧 학교 축제에서 장기 자랑을 하는데 춤을 잘 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떡하죠?
1: 어머, 어머, 그 마음 이해해. 우리처럼 인기쟁이가 되고 싶었던 거지? 이건 우리의 잘못이야. 호미야, 어떡하지?
0: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미 해버렸다면 책임질 줄 아는 어린이가 되면 돼. 응? 춤을 잘 춘다는 걸 거짓말이 아닌 진짜로 만들면 되잖아.
1: 아하, 대추 와이! 우리가 또 춤으로 데뷔할 뻔한 거 아니겠니? 자기, 너무 잘 찾아왔다. 오늘은 고민 상담소가 아니고 춤 교실로 바꿔야겠다.
0: 힙합, 팝핑, 그래요? 고비, 뭐부터 가르쳐 추면 될까? 지금
1: 호미야, 뭐하니? 안 일어나고. 너 키 크다.
0: 일어나는 게 힘들어.

0: 괜찮아? 어때? 잘 봤어? 어? 저 그냥 거짓말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할게요.
1: 따라하면 친구들을 다 잃을 것 같아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책임지는 어린이가 될게요라는데?
0: 그럼 어쨌든 고민 해결 된 거네?
1: 해결은
2: 맞지!
0: 그치! 그럼 오늘도
2: 고민 해결!

0: 너도 고민이 있다구?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0: 안녕.

0: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1: 아빠, 이번엔 익스프레스 열차 타고 싶어.
2: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익스프레스 열차에 탑승 대기 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
1: 아, 이거 타러 온 건데 망했어. 다리 아픈데 어떻게 기다리냐고.
3: 서프라이즈! 그럴 줄 알고 아빠가 준비했지. 패스트 트랙 티켓. 이게 일반 티켓보단 훨씬 비싸지만 남들처럼 기다리지 않고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우선 입장권이지.
1: 멋있다. 아빠 최고.
3: 돈만 있으면 다 돼.
1: 먼저 갈게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4: 뭐야, 좋겠다.
5: 돈 없는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이게 뭐야.

0: 저 언니는 왜 먼저 가? 어? 빨리 타서 좋긴 한데 돈이 있다고 이래도 되나?
1: 아니 근데
2: 근데 진짜 돈만 있으면 다 될까?
1: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을까?
3: 돈으로 행복 사기.
4: 행복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어디 언제야?
1: 나? 잘 때.
4: 잘 때도 돈이 필요해. 침대 살 돈, 집 살 돈, 난방비 이런 거 다.
3: 공용 침대에서 자면 만약에... 돈이 안 들잖아요.
4: 응? 침대를 살 때 돈이 들잖아. 침대가
3: 아니
4: 끊자야?
3: 공용 그 벤지 밖에 있는 벤지 누워가지고 자면
4: 사람들이 너 잡아가.
1: 만약에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과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행복하다면 돈을 안 들이고 가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충분히 놀 수 있으니까.
4: 친구들과 놀고 가족이랑 대화를 나누려면 그것도 돈이 필요한데? 만약에 진짜 돈이 없었으면 친구들이랑 놀고 가족이랑 대화할 시간이 없겠지, 일하느라.
3: 돈 없이 그냥 자연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2: 그만큼 재밌었으니까 한 번쯤은 타보고 싶지 않았을까?
1: 근데 내 생각에는 살짝 죄책감이 들 것 같아.
4: 근데 아니, 돈을... 내가 내 돈 주고 산 티켓인데 왜 죄책감이 들어?
1: 다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일 수 있잖아.
4: 내가 하고 싶어서 산 건데 왜 죄책감이 드는데?
2: 돈을 벌려고 그만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거고 그 돈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쓰는 거니까.
1: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봉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죄책감이 당연하게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
3: 그렇게 티켓이 사고 싶으면 돈이 없어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티켓을 사야 되지 않을까? 자기가 원하는 걸 꾹 참고.
1: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만 평생 너무 힘들게 사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걸 수도 있어.
4: 나도 왜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해?
1: 자신이 살면서도 그 느낄 권리를 부자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4: 오히려 고급 티켓은 너무 사치잖아, 솔직히. 일부러 일반 티켓을 샀을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왜 굳이 그 일반 티켓 산 사람 보고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2: 편견이지, 이게.
1: 돈을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이 일에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일에 쓰는 거고 만약에 놀이동산에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놀이동산에 돈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꼭 일반 티켓을 산 사람들이 다 가난한 건 아니겠지.
5: 나는 그 패스트 트랙을 없앤 건 오히려 좋은 일이라 생각해.
4: 그 제도를 폐지하면은 오히려 그 놀이공원이 오히려 억울해할 수 있는 거잖아.
5: 근데 그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평한 제도는 아니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양한 입장을 보면은 조금 더 그 제도에 대해서 더 좀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해.
1: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의미 있는 데에다가 돈을 쓰는 거니까 패스트 트랙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4: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대우를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그 업체가 돈을 번다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그런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 내 삶이 점점 프리패스가 되는 거라니까?
3: 나는 병원에 패스트 트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만약에 패스트 트랙에 어떤 사람이 섰어. 근데 그 사람은 손목이 살짝 꺾인 정도야. 근데 갑자기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패스트 트랙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난 병원에는 패스트 트랙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1: 나도
3: 생각해.
1: 그거에 생각에 동의해.
4: 근데 솔직히 가장 패스트 트랙이 없어야 하는 기간이 뭔지 알아?
3: 소방서.
4: 화장실.
3: 왜?
4: 극동 마려운데 극동 마려워서 이제 딱 앞에서 아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패스트 트랙에 먼저 가가지고 똥 싸고 있는데
3: 아니 어떤 사람이 가다가 똥 싸고 있어. 그럼 네가 패스트 트랙에 가지고 있어. 그러면 딱 문 부수고 나오세요. 제가 쌀 거예요. 이럴 거야?
4: 아니 진짜 솔직히 모든 공공기관에 다 패스트 트랙이 생겼어.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하면 병원 사고 경찰서 소방서 사고 공중 화장실 그냥 전 세계에 있는 공중 화장실 사고.
5: 근데 그 시간은 고금이잖아.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것 자체가 별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잖아.
4: 근데 시간이 금이면 금은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시간을 살 수 있는 거지.
1: 시간을 아낀다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돼.
3: 근데

0: 근데 애초에 놀이공원의 의도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지. 돈 벌어서 부자 돼야지 하는 게 아니잖아.
1: 돈 벌려고 놀이공원을 차렸지. 그러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 너 만약에 네가 미용실을 차렸어. 미용실을 차린 목적이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서 행복하게 해줘야지가 아니고 돈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아야지가 목적인 거잖아.
0: 그렇지.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다를 수도 있잖아. 내가 TV에서 봤는데 자기가 직접 만든 놀이터를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무료로 만들어놓은 놀이터도 있었어.
2: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돈이 필요해.
3: 근데 너희가 한 말을 종합해보면은 돈은 꼭 목적인 거잖아. 우리가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근데 왜 지금은 그게 목적이 됐을까?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한 게 훨씬 현명한 거라 생각해.
2: 일단 돈이라는 건 수단이 맞긴 해. 근데 일단 그 수단을 이용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욕구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약간 목적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
0: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돈을 벌기만 하는데 그걸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으면 너무 슬프고 아까울 것 같아.
1: 근데 화음이야, 화음.
3: 나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 그냥 돈은 사는 데 필요한 정도야. 의식주.
1: 근데 텔레비전 없어도 살 수는 있어. 근데 욕구가 만족이 안 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놀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 텔레비전, 옷 이런 걸 사고 그다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 뭐 테이블 이런 걸 사고 내가 편하게 자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려고 넓은 집 이런 거가 필요한 거잖아.
0: 그러니까 그건 너무 돈에 집착이 돼 있는 거야.
2: 집착이 아니고
0: 인간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고 돈만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나중에 무슨 막 부자가 되어도 그 많은 돈에 만족하지 않고 더 요구하고 더 하지 않을까? 작은 행복에 행복해하지 않으면 큰 행복도 느낄 수 없다잖아.
4: 너희는 놀이공원 사장님을 만나면 무슨 티켓을 만들어달라고 할 것 같아?
0: 나는 사장님 보고 패스트트랙 없애버리고 놀이기구, 똑같은 놀이기구를 여러 개를 만들어달라고 할 것 같아. 왜냐면은 그 놀이기구 하나만 있으니까 패스트트랙 만들고 줄 3시간 서고 한 거잖아.
5: 나는 약간 아이가 어린아이들 있잖아. 약간 찡찡대고 이러면 부모님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가지고
1: 다자녀 티켓.
5: 아니 다자녀 티켓 말고 어린애들이 있으면 그 어린아이들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티켓이 있었으면 좋겠어.
1: 나는 집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TV 보는 게 제일 편해. 에어컨 틀고.
6: 한 30년은 지난 기분이. 완전 순식간이야. 원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원래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가나?

마트로 출발! 마트에 가면 빵도 사고 소시지도 사고 라면도 사고 마트에 도착! 어이구, 우리 아드님 이제 내리실까요? 아휴, 잠들었네. 그럼 차에 두고 빨리 다녀와야지. 안 돼요. 아이를 혼자 차에 두고 가면 위험해요. 만약 차에 갇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0: 자, 귀여운 어린이가 차 안에 잠들어 있는데요. 오, 이제 일어납니다. 차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어, 문이 안 열려요. 아이고, 아무리 해도 안 열리네요. 자, 창문을 두드리는데 밖에서는 못 듣네요.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아, 역시 안 들리죠. 자, 이제 이 어린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구출성공입니다. 이렇게 차에 갇혔을 땐 클렉슨을 길게 눌러서 도움을 청하세요. 만약 손에 힘이 없다, 그러면 클렉슨 위에 앉아서 엉덩이로 빵 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집에서 클렉슨 누르는 연습을 한 번씩 해보세요.
1: 어머, 차는 너무 위험해.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나가볼까?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0: 오늘은 안전씨와 조코씨가 자전거 데이트를 하는 날.
2: 어? 안전씨 안전씨
3: 조코씨 안녕. 근데 조코씨,
2: 네?
3: 이 자전거 탈 때 이렇게 긴 치마나 긴 모플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이 이 자전거 바퀴나 자전거 체인에 감겨서 위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2: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발. 어, 안전씨, 핸드폰을 보면 자전거를 타면 위험해요.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앞을 잡고

0: 내리막길이나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도록 하세요.
1: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 자동차에 갇혔을 때는 엉덩이로 클렉슨을 꾹 눌러주세요. 자전거를 탈 때는 긴 옷을 피하고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모두 잘 지켜서 안전하게 교통수단 이용하기로 약속!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회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재밌겠다.
1: 저에는
0: 삐요삐요
2: 미안하다.
0: 안녕하세요.
3: 안녕.
4: 모냥이 녀석, 어디 숨어 있는 거야?
0: 빨리 잡지 않으면 일이 커질 것 같아. 저쪽으로 가봐.
5: 응. 골레리요!
0: 골레리요!
4: 가라리요!
6: 다들 상당하군. 만만한 애부터 처리하는 게 좋겠어.
2: 만만한 애? 누구?
6: 미야.
2: 어, 개실력도 장난 아니야.
6: 그래봤자 꼬맹이야.
2: 그나저나 언제까지 날 이렇게 묶어둘 거냐?
6: 또다시 반항하면 그때.
2: 알아요. 약속할게요. 약속.
6: 좋아.
2: 살았다. 그나저나 미아가 날 알아봐서 접근하기도 힘든데.
6: 인간으로 변신하면 되잖아.
2: 응? 변신?
6: 미아처럼.
2: 미아처럼? 안 해봤는데. 일일이요? 우와, 괜찮은데?
6: 이건 선물이야.
2: 뭐냥? 응. 이렇게 차는 거 맞냥? 응? 뭐냥?
6: 마법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거야.
2: 응? 일일이요?
6: 이제 미아 정도는 상대할 수 있겠지.
2: 좋았어. 그럼 다녀올게요.
6: 다시 변신해야지.
2: 아, 릴리리요. 어후, 역시 몰라보네. 갑시다.
7: 두목 찾았어?
8: 안 보이는데.
9: 두목이 우릴 버리고 도망갔나 봐.
8: 그럴 리가 없어. 아, 따라와.
9: 응? 가자.
8: 어디 갔는데?
4: 자자자자자자자! 아자자자!
10: 해치.
4: 어? 실장님.
10: 왜 아직 모냥을 안 잡는 거야? 아니면 못 잡는 건가?
4: 그게 잡힐 듯 말 듯 하는.
10: 술래잡기 아니야?
4: 아, 아니요.
10: 인간계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선계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선계에 짙은 어둠이 몰려오고 있지. 곧 모두가 어둠에 휩싸이고 말 거야. 인간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4: 모냥 말고도 다른 악당이 나타났어요.
10: 그것 때문이겠군. 해치, 힘을 보태줄게. 막아야 해.
4: 네.
2: 나온다.
11: 공원 가는 거 알지?
9: 그럼.
0: 빨리 가자.
9: 뭐가 그렇게 급해?
0: 마법 기운이. 미아야, 뭐해?
9: 아니야.
0: 가자.
8: 애들 오고 있어.
9: 숨자.
8: 응?
0: 자전거 가져올게.
10: 나도 다녀왔습니다.
2: 여기가 좋겠다.
8: 어이!
2: 야, 깜짝이야! 뭐냐?
8: 거기 숨어서 뭐 하는 거야?
7: 수상하네.
2: 너희들? 아, 날 몰라보겠구나. 숨긴 누가 숨었다고 그래?
7: 숨었는데?
2: 아니라고! 왜 그렇게 보냐?
11: 가자!
2: 가자!
7: 쟤들 따라가는 것 같은데?
2: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됐다! 어디까지 왔냐? 에? 저기 온다.
11: 어? 자전거 도로에 있으면 위험해요.
1: 좀 쉬었다 가자.
11: 난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
10: 나도.
2: 어디까지 간 거냐?
1: 물 좀 사올게.
7: 어?
2: 찾았다.
6: 지금이야.
2: 너 잘 만났다. 혼자 있을 때 해치워주마. 으라치야! 힘이 솟는다. 밀리리야!
11: 뭐야?
3: 일단 피해야겠어. 뿅뿅!
2: 어디로 도망갔냐? 응? 저기 있다.
4: 어? 나타났어.
11: 어?
4: 어? 저기야! 어?
2: 이제 또 어디로 도망갈 거냐?
3: 그렇다면 삐요 삐요
2: 릴리리요. 그게 다냐? 그럼
8: 주먹님.
9: 정말 주먹 맞네.
7: 내가 맞다고 그랬잖아. 어디 갔었어요? 도망간 줄 알았잖아요.
8: 주먹은 도망가지 않는다고.
10: 정말? 그럼 뭐 한 건데?
2: 아, 잠깐! 나 지금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 야! 그렇지! 니들 때문에 아까운 기회 놓쳤잖아!
7: 우리 때문에?
8: 아, 우리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거 보소.
10: 얘들아, 조용!
2: 닐리리야!
4: 아라리오! 아자자자!
2: 릴리리야!
4: 어?
2: 하차!
7: 주먹 뒤에 조심해요!
2: 뭐냐?
1: 뒤를 조심하라잖아!
2: 아, 깜짝이야!
6: 얼레리요!
1: 꼴레리요!
2: 아이쿠야! 간지럽게 뭐 하는 거냐? 릴리리야! 어떠냐?
4: 아라리오!
2: 아차! 이게 다냐?
4: 아라리오!

0: 해치가 저기 사는 건 확실한 것 같고.
1: 다녀오겠습니다.
2: 그래, 조심하고.
1: 네.
3: 윤호야!
1: 어? 안녕, 리아도 있네.
3: 안녕. 이따 공원에 갈 건데 같이 갈래?
1: 공원?
3: 자전거 타고 가자.
1: 좋아.

0: 괜찮아?
1: 고마워.
2: 도망님 정신 차려, 야!
3: 이제 선계로 가자.
4: 이젠 비상작전 개시!
2: 어? 흥! 이때다. 일일이요?
0: 어?
3: 아휴, 또 놓쳤네.
5: 리아야!
6: 어디 간 거야?
5: 리아야!
6: 어? 미아다, 어디 갔다 온 거야?
7: 아, 공원에 잠깐.
8: 그런데 아까 벤치가 날아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
7: 벤치가? 몰라.
4: 기껏 마법 능력을 올려줬는데 그런데도 쳐버리다니.
9: 걔들 만만치 않다니까.
7: 여기 홍마다.
4: 아, 건들지 마! 그런데

0: 얘네들은 또 뭐야?
1: 우리 나비의 나 어시의 워
2: 심심이의 심
1: 나우쌤 특공대입니다.
0: 아이씨구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Are you with me?
1: Let's sing together!
2: We use cell phones so much.

0: the phones.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0: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

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빛을 다 차단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 전해질용 이거 섞어가지고
2: 그 중간에 생기는 마찰 때문에
0: 액체 질소가 온도가 진짜 낮거든요.
3: 안녕하세요, 임팩트 태우입니다.

0: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1: 이게 제가 제일 궁금했어요.
2: 저요?
1: 왜죠?
2: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얘들아, 너네 조회수 확인해봤어?
1: 아니, 전 아직 안 해봤어요.
0: 안 돼, 이렇게 왜요? 하면 우리 망해. 큰일 나, 안 돼, 안 돼.
2: 한
3: 아니, 이거 막 이 정도면은 우리 택도 없어. 100만을 어떻게 찍어?
1: 전 이거라도 만족해요.
0: 이거라도 만족, 이걸로 네. 만족하라고 우리.
1: 저 만족해요.
0: 진짜 100만을 달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네. 파이팅 합시다, 진짜.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쨌거나 실험을 또.

0: 해봐야 되잖아요.
1: 네,
2: 그렇죠.
1: 어떤 실험입니까? 근데 어떤 실험이 되게 재밌어 할까?
2: 초등학교 때 했었던 재밌는 뭔가 그런 과학 실험들.
1: 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첫 번째로 했던 과학 실험이 생각나요. 뭐야? 두부 만들기. 그게 과학책에 있었어요.
3: 우와, 두부 만들기를 지금
1: 몰랐어. 안 해보셨어요?
3: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2: 아닌가?
3: 아니었는데.
1: 그것도 있었어요. 낙엽 있잖아요. 낙엽을 베고 색칠하는 거.
0: 아니, 그건 뭐 미술 시간에 하는 거지.
1: 미술 시간에.
3: 아, 동전 같은 거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0: 맞아요,
1: 그래요?
0: 맞아요. 아니면은 그거. 카메라.
1: 카메라 만들기.
0: 성작각에다가 그 구멍 뚫어가지고 그
3: 아.
0: 알아? 기름종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만드는 거 알아?
3: 기름종이 상 외치게 해가지고.
1: 바늘 사진기.
3: 바늘 구멍 사진기?
0: 그런.
1: 애들이 좋아할까요?
0: 여기 있다. 좋아하지
1: 좋아하지
0: 않을까?
1: 좋아하겠죠.
0: 카메라
3: 만들어서 봐.
0: 신기하잖아. 어때?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3: 응, 괜찮은 것 같아.
0: 그지? 바늘구멍 사진기로 깜짝 영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
3: 영상?
0: 바늘구멍으로 재밌는 사진을 찍는 거야. 막
1: 웃긴 사진?
0: 웃긴 사진도 될수 있고, 뭐였을까? 그거 어때? 귀신 사진. 뭔가 무슨
3: 귀신
0: 재밌는 거
3: 사진 괜찮네.
0: 만들려면은 뭔가 귀신 사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지. 그럼 깜짝 영상이 되는 거지.
1: 채널
0: 깜짝
1: 가도
0: 영상.
1: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지?
3: 귀신
1: 참신했어.
3: 좋아 좋아
0: 그러면은 우리가 제목을 바늘구멍 사진기를
1: 이거
0: 만들어서 깜짝
1: 만들어서
0: 영상을 만들어라.
1: 오케이
3: 오케이
0: 좋아. 나이스.
3: 오케이 오케이
1: 그러면 일단 오늘의 퀘스트는 바늘구멍 사진기를
3: 사진기로
1: 이용해 깜짝 영상을 만들어라.

0: 엄청난다. 해봐.
1: 큐. 재밌고 신기한 과학의 모든 것.
0: 100만 뷰 달성에 도전! 우리는 사이언스타 큐!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러분들이 보고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2: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랑 만드는 게 더 재밌다고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검은색 두꺼운 도화지.
1: 네, 그렇습니다.
0: 그리고
2: 좀 큰 자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1: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기름종이. 기름종이가 있는데 기름종이가 상이 맺힐 스크린 역할을 하는 그 종이에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됩니다.
0: 꼭 있어야 되네.
1: 바늘과 송곳은 바늘 구멍 사진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야 돼서 얘가. 그래서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0: 다 중요하네요. 네.
2: 안 중요한 게 없어요.
0: 네. 이제 네. 검은색 두꺼운 도화지를 4등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선을 엮어준 다음에 살짝 칼집을 네. 내줘야 돼요.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네. 짠.
2: 이제 밑면, 여기 밑면에 있는 똑같이 방사각형으로 해줘야 된다고요.
0: 밑면에.
2: 네. 샥.
0: 자국을 잘 올려줘야 돼요.
2: 네, 맞아요. 잘 올려줘야 돼요.
0: 제일 중요한 바늘구멍. 네.
1: 그리고 여기 바늘 외에는 빛이 전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2: 끝나고
1: 이쪽 모서리까지 붙이면은 네, 겉상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0: 겉상자 완성!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갈 속상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2: 네.
0: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검은
2: 근데 이거는 더 크기가 작아요?
0: 그렇죠. 왜냐면 겉상자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 조금 예. 작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2: 접어
0: 주세요. 이렇게 접어 주시면 겉상자보다 조금 작게. 이번에는
2: 그 다음에 예 겉상자하고 속상자 이렇게 겹칠 때 이 기름 종이가 있어야 돼요.
1: 그렇죠. 저희가 네.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맺히는 그렇죠. 스크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0: 역할을 해줘.
1: 정말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맞아요.
2: 끝났어요 이제.
1: 오, 와 됐다 됐다.
0: 됐다.
1: 자 이제 이렇게 완성된
2: 네,
1: 겉상자와 속상자가 있으면은 속상자를 겉상자에 이렇게 끼워주시는 것까지 했을 때 완성이 됩니다.
0: 네.
1: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한번 이걸로 직접 한번 봐야겠죠.
0: 네. 봐요.
2: 근데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0: 그러니까
1: 이게 실내라서 빛이 별로 없어가지고.
2: 그네요.
0: 안 보여.
1: 저 거꾸로 한번. 그래도 저희 뒤편은 좀
0: 멀리 봐야 되나? 네. 살짝 밝은데 보니까 살짝 네. 보이긴 보여요.
1: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기 이렇게 겉상자 안에서 속상자가 움직일 수 있게 한 게
2: 네.
1: 초점 거리를 조절.

0: 조절을 해서 그 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신기한 게 그 속상자를 우리 쪽으로 당기면은 커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좀 작아져요, 상이.
1: 자, 지금
0: 보시면 이렇게 저희 사이언스타 큐 로고 큐가 보이시죠?
1: 네.
0: 이거를
1: 저희 이 카메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큐가 뒤집어진 모양이 보입니다.
2: 보이긴 보이는데 다 거꾸로 보여.
3: 어지러워요. 일로 가면은 반대로 가요, 다.
0: 네, 거꾸로 보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는데
3: 네.
0: 빛은 어떤 물체를 만나기 전까지는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빛은 구멍을 통과해서 아래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빛은 구멍을 통과해서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발견한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구멍 크기도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 태호 형께 제 거보다 구멍 크기가 좀 크거든요?
0: 그러면은 같은 거리로 맞췄을 때 구멍이 크면은 더 잘 밝게 보이긴 하지만 반대로 이제 구멍이 작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2: 아, 진짜? 뭔가 좀 더 밝은 데가 필요할 것 같아. 여기는 좀 너무 한정적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더 밝은 곳으로 한번 나가서 한번 봅시다.
3: 네. 밝은 곳이 어디예요?
2: 터키.
0: 밖의 경치를 한번 담아봅시다.
2: 더 잘 보여. 안에서 봤을 때보다 더 잘 보여.
3: 짠.
2: 우와. 저게
3: 잘 보인다. 진짜 잘 보인다.
2: 와, 진짜 확실히 이게 땡기니까 커져.
0: 옛날 영화 필름 느낌 나죠?
2: 맞아.
4: 아니. 지금 가로등이랑 탑이랑 아파트랑 공장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나무랑
0: 이렇게 나뭇잎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걸 찍으니까 나무 모양이 잘 보여요.
3: 지나간다. 오, 차 지나간다. 거꾸로 지나가요.
2: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바늘구멍 사진기로 거꾸로 된 세상을 봤습니다.
4: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0: 네, 근데 신기하고 재밌긴 했지만
2: 네네.
0: 여기서 끝낼 순 없죠.
2: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신기하고 재밌고 놀라운 그런 네.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만들 건데
4: 그것은 바로
2: 귀신영상. 네, 아까 저희가 회의 시간에 귀신 사진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4: 네. 네.
2: 그 귀신 사진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만들러 가볼까요?
2: 갑시다!
3: 네. 근데 얘는 안 찍히잖아요.
2: 그치.
3: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0: 이거 기름 종이 말고 인화지나 필름 종이 같은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2: 그럼 아까 우리가 기름 종이 말고 인화지나 이런 거를 붙이면 그게 가능하나?
3: 바로 이렇게 붙여서 나와요?
0: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인화하고 또 인화 작업 그런 거 막 해야 되지 않나?
2: 아! 이거 인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보면 되잖아.
0: 해주는 공방.
3: 바로?
2: 근데 진짜 신기하겠다. 이걸로 해서 사진 만든다는 게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가지고 네. 사진 한번 인화해봅시다. 출발! 고! 이쪽 골목 쪽에
0: 왼쪽으로
3: 여기다!
2: 여기다
3: 오, 찾았습니다.
2: 네,
3: 가자. 지하 1층
2: 진짜 오!
3: 어, 아까 사진에서
2: 설레
3: 봤던 것
2: 설레 저희가 이제 이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들었는데 이걸로 진짜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5: 이 사진기 안에다가 네. 인화지라는 것을 넣으면 실제로 찍으실 수가 있어요.
2: 아, 인화지요? 아,
5: 네.
2: 어, 그럼 이게 인화가 진짜로 되는 거예요?
5: 네, 약품에다 넣고 직접 인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6: 자, 이게 네. 오늘 여러분들이 쓰실 인화지인데요.
2: 네.
6: 이 인화지는 빛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 그럼 불을 한번 끄고 작업을 해볼까요?
2: 네. 네. 오, 우리 이따 진짜 귀신 사진 제대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걸 진짜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1: 정말 양보해, 나는.

0: 됐어요. 다 했습니다.
1: 네. 빛 하나라도 들어갈 틈새가 있으면 안 되니까 되게 조심하게 되네요.
0: 저희 다 셋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2: 완성!
0: 완성! 완성.
3: 이제 여러분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2: 제가 오면서 게임을 했어요.
4: 제가 귀신 분장할 한 명을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0: 아, 누굴까요?
5: 와, 이거 진짜 꿀벅이다.
1: 랜덤으로?
5: 아, 랜덤?
2: 2, 3, 2, 3, 1, 2, 3,
5: 4, 5, 6,
6: 7, 8, 9, 10, 7, 8,
7: 29, 30, 30,
5: 32.
0: 우와, 안 걸렸어.
2: 32까지.
7: 30.
1: 안 됐어.
0: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염정형이죠? 염정형이죠? 아.
2: 부르네, 알 거예요. 역시, 염정형이가 또 걸렸네.
8: 동서양을 짬뽕된
0: 짬뽕된. 우리 집에 가져가고 싶다. 오!
2: 아, 이거 뭔가 옷 입히겠네.
0: 아, 잠깐만. 이 옷이.
8: 아, 좀 작구나.
0: 좀 작구나.
8: 그러면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거 됐어, 됐어. 아, 근데, 아, 덥다.
9: 제가 시야 드리겠습니다.
2: 아, 가발도 써? 오, 근데 무섭다. 이거 머릿결이 상당히 좋은데?
0: 샴푸 CF 들어오겠어요.
2: 약간 탈모가 있는데요. 기름이 절절을 했는데?
0: 그니까요. 오, 근데 진짜 무서워.
2: 자, 완성!
0: 나 너무 더워.
2: 선생님,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얼마나 노출을 시켜야지 이게 사진이 딱 나오는지가.
3: 지금 제가 개선해본 바로는 3시간 정도가 나오는데요.
0: 저희 3시간 동안 여기서 포즈하고 있어요?
3: 네, 3시간 동안 고정된 포즈를 취하고 계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공적인 플래시를 터뜨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러면 인공적인 플래시를 터뜨리면 금방 돼요?
3: 강한 빛을 순간적으로 쬐기 때문에 네, 종이에는 아마도 기록이 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노출계로 노출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오, 3분 30초 정도 나오네요. 네. 자, 이 빛에서 3분 30초 정도 가만히 있어 주셔야지 사진의 선명한 경계선대로 이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어요.
2: 네. 잡을 수 있지?
3: 자, 시작!
0: 진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2: 진짜 고생이 많네요. 번지 점프에 이어서 3분 30초면 거의 노래 한 곡 준비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진짜 될까?
0: 되게 신기하겠다.
2: 와, 좀만 참아, 좀만.
3: 옛날 사람들은 실제로 이 정도 시간을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2: 아, 진짜요?
3: 네.
2: 뭔가 이게 뭐라고 분장되지? 잘 나갈 것 같은데.
3: 10,
10: 9, 8. 7, 6, 5, 4, 3, 2, 1.
0: 끝장.
3: 고생하셨습니다.
0: 와, 어떡해요.
2: 고생했어.
0: 와, 근데. 머리가 뜨거워요.
2: 극한 직업이었어. 일단 한 번.
1: 많이 움직일까봐. 숨도 크게 못 쉬었거든요?
2: 그니까.
1: 그래서 나중에 진짜 숨 차서 죽는 줄 알았어요.
2: 소감이 어때요?
1: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하니까 옛 조상들의 그 체험을 한번 했다고 생각하고
2: 긍정 마인드. 뭔가 제가 되게 색다른 체험을 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2: 네, 드디어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어봤는데 네.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되게 궁금해요.
1: 기대네요.
2: 3분 30초 동안 어우 고생했어요.
0: 그러니까요.
1: 진짜 노력의 결실이 어떻게 나왔을지.
0: 진짜 주변만 네. 가도 진짜 뜨거웠는데.
11: 신용사진보다는 좀
1: 예술작품스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4: 우리 조카가 그린 그림 같기도 하고
1: 개인적으로 무서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실루엣에 좀 느낌이 있긴 하네요. 네.
9: 제발
4: 셋 중에 하나라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9: 제 생각엔 이게 성공했을 것 같아요. 다들요.
11: 오 이거 잘 됐어요. 오 이거 잘 됐어요.
4: 오 형체가 보여.
11: 이거 잘
3: 됐어요. 마스크 모양도 보이는데요? 와.
11: 이거 잘 됐습니다.
9: 이거 진짜 잘 됐다.
1: 크기도 크게 나왔어요.
9: 역시 이거 약간 네. 임금님들 아, 사진 찍 이거 약간 돈 지폐에 그려져 있는 임금님들 모양 같아요.
1: 원래 제가 이름이 영종이라서 뭔가 그 왕 이름이랑 비슷하잖아요.
9: 오, 그럼.
1: 그래서 분명히 영종대 당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물로 옮기겠습니다.
9: 그럼 이게 끝인 거죠? 이게 완성된 거죠? 불을 네. 켜주세요.
3: 불 켜주세요.
4: 어! 어 이거는 어. 그래도 세 번째 거는
9: 잘 나왔다.
4: 형태가 잘 나왔어요.
9: 약간 도둑같이 나왔어요.
4: 오, 진짜 근데
9: 손도 보여요.
3: 누군가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고 우와. 있는 듯한 느낌이 되지 않나요?
4: 어 이게 더 무섭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
9: 저것은 영종이라고.
4: 형체를 알아볼 수
9: 근데 아 제 거 약간 형체 알아볼 수 있어요.

0: 짠! 네! 저희가 오늘 바늘구멍 사진기로
1: 네.
0: 깜짝 귀신 사진 만들기
1: 네, 맞죠?

0: 네, 저희가 지금 광화도에 위치한 한 미술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네. 네.
0: 근데 저희가 아는 그런 미술관 분위기가 아니에요.
2: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3: 조선시대요? 한옥으로 되어 있네요.
0: 저희가 오늘 이 미술관에서 옵스큐라를 이용한 그런 멋진 그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이번에는 방 하나를 통째로 바늘구멍 사진기처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볼 것입니다.

0: 이런 볼 때보다 훨씬 어이구. 멋있는데요?
1: 그러니까 형 이런 분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2: 와 뭔가 자연과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러니까요. 그,
3: 여기에요? 와우.
0: 오, 와 좋다.
3: 네, 여기서 어떻게 네, 만들어요?
1: 어둡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다 쳐야 돼?
3: 암전.
0: 네, 검은 막 같은 걸로 다 비틀어 놓는데 다 차단해야 돼요.

0: 엄청 큰데? 나... 이만한 그림을 우리 그려야 되는 거야?
1: 네, 그렇네.
0: 잠깐만.
2: 됐습니다.
0: 나이스. 오,
1: 좋아, 좋아, 좋아. 오, 거의 딱 맞네.
0: 나이스.
1: 자.
0: 그렇지.
2: 근데 여기 약간 비통하지 않아요?
1: 테이프로 좀 막자.
0: 밑에가 중요해. 밑에가 빛이 분명히 들어올 거야.
1: 그래, 그러면은 철저하게 아래까지 해봐.
0: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치를 만드는 게 너무 일인데?
1: 비차단하는 게 너무 어렵다.
0: 와.
2: 여기가 된다.

0: 향이 맺히는지를 한번 네, 확인해 보자. 봅시다. 고!
1: 짜잔!
0: 고!
1: 짜잔!
2: 오! 맞췄어! 우와. 맞췄어! 오.
3: 여기 이거 지붕 나왔어요.
1: 지붕!
3: 이거, 지, 이거 지붕이죠? 근데 카메라
0: 우와 있고. 대박!
3: 카메라...
0: 예. 오! 오! 잡혀요!
3: 잘 잡혀요! 근데 지붕밖에 안 보여요. 오,
4: 저거 되게 멋있는데?
1: 이거 한번 우와. 거리 좀 옮겨볼까?
3: 어디로요?
0: 앞으로.
3: 오! 앞으로!
1: 오! 하니까
0: 조금만
2: 잘 아, 조금 선명해진 것 같아.
1: 선명해지다가 아, 근데 다시 또 흐려진다. 아,
0: 그러면은 지금 일단 지붕밖에 안 나오니까 네. 우리가 이거를 높이를 조금 낮추면은 네. 밑에도 보이지 않을까?
3: 이거 하나 가려볼까요?
1: 그럴 것 같아요. 어,
0: 이거를 가리고 조금만 밑으로 해보자. 그럼 이게 뚫려져 있으니까
1: 우와! 우와! 선명한데 완전
0: 그러네.
1: 어, 봐봐 이게 우와. 구멍이 작으면 선명해 확실히. 이거 아래를 잘라내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아래를 잘라낼게요.
0: 아 이게 가능하구나.
1: 알려만 줄알아라
0: 들어가야지. 아 그러네.
1: 아래가 나오네.
0: 아래가 나온다.
2: 오, 우와 오.
3: 잘 보인다.
1: 오 사람 지나가.
2: 사람 지나가.
1: 오 사람 지나가.
3: 우와, 우와. 근데 이게 지금 딱 떠온 것 같지 않아?
0: 뚜렷해 뚜렷해.
1: 이거 카메라에도 잘 나오나?
3: 카메라에 1도 안 남겨요.
1: 우리가 선명함을 포기하고 좀 밝기를 택할 수도 있죠. 구멍을 좀 더
3: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 잠시만요. 딱 보이는 정도가 이 정도예요.
1: 저번에 그 바늘구멍 사진기 할 때도 봤지만 구멍이 크면 클수록 밝기는 밝은 대신에 좀 선명도가 떨어지고
0: 그렇죠.
1: 구멍이 작으면 밝기는 좀 어두운데 선명도가 높아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0: 아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3: 그러면 이제 가릴게요.
0: 어 이제 가려주세요.
3: 한 요 정도?
1: 오 대박 선명. 제일 효율적인 위치인가?
0: 그치 딱 이 정도만 네. 있으면 될 것
3: 같아. 이 정도만 해. 근데 지금 저희가 어두운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0: 어 얘들아 해 떨어지기 전에 우리 다 그려야 돼. 시작
1: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0: 응?
1: 이게 색칠하다가
3: 사람
1: 여기가 무슨 색인지 도저히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0: 다시 불 켜?
1: 실물을 보고 오는 거죠.
0: 아 그치.
5: 아 저기 나무가 있구나.
0: 나 지금 머리 지붕이 완성됐어.
5: 벌써
0: 이렇게 다 이 검은색 깊지?
1: 네.
0: 검은색 보이는 거 이거 다 나무
1: 그렇죠. 근데 이제 기둥들은 갈색으로 저희 잘하고 있는 거 같겠죠?
0: 잘하고 있어.
3: 예술 같아요? 예술
0: 잘하고 있어
1: 아트.
0: 원래 그림은 대충대충 하면서 나오는 거야.
3: 아 너무 어렵다.
0: 자
3: 됐나요? 돌아서 찍을게요.
1: 네. 자 이거 굉장히 떨리네요.
3: 하나 둘
1: 투 원
3: 3, 2, 1
0: 이야! 이게 뭔지
3: 우와!
0: 우와 이거 한 폭에 되게 우리 조카가 그릴 법한 그런 그림 접시도
3: 아직
1: 네, 그래도 거꾸로 뒤집으면은 꽤 알아볼만 할 수도 있어요.
3: 그러니까. 아, 거꾸로 뒤집어볼까요?
0: 왠지 그럴싸할 것 같아 근데 자
3: 대보고
1: 오
3: 그럴싸해요.
1: 뭔지는 알아볼 수 있겠네. 식별 가능하다.
3: 오 괜찮은데요? 저 솔직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되게, 되게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0: 잘 나왔어.
3: 일단
0: 지금 딱 저 밖이야.
3: 그러니까요. 시다. 누가 봐도 저기 봐.
0: 와우 나이스.
3: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퀘스트
3: 바늘구멍 사진기를 이용해 깜짝 영상을 만들어라 입니다.
0: 네 대성공. 와. 네 저희가 또 바늘구멍 사진기
3: 네
0: 로 멋진 그런 사진을 만들었었잖아요.
3: 맞아요.
0: 근데 사실 그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옵스큐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멋진 그림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3: 퀄리티가 진짜 대단한 것 네. 같아요.
0: 네. 이렇게 보시면 뒤에 있는
1: 배경이랑
0: 네, 똑같아요.
1: 네, 좌우 대칭으로 완전 거의 똑같지 않나요?
0: 그렇죠. 거의 뭐 사진에 가까운 네. 정도인데
1: 지붕의 디테일과 나무들이랑 저기 있는 벽돌까지 굉장히 네. 똑같습니다.
0: 네, 아 너무 멋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처럼 이렇게 옵스큐라를 이용해서 여러분도 멋있는 이렇게 그림도 완성해보시고 바늘구멍 사진기로 멋진 사진을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희의 도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한 번씩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3: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0: 네, 지금까지 팩트 태어
1: 영종
3: 권이었습니다.
0: 사연스타 큐!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섬이자 접근하기 어려웠던 외딴 대륙이 이 특별한 정글의 고향입니다. 이곳이 번성할 수 있었던 건 태평양이 실어다준 풍부한 수분과 바다에서 치솟듯 생겨나 구름에 닿을 만큼 솟아오른 산맥 덕분이죠. 태고적부터 누구도 발들이기 어려웠던 이 고대의 숲은 유일무이한 소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환경 때문에 놀라울 만큼 색다른 곳이 됐죠. 그리고 이 거대한 섬은 각양각색의 독특한 동물들을 모두 숲속에 품었습니다. 호주는 두 세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고 여전히 그 안에 감춰진 수수께끼가 많은 곳입니다. 거대한 섬이자 대륙인 호주의 동쪽 해안에는 특별한 숲이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정글이 동쪽 산맥을 따라 펼쳐져 있는데 그중 숲이 가장 무성한 곳은 퀸즐랜드죠.

고립돼 있어 서식 생물의 다수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토착종이죠. 숲의 그늘 속에는 먼 과거에서 온 듯한 동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대의 남은 후예들이 나뭇잎 속에 몸을 숨기고 있죠. 꿈속에 은밀한 발자국을 따라서 공룡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공룡이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1억 3천만 년 전 공룡과 함께했던 수많은 식물들이 여전히 이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퀸즐랜드의 데인트리 열대우림은 사실상 고대로부터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육상식물의 진화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이곳은 지구식물의 살아있는 화석들이 생존하는 숲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역사를 쌓아온 만큼 이곳의 생물들이 그 역사에서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내어주지요.

호주의 열대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특별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리적으로

이들은 번식기가 되면 적당한 크기와 굵기의 나뭇가지들을 모아 나뭇잎으로 가려진 구석진 곳에 단정하고 소박한 둥지를 짓기 시작합니다.

흑백무늬 황제비둘기는 우기를 맞은 이 숲에서 새끼를 낳으려고 뉴기니 섬에서 날아왔습니다. 보금자리가 다 완성되고 나면 암컷은 한 개의 알을 낳는데 그때부터는 수컷과 함께 헌신적으로 새끼를 돌보죠. 호주의 정글은 기회로 가득한 생태계이자 이곳 동식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곳입니다. 가장 높은 나뭇가지를 선점한 이들은 작은 붉은 왕박쥐입니다. 숲 지붕 꼭대기에서 거대한 군집을 이루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녀석들이죠. 낮에는 낮잠을 자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입니다. 새끼는 어미의 몸에 몇 주씩 매달려 지내죠. 새끼의 생명은 어미에게 달려 있습니다. 떨어지면 살아남기 어려우니까요. 작은 붉은 왕박쥐의 발톱은 나뭇가지를 잡기에 유리한 형태로 몇 시간씩 나무에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가장 잘 익은 과일이나 꽃을 찾아 수십 킬로미터까지 날아가죠. 그러면서 열매의 씨앗을 터뜨리고 꽃을 가루바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야간 비행 후에는 이렇게 몇 시간씩 털을 다듬습니다. 낮은 휴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번식의 과업을 수행하는 때이기도 하죠.

떠들썩한 박쥐의 곤집에서 벗어나면 나뭇가지는 휴식이 아닌 공연을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빅토리아 비늘극락조는 무대에 올라 상대의 시선을 끕니다. 어린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선 좋은 무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컷들은 자주 영역을 탐색하며 알맞은 장소를 물색하죠. 아직 서툰 수컷들은 노련한 스승의 무대를 빌려 연습하기도 합니다. 구애의 춤을 몇 번이고 추고 또 추면서 서로 경쟁하죠.

제자가 열심히 연습하는 동안 무대와 영역의 주인인 수컷 성체는 잘 익은 열매를 먹으며 기운을 보충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끼는 무대와 춤추는 어린 제자에게서 눈을 떼진 않습니다. 이제 한수 가르칠 시간입니다. 완벽한 상태로 무대에 오른 스승은 진정한 고수가 누구인지 보여줄 겁니다.

이 정도의 춤이면 빅토리아 비늘 극락조의 화려한 안무와 눈부신 깃털을 못 본 척하기도 힘들죠. 이 수컷은 기운 넘치는 춤으로 한 번에 여러 암컷을 유혹했습니다. 이제 암컷들은 각각 둥지를 만들고 이 최고의 춤꾼은 둥지를 돌며 새끼들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같은 정글에 살긴 하지만 화식조는 몸무게와 민첩성에서 빅토리아 비늘 극락조와 무척 대조적입니다. 몸집이 큰 이 새는 사나운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단검처럼 날카로운 발톱에 단 한 번만 공격을 당해도 상대는 죽음에 이를 수 있죠. 먹이를 뺏기면 침수를 부리긴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크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이 정글에 사는 화식조와 다른 새들은 열매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 되면 여기저기서 다양한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모여듭니다. 숲에 항상 먹을 게 넘쳐나는 건 아니니까요. 제철 과일은 며칠이면 동이 납니다. 유럽 꾀꼬리, 비둘기, 메탈릭 지르레기가 주요 손님들이죠. 이들은 모두 열매를 통째로 집어 삼킵니다. 열매를 다 먹은 메탈릭 지르레기들이 나무 꼭대기의 군집으로 돌아갑니다. 열매를 물고 서둘러 둥지로 돌아온 성체들은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죠. 이 지르레기들도 황제 비둘기와 마찬가지로 풍족한 자원을 누리기 위해 멀리 뉴기니 섬에서 우기의 호주 숲을 찾아온 새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식물질을 엮어 만든 둥지를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매달아 작은 도시를 건설하죠.

거친 오지에서 나뭇가지로 터전을 옮긴 캥거루가 있습니다. 나뭇타기 캥거루의 새끼는 2년 동안 어미와 지내고 나서야 비로소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딘가 어설프고 둔해 보이지만 나무타기 캥거루는 사실 나무타기의 귀재입니다. 긴 꼬리는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고 앞발은 나무를 잡고 버티기 좋게 진화했죠. 이들의 차분한 성격은 식단의 영향이 큽니다. 나뭇잎만으로 구성된 나무타기 캥거루의 식사는 칼로리가 매우 낮아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나무타기 캥거루와 영역과 먹이를 공유하는 신기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나뭇잎을 먹는 주머니쥐 같은 동물들은 밤 시간에만 활동합니다. 낮에는 주로 나뭇가지 사이에서 잠을 자죠. 꼬마 주머니쥐는 하루 이동량이 몇 미터밖에 안 됩니다. 침대 바로 옆에 넘쳐나는 맛있는 나뭇잎을 두고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즐기는 꼬마 주머니쥐와는 정반대로 요란하고 부산한 적수도 있습니다.

오색앵무는 작은 무리를 지어 꽃이 핀 나무를 찾아다닙니다. 붓처럼 생긴 혀는 꿀과 꽃가루를 모으는 데 유리하죠. 오색앵무의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정글의 수많은 꽃들이 가루바지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색앵무가 배를 채우는 동안 흑백무늬 황제비둘기는 갓 부화한 새끼를 돌보고 있습니다. 모의 주머니에서 개원한 일종의 젖을 먹이는 중이죠. 새끼가 너무 어려서 먹는 법부터 가르쳐야겠군요.

한편 흑백무늬 황제비둘기 둥지 아래에선 화식조가 먹이를 찾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땅에 떨어진 열매를 먹는데 그 종류가 무려 70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체는 보통 하루에 수백 개의 산딸기나 열매를 섭취합니다. 하지만 씨앗의 종착지는 화식조의 뱃속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씨앗은 화식조의 소화관에서 온전한 형태로 나오죠. 사실 이 새의 장을 통과하는 건 씨앗이 싹트도록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식조가 영역을 돌며 먹고 마시고 배변하는 동안 씨앗은 나무가 있는 자리에서 최소 800m를 이동하죠.

호주 열대우림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 시안만이 아닙니다. 낙엽더미 위에 놓인 오래되고 썩은 나무 몸통은 많은 동물들에게 인기 있는 피난처이자 보금자리죠. 이 사향쥐 캥거루도 화식조 못지않게 열매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글에는 여러 가지 먹이가 있고 이 녀석은 말 그대로 잡식성이죠. 이 신기한 유대목 동물은 오로지 호주 북서부의 열대우림에서만 삽니다. 정글에선 누구라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됩니다. 일격의 상대를 쓰러뜨리는 무서운 포식자가 많으니까요. 난폭하기로 유명한 타이거 주머니 고양이는 육식성 유대류 동물입니다. 이들도 사향쥐 캥거루처럼 오래된 나무를 거처로 삼죠. 이 날렵한 포식자는 나무 위에서도 사냥을 하고 땅에서도 먹잇감을 잡습니다.

이들의 메뉴에는 새와 파충류, 쥐캥거루 같은 다른 포유류들이 올라있고 심지어 곤충도 먹습니다. 사냥에 정해진 때는 없지만 타이거 주머니 고양이는 어둠이 정글을 지배하는 저녁 이후 시간을 선호합니다.

고대의 모습을 간직한 이 호주의 열대우림은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날지 못하는 거대한 새와 나무를 타는 캥거루, 낙원의 새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정글이니까요. 황금 바오사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정글을 무대 삼아 자신만의 설계를 실현합니다. 수컷은 자치만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여러 구조물을 만들어 근처에 있는 암컷을 유혹하죠. 이런 방식은 새들의 왕국에서 가장 복잡한 구애 행동의 사례로 꼽힙니다.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재료는 정글 안에 다 있습니다. 작은 나뭇가지, 풀잎 한 포기, 꽃과 지의류 같은 것들이죠.

황금 바오거사에는 진정한 예술 작품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죠. 호주의 열대우림은 특별하고 독특한 동물들의 풍요로운 낙원입니다. 하지만 불과 한두 세기 전만 해도 베일에 쌓인 곳이었죠.

이 열대 우림은 전체 면적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영역이지만 이곳에선 아주 다양한 동식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 서식하는 유대류와 양서류, 파충류의 30%를 비롯해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수백 종의 독특한 토착종들이 이 정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열대우림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들이야말로 1억 3천만 년 동안 변하지 않고 모습을 지켜온 이 숲의 중요한 유산이자 자연의 특별한 설계가 빚어낸 놀라운 작품입니다.

0: 바다의 소자 샤키.
1: 스타코어가 바닷속에 가라앉았나?

뼈가 엄청 많네. 전부 공룡뼈잖아. 저기 있다! 겨우 이런 걸로 겁먹으면 안 돼. 그럼 포기 같은 용감한 슈퍼윙스가 될 수 없다고!

0: 저기 좀 봐! 바닷물이 좀 이상한데?
1: 아마 스타코어가 떨어져서 그런 걸 거야.
2: 셀리, 다이노 본부로 가서 알려줘, 어서!
3: 알았어, 다이노 본부로 출발!
0: 우린 물속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2: 좋아!
0: 저기 봐! 저 밑에서 물거품이 올라와!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어? 여기 왠지 오싹하다.
1: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더 차가워져서 그런 거겠지. 스타코어가 저 밑에 있을 거야. 빨리 찾아서 여기서 나가자.
3: 공룡뼈가 저절로 움직이다니. 이것도 스타코어 때문인가?
1: 후기! 뭐 보이는 거 없어?
0: 전혀!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여!
1: 뭐야 이건! 공룡뼈 아니야?
2: 이렇게 많은 뼈는 처음 본다.
0: 왜 이런 뼈들이 여기 있는 거지?
1: 무슨 일이야?
0: 거기! 이쪽으로 온다!

0: 상어가 아니야. 난 샤키라고. 바다의 다이노윙스지.
1: 다이노윙스라고?
2: 샤키! 정말 오랜만이다. 샤키는 바다를 지켜. 바다에서 제일 강한 친구지.
0: 멋진 바다의 수호자. 그게 나야. 그리고 바다는 내 구역이고. 근데 너희는 누구야?
1: 우와! 난 슈퍼윙스 호기야.
3: 그리고 난 아리.
1: 우린 신비한 에너지를 가진 스타코어라는 광석을 찾고 있어. 그게 바닷속으로 떨어졌는데.
3: 아마 이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뭔가 좀...
0: 여긴 금지된 바다라고 해. 세상을 떠난 공룡들의 마지막 안식처지. 뼈들이 떠내려와서 여기 쌓여있는 거야. 여긴 물살이 너무 세서 잘못 움직이면 길을 잃게 돼. 내가 너희라면 그냥 돌아갈 거야.
1: 하지만 우린 꼭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2: 우릴 도와줘, 샤키. 넌 바다에 대해서 잘 알잖아.
0: 좋아. 내가 안내해줄게. 그게 멋진 히어로가 할 일이니까.
1: 고마워, 샤키.
0: 내 뒤만 잘 따라와. 우와, 저 빛 좀 봐. 너희가 찾던 거 아니야?
1: 맞아, 스타코어야.
2: 우리가 찾았어.
0: 잠깐, 기다려.
1: 샤키, 왜 그래?
0: 방금 여기 있는 뼈 하나가 움직였어.
1: 뭐? 설마 뼈가 움직일 리가.
2: 여기.
1: 말도 안 돼.
3: 공룡뼈들이 깨어난 건 분명 스타코어 때문일 거야.
1: 얘들아, 꺼져!
2: 트리케라톱스랑 모사사우루스야!
1: 티렉스가 왜 바닷속에 있는 거지?
0: 아주 오래전엔 여기가 육지였거든. 그런데 땅이 움직이면서 이곳이 바다가 된 거야. 캬! 좋아! 샤키가 바다를 뒤흔들어주지! 서핑보드! 밤패 액션! 으악!

0: 뭐야? 또 뭐 어두워? 앞이 안 보여?
1: 자, 그럼 셋이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야 해. 난 티렉스를 맡을게. 너희는 나머지 둘을 유인해.
2: 알겠어!
3: 우린 왼쪽으로 갈게!
0: 디노는 오른쪽!
3: 거기! 섀도우 스틱! 구제용 로프! 액션! 야! 이쪽이야!
1: 나 잡아봐라! 자, 둘, 셋, 지금이야! 야호! 작전 성공! 뭐지? 끝난 게 아니었다고? 분명 이긴 줄 알았는데
3: 전부 합쳐져서 거대한 공룡이 됐어!
4: 구조용!
3: 아니!
1: 너무 어지러워.
0: 디노, 친구들 구한다. 당장!

0: 디노!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왔어!
1: 다이노 윙스!
0: 일단 물 밖으로 끌어내자! 그럼 스타코어의 영향에서 벗어날 거야!
2: 리코! 조각용 물 액션!
0: 소용돌이 회전 액션! 대고! 등판 방패 액션! 그라케이 다이노 로프 액션!
1: 준비됐지? 가자!
0: 좋았어!
1: 좋아, 끌어올려!

0: 잡았다.
1: 됐다! 우레제가 있어!
2: 야호! 우리가 해냈어!
1: 어? 거기! 저기 어? 좀 봐!
2: 공주야! 공주야! 거기서! 공주야, 멈춰!
3: 공주야, 스타코어는 너무 위험해. 어서 바닥에 내려놔.
0: 안 돼. 내 꿈을 이뤄줄 유일한 수단일지도 모른다고.
3: 네 꿈이라고?
0: 싫어. 포기 못해. 난 이게 필요해. 이걸로 이 스타코어로.

이제 나도 날 수 있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후기, 이제 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슈퍼윙스 히어로가 될 수 있어. 너처럼 말이야.

0: 다시 한번 최종 결전!
1: 케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2: 메가시티 지하의 마그마 움직임을 당장 확인해봐야겠네.
1: 알겠어요.
2: 저 정도 에너지라면 메가시티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어.
1: 얘들아, 들리니?
3: 새로운 마그마 X라고요?
4: 정말로 K가 탈출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3: 말도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5: 내가 말했잖아. 정말 마그마 X일 거라고. 내 말은 무시하고 코딱지나 날리더니.
3: 으이그, 넌 지금 그게 중요하냐?
6: 그만해. 애들도 아니고 정말. 그럼 이제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이 K의 부하였다는 건 확실해졌네요.
2: 그래. 그러니 화재는 소방대에게 맡기고 마그마 X를 찾으러 이동해라. 마리 팀장, 위치를 알려주게.
1: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 메가시티의 CCTV 전체가 해킹을 당했어요. 방송망까지 전부 다요.
2: 뭐라고? 그렇다면 추적 불가란 말인가? 이건 대체...
3: 뭐야? 이 불길한 화면은...
7: 신사 숙녀 여러분, 지진과 불꽃놀이는 즐거우셨나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을 뿐. 지금부터 마그마 X님의 위대한 쇼가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3: 마그마 X!
1: 쌍둥이 빌딩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에요.
8: 하이어 로보, 와서 증명해라. 너희들에게 메가시티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0: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메가시티는 불바다가 될 테니까.
1: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다니.
2: 분명 함정일 거예요. 그래도 대원들을 보내야 할까요?
0: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이상 보낼 수밖에 없네. 하이얼로보 출동이다! 네!
3: 레스큐 제트 합류 완료!
4: 상황은 들었어! 전속력으로 가자! 갑자기 난기류가!
5: 여기서부터는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단다. 누가 초대장을 갖고 왔는지 한번 볼까? 아!
3: 움직일 수가 없어.
4: 우린 두고 어서 마그마 X에게 가. 두 사람은 내가 지킬게. 타이탄 액션!
5: 오, 드디어 한번 상대해보겠네.
4: 제이, 그럼 여길 부탁할게. 걱정 마, 저 냉동인간을 산산히 부숴줄 테니까 어서 가.
5: 뭐? 냉동인간? 날 부순다고? 그게 어디 쉬울 줄 아니? 그럼 어디 한번 대결해보자고.
4: 얼마든지.
5: 야! 하! 야!
6: 그럼 모두 조심해.
7: 이제야 오는 것.
0: 이카로스 액션!
4: 피닉스 액션! 자! 사람들의 생명으로 협박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7: 왜 화를 내지? 화가 나는 건 이쪽이다.
4: 뭐라는 거야?
7: 너희들이 입고 있는 슈트는 원래 세상을 바꿀 힘이었다. 그걸 가지고 고작 불이나 끄고 있다니.
3: 고작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
7: 한두 사람을 구해봤자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하고 또 불을 낸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세상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이 슈트로 압도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큰 피해를, 전쟁까지 막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던 한 광대는 전쟁으로 손을 잃었지. 세계 무대를 제패하던 유망한 스케이트 선수는 다리를 잃었고.
8: 일렉트로와 아이스걸을 말하는 건가?
7: 그래. 하지만 나의 마그마 더블 X가 군사 무기로 채택되는 순간 압도적인 공포 앞에 누구도 전쟁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3: 말도 안 돼. 눈앞의 사람도 외면하면서 무슨 평화를 만든다는 거야?
7: 아니지. 너희들이야말로 눈앞에 한 사람에게 매달리느라 폭력에 짓밟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잖아. 아니라면 증명해봐라. 다시 한번 나를 막아봐! 아!
0: 레디 액션! 파이어로봇 녀석들 요리조리 잘 도피하네요.
3: 내가 저 무기를 부숴볼게! 야!
7: 내게 닿을 수나 있을 것 같으랴?
4: 세나! 감히 세나를!
7: 어림없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군.
9: 엄마, 저게 뭐야?
5: 새로 나온 영화인가?
10: 오, 특수효과 엄청난데? 이거 쌍둥이 빌딩에서 찍은 거 아니야?
11: 언제 찍는지 알았으면 우리도 가봤을 텐데.
0: 마그마 더블 X의 위력이 대단하긴 하군. 하지만 방송망을 해킹해가면서까지 영상을 내보내는 이유가 뭐지?
2: 알아냈어요. 이건 마그마 더블 X의 위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예요.
0: 쇼케이스? 누구에게 말인가?
2: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군수업체 그리고 군사조직들이에요.
0: 뭐라고? K, 자네가 진정...
11: K님, 기쁜 소식입니다. 슈트를 사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12: 그래야지.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만이 내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11: 그럴 일은 없어!
3: 허큘리스, 액션 드론건!
6: 이카루스, 액션 드론건!
11: 피넥스, 액션 드론건!
8: 그건... 분명 마그마 X는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졌지?
3: 맞아! 모두 발사! 자!
12: 어림없지! 실망스럽군. 내가 약점을 보완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나? 결국 증명하지 못했고 가져가서 제대로 사용해주마.
11: 어떻게 된 거야?
12: 원래 내가 만든 것들이다. 코드만 알아내면 이 정도는 쉽지. 첫 번째 무대로는 충분한 것 같군. 일렉트로.
11: 그럼 두 번째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13: 신사숙녀 여러분, 한 시간 뒤 메가 시티 지하의 마그마층이 폭발합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산이 되어서 도로도 빌딩도 여러분의 집도 전부 녹아내리겠죠? 그럼 잘해봐요.
10: 진짜 실감나는데?
11: 생방송이었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세수나 좀 하고 나올걸.
10: 난 양치 좀 할걸 그랬나?
13: 영화 같죠? 못 믿으시겠죠? 그럼 믿게 해드리죠. 지진 한방.
11: 진짠가봐.
12: 맨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나의 승리다, 다이얼 로봇.
11: 이렇게 끝낼 순 없어.
3: 하지만 방법이 없는걸.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0: 레몬물입니다.
1: 있잖아,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2: 갑자기 무슨 얘기야?
1: 주는 자신과 메탈카드 보스는 친구라고 했어. 태어난 별이 달라도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린 서로 이용 가치가 있어서 함께하는 사이 아니야?
2: 그럴지도 모르지.
1: 나도 널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2: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다가올 날을 대비해서 지금은 헤아리에만 생각하도록 해.
1: 알겠어.
3: 야, 패스야, 패스!
4: 어, 가고 있어!
3: 패스!
5: 타이거, 아이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
6: 잘 노는 메탈 카드봇이네.
7: 와일드 카드봇.
6: 그게 그거 아니야.
7: 마키나 행성에 살 땐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은 적대 관계였다나 봐.
8: 하지만 마키나 행성은 이제 없어. 지금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지.
6: 날아다니는 애는 어떡할 거야?
7: 나이트 그리폰 말이지. 마을에 아직 숨어있는 것 같은데 명 찾기 힘드네.
9: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야.
10: 오늘 크레스트가 백신 소식을 들려주러 온댔으니까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9: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10: 공을 보면 본능이 자극되는 거래.
1: 잘도 길들였네. 메탈 브레스를 사용한 거지?
7: 아니거든.
10: 주는 타이건과 친구가 된 거야.
2: 또 그런 나 뜨거운 소리.
5: 조심해!
2: 이런 녀석이 너와 친구가 됐다? 시시한 허니! 뭐야, 한번 붙자는 거냐?
7: 그만해, 타이건! 이 마을 어딘가에 나이트 그리폰이 숨어 있을 거야. 우리랑 같이
1: 거절할게.
7: 놀래요!
1: 나이트 그리폰을 붙잡는 건 나야.
7: 야!
10: 쌀쌀 맞아서 말도 못 걸겠어.
4: 부침성이라곤 일도 없네.
11: 크레스트랑은 완전 딴판이잖아. 쌍둥이 맞냐?
6: 그냥 내버려 두라고.
7: 아니, 반드시 저 녀석의 마음을 돌려놓고 말겠어. 기다려!
1: 뭐야?
7: 너 나이트 그리폰은 어떻게 찾을 건데? 모우타운 스타디움에 찍힌 거래. 이걸 단서로 같이 찾아보자.
1: 그런 건 아무런 단서가 안 돼.
7: 그럼 이건?
6: 김 아저씨, 저거 아니에요?
1: 이걸로 나타나는 위치를 알 수 없잖아.
9: 이건 어떨까? 간선도로에 설치된 소음계가 포착한 폭발음 데이터야. 이걸로 비행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10: 시청에도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대.
1: 나이트 그리폰의 최고 속도는 마하7. 순식간에 이 마을을 횡단 가능한 속도야. 어떻게 붙잡으려고?
7: 그러니까 협력하자고. 아무리 버거운 상대라도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결할
1: 아무 계획도 없다는 거네.
7: 뭐?
1: 넌 항상 그런 식이야?
7: 너 자꾸 그렇게!
6: 그만, 그만!
5: 야, 뭐야! 싸움이야, 싸움! 타이건, 멈춰!
2: 이 지뢰가 와일드 카드로! 타이건이 대신 싸워주지!
12: 흙바닥이나 구르는 덩치가 뭘 한다고, 제가?
2: 뭐라고? 널 나와!
12: 바라던 바다, 솔레이유!
7: 해보자는 거야?
1: 그래야 한다면! 펜타몬의 셋업!

0: 다들 집중 좀 해!
1: 미춘, 네가 이러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2: 이런 곳에서 싸웠다간 학교와 마을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3: 나도 알아!
0: 솔레, 우리 위해서라도 대화로 풀어보자. 부탁이야.
3: 조용.
4: 이제 재밌는 일을 벌여주시는군. 기다리다 지쳤다니까.
3: 나이트 그리폰!
4: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2: 돈 뭐냐?
5: 너도 따끔해지고 싶나 보군.
4: 나의 크림슨 랜스도 제법 따끔하다. 각이군. 너무 느려.
2: 이런 몸이야, 하루 죽여.
0: 바이러스에 당한 건가?
3: 면역이 돼 있는 거 아니야?
2: 내가 찢었을 땐 움직일 수 있었어.
4: 야, 너
2: 멈춰.
4: 시시한 기술이시군.
3: 타이건, 돌아와.
2: 솔레이유, 내가 가자.
3: 블레이온, 세다.
4: 이제 좀 해볼 만한 분이 나오셨나?
2: 넌 이게 놀이라고 생각한가 본데. 이제 처리 될 때도 되지 않았나?
4: 저는 당신이나 알아서 드시고. 난 평생 널 까니까.
0: 준,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3: 우리 잠시 휴전하는 게 좋겠어. 협력하자.
6: 왜?
3: 보고도 모르겠어? 1대1로 싸웠다간 저 녀석을 이길 수 없다고.
6: 내가 알아서 할게. 레이오, 레온 러시아. 블레이언!
2: 이거 놓지 못해!
4: 원하신다. 자, 슬슬 마무리해야지.
3: 온다! 일어나, 블레이언!
2: 알고 있어!
4: 스크림 오브 탈러!
3: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2: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0: 공중에서 너무 불리해! 추락하고 말 거야! 솔레이유, 여길 벗어나야 해!
4: 역시 보통이 아니시여. 그래봤자 독수리 날개 아래 땅고양이시죠!
0: 어서! 이런! 먼저 피해!
3: 준, 괜찮아? 솔레이유가!
0: 스파이어!
2: 괜찮니?
6: 너, 날 구해준 거야? 다칠 걸 뻔히 알면서.
7: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구조대원 아니겠어?
6: 이해가 안 돼.
7: 그리고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준이 슬퍼할 테니까.
0: 뭐? 피닉스 파이어, 너!
4: 이런 일은 이거 멋이 안 사는 거. 너무 흥분했나?
0: 몸이 타버린 것처럼 뜨거워.
3: 피닉스 파이어!
4: 뭐야, 이거 엄한 곳을 꽂히셨군.
3: 블루캅 페덤! 저건 설마 비스트 바이러스. 솔레이유, 부탁이야. 녀석을 도와줘. 블루캅도 고쳐줬잖아.
6: 너의 소중한 친구랬지.
2: 안 돼. 내가 용납 못해. 그걸 또 시켰다가 솔레이유가 위험해.
3: 하지마.
4: 병아의 과정을 꽤나 버티시는 걸 보니 제법 흥미로운 상대가 되시겠군.
2: 루카드, 날 건물에도 올려줘.
0: 와일드가디, 메가에 불러.
2: 준, 나에게 힘을.
3: 알았어.
4: 뭐야?
2: 얌전히 있어.
3: 와일드가디, 미세다.
2: 와일드 칼리버.
0: 메가에 불러, 서둘러.
2: 좀만 참아, 넌 당하잖아.
4: 이 땅의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녀석들 뿐이신가?
2: 그만 떠들어라, 와일드카드몬.
4: 아, 흥이 싹가셨어. 이거 어떡할 거야? 다음에 또 내 즐거움에 끼어들면 용서 못한다!

0: 알아. 다들 부담스럽게 왜 그래?
1: 고생했어.
2: 늦지 않았나 봐.
3: 다행이야.
4: 피닉스 파이어.
5: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설마 나이트 그리폰이 나타날 줄은.
4: 고마워 크레스트. 메가 엠블러.
5: 내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게 너야?
6: 어? 맞아 크레스트.
5: 어머니.
6: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지? 못 알아볼 만큼 완벽한 숙녀가 돼서 말이야. 솔레이유, 오빠한테 인사하렴.
2: 오랜만이야, 오빠.
5: 그래, 오랜만이야.
6: 자, 그럼 솔레이유는 나랑 급한 일이 있거든. 가자.
2: 네, 어머니.
4: 잘 가.
2: 블레이온, 가자.
6: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얘들아. 우리 아들도 파이팅!
1: 나도 먼저 갈게. 준, 피닉스 파이어를 잘 돌봐줘.
4: 어...
5: 잘 부탁할게.
4: 저 녀석 어디로 가는 거야?
5: 백신 접종. 각지에 있는 메탈 카드봇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7: 완성된 거야?
8: 그러면 비스트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겠네.
5: 그렇게 쉽게 풀리면 좋겠지만 백신은 감염되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어. 지금처럼 먼저 당해선 의미가 없거든.
4: 그럼 피닉스 파이어는?
5: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서 신체 변화를 억제하고 사고 회로를 보호하는 임시조치에 지나지 않아. 만일을 위해 내 별장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4: 무슨 말인진 잘 모르겠지만 알았어.
6: 그래? 준의 메탈 카드봇이 그런 얘기를?
2: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구할 이유가 있었는지.
6: 너도 모든 힘을 다해서 블루캅을 도와줬잖니.
2: 그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준과 블루캅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샘플도 얻었고요.
6: 그랬지.
2: 하지만 절 구해준 메탈 카드봇은 준이 슬퍼한다는 이유만으로 몸을 내던졌어요.
6: 친구의 친구는 모두가 친구 아니겠니?
2: 네?
6: 아무것도 아니야.
2: 전 진지하다고요.
6: 준이 메탈 카드봇을 친구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지?
2: 네.
6: 준은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2: 절 메탈 카드봇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가요?
6: 괜찮아, 솔레이유?
2: 죄송해요.
9: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6: 우린 걱정 마, 게리슨.
9: 다행입니다. 바로 수리기생에 연락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6: 괜찮아. 고마워.
2: 나 아직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
10: 나도 전하고 싶어.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6: 그러면 내가 마법의 주문을 알려줄게.
2: 어?
11: 이제.
12: 진짜 깜짝 놀랐어.
2: 좋은 아침.
13: 좋은 아침.
14: 좋은 아침.
2: 좋은.
4: 좋은 아침.
2: 어젠 고마웠어.
4: 뭐야 너 갑자기 고맙다는 인사는 피닉스 파이어한테 해.
10: 손 세워야지.
2: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해. 힘을 빌려줘.
4: 물론이지.
13: 특종이다.
2: 이제 나죠.
4: 그래도 그땐 피가 너무했어. 그치?
2: 미안해.
12: 둘이서 갑자기 조깅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쌀쌀맞은 분위기였잖아.
15: 그래, 사람이 갑자기 바뀐 것이 영 수상해.
13: 수상하기.
2: 베라!
4: 언제 왔어?
15: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가씨가 껄렁이와 만나 사랑에 빠진다. 러브 코미디의 뻔한 패턴이잖아.
16: 난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는 조금 귀찮아서 말이야.
2: 하지만
15: 그렇게 전 학생에게 소꿉친구를 빼앗긴 반전 캐릭터는 좌절 확정이지요?
4: 그건 뭐야?
15: 아니야, 난 준이랑 소꿉친구도 아니고 좌절도 안 해.
13: 그럼 왜 쟤네 둘은 이른 아침부터 조깅 데이트를 즐기는 거지?
4: 솔레이유랑 데이트? 내가 왜?
13: 그럼 둘이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2: 특훈이야.
13: 특훈?
4: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기초 체력이 필수니까. 자, 들어봐.
12: 나왔다, 준의 작전 브리핑.
13: 안 들을래.
4: 감시자가 나이트 그리폰을 발견하면 진로를 확인.
2: 타깃은 남남서쪽 빌딩을 향해 비행 중. 부탁할게.
4: 보행 역할은 진행방향 빌딩으로 뛰어올라와선 블루캅 대동. 이름하여 스카이 바디 프레스 작전. 얼마나 빨리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13: 그래서 달려나던 거야?
15: 꼭 계단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 엘리베이터를 두고?
2: 나이트 그리폰은 초음속으로 난다며. 올라가는 사이에 지나치지 않겠어?
4: 초음속?
12: 애초에 고층 빌딩보다 더 높이 나는 것 같던데.
4: 더 높이. 나와 솔레이유의 노력이 어때였다.
13: 어이없어 정말.
2: 저 솔레이유, 준의 작전에 불만은 없었어? 작전권은 준에게 양보하기로 했거든.
13: 아, 있어봐. 내가 도와줄 녀석을 불러줄 테니까.
4: 도와줄 녀석? 아니 누군데요?

0: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린 새로운 작전 짜야 한다고.
1: 가만 있어봐.
2: 어? 저 비행기는...
0: 어?
1: 잘했어, 플래카젠트.
3: 깜짝 놀랐어요. 베라 양으로부터 호출을 받을 줄이야.
0: 놀란 건 나거든? 너 VIP 경호는 어쩌고 여기까지 온 거야?
3: VIP보다 중요한 사람이 불렀는데 와야죠. 물론 의뢰인께는 양해를 구했다고.
0: 그래.
1: 너 베라와는 무슨 사이야?
3: 둘도 없을 친구죠. 흥미로운 VIP의 정보도 나눌 만큼.
1: 그래서 그렇게 정보가 빨랐구나.
3: 물론 안나양과의 로맨틱한 비행은 추억으로 잘 간직해두었으니 걱정 말아요.
1: 이 바람둥이.
4: 아야.
3: 아니 잠깐. 인사가 늦었군요. 전 플래타젠다고요.
5: 솔레유라고 해.
3: 반갑습니다. 당신에 대한 얘긴 많이 들었어요. 언제 한번 저와 함께...
6: 저리 떨어져!
1: 떨어져!
3: 아야야야.
0: 여전하구나. 그래서 응? 뭘 어떻게 도와줄 건데?
3: 아, 네. 얘기는 전부 들었어요. 나이트 그리폰이라. 먼저 제 생각을 들어보시겠어요? 날 수 없는 여러분이 머리 위에 있는 적을 쓰러뜨리려면 역시 기초 운동부터 해야죠.
0: 뭐야, 결국 체력 단련이란 거잖아.
3: 맞아요. 자신의 힘을 한계까지 끌어내는 겁니다.
0: 내 생각이 맞았네, 뭐.
1: 그래, 축하해.
6: 이거 안 그래도 강한데 더 강해지면 어쩌냐?
0: 난 나일 줄 아는데.
6: 왜 나까지?
5: 그야 협동 작전이니까.
3: 자, 이제 균형 감각을 단련하는 군입니다.
4: 역.
6: 차! 이런 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거야?
3: 그럼요. 공중에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자만이 하늘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하 시에로시 스카이길럼님처럼요.
6: 그렇군. 이렇게. 하!
0: 어? 잘한다, 물루카.
3: 좋아요. 더 높이. 자! 자!
4: 난 괜찮아.
3: 자, 다시 한 번.
7: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저거?
6: 네, 이딴 훈련 진짜 도움이 되는 거 맞아?
3: 한 번만 더 부탁해.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6: 말은 쉽지.
3: 뭐?
6: 밑에서 받쳐주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본 적 있나? 못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지.
4: 이게 무슨 짓인가?
6: 해보자 이거구만.
3: 자, 당신도. 자.
8: 이랑, 이랑. 파티가 무척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뭐야?
3: 작전에 걸려들었군, 나이트 그리퍼.
8: 작전?
3: 네, 맞아요. 이 모든 게 당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이거든요.
8: 나는?
0: 넌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싸울 때만 나타났지.
8: 나도 좀 끼워주실까?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6: 난 뼛속부터 싸움을 좋아한다는 이미지.
7: 거기다 끼어들길 좋아하는 게 꽤나 악질이야. 이제 좀 놓지.
5: 그래서 모두가 싸우고 있으면 네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한 거야.
8: 그럼 당신들이 하고 있던 거
1: 연극이지.
9: 다들 연기가 실감나더라.
1: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6: 나는 진심으로 싸웠다.
0: 야,
8: 날 농락할 생각을 다 하시다. 배짱들이 적컷.
5: 팬텀 포넷 세다. 스팅 레이드.
7: 그때 망신을만 치고 그렇게는 안 되지.
0: 블루캅 타이거.
8: 뭐야 당신들, 어울리지 않게 팀워크이신가? 그래봤자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 팔리는 나의 장난감의 뿐이시지.
3: 제가 있다는 걸 깜빡하셨군요.
0: 플래타 제트 제목
3: 빅킹 에로.
8: 황야의 헌터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세상 참 좋군, 형기.
3: 저야말로 지금의 프레디터를 다시 보게 돼서 반갑군요.
8: 그런데 안 본 사이 솜씨가 녹쓰신 것 같군.
3: 부정은 못하겠군요. 여기서 많은 수녀들과 친구들이 생겨서 즐거움에 취하다 보니.
5: 지금이야, 패스터 보넷.
8: 내 귀염 크림슨 랜스를 돌려주시지.
7: 지금 내 따끔한 거 나눠면 충분하다.

0: 좋아, 플레타제트 돌아와! 타이건, 준비해!
1: 그럼 아담하신 날기럼 나에게서 도망 멈춰!
2: 솔레이오, 지금이야!
0: 지금이야, 준 타이건!
3: 타이건, 캐롤레이드라!
2: 그냥 너 가져!
0: 놓치지 마, 플레이어!
1: 레온로사!
0: 나이스 샷!
4: 이제 녀석은 속도를 더 못 낼 거예요!
0: 고생했어, 얘들아! 우리 작전이 통했어, 솔레이요!
1: 이 같은, 그렇게도 나를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싶으시다면 원하시는 대로 직접 내려가주지!
4: 저건! 여길 벗어나야 해요!
3: 좋다, 까마귀!
1: 샤우트 오브 핑크!
4: 모두 대피해!
0: 솔레이유, 뭐해?
5: 지시를 내려줘, 솔레이유!
0: 얼른 가자! 여길 벗어나자, 플레이온!
4: 타이건!
6: 주는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0: 저를 메탈 카드복과 똑같이 취급한단 건가요?
5: 솔레이유, 정신 차려!
6: 우주 저편에서 온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려면 서로 선을 지켜야 해. 기계는 인간의 말을 들어야 하고 인간은 기계를 관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당할 테니까. 메탈브레스의 주인인 주는 그런 관계를 이해하고 그들을 친구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주에겐 모두 소중한 허물없는 진짜 친구인 거야. 인간도 메탈 카드봇도 와일드 카드봇도 너도 나의
1: 호호! 거기들 있으셨구만! 한참 찾았잖아!
0: 플레이온! 오메가 히트 플레이!
1: 오메가 히트 플레이!
6: 가자, 준! 우리의 특군의 성과를 보여주자!
0: 알겠어, 솔레이유! 블루캅 가자!
4: 플레이온! 타이거! 부탁할게!
5: 그걸 하는 건가?
1: 실전이다!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이!
0: 팬텀 호네! 팬텀 리저스!
5: 가서 한방 먹여!
0: 가라!
1: 이 나이파리 같은!
5: 나이파 썬더! 반칙!
7: 비행에 성공한 블루캅의 한방이 통했어!
8: 특군이
7: 의미하지 않았구나.
4: 스승으로서 자랑스러워요, 블루캅.
5: 마무리는 우리에게
2: 맡겨.
5: 부탁해.
1: 스크리치 오버 프레이
0: 마무리하자.
7: 응.
0: 그라울 으뜸.

0: 좀 하시네들.
1: 어떠냐?
2: 어서 봉이네.
1: 그래도 돼?
3: 응.
1: 에? 와일드 카니발 체인지업! 나이트 그리폰 봉인! 우리가 해냈어!
2: 해냈네.
4: 손바닥을 쳐.
1: 그러게, 진작에 같이 협력하다니까.
2: 앞으로 잘 부탁해, 준.
5: 그래, 또 와일드카드 보슬? 수고했어. 그래서 누가 봉인했니?
6: 죄송해요, 어머니.
2: 나이트 그리폰은 준이 봉인했어요. 네, 다음엔 제가 봉인할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4: 목표물을 놓쳤는데 후련한 표정인걸?
2: 그럼 안 돼?
4: 아니, 네가 납득했다면 그걸로 됐어.
2: 나 알게 됐어.
4: 뭘?
2: 이런 게 바로 친구, 맞지?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4: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4: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5: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할아버지의 꼬마 기차.
1: 페퍼랑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0: 이게 무슨 소리예요?
2: 할아버지가 뭘 만드신대요?
3: 아이고, 우리 귀여운 손주들 왔구나. 어쩜 이렇게 딱 맞춰 왔니? 안 그래도 지금 막 다 만들고 나오는 건데.
2: 이제 뭔지 나도 좀 합시다.
3: 히히히, 보여줄게, 잠깐만.
2: 와! 장난감 기차를 만들었구려.
3: 이게 어딜 봐서 장난감이야. 거트루드라는 이름도 있는데 내가 아주 작게 만든 1호 꼬마 기차란 말이야.
2: 기차면 철로가 있는 대로만 가야 되겠네요.
3: 오호, 천만에. 거트루드는 자동차 바퀴를 달았거든. 그래서 어디든 다 갈 수 있게 만들었지.
0: 할아버지, 우리도 거트루드 타도 돼요?
3: 네, 뒤에 타세요. 전속력으로 출발.
0: 갔다 올게요, 할머니.
2: 그래, 이따 보자.
1: 팔팔한 조지는 할아버지 꼬마 기차가 좋았죠.
0: 할아버지 기차가 칙칙폭, 칙칙폭, 칙칙폭. 할아버지 기차가 칙칙폭 달리네. 기차에 탄 우리는 꿀꿀꿀, 꿀꿀꿀, 꿀꿀꿀. 기차에 탄 우리는 꿀꿀꿀, 즐겁네.
1: 데니가 할아버지 견인차를 타고 갑니다.
4: 안녕하세요.
0: 안녕, 데니.
5: 장난감 기차 타고 어디 나들이 가시나?
3: 장난감? 거트루드가 어째서 장난감이야? 내 눈에는 그게 장난감 차 같구만.
5: 어디다 대고 장난감이래. 이 견인차가 얼마나 튼튼한데 탱크처럼 뭐든지 다 끄는구만.
4: 할아버지, 저도 저 기차 타도 돼요?
5: 그야 네 맘이지, 데니. 저 따위 장난감이 더 좋다면 뭐.
4: 고마워요, 할아버지.
6: 안녕, 할아버지.
1: 유치원 버스가 오고 있네요.
7: 자, 왼쪽을 보시면 언덕이 있죠? 나무도 있고요.
0: 안녕, 얘들아.
6: 안녕, 페파.
1: 페파 친구들이 다 모여 있군요.
0: 우리도 저 기차 타도 돼요?
7: 전 지금 어린이집에 사는 내고장 바로 알기 버스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차를 타고도 할 수 있을까요?
3: 아, 할 수 있고 말고요.
7: 그럼 여러분, 버스 대신 저 기차를 타고 싶은 친구 손드세요. 그럼 이 버스에 남고 싶은 친구 손들어보세요. 알았어요. 모두 저 기차로 갈아타렴. 내가 바로 뒤따라갈게.

0: 아주 큰 진흙탕이 있네요.
1: 바로 가면 차가 빠지겠어요. 다른 길로 돌아가죠, 어르신.
2: 이런 진흙탕도 못 건너면 쓰나? 가자, 거트로드. 넌 할 수 있어.
1: 가자, 버스야. 넌 할 수 있어.
0: 버스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1: 난 몰라.
3: 안녕하세요, 레베카 이모. 무슨 문제 있나요?
1: 버스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저 좀 꺼내주실래요?
3: 그러죠.
1: 어르신 차로 꺼낼 수 있을까요?
3: 당연하죠.
1: 됐어요, 어르신?
3: 아니요. 내 차로 물인 것 같은데 더 센 차로 끌어야 되나?
2: 왜 그래? 내가 좀 도와줄까?
3: 이런 일은 나 혼자서도 거뜬히 해요. 어쨌든 고마워요.
1: 좋은 수가 있어요. 페파 할아버지 기차요. 저걸로 한번 끌어볼까요?
3: 밑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죠.
4: 페파 할아버지가 기차로 버스를 진흙탕에서 꺼내려고 합니다.
2: 엔진 출력 최대로!
5: 힘내, 거트로드!
2: 힘내, 거트로드!
3: 굉장하구만!
1: 아니, 무슨 장난감 기차가 그렇게 힘이 세요? 엄청나네요.
2: 장난감이라니? 우리 거트로드가 어째서 장난감이야?
6: 꼬마 기차 거트로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차예요. 아기 놀이.
4: 팔팔은 사촌 언니 클로이 집에 갑니다.
7: 오늘 너희 큰 집에 가면 클로이만 보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사촌도 본다.
4: 페파 가족이 드디어 큰 집에 왔습니다.
8: 안녕하세요.
9: 그래, 어서들 와.
6: 페파랑 조지 왔구나.
4: 클로이는 페파랑 조지보다 나이가 많죠.
6: 새로 태어난 사촌 동생은?
1: 얘가 새로 태어난 동생이란다.
4: 사촌 동생은 갓 태어난 작은 아기였죠.
1: 어머나,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6: 걔도 여자아이예요?
10: 아니, 안 됐지만 남자야.
6: 여자애면 좋을 텐데.
10: 누가 아니래?
4: 조지는 남동생이라 좋았어요.
6: 공룡.
1: 얘는 아직 어려서 공룡 같은 거 못 갖고 놀아.
6: 조지, 아기한테 그렇게 놀자고 하면 어떡해. 이렇게 놀자고 해야지.
1: 살파, 공놀이는 큰애들이나 하는 거지. 애기가 어떻게 해?
6: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공룡도 싫고 공도 싫으면 넌 뭘 할 줄 알아?
10: 먹고 자는 건 엄청 잘하지. 이런 것도 잘하고.
6: 큰엄마, 저도 얘 한번 안아봐도 돼요?
1: 그럴래? 대신 조심해야 된다. 알렉산더 떨어지지 않게.
6: 알렉산더예요?
1: 그게 얘 이름이야. 아가 알렉산더.
4: 아기 이름이 참 멋있네요.
6: 얘 정말 귀엽다. 남자애라 좀 아쉽긴 해도. 이 냄새 뭐예요, 큰엄마?
1: 응가했나? 우리 알렉산더 기저귀 갈러 가야겠네.
6: 기저귀 했어요?
7: 베파, 너도 아기였을 땐 저렇게 기저귀 찼거든.
6: 거짓말 마요, 아빠.
10: 엄마, 저 페파랑 조지랑 같이 놀아도 되죠?
1: 그럼.
6: 클로이 언니, 남동생 새로 태어나니까 좋아?
10: 그럼, 우리 알렉산더 귀엽지 않니?
6: 우리 조지도 저렇게 귀여운 아기면 좋을 텐데.
10: 아, 맞다. 우리 조지 데리고 아기 놀이 할까, 베파? 내 장난감 유모차에 태워서.
6: 그래, 그거 재밌겠다.
10: 싫어.
4: 조지는 아기가 되기 싫었어요.
6: 조지, 귀여운 아기 놀이 한 번만 해줘. 그럼 누나가 무지하게 잘할게. 하늘 보고 약속.
4: 조지는 솔깃했어요.
10: 내 장난감 다 갖고 놀아도 돼.
4: 조지는 더 솔깃했죠.
6: 이따 우리 집에 가면 내 장난감도 다 갖고 놀아.
4: 조지가 결심을 합니다.
10: 우리 예쁜 아기 정말 귀엽다.
4: 친구들이 왔네요. 탄디랑 수지, 레베카, 조이가.
11: 안녕.
12: 네.
10: 근데 조지엔 왜 유모차를 타고 있어?
6: 얜 조지 아니거든. 귀여운 우리 아기야.
11: 구구구.
13: 에이, 조지 맞는데 뭐.
10: 조지 데리고 아기 놀이하는 중이거든.
11: 아.
10: 얘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야.
4: 조지는 여자 아기는 되기 싫었어요.
6: 알았어. 얜 남자예요. 나한테 지금 과자 있는데 우리 귀여운 아기도 하나 먹을래?
8: 어머, 안 돼요. 아기가 무슨 과자를 먹어요?
4: 조지는 과자를 좋아하죠.
10: 좋아, 그럼 딱 하나만 먹든가.
8: 아주 똘똘하게 생겼네요.
10: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6: 하는 짓까지 재밌네요. 이렇게 귀여운 아기는 정말 처음 봐요.
4: 조지는 아기 놀이가 좋았어요. 큰엄마가 알렉산더를 데리고 오십니다.
6: 우와, 쟤 좀 봐. 쟤는 진짜 아기다.
9: 얘 정말 귀엽다.
12: 조지보다 얘가 더 귀엽지 않니?
4: 아, 저런. 진짜 아기 때문에 조지가 밀려났네요.
14: 아, 조지. 넌 항상 엄마의 아기인데 왜 울고 그러니?
7: 아기 놀이 그만하고 딴 거 하자. 무서운 공룡이 쫓아다니는 놀이는 어때?
9: 공룡이다, 도망가자!
4: 조지는 아기 돼지 놀이도 좋았지만 지금처럼 조지인 게 더 좋았죠.
6: 자전거 경주.
4: 화창한 아침입니다. 페퍼랑 조지는 아침을 먹고 있죠.
7: 날씨도 좋은데 모처럼 우리 자전거나 타러 갈까?
6: 자전거 타러 가요. 만세!
4: 페퍼랑 조지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죠. 페퍼는 두발 자전거를 타고

0: 조지는 세발 자전거를 타죠. 엄마 아빠는 2인승 자전거를 탑니다.
1: 그게 뭐예요?
2: 엄마 아빠가 타고 갈 자전거. 맨 앞엔 아빠가 타고 뒤엔 엄마대로 타라고 할 거야.
3: 맨 뒤에 보조의자 두 개 달아줄게. 너희도 이거 타고 가자.
1: 우린 그냥 우리 자전거 타고 가면 안 될까요?
3: 조지는 어려서 안 돼, 페파. 자전거 오래 타면 다리 아파.
1: 조진 어리지만 전 크잖아요. 전 괜찮아요.
2: 한참 갈 건데 다리 아프다고 해도 아빠 모른다.
1: 네, 아빠 걱정 마세요.
2: 좋아, 그럼 뭐 빠뜨린 거 없지?
4: 네, 없어요.
2: 그럼 출발한다.
1: 내가 1등이다.
2: 우린 지금 경주하는 거 아니거든. 그냥 슬슬 자전거 타고 가는 거지.
1: 누가 뭐래요? 그래도 제가 1등이잖아요.
2: 아, 이제 우리가 1등이지?
1: 네. 힘들어. 오르막길 정말 싫어.
2: 페파, 우리가 1등인데 어쩌지?
1: 아니요, 아니에요, 아빠. 아깐 우리 경주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해요. 나 잡아봐라.
2: 뭐 저런 깍쟁이가 다 있어.
1: 안녕 우리들아. 우리 자전거 타면 어때?
5: 안녕 우리들아.
2: 아, 오랜만에 자전거 타고 나오니까 두 배로 더 상쾌하네. 어휴, 오랜만에 오르막을 오르려니 두 배로 더 힘들군.
0: 점점 경사가 심해지네요.
1: 난 오르막길 나올 때가 제일 싫더라.
3: 그래도 경치는 좋잖아. 저기 좀 봐.
2: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페달이 안 밟혀? 아이고, 어쩐지. 여보, 페달 안 밟아?
3: 어우, 미안해요. 경치 보느라 깜빡했어요.
0: 페파 가족은 드디어 언덕 꼭대기에 올라왔어요. 페파 친구들도 미리 와 있네요.
4: 안녕, 페파.
1: 안녕.
6: 우리 지금 자전거 경주할 건데.
1: 네. 페파, 너도 자전거 경주할래? 그래, 수지. 내리막길에서만 하면 나도 할게.
6: 알았어.
0: 모두 내리막길에 경주를 하러 모입니다.
2: 준비됐니, 얘들아?
4: 됐어요.
2: 자전거 경적 소리가 나면 출발하기다. 바로 이 소리.
0: 페드로가 너무 서둘렀네요.
2: 멈춰, 페드로. 아직 경주 시작한 거 아니거든.
7: 죄송해요, 아저씨.
2: 방금 그 경적은 그냥 시범으로 들려준 거란다. 이런 소리가 난다고.
1: 야호!
4: 안녕, 페드로.
2: 미안하다, 페드로. 아저씨가 괜히 또 경적을 울려서. 이번엔 진짜로 경적을 울려줄게. 그럼 바로 가.
1: 방금 가라고 하셨지?
8: 그런 것 같은데?
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2: 페파, 넌 안 가니?
1: 아빠가 경적을 울려야 가는 거 아니에요?
0: 대리가 1등이네요.
1: 비켜, 비켜! 야호! 야, 이겼다!
4: 잘했어, 페파!
1: 그치? 원래 내리막길에선 아무도 날 못 이겨.
0: 이제 모두 집에 갈 때가 됐네요.
4: 안녕, 페파!
1: 잘 가!
3: 우리도 이만 집에 가자, 페파.
1: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자전거 타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더니 다리 아파서 못 가겠어요. 저도 태워주시면 안 돼요?
3: 널 태워주면 아빠는 어쩌라고?
1: 아빠는 내 자전거 타면 되죠. 이것도 되게 좋아요.
2: 어우, 그러지 뭐.
1: 이 자전거 되게 좋다. 아빠, 제 자전거도 마음에 들죠?
2: 그래, 페파. 이것도 아주 좋구나.
1: 우리만의 장소.
0: 페파랑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마당에 있는 나무집에서 놀 생각이죠. 둘 다 이 나무집을 굉장히 좋아하죠. 조이, 수지, 레베카, 리처드 친구들이 놀러 왔네요.
9: 이 나무집 정말 좋다, 페파.
1: 들어가도 돼?
9: 그래.
1: 손님들 왔으니까 맛있는 차 줄게.
0: 페드로랑 데니도 왔네요.
7: 네. 안녕, 페파.

0: 좀 끼워주라.
1: 미안한데 댕이, 남자는 안 되고 여자애만 들어올 수 있어. 남자애들은 시끄러워서 안 돼.
2: 매일 우리 소꿉장난이나 망쳐놓고.
0: 조지랑 리처드도 남자잖아.
1: 어, 진짜? 미안해 조지. 이 나무 집은 여자애만 들어오는 데야. 너도 나가줘.
3: 아니 왜 우니?
4: 여자애들이 우린 저 나무집 들어오지 말래요.
0: 지들끼리만 놀고.
3: 호호, 그럼 할아버지가 좀 도와줄까? 자, 날 따라오렴.
1: 됐어, 다 갔어. 이제 우리끼리 차 마시고 수다 떨자.
5: 어, 무슨 소리지?
3: 어떠냐? 이 정도면 너희 남자애들 본부로 손색이 없지? 문을 열면 이런 다리도 생기고 말이다.
0: 우와, 성이다!
4: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1: 우리도 들어가도 돼?
0: 안 돼! 이건 남자애들 본부거든. 남자만 들어올 수 있어.
2: 나도 성 좋아한단 말이야.
1: 성이 뭐가 좋아? 우리 나무집이 훨씬 좋지. 가자, 얘들아.
0: 나는 성에 사는 왕자.
3: 성이면 성답게 깃발도 달아볼까?
1: 우와! 봐, 쟤들은 깃발도 있어. 우린 저렇게 후진 깃발 필요 없거든.
6: 팔팔 할머니가 왔어요.
7: 안녕, 아가씨들. 뭐 필요한 거 없니?
8: 깃발이요, 할머니.
1: 기왕이면 남자애들 것보다 근사한 걸로요.
7: 할머니가 한번 만들어봐마.
0: 나는 성에 사는 왕자.
3: 요즘엔 성에 전화도 다 있다고 하더라. 자, 이거 봐드려. 줄을 팽팽하게 당겨봐. 그럼 남자애들이랑 얘기할 수 있단다.
1: 우린 쟤들이랑 얘기하기 싫거든요.
0: 우리도 니들이랑 얘기하기 싫다 뭐.
6: 할머니가 여자애들 깃발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7: 원피스로 만든 깃발인데 예쁘지?
1: 고맙습니다, 할머니.
9: 난 왜 남자애들 깃발이 더 멋있어 보이지?
1: 나도 저 성에 들어가 봤으면.
2: 나도 예쁜 공주님은 다 성에 살잖아.
1: 내가 예쁜 공주님이면 저런 데 안 살아. 이 나무집에 산다고 하지.
2: 우리도 들어가면 안 될까? 한 번만.
0: 이렇게 말하면 들여보내줄게. 너희 성이 최고야, 대니.
2: 아, 너희 성 최고야.
1: 갈 테면 가. 난 여기 남을 거야.
5: 와, 이 성 진짜 좋다.
6: 어, 어떡하죠? 갑자기 비가 오는데 성에는 지붕이 없어요.
4: 나무집에 가야지. 안 되겠다.
0: 싫어. 갈 테면 가. 난 여기 남을래.
6: 비가 그쳤습니다. 조지가 진흙탕을 발견했어요.
1: 재밌겠다. 우리도 하자.
0: 난 이 성을 꼭 지킬 거야.
1: 나도 우리 나무집 지킬 거다 뭐.
3: 호호, 성은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가서 놀지, 대니.
7: 나무집은 할머니가 지켜줄게, 페파.
6: 페파랑 대니는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게 좋았죠. 모두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게 좋았어요. 남자애든 여자애든 전부 다요.
1: 편지 배달하기.
6: 우체부 아저씨가 팔팔 집에 편지를 배달하러 왔습니다. 얼룩말 조이도 아빠 차를 타고 왔죠. 자기 편지를 직접 돌리려고요.
10: 이건 데니 거, 이건 수지 거, 이건 레베카 거. 아, 페파랑 조지 거다. 이제 이것만 돌리면 돼요.
11: 좋아, 그럼 어서 배달하러 가자꾸나.
10: 네, 아빠.
6: 팔팔한 조지는 편지만 오면 신이 나죠.
1: 오늘은 두 통 왔어요.
12: 이건 아빠한테 온 편지네.
13: 와, 누가 보낸 걸까? 받는 분은 페퍼 아빠. 전화 요금 고지서 나왔습니다.
1: 고지서가 뭐예요? 별로 신나는 편지.

0: 같진 않아요.
1: 그래, 별로 신나는 편지는 아니지.
0: 엄마, 이건 엄마한테 온 편지예요?
2: 아니, 이건 엄마한테 온 게 아니라 페파랑 조지 건데.
0: 우와! 누가 우리한테 보냈을까?
2: 오늘 내 생일인데 너희도 와줄래? 기다릴게, 조이.
3: 조이가 페파랑 조지한테 생일 초대장을 보낸 거였네요.
0: 야호!
2: 너희도 조이한테 답장 쓰는 게 어때? 오늘 생일 파티에 꼭 가겠다고.
0: 답장 쓰는 것 좀 도와주세요, 엄마.
2: 물론이지.
3: 페파랑 조지가 조이한테 답장을 쓰고 있어요.
2: 답장에 뭐라고 쓸까?
0: 안녕, 조이.
2: 안녕, 조이.
0: 그 다음 말은 생각 안 나요.
2: 이건 어떨까? 알았어, 우리도 생일 파티에 꼭 갈게. 이따 보자, 페파랑 조지가.
1: 편지 봉투 색깔은 어떤 걸로 할래, 페파?
0: 빨간색이요.
2: 받는 이는 조이.
1: 이것도 붙여야겠지, 우표.
3: 이제 편지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우편함에 넣는 거죠. 댄이랑 수지, 페드로, 레베카, 에밀리도 다 왔습니다. 모두 편지를 붙이러 왔어요. 페파도 드디어 편지를 붙이러 왔죠.
0: 됐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4: 안녕하세요, 여러분.
0: 안녕, 페파. 내가 생일 파티 초대장 보냈는데 받았니? 응. 그리고 답장도 바로 썼어. 와, 신난다.
4: 어이쿠, 이런. 오늘은 웬 편지가 이렇게 많나?
0: 바로 이게 제가 쓴 편지예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부탁해요. 나한테 보낸 거지? 지금 봐도 돼요, 아빠?
4: 조이, 네 편지는 맞는데 편지를 보려면 먼저 배달을 해야겠지? 그게 규칙이니까 조금만 참아. 오늘따라 유난히 편지 배달할 게 많으니까 부지런히 다녀야겠다, 조이.
0: 조지랑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4: 그럴래? 그럼 어서 올라타.
1: 이따 보자.
3: 팔팔한 조지도 편지 배달을 돕기로 했죠. 얼룩말 조이 집에 왔습니다.
4: 이건 우리 집에 온 편지군. 받는 분이 조이. 이것도 조이 거. 이것도 조이 거. 이것도 조이 거. 이것도 조이 거. 이것도 조이한테 온 편지네.
0: 그거 제 편지인데 제가 넣어도 돼요?
4: 그럴래, 페파?
3: 페파는 편지 배달이 좋았어요.
0: 엄마, 이것 보세요. 이 편지 다 나한테 왔어요.
5: 와, 우리 조이 좋겠네.
0: 엄마가 좀 읽어주실래요?
5: 안녕, 조이. 생일 파티에 초대해줘서 고마워. 나도 갈게, 데니가.
4: 수지도 오늘 네 생일 파티에 온다는구나.
5: 그리고 레베카랑 페드로, 에밀리, 캔디 전부 다 오늘 네 생일 파티에 온대.
0: 그리고 이건 내가 보내는 편지야. 읽어줄게. 알았어, 우리도 생일 파티에 갈게. 이따 보자, 페파랑 조지가.
3: 조이 생일 파티에 친구들 다 왔습니다.
6: 생일 축하해, 조이.
0: 우와, 무슨 선물이 이렇게 많아?
5: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일일이 다 편지 써야겠다.
4: 이 많은 애들한테 답장을 다 쓰면 그건 또 누가 다 배달하나?
0: 아빠가 해야 할 거랴. 제가 좀 도와드려요.

0: 짓밟은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6: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7: 영어.
6: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7: 17점 수학.
6: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7: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6: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7: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6: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7: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6: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7: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6: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7: 더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6: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7: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6: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7: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6: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7: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6: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7: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7: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6: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7: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 성우라는 직업을

0: 10단위로 세워봐.
1: 10하나, 10둘, 20!
0: 나머지 수를 세워봐. 1,
2: 1, 2,
1: 1, 2, 3, 1, 2, 3, 4.
0: 10의자리와 1의자리를 같이 세워봐.
1: 10, 20, 21, 22, 23, 24. 우후! 우리도 너처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22?
0: 내가 도와줄게. 탐험하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거기로 가면 될 거야.
3: 기본 자세. 너비, 높이, 개소. 전환, 회전, 전환, 회전. 안녕, 친구들. 직사각형 세상에 온 걸 환영해.
0: 숫자마다 어떤 직사각형이 되는지 알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2: 맞아. 나도 11개씩 두 줄로 세워 직사각형을 만들고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 11씩 둘로 나뉜다는 걸. 복귀!
4: 우와, 12야! 너는 다양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구나.
3: 나는 슈퍼 직사각형이니까 하루 종일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2: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네. 나 같은 슈퍼 직사각형은 좀 달라. 정신없이 빠르거든. 하!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6 곱하기 3, 9 곱하기 2, 18 곱하기 1.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솔직하게 대답해봐. 너무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0: 23과 24가 진정한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래?
3: 당연히 그래야지. 지금 필요한 건?
2: 매트!
3: 그리고 두 장의?
2: 두루마리!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3: 먼저 기본 자세를 찾아야 해. 최대한 넓게 만들었다가 최대한 높게도 만들어봐. 있는 힘을 다해 뻗어보는 거야.
4: 23 곱하기 1. 내가 직사각형이 됐네. 진짜 넓은걸?
3: 이제 최대한 높이 하늘에 닿을 만큼.
4: 1 곱하기 24. 길고 날씬한 직사각형. 지금까지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더 만들 수 있어?
3: 같이 찾아보자. 몸을 최대한 구부려봐. 발가락이 닿을 만큼. 한번 두 줄 너비로 해서 만들어볼래?
4: 우와, 해냈어. 이제 2 곱하기 12야.
5: 나는 안 돼. 그래도 괜찮아. 재미있으니까.
3: 이제 세 줄 너비로 만들어봐. 그 다음엔 네 줄, 또 다섯 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자세로 돌아오게 될 거야.
4: 세 줄 너비, 직사각형. 네 줄 너비, 직사각형. 다섯 줄 너비?
6: 이런. 잘하고 있었는데.
5: 실망할 거 없어, 24.
4: 나는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그 후로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는걸.
2: 계속해봐. 시도해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법. 회전, 여섯 줄 너비.
5: 안 되네.
4: 오, 됐다! 6 곱하기 4! 벌써 몇 개를 만든 거야?
2: 이제 7 줄 너비, 8 줄.
5: 안 돼,
4: 안 돼,
5: 안 돼.
4: 됐다! 또 성공이야! 8 곱하기 3!
2: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4: 안 돼, 안 돼, 안 돼. 포기하지 마, 24. 계속 해보자. 야호! 12 곱하기 2! 그리고 24 곱하기 1! 처음 자세로 돌아왔어.
2: 너무 잘 만들잖아. 우리보다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아.
3: 슈퍼 직사각형보다 더 대단한 이름을 만들어야겠어.
4: 바로 그거야. 내 스스로 찾아냈어.
7: 내 이름은 24. 그리고 난 슈퍼 듀퍼 직사각형이야. 내 배열 화면을 봐봐. 회전 전환, 회전 전환, 회전 전환. 난 하루 종일 직사각형을
3: 만들 수 있어. 밤새도록 말이야.
0: 23, 너는 어떻게 됐어?
5: 처음 자세가 전부야. 그게 다였어.
2: 정말? 그 블록들로 아무 직사각형도 못 만들었다고? 역사에 남겠구만.
5: 그래도 괜찮아. 직사각형다운 숫자도 있고 아닌 숫자도 있는 거지.
4: 그래도 괜찮아. 나도 내 자신을 찾았거든.
8: 내 이름은 23. 난 나라서 정말 행복해.
2: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거야.
9: 진짜? I colored a yellow.

Dog.

0: 보스 보스 도브 아우 브라운 폭스 브라운 폭스 브라운 폭스
1: A
0: E
1: Lazy
0: Dog
1: Lazy Dog Lazy Dog Brown Fox Lazy Dog
0: Brown Fox Lazy Dog
1: Brown Fox Lazy Dog
0: Brown Fox Lazy Dog
1: The Quick
0: Quick
1: Brown Fox
0: The Quick Brown Fox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수홍,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1: 괜찮아?
4: 응, 괜찮아.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날씨 관리사.
1: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베개를 잘 털어서 정리하고 침대포를 갈아줄 거야. 그래야 호텔방이 깨끗해지지.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곧 대신인데 방을 향기롭게 해줘. 윙, 윙.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호텔 객실 관리사거든. 나랑 호텔 객실 관리사 놀이 같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같이 호텔방을 특별하게 만들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휭, 휭, 휭. 이 방을 향기롭게 만들어볼래? 휭. 꽃향기가 나는걸. 감자튀김 냄새랑.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호텔 객실 관리사! 아우, 아우, 아우. 호텔 방을 깨끗이 치우자.

0: 우와, 양탄자가 엄청 높이 날아. 우와, 저기 산 꼭대기도 다 보여. 산 꼭대기야, 안녕.
1: 안녕, 오지.
0: 안녕, 딜런.
2: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호텔 객실 관리사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0: 좋아!
2: 그럼 난 호텔 손님 탐험가 오지 할래. 이제 잘 시간이야. 안녕, 호텔 매니저 B씨.
3: 어? 비비 피.
0: 자, 소개합니다. 바로 호텔 세탁기. 그게 바로 나야.
2: 오, 더러운 이불은 너한테 갖다 줄게. 예. 삐삐삐. 잘 잤어, 당근 친구. 아직 자고 있네. 잘 있어, 인형아. 난 시내 좀 둘러보고 올게. 후. 안녕하세요. 근처 가볼 만한 데가 있으면 알려줄래요? 하, 세상에서 제일 냄새나는 휴지통. 별로. 모자 박물관. 이게 좋겠다. 됐다. 탐험가 오지가 나갔어. 그럼 이제 방 청소할 시간이지. 내 방에서 좋은 향이 나지 않아? 핑, 핑, 핑. 어우, 좋아. 예쁜 비누도 놔두고. 이 쓰던 침대보는 걷어야지. 뽀송뽀송한 새 걸로 바꿀 거야. 이 빨래 미끄럼틀로 내려가. 나도 갈게. 야호! 우와! 세탁실로 출동! 뚜뚜뚜.
0: 더러운 빨래는 나한테 넣어주세요.

0: 빨래 시작! 띠링! 이제 세탁을 시작합니다! 탈팡탈팡탈팡탈팡탈팡탈팡 어떡해, 당근 인형도 같이 빨았나봐. 흠뻑 젖어버렸어.
1: 걱정하지마, 말려주면 되지 뭐. 건조기로 띠링. 윙윙윙윙윙윙윙윙윙.
0: 얼마나 걸릴까? 당근 인형이 안 보이면 오지가 섭섭해할 텐데. 저기, 비씨, 진짜 중요한 일이야. 당근 인형이 마를 때까지 오지가 자기 방에 못 들어가게 좀 도와줄래? 알았지?
2: 신사 모자, 요리사 모자, 야구 모자, 또 마법사 모자도 있었지. 박물관 최고야. 우리 당근이한테 줄 선물도 사왔어. 지금 방에 가서 보여줘야지.
0: 안 돼!
2: 어? 왜?
0: 그게...
1: 비비비! 비비비!
2: 호텔에 수영장이 있다고?
0: 그럼 당연하지! 봐봐!
2: 예! 였다! 전방! 전방!
0: 건조기야, 시간이 없어서 그래. 더 빨리 말릴 순 없니?
1: 슈퍼 초고속 건조 모드! 띠!
0: 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 우와! 당근 인형! 어디 갔지? 관리사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 혹시 당근 인형이 보이니?
2: 전방, 전방, 전방.
0: 저기 있어!
2: 아, 호텔 수영장에 떠있네. 오지 바로 옆에.
1: 오지 옆이라고? 으앙!
2: 아유, 어떡해. 눈에 물이 들어갔어. 수건이 필요한데. 근데 수건이 안 보여.
0: 아무거나 써도 돼.
2: 수건, 수건. 헉! 찾았다.
0: 으앙!
2: 우와, 수건이 진짜 보들보들해. 이제 어디에 두지? 고마워. 우산 음료잖아.
1: 응, 좋아.
0: 이거 좀 빨리 말려줄 수 있어? 근데 조심해서 말려야 해.
1: 슈퍼 초고속 산들바람 모드 삐.

0: 진짜 잘 마른다. 이제 거의 다 말랐어. 그럼 난 갈게. 나초? 당근이가 좋아하는 건데 내 방까지 좀 갖다 줄 수 있지? 우와, 봐봐! 엘리베이터야! 빅!
1: 어서오세요. 엘리베이터입니다.
0: 꼭대기 층이요. 리씨, 더 말아!
2: 안녕.
0: 꼭대기 층 다 왔어?
1: 이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좌우로 움직이거든.
0: 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 호텔에 계단도 있다고.
1: 예! 먼저 가세요, 오지 탐험가님.
0: 우후!
1: 어떡하지? 얘를 오지보다 먼저 방에 보내야 하는데.
3: 걱정 마. 우리 호텔엔 그게 있잖아. 슈퍼 조심조심 씽씽 나는 그네 말이야. 빗! 슈!
0: 작은 비누네, 또 향긋한 꽃까지. 여기서 상쾌하고 좋은 향이 나.

0: 내일 진짜 특별한 것 같아.
1: 특별하다고? 우리가 해냈어?

0: 오늘의 미끄럼틀도 있었어? 가자! 야호!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0: 그럼 또 만나? 내 차례! 야호!

0: 대한민국 전체 암 발생률 3위. 사망률 또한 폐암과 간암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대장암. 하지만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은 소리가 없다. 검사를 하기 전까진 모르고 산다.
1: 전혀 없었어요. 뭐 화장실 가는 것도 뭐 주기적으로 잘 갔었고 뭐 크게 뭐 배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2: 먹기도 너무 잘 먹었고요. 소화도 너무 잘 됐고 너무 정상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0: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암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다.
3: 아 거의 그 실신 상태. 막 식은땀이 흐르고 또 구토도 나고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0: 용종을 떼어내면 대장암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믿는다. 하지만 안심하는 그 순간.
4: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을 제거했다고 해서 나는 대장암에서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0: 위험한 착각을 불러오는 용종.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용종이 있다.
5: 어떤 용종들은 굉장히 찾기가 힘들고 발생이 되면은 굉장히 빠른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그 용종의 개념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0: 일반 용종처럼 볼록하지 않고 대장에 납작하게 붙어 있어 발견하기도 까다로운 용종. 암으로 돌변하는 속도도 빠르다.
6: 그게 톱니바퀴만이 생겨가지고 그거는 이제 몇 개월 만에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속도가 빠르다고.
7: 이렇게 5년 만에 급속도로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셨으니까.
0: 대장 내시경 검사를 무력화시키는 존재. 거기엔 톱니 모양 병변이라 불리는 SSL 용종이 있다. 사각지대 용종도 꼼꼼히 찾아내는 진단 내시경과 점막하 박리술의 명의 김진수 교수. 치명적인 암의 경계에서 최선의 수술을 선택하는 대장암 수술의 명의 김형진 교수. 보이지 않는 암세포로부터 환자의 삶을 지키고 있는 두 의사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대장암의 숨은 위험들을 살펴본다.

0: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 상황. 치과에서 황당한 사고를 당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된 황광복 씨.
1: 치과에 임플란트 하러 갔다가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드릴이 넘어갔어요, 목으로.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가정의학과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 주일 지나니까 대장으로 내려갔어요. 또 2주가 지나도 또 대장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더라고요.
0: 어쩌다 삼킨 임플란트 나사. 다행히 대장 내시경을 하며 이 나사를 꺼내긴 했는데 거기서 마주친 것은 나사만이 아니었다.
1: 내시경을 하니까 용종이 뭐 21개가 있대요.

0: 한 거예요.
1: 예. 있을 것이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죠.
2: 게다가 나이 68에 대장 속을 들여다본 건 이번이 생애 최초라는 것.
1: 안 했어요, 한 번도.
0: 왜 한 번도 내시경이 본 적이 없었어요?
1: 16년 전에 외국 갈 때는 한번 하고 갈까 하다가 그냥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겪고 뭐 하면서 이제 늦어졌죠.
2: 이러다 덜컥 대장암을 만나는 건 아닐까. 황강복 씨 걱정이 크다.
3: 네, 안녕하세요. 황강복 씨 들어오십시오. 네. 이렇게 보이시는 사진 보이시죠?
4: 네.
3: 여기 보이시는 부분들이 그 장 쪽에 있는 임플란트 나사가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물은 뺐는데요. 근데 저희가 대장 시험 하다 보니까 대장의 혹이 용종이라고 할 수 있는 혹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는데 좀 되게 커가지고 좀 한시야에 잘 나오진 않는데요.
4: 되게 크네요.
3: 굉장히 큰 혹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저 용종들은 그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암으로 됩니다. 대장암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작은 혹들이 아니고 굉장히 큰 혹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제각각인 용종. 대장 곳곳에 흩어지듯 많다.
3: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불행증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이물 삼켜서 그러신 것도 좀 불행한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한 번도 안 해봤던 대장 시험을 하시게 되었고 어떤 이유든 간에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대장암이 될 수 있는 다발성 용종을 발견이 됐기 때문에
2: 이름하여 다발성 용종. 한참 늦은 대장 내시경 검사다 보니 용종이 보란 듯이 커가고 있었다.
0: 인터뷰상에서 본인이 21개가 발견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3: 실제적으로 21개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 보통 뭐 60대 후반에서 70대 정도 되셨는데 한 번도 대장 내시경 해본 적이 없다. 긴장합니다, 사실은. 네, 굉장히 용종이 많을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단순한 용종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조기 대장암 뭐 그런 경우가 사실 많고요.
2: 대장은 소장과 항문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름 약 5cm, 길이는 1.5m에 달한다.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장은 다시 상행결장과 횡행결장, 하행결장과 S결장으로 구분되고 항문에서 약 15cm까지에는 직장이 있다. 대장은 음식물의 소화나 흡수보다는 노폐물의 전해질과 수분을 빨아들인 후 대변을 만든다. 몸 안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대장에 머무는 시간은 약 48시간. 그동안 각종 세균과 발암물질도 함께 머물기 때문에 긴 대장 어디에서든 용종과 암세포가 자라기 쉽다.
3: 혹처럼 생긴 모든 모양을 용종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그 용종을 제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현미경으로 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용종의 세 분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선종성 용종, 증식성 용종, 염증성 용종, 그 여러 가지 종류로 현미경적으로 조직학적으로 분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선종성 용종이 이제 암으로 진행되는 용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생애 첫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20개가 넘는 용종을 발견한 황광복 씨. 내시경 시술로 용종을 제거할 예정이다. 우선 생김새와 크기를 보며 위험한 용종을 가려내는 김진수 교수. 거기엔 암으로 진행되는 용종이 있을 수 있다. 김 교수가 가장 의심하는 것은 바로 이것.
3: 이런 타입의 용종들은 시간이 대부분 지나면은 대부분 이제 암으로 가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1년 뒤에 이제 암으로 진행됐었을지 아니면 2년 뒤에 됐었지 5년 뒤에 진행이 될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대장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은 대장 내시경을 통한 용종 제거다. 오늘 시술에서는 특수 올가니가 사용된다. 황광복 씨는 치과 치료를 받던 중 임플란트 나사를 삼키게 됐다. 내시경을 이용해 나사를 꺼내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용종들이 여러 개 발견됐다. 시술은 먼저 내시경 관을 통해 얇은 쇠줄로 된 특수 올가미를 넣고 용종의 목 부분에 걸어준 뒤 단단하게 조여 잡는다. 이때 순간적으로 특수 올가미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보내 용종을 말끔히 잘라낸다.

0: 대장의 벽 두께는 2에서 3mm 정도. 종이 두어 장을 겹쳐 놓은 것에 불과하다. 장 천공 없이 용종만을 잘라내야 하는 시술. 의사의 숙련된 손끝과 예리한 판단력이 안전을 결정한다. 김 교수가 가장 위험해 보이는 용종을 가장 먼저 제거한다. 정상 점막의 형태를 잃고 크기가 가장 컸던 용종.
1: 네, 2번, 3번 동시에 자르겠습니다.
0: 이어서 그 다음 용의자들을 올가미로 거머쥔다.
1: 네 번째 용종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응급실 연습해 주세요.
0: 크고 작은 용종들이 차례로 몸 밖으로 나온다. 간혹 용종을 절제한 곳에서 뒤늦게 출혈하는 경우가 있다. 용종의 크기가 클수록 많은 개수를 제거한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증가한다. 때문에 오늘 시술에서는 용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모양이 좋지 않거나 큰 것을 먼저 떼어내고 나머지 10mm 이하의 작은 용종은 6개월 후 제거하기로 했다.
1: 자, 눈 떠보세요.
2: 네. 끝난 거예요?
1: 아, 네. 벌써 끝났어요. 네. 주무시는 동안. 네.
2: 몇 개나 뺀 거예요?
1: 네, 8개 제거됐습니다, 오늘.
0: 떼어낸 용종은 조직 검사를 하고 암이 되는 선종은 아닌지 분석한다.
1: 선종도 보면은 이제 저도 이형성, 고도 이형성 선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 선종성 용종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병리 조직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단순 선종이 아닌 고도 이형성 선종, 암에 바로 직전인 고도 이형성 선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조기 대장암 세포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만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고 최종적인 확진 과정, 병리적으로 현미경으로 봐서 미세한 그런 어떤 악성 세포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 용종이 암이 되기까지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용종은 암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본색을 드러낸다.
3: 아, 거의 그 실신 상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백악산이라고 있어요. 한양도성. 거기에서 안내소에서 일을 하는데 산에 꽤 높습니다. 폭통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걸어서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겨우 내려와서 그 소방차를 타고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습니다.
0: 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던 고영환 씨. 대장암이 신호를 보냈지만 설마 했었다.
3: 전조 증상이라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약 한 3개월 전부터 배에 가스가 차고 변이 약간 그 동글동글하게 나온다고 할까요? 좀 뭉쳐서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바로 위 아래쪽에서 통증이 왔기 때문에 예예 예. 그래서 야 이거 위경련이야.

0: 아닌가 이렇게 그 자가진단을 했던 거죠. 네.
1: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으로는 혈변, 복통, 그리고 평소와 다른 배변 습관 등이 있다.
2: 증상 중에서는 배변 습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변비가 있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설사가 잦아진다든지 아니면 평소에는 무른 변이나 설사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변비가 심해지고 변이 가늘어지고 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느낌이 들고 하여튼 뭔가 배변과 관련돼서 기존의 습관하고 좀 다른 변화가 있을 때는 관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1: 암덩어리로 인해 장 폐쇄까지 온 상황. 고영환 씨는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다.
2: 대장 내시경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셨던 거죠?
0: 예, 제가 그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분변 자멸 검사인가 그것만
2: 변 검사만
0: 예, 변 검사만 계속 했었습니다.
2: 거기서는 이상이 없으셨던 거죠?
0: 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2: 네. 그 대장암이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0: 네.
2: 이제 대장이 이제 암으로 막힌다든지 네. 해서 출혈이 있다든지 네.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전까지 그 정도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는 커져야 되고 이렇게 장을 막을 정도는 돼야지 네. 증상이 네.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누워보실까요?
1: 분변 자멸 검사 결과만 믿고 대장 내시경 검사는 하지 않은 채 안심하고 지냈다.
2: 더 부른 건 아니죠 지금?
3: 그렇습니다.
2: 네.
1: 분변 자멸 검사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변에 섞여 있는 피를 확인하는 검사다. 직접 대장을 보지 않고도 간편하게 대장암을 선별할 수 있는 검사지만 거기엔 한계가 있다.
2: 문제는 분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요. 분변 자멸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다고 해서 나는 대장암이나 용종이 없구나, 정상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장암이나 용종에서 출혈이 있거나 또는 분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변 자멸 검사에서 설령 정상 소견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위 내시경은 해봤어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은 간단하게 분변 자멸 검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하자 그런 느낌에서 뭐 별일 있을까? 그리고 그 대장 내시경을 안 했던 겁니다. 많이 후회가 됩니다.
1: 다음 날
2: 횡행 결장에 크기는 한 3cm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덩어리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 장을 막고 있어가지고 상부 상행 결장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덩어리 때문에 지금 변이 못 지나다니고 있고 그 후는 이제 이렇게 다 짜부러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상부 쪽은 우리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부분.
1: 오늘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된다. 정도 되는 것 같고. 고영환 씨는 횡행결장에 암이 생겼다. 암덩어리가 대장을 완전히 막아 장폐색이 발생한 상태였다. 막힌 장 위쪽으로 대변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상행결장과 횡행결장이 심하게 팽창해 있어 복막염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상태. 수술은 장 청소를 하지 못한 채 복강경을 이용해 진행된다. 먼저 장갑막의 림프절을 포함해 우측 대장과 암이 위치한 횡행결장 일부를 잘라내고 소장과 남은 대장을 자동 문합기로 연결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장이 막혀 대장이 심하게 부푼 상황.
4: 이렇게 잡아주고.
1: 자칫 복강경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개복 수술로 전환할 수도 있다. 김영진 교수가 조심스레 복강경으로 접근하며 암세포 주변 림프절부터 절제해낸다. 암덩어리가 있는 지점을 파악한 후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대장을 절제해 나간다.
3: 방불도 꺼주세요. 네. 네.
1: 형광물질이 고루 퍼진 것을 보고 자른 대장에 피가 잘 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정확한 지점을 찾아 자동 문합기로 남은 대장과 소장을 붙여 소화기관을 연결해준다. 암과 함께 잘려진 대장은 약 30cm 정도.
3: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고 덩어리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암 덩어리가 있는 거고요. 결장암.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딱 이렇게 동그랗게 장을 막아가지고 변이 못 지나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좀 궤양이 이렇게 있는 거고 전형적인 대장암의 소견입니다.
1: 최근 의학계가 새로운 암의 씨앗으로 주시하고 있는 용종이 있다.
4: 검사를 받았는데 그 종양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일반적인 종양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나는 이런 돌기형으로 나는 이런 종양이 아니라 지금 넓게 퍼져서 나는 종양의 형태라고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는 좀 치료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일반적인 용종이 아니라는 이 용종 대체 어떤 것일까?
4: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네.
6: 오른쪽 대장에 있어서 이렇게 넓게 보이는 약간 노란색으로 약간 점액질 묻어 있는 그런 평평한 용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SSL이라고 해서 그 좀 다른 종류의 선종과 유사한 그런 종양들이 있습니다. 톱니 모양의 병변이라고 해서 좀 다른 종류, 그러니까 악성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종의 모형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 톱니 모양의 병변 SSL 처음 듣는 용종이다.
4: 그 말씀하신 SSL 그게 혹시 어떤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6: 네, 크기가 좀 크고 옆으로 많이 자라는 그 용종들 같은 것들은 단순한 증식성 용종이 아니고 악성도 위험도가 있는 톱니 모양 병변이라는 그런 어떤 진단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증식성 용종과 달리 그 대장암이 될 수 있는 선종과 유사한 그런 종류의 세포 병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름도 생소한 SSL. SSL이란 대체 어떤 용종일까? 용종은 대장 점막에서 혹처럼 튀어나온 병변을 말한다. 대장 용종은 보통 암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양성과 암이 되는 중양성 용종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선종은 버섯 모양처럼 주위 점막에 비해 도드라진 양상으로 보이며 대장 전체에 고루 발생한다. 주로 APC 유전자의 변이를 통해 대장암으로 진행한다. 반면 SSL의 경우 주로 오른쪽 대장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평평하고 납작한 모양을 보이며 표면에 점액질이 덮여있는 양상으로 관찰된다. 종양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발견이 쉽지 않다. SSL 용종은 조직검사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톱니처럼 들쭉날쭉하고 구불구불한 모양을 보여 톱니 모양 병변이라고 부른다. SSL은 일단 세포 변형으로 이형성이 생기면 비교적 빠르게 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6: SSL이라는 용종은 영어로는 sessile serrated lesion이라고 해서 약자를 앞에 따서 SS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essile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무경성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경자라는 건 이제 줄기 경자라고 해서 줄기가 없는 모양이다. 즉 아주 평평한 것을 무경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serrat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톱니 모양이다. 톱니 모양의 용종이다라고 해서 serrated lesion이라고 해서 SL 되는데요. 그 SSL은 그 굉장히 너무 평평하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잘 보이지 않고요. 특히 내시경에서 멀리서 보면 거의 대장 정상 점막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데요. 주로 왼쪽 대장보다는 오른쪽의 대장에서 관찰이 되고요. 오른쪽 대장에서 관찰되는 납작한 병변이라고 한다면 SSL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붉거나 버섯처럼 볼록한 일반 용종과 달리 SSL은 대장 천막과 색깔이 비슷한 데다 납작하게 붙어 있어 예리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김진수 교수가 SSL을 유심히 살피는 데는 SSL이 대장암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WHO에서도 일반 선종과 SSL을 명확하게 구분해 분류하고 있다.
6: 점막화 방해술로 절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 오늘 시술에서는 후크나이프라는 내시경 칼을 사용한다. 박성준 씨는 오른쪽 대장에서 약 2cm 정도의 납작한 용종이 발견됐다. 볼록 튀어나온 용종이 아니라 평평하게 바닥과 붙어있고 표면에 점액이 많아 일반적인 용종과는 다른 생김새를 하고 있다. 시술은 점막하 박리술로 진행된다. 보통은 쇠줄로 된 특수 올가미로 용종을 묶어 떼어내지만 박성준 씨처럼 일반적인 올가미로 떼어내기 힘든 넓고 납작한 형태의 용종은 후크나이프를 사용한다. 먼저 용종 바로 밑인 점막 하층에 특수 약물을 주입한다. 그러면 점막 하층이 쿠션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용종이 있는 점막이 위험한 근육층과 안전하게 분리된다. 다음, 끝이 갈고리 모양인 후크나이프를 이용해 납작한 용종을 코를 뜨듯 정교하게 베어낸다. 이를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하는데 칼끝이 밑에 근육층을 건드리지 않아 장 천공이나 출혈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크고 납작한 용종이라도 뿌리까지 통째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6: 네, 점막하 주입합니다.
1: 점막 하층에 특수 용액을 주입해 SSL 용종을 점막에서 뛰어 올려준다.
6: 그게 뭐 많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괜찮죠? 네.
5: 보고 있습니다.
6: 네.
1: SSL 용종은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잘 찾아내는 노련한 눈썰미가 중요하다. 또한 대장 근육층을 건드리지 않은 채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 병변을 통째로 도려내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SSL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왔다. 제거한 SSL 조직은 병리과 조직 검사를 거쳐 암이 될 수 있는 병변인지 정밀 분석하게 된다. 환자의 병변은 정말 SSL 용종이 맞을까? 김진수 교수가 병리과를 찾았다. 내시경 시술 후 병리과에서는 조직을 잘게 잘라 단면 조직을 다시 한번 현미경으로 살펴본다. SSL은 현미경적 소견이 중요하다.
6: 네, 교수님, 제가 이분은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단순한 증식성 용종인지 아니면 어떤 SSL인지 좀 육안적으로 좀 구분이 좀 어려워서 혹시 병리적 소견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7: 지금 여기가 이제 점막 부분인데 점막 부분 글랜드들이 약간 통통하게 커지면서 톱니바퀴 모양으로 글랜드 상피 세포들이 그 증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이것이 SSL이다. 김진수 교수가 정확히 떼어낸 것이다.
7: 이렇게 루멘 안쪽으로 이렇게 세포들이 증식되어 있는 모양을 보이는데 이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뾰족뾰족한 이런 증식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톱니바퀴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우리가 떼어낸 용종이 SSL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7: SSL 같은 경우에는 육안적으로 평평하기 때문에 내시경에서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병변입니다. 그래서 10년 된 내시경 전문의 선생님과 그다음에 병리 전문의의 그런 역할이 둘 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 이분이 뭐한 10년 동안 뭐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그 후에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병

0: 특징 때문이다.
1: 배가 채운 것마냥 아팠어요. 그냥 음식을 먹으면.
2: 언제부터요?
1: 작년 여름에. 그래서 별로 그냥 채웠는가 보다고 약을 먹고 그냥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조금 심해서 병원을 갔죠, 동네에. 그랬더니 암이 설사녀가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스트레스 장염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스트레스 장염일 것 같은 증상. 그것은 대장암이었다.
3: 복통 등이 있으셔서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셨고 예전에 혹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5년 전에.
3: 5년 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다른 병원에서 하셨는데 그때 뭐 특별한 이상 소견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1: 아니, 깨끗하다고.
3: 깨끗하다고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보니까 그 대장 이제 오른쪽 대장이라고 있거든요. 우측 대장에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이제 종양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단순한 이제 용종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악성 질환이라고 해서 대장암으로 확인이 되셨어요.
0: 이럴 수가 있을까? 5년 전 대장 내시경에선 깨끗하다고 했는데 그새 암이 자란 것일까?
3: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이제 좀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5년 전에 대장이 검사했는데 그때 이상이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5년 전에 대장이 시했던 분들이 5년 만에 이렇게 대장암에 걸리기가 쉽지 않은데 톱니 모양의 병변이라는 SSL이라는 그런 용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종과 달리 좀 빠른 시간 내로 대장암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정진수 씨 대장암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SSL이었다. 대장 내시경에서 깨끗하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날벼락이 따로 없다. 정진수 씨가 이번에는 대장 항문외과 김영진 교수를 찾았다.
4: 대장에 있는 부분에 여기 지금 헐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대장암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덩어리가 잘 보이죠?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사진이거든요. 내시경 검사를 보면 우측 대장 결장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장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 대장이 이렇게 D자처럼 되어 있거든요. 요쯤 돼요, 위치가. 요 부분에 아까 그 덩어리처럼 보였던 게 있는 거예요.
0: SSL이 잘 생기는 오른쪽 대장. 정진수 씨도 바로 그곳에 대장암이 생겼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잠깐. 검사가 잘못된 것이었으면 여전히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1: 나한테 이런 게 있으려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 여태까. 뭐 혈압도 없고 다른 거는 질병이 없었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5: 5년 전에 검사하셨을 때는 완전히 깨끗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엄마도 이제 안심을 하고 계셨고 이렇게 5년 만에 급속도로 뭐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셨으니까.
0: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느닷없이 찾아온 대장암. 거기엔 SSL이라는 원인이 숨어 있었다.
3: SSL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중간암이라는 개념이 알려지면서부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2, 3년 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용종도 없고 아주 정상이었는데 한 2년이나 3년 있다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암이 새롭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암이 생겼다고 해서 중간암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에서 암으로 진행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암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의 그 이유가 SSL이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고요. 대장암 중에서 약 10에서 20% 정도는 SSL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0: 김영진 교수가 수술을 준비한다. 복강경으로 진행하려던 수술. 그런데
4: 일단 복강경 카메라를 넣어서 봤는데 지금 이 복벽에 쭉 유착이 너무 심해서 조금 돌려볼까요? 지금 장갑막하고 소장이 복벽에 지금 다 붙어 있어서 이게 지금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0: 너무 심한데? 지금 유착이 너무 심해서 아마 개복으로 전환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보다가 만약에 이 상황이면 개복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20년 전에 소장을 잘라냈던 환자. 예상은 했지만 배꼽과 자궁까지 복벽에 붙어 유착이 심한 상태. 복강경 기구를 넣어 수술할 공간이 없을 정도. 급히 개복 수술로 전환한다.
0: 20년 전에 수술했는데 와, 소장도 다 붙어 있고.
1: 흔치 않은 경우다. 정진수 씨의 암은 오른쪽 대장인 상행결장에서 발견됐다. 암의 크기는 7cm 정도. 대장 내시경에서는 암 병변 위를 점액이 덮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 관찰됐는데, 이는 무경성 톱니 모양 병변, 즉 SSL 용종에서 발생한 대장암을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수술은 먼저 복부를 절개해 들어가 림프절을 포함해 암이 위치한 우측 결장을 제거한다. 다음, 소장과 남은 횡행결장을 자동 문합기로 연결하면 수술이 마무리된다.

0: 유착이 심할 경우 복강경 수술은 시야 확보와 안전한 박리를 어렵게 한다.
1: 오비트 긴 거 좀 내주세요.
0: 개복 수술은 손길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김영진 교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개복 수술을 선택했다.
1: 유착이 진짜 심하다. 이런 경우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보는 것. 이 정도면은 평소에 소화도 안 됐을 것 같은데.
0: 김 교수가 엉겨붙은 장기들을 일일이 정리해 나간다. 유착을 떼어내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 비로소 시작된 대장 절제. 암이 있는 대장은 자르고 자동 문합기를 이용해 소장과 연결해 소화기관이 이어지도록 해준다. 대장은 일부가 잘려나가도 남아있는 대장이 적응하며 예전의 기능을 대신한다. 암과 함께 잘라낸 대장은 25cm 정도.
1: 지금 덩어리는 이게 지금 덩어리입니다. 자루 크기를 재보면 한 7 곱하기 한 4cm 정도 되는 덩어리고요. SSL에서 생기는 그런 종양에 사실은 좀 전형적인 것 같습니다. 위치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점액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어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게 이제 SSL에서 생긴 종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0: 암덩어리는 조직검사를 통해 전이 여부를 보고 정확한 병기를 확인하게 된다.
2: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대장암은 병기에 따라서 생존율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되는데요. 비교적 초기인 1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2기하고 3기 대장암 같은 경우에서도 수술과 필요한 경우에 항암 치료를 병합하게 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암입니다. 하지만 간이나 폐 등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는 4기 전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를 복합해야 되고 예후도 사실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0: 음식물 찌꺼기와 독소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장기. 대장은 늘 암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때문에 어딘가에 암의 씨앗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암은 떼어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오늘 조직검사 결과를 듣는다.
3: 예, 많이 긴장이 됩니다. 마치 재판을 받으러 온 것처럼. 예.
2: 네네.
3: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진이

0: 우리가 제거한 그 대장이거든요.
1: 와.
0: 네. 좀 많이 제거를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암 덩어리가 있던 부분이었고요.
1: 네.
0: 거기서 26개의 림프절을 찾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요. 그중 하나에서 암세포가 보여요. 다른 데로 뭐 간이나 폐 같은 데로 전이된 거는 없었거든요. 우리가 대장암으로 나눴을 때는 1, 2, 3, 3기, 4기 중에 3기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세요. 뭐 다른 데 전이가 된건 없고
1: 림프절 전이가
0: 피부에
1: 보여
0: 우리가 다
1: 3기로
0: 제거를 한
1: 진단됐다.
0: 거거든요. 남아 있는 건 없는 상태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술 후에 보조적 항암 화학요법이라 그러는데 항암 치료를 6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게 돼요. 그렇게 하면 재발 확률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1: 암만큼 버거운 것이 항암 치료다. 암을 떼어내고 증상이 없는데도 항암 치료는 꼭 받아야 할까?
0: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뭐 머리는 빠지지 않나, 뭐 식사도 잘 못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꼭 해야 되나? 보통은 수술 후에 우리가 6개월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동안에는 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있지만 그래도 보조적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해서 재발이나 전이를 줄일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고생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고위험 2기 대장암과 3기에서는 보조적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병기에 따라 다양한 치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대장암. SSL로 7cm의 암을 떼어낸 정진수 씨. 조직 검사 결과는 어떨까?
0: 덩어리는 꽤 컸었잖아요. 크고 주변에 림프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장의 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절제한 그런 수술을 했는데, 조직 검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걸로
1: 아유,
0: 나왔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림프절에도 암세포가 없었고요. 우리가 1, 2, 3, 4기로 나눴을 때는 1기에 해당하는.
1: 아우, 감사합니다. 덕분에
0: 네.
1: 너무 감사해요. 아우, 일기래니까 더
0: 아주
1: 안심이 돼요.
0: 잘
1: 아,
0: 되셨어요.
1: 정제가 한그 정도 되면 3기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눈물
0: 감사합니다.
1: 암이 커서 불안했는데 결과가 좋다. 아유, 어제 잠안 자고 잤어, 엄마.
2: 잠을 못잘 수밖에 없지. 우리도 듣고서 3기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언뜻 들려서 많이 걱정했는데 선생님이 일기라고 하시니까 항암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1: 눈물 난다.
2: 좋다. 그러니까.
1: 항암 치료 없이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일기. 다시 희망이 생겼다. 임플란트 나사를 삼키며 용종을 발견한 황광복 씨. 떼어낸 8개의 용종 중 가장 위험해 보였던 1번 용종.
3: 분석 결과는 이제 고도 이형성 선종이라고 해서 금방 암이 되는 선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거하지 않아 이번에 제거하지 않았으면은 빠르면 내년에 조금 길면은 한 5년 이내로 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용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4: 감사합니다.
3: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그 아래
1: 다행히 대장암 직전에 위험한 선종을 제거한 황광복 씨.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암이 되는 이형성 선종과 톱니 모양 SSL 용종도 발견됐다.
3: 부출물을 삼키신 것이 어떻게든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운이 좋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4: 치과에도 감사 인사하러 가야
3: 아,
4: 되겠습니다.
3: 네.
1: 용종, 떼어낸 걸로 끝이 아니다. 대장엔 우리가 흔히 아는 용종 외에 교묘히 숨어 있는 SSL도 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톱니 모양의 싹이 언제든 중간암으로 돌변할 수 있다. 완벽한 안심은 없다.
0: 국가암 검진 사업 중에 대장암 검진을 위해서는 분변 자멸 검사를 시행을 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8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4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을 대장암 검진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0: 만약에 우리나라 전 국민 대장암 건진 사업에 대장 내시경이 포함이 됐다면 대장암의 발생률도 줄어들고 조기 대장암의 비율도 증가해서 결과적으로는 대장암 전체의 예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예방과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그 시작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1: 대장내시경 검사를 과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보통 45세부터는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5세까지 검사를 안 해도 안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5세 이상에도 암이 생길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45세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니까 안심하고 살아야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60대인데 한 번도 대장내 검사를 하지 않았다. 지금 바로 검사를 가십시오. 대장암 정기 검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0: 아,
1: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2: 아무리 일어날 이렇게도 못 일어나셨어.
3: 1년 이내 사망률이 60-70%입니다.
4: 도관절 수술하면 굉장히 힘든다.
5: 잘 됐다가 언제 못 찾으면 오히려 더 잘못될까 봐.
3: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거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술을 해야지만 더 제 수명을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6: 수술하기 전에 언니 죽었구나, 이제 못 산다, 이제 이런 게 살아야 되겠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먹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김정은의 스페셜한 한상차림. 마음껏 먹어도 칼로리 걱정 없는 볶음 요리가 있다. 요즘 핫한 고단백 저칼로리 포두부로 만드는 포두부 해물볶음부터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로 만드는 가성비 갑 육전 대공개. 담백한 돼지고기에 부드러운 달걀옷을 입은 육전까지. 섬세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깔끔한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귀염둥이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종종 이 포두부를 맛보고 한번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쵸. 이 포두부에 해물을 더해 군침 도는 오늘의 요리,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포두부 최근에는 쉽게 구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두부를 좀 농축해놓은 듯한 아주 진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1: 맞아요.
2: 이렇게 얇게 되어 있고요. 오늘

0: 약간 만두피 모양이에요, 그렇죠?
1: 네, 이렇게 이제 패킹되어서 파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쉽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요, 또 좀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오늘 새우 준비했고요. 네. 여기 키조개 관자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향채소, 대파, 청운고추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0: 자, 그리고 네. 양념도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네. 한번 볼까요?
1: 네, 양념을 사실 들어간 양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간장 있고요. 네. 또 굴소스, 네. 생강, 마늘편. 그리고 참기름하고 올리고당 들어가고요. 네. 또 감자 전분 이렇게 물에 풀어가지고 물렁말 만들어 놨고요. 네. 여기에 물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0: 자, 우리가 네. 늘 있는 재료들이에요. 네. 자, 이 포도분은 고단백이지만 가뿐하게 즐길 수 있잖아요.
1: 네.
0: 씹으면 씹을수록 쫄깃하고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1: 네, 그럼 먼저 이제 재료를 손질을 해볼 텐데요.
0: 네.
1: 좀 간단한 것부터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우선 이제 대파. 대파는요. 네. 반으로 갈라서.
0: 네.
1: 어슷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0: 자, 아무래도 이 볶음에 대파가 또 빠지면 아쉬워요.
1: 네. 네. 대파 볶아주면은 파기름이 나면서
0: 예.
1: 볶음에 향을 좀 더해줄 수 있고요. 또 오늘 색감도 색감이지만 또 네. 매콤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청원고추 준비를 했습니다.
0: 근데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랑 요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네.
0: 선생님은 우리가 늘 익숙하게 먹었던 어떤 재료들을 아주 환상의 조합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1: 네, 제가 뭐 요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0: 예.
1: 일단 집에서 매일 요리를 해야 되는 가정주부이기도 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0: 예.
1: 또 어떻게 색다르게 좀 만들어 볼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너무 복잡하면 또 잘 안 만들어 먹게 되고요.
0: 예.
1: 네, 그래서 가족도 입맛을 도둑이 하기 위해서 좀 예. 고민을 많이 하는데
0: 자, 오늘은 자, 또 이렇게 포드부가
1: 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두피처럼
0: 예.
1: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0: 예.
1: 또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좀 넓적하게 되어 있는 포도부도 있어요.
0: 예.
1: 이렇게 김처럼.
0: 오, 진짜로.
1: 그죠?
0: 예.
1: 네.
0: 근데 이 포도부가
1: 네.
0: 이 두부를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1: 두부를
0: 예.
1: 압착을 해가지고 꾹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축이 되었다라고
0: 예.
1: 보시면 돼요. 식감도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고요.
0: 예.
1: 예. 진한 두부의 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많은 네. 분들이 면처럼도 많이 드시고 요즘은 채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는 것 같고.
1: 네. 이게 고단백이고요.
0: 예.
1: 또 뭐 비건이라든지 아까 채식 말씀하셨는데
0: 네,
1: 네 식물성 단백질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1: 뭐 유부 그리고 뭐 이 포도부 그리고 콩 가공 식품들 다 해당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 입 크기로 썰어줄 거예요.
0: 예,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새로운 요리가 나올 것 같은데
1: 네.
0: 이 두부 하면 이제 단백질이 또 끝판왕이잖아요.
1: 그렇죠.
0: 맛까지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이제. 한 입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해물 준비를 해 주시는데
0: 네.
1: 오늘은 새우랑 키조개 관자만 넣을 거예요.
0: 네.
1: 근데 만약에 이거 따로 구입하시기가 좀 번거로우시다 그러면 냉동으로 왜 해물 믹스 팔잖아요. 뭐 새우랑 조개살이랑 막 들어가 있는
0: 거.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거 그대로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0: 크기는 좀 작더라도.
1: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껍질이 붙어 있는 새우를 사용을 하는데
0: 네.
1: 이때 이렇게 등의 이렇게 내장 부분
0: 예.
1: 빼내시면은 좀 비린맛도 없앨 수 있고
0: 깔끔하게
1: 그렇죠. 씹히는 이렇게 내장이 들어있으면 또 나중에 혀 위에 좀 까끌까끌하게 남거든요.
0: 네.
1: 그래서 꼬리 한 마디 남기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키조개 관자는
0: 네.
1: 한 5mm 두께 정도로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돼요.
0: 5mm.
1: 네. 그래서 관자 하나에
0: 예.
1: 3, 4장 정도
0: 네.
1: 4, 5장 정도 나오게끔
0: 정도.
1: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한 장은
0: 예.
1: 두툼하니까 세워서 썰기 힘들거든요.
0: 예.
1: 이렇게 점여주시듯이.
0: 이 관자도 냉동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1: 네, 냉동으로 아예 슬라이스가 돼서 파는 것도 있어요.
0: 예.
1: 그럼 패킹만 뜯어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고요. 오늘 요리랑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이제 뭘 하면 될까요?
1: 네, 이제 바로 이제 프라이팬에서 볶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0: 네.
1: 양념을 좀 미리 섞어놓고 볶으면은 훨씬
0: 예.
1: 간편할 것 같아요.
0: 그럴까요?
1: 네. 지금 여기 굴소스 준비되어 있잖아요.
0: 네.
1: 여기에 간장하고 올리고당만
0: 예.
1: 부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넣어줄 거고요.
0: 근데 선생님,
1: 네.
0: 사실 이렇게 양념 재료들인데
1: 네.
0: 전분을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알고 있어요.
1: 네네.
0: 이 다른 재료들은 한 번에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1: 일단은 생강이랑 마늘은 기름에 볶아가지고 향을 우러나게 할 거라서 양념이랑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0: 예.
1: 좀 양념이 탈 수가 있어요.
0: 그러게요.

0: 저는 한 접시에 있다고 다 넣는 줄 알고 또.
1: 간장이랑 굴소스랑 저는 참기름까지 그냥 다 섞었어요. 네. 이렇게 섞어 놓으시고요. 지금 생강이랑 마늘은 미리 이제 기름에 볶아가지고 향이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할 거거든요. 팬으로 좀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조리를 해볼게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요리가 나올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나 포도부가 있어서 더욱더 기대가 돼요.
1: 자, 이렇게 이제 기름을 한 두 큰술 정도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2: 두 큰술 정도 넉넉하게.
1: 달군 팬에 넣는 게 아니고요. 네. 차가울 때.
2: 차가울 때.
1: 마늘이랑 생강을 미리 넣어주세요.
2: 네. 처음에 이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이 생강하고 마늘에서 나오는 향이 기름에, 그렇죠?
1: 끓어오를 때까지 시간, 뜨거워질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사이에 마늘이랑 생강의 향을 충분히 우러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2: 굉장히 향긋하죠. 저희가 또 해물이 조금 들어갔는데 혹시나 모를 이 비릿한 향도 잡아줄 것 같아요.
1: 네, 마늘, 생강은 해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글지글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해물을 넣어가지고 팬의 온도를 좀 내려줄 겁니다. 새우 들어갔고요. 지금 팬이 충분히 달궈진 상태에서 넣어야지 물이 생기지 않거든요.
2: 선생님, 이 해산물이 들어간 후에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볶아주면 되는지 너무 또 이렇게 오래 익혀도
1: 질겨지죠. 이렇게 이제 색이 변하기 시작을 하면

0: 알뜰하게.
1: 확실히 굴소스가 들어가서 이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향이
0: 네
1: 진하게 나는 것 같아요.
0: 굴소스가 들어가면 사실 여러 가지 네. 넣지 않더라도 좀 맛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죠. 좀 네. 달짝지근한 맛도 나면서 또 간장을 넣으면은 굴소스보다는 조금 더 칼칼하고 담백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넣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오늘은 이 해산물과 포도부가 만났지만 이 네. 포도부는 채소랑도 어울리고 또 고기랑도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썰어가지고 볶음 요리에 사용을 했는데 예. 포도부 안에 뭐 볶은 고기라든지 또 구저파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 있잖아요. 예? 그거를 넣어서 말아 드셔도 좋아요. 오,
1: 그러게요. 네.
0: 자, 이렇게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럼 뭐 거의 완성이에요. 너무 빨리 해도 되나요, 제가?
1: 아니, 근데, 네. 뭐 매번 이렇게 새로운 조합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또 이제 네. 끓여주면은 또 맛있는 볶음이 될까요? 어느 정도 볶아주면?
0: 네, 지금 뭐 해물은 거의 뭐 다 익었고요. 네. 포도부도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보글보글 끓이면서 양념이 이렇게 좀 스며드는 느낌? 한 뭐 2분 정도 끓였어요, 제가. 요거를 또 예. 전분을 잘 풀어가지고 넣어주신 다음에
1: 어쩐지 예.
0: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이 네. 이 재료들이랑 잘 엉겨 붙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밥을 한 그릇 좀 넓적한 접시에 담으신 다음에 네. 덮밥처럼 해서 드셔도 맛있어요.
1: 그래도 네. 따끈하게 해서 네. 덮밥이 되겠네요. 네. 이 전분물을 넣을 때도 팁이 있을까요, 선생님?
0: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요. 네. 한번 이렇게 너무 되직하게 된 거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물을 넣으면 싱거워지고.
1: 예.
0: 그래서 조금씩 넣어가면서. 그리고 전분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옥수수 전분도 있고, 뭐 감자 풍미가 나는 뭐 전분.
1: 예.
0: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은 집에서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넣어보면서.
1: 가감하시면서. 예,
0: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향신 채소들. 네. 대파 넣었죠. 청원고추 넣었습니다.
1: 식탁에 내기 거의 직전에.
0: 네. 이렇게. 넣어서 숨만 죽을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1: 숨만 죽을 정도로
0: 네 그리고 뭐 집에 짜투리 채소들 뭐 쌈채소들 중에 뭐 청경채 같은 거 있으시면은 예, 그거 잎사귀 띄

0: 끓여가지고 같이 넣으시면 돼요.
1: 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지금 들어간 재료는
1: 예.
0: 뭐 몇 개 안 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뭐 새우 키조개 관자 없더라도
1: 예.
0: 만약에 뭐 집에 그런 고기 냉동실에 조금씩 있잖아요. 그거
1: 예?
0: 점여가지고 볶아서 하셔도 돼요.
1: 이야, 네. 외식하는 기분인데요.
0: 네.
1: 자, 옮겨 담아볼까요?
0: 완성됐습니다.
1: 와, 진짜 푸짐해요, 선생님.
0: 이 포도부가 지금 제가 그렇게 막 섬세하게 다루지 않았는데도
1: 그러게요.
0: 하나 찢어지지 않고 형태를 그대로
1: 예.
0: 갖추고 있어서
1: 그 맛도 싹 됐고요.
0: 네. 저는 왜 중식당 가면은
1: 예, 예.
0: 이렇게 포도부 요리 요새는 파는 곳이 많거든요.
1: 예?
0: 꼭 시켜 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1: 와, 네. 그러게요. 저도 오늘 이렇게 한 보고 나서는 아, 포도부를 더 활용해서 많이 먹어봐야겠다.
0: 네.
1: 오늘 이 요리를 먼저 해 먹어본 후에
0: 그렇죠.
1: 예, 포도부 해물볶음.
0: 그래서 나가서 드시지 말고
1: 예.
0: 집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 드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영상 보시고 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진짜 분위기 있네요, 선생님.
0: 네, 그렇죠. 또 볶음 면 위에 이렇게 뿌려 드셔도 좋고.
1: 그러게.
0: 네, 됐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포도부 해물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포도부 해물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파는 반 갈라 어슷 썰고 홍고추, 청양고추도 어슷 썰어줍니다. 포도부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새우는 내장, 머리, 껍질을 제거하고 키조개 관자는 얇게 슬라이스해줍니다. 그런 다음 굴소스, 진간장, 올리고당,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편썬 마늘, 생강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늘과 생강은 양념에 섞지 않고 따로 볶아야 향이 더 잘 우러나요. 여기에 새우, 키조개 관자를 넣어 볶다가 포도부, 양념, 물을 넣어 끓여주세요.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농도를 조절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은 다음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포도부 해물볶음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저는 육전은 무조건 소고기로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돼지고기로도 가능하네요.
0: 네, 오늘 돼지고기 이제 등심으로 만들 텐데요.
1: 네.
0: 돼지고기도 소고기 못지않게 또 좀 깊은 맛과 고소한 맛을 살려가지고 육전을 부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또 이제 들어가는 다른 재료들도 볼게요.
0: 네, 보통 이제 밀가루랑 달걀물 묻혀가지고 육전 부쳐내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은 여기에 또 포인트가 되는 하나를 더 넣을 거예요.
1: 이게 뭐죠?
0: 치즈가루. 파마산 치즈. 네.
1: 치즈가루. 저 빵 까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0: 그렇죠.
1: 오.
0: 이게 달걀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1: 예.
0: 좀 고소한 맛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담백한 돼지고기 등심의 맛을 좀 고소하게 살려줍니다.
1: 어떤 맛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 부드럽고 촉촉해 먹어본 사람은 반드시 또 이렇게 찾는 게 육전인데요.
0: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또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등심을 준비하셨는데
0: 네.
1: 자, 이렇게 바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0: 네, 일단은 좀 밑간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소금, 후추 밑간을 해주시면 되는데 살짝 소금.
1: 예.
0: 아우, 등심색이 굉장히 고와요.
1: 그러게요.
0: 네, 기름기가 전혀 없으니까
1: 예?
0: 사실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1: 맞아, 맞아.
0: 또 돼지고기 등심의 특징이잖아요.
1: 맞아요.
0: 보통 이 부위는 우리가 돈가스 할 때, 등심 돈가스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드셔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1: 그러게요.
0: 해요. 네.
1: 근데 정육점에서 이제 살 때
0: 네.
1: 이제 육전 할 거예요 하면 이렇게 또 얇게 썰어주시지 않을까, 않을까요?
0: 네, 얇게 썰어줘요. 저도 정육점에서 썰어왔거든요, 사실.
1: 그렇죠.
0: 자, 이렇게 소금, 후추 간
1: 밑간을 하셔서
0: 밑간.
1: 만약에 선생님 집에 돼지고기 안심이 있으면
0: 네.
1: 안심도 사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0: 네, 안심도 담백하기 때문에 육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1: 네네.
0: 크기가 조금 작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안심은 썰으신 다음에 뭐 칼등으로 살짝 두드려가지고 넓게 펴주시면은
1: 예, 예.
0: 크기를 좀 넉넉하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1: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금, 후추로 밑간을
0: 네.
1: 살짝 해주시고 있는데
0: 네.
1: 이 과정 속에서
0: 네.
1: 혹시나 모를 잡내들이 잡히나요?
0: 사실 뭐 잡내가 잡힌다기보다는
1: 예.
0: 이게 간을 해줌으로써
1: 예.
0: 간이 적절하게 맞으면은요 우리가 감칠맛이

0: 더 강하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네.
1: 오.
0: 그리고 우리가 왜 국물 요리 같은 거할 때도요. 간이 되어 있는 것과 되어 있지 않은 걸 비교를 해보면은
1: 예.
0: 간이 되어 있을 때 오히려 그런 국물의 깊은 맛을 느끼게 됩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이 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 자, 이렇게 밑간을 해줬고요.
0: 네.
1: 자, 그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0: 자, 밑간을 했으면,
1: 네.
0: 저는 밀가루를 묻힐 테니까요.
1: 예.
0: 옆에서 달걀 물을 좀 풀어놔 주세요.
1: 자, 제가 한번
0: 예.
1: 풀어볼까요?
0: 제가 그러면은 치즈가루를
1: 네.
0: 어느 정도 넣을지를 좀 가늠을 해볼게요.
1: 근데 이거 저희가 이제 피자 먹고
0: 네.
1: 이제 주문하면 같이 오는 그 파마산가요?
0: 네,
1: 파마산.
0: 맞아요. 파마산
1: 예.
0: 치즈가루인데, 뭐, 이렇게 조그만 한 봉투
1: 예,
0: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거 모아두었다가 버리지 마시고,
1: 맞아.
0: 세네 봉투 정도 달걀에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넣을 거냐 하면,
1: 네, 어느 정도 풀렸어요.
0: 네. 이렇게 이 정도 한번 섞어주세요.
1: 근데 이 달걀은 담백하긴 하지만 이
0: 네.
1: 파마산 치즈의 그 깊은 맛이라고 하잖아요. 그
0: 그렇죠. 또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줄 것 같아요.
1: 예.
0: 돼지고기 등심이 담백한 만큼 이제 그 맛을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 이향 너무 좋아요. 이 파마산
0: 네, 조금
1: 치즈가루.
0: 더 넣어볼까요? 지금 한 큰술 반 정도 넣었어요. 자, 이 정도 넣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밀가루를 묻혀볼게요.
1: 네.
0: 네, 됐습니다.
1: 풍미가 굉장히 좋을
0: 벌써
1: 것
0: 향이
1: 같아요.
0: 좋죠? 사실 달걀말이 할때 이렇게 묻혀 드셔도 맛있어요.
1: 파마산
0: 네네.
1: 가루를.
0: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묻혀가지고.
1: 네. 근데 진짜로 많은 분들이 또 육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0: 그쵸.
1: 어렸을 때는 육전을 많이 못 먹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 때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뭐 이제 전들도 이제 많이 드시고. 근데 이 육전을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먹어볼까? 이 부드러운 게 중요하잖아요.
0: 네, 그렇죠. 사실 제일 맛있는 거는 금방 지져가지고
1: 맞아요.
0: 옆에서 먹는 게 맛있는데
1: 맞아요.
0: 좀 뭔가 어른들의 요리 같은 느낌이
1: 맞아,
0: 들잖아요. 네,
1: 육전은.
0: 육전 전문점 가면은 또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지고기 이용하시면 또 가격도 저렴하지만 이렇게 치즈까지 넣었기 때문에 좀 색다르고요. 또 소고기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요. 치즈 풍미 좋아하니까.
1: 그러게요.
0: 네.
1: 그리고 저는 고기가 두껍지 않아서 좀 부담이 좀 덜해요.
0: 이좀 굉장히 많이 드셔도요. 돈가스 한장 드시는 정도가 안될 거예요. 한 6장을 드셔도. 네. 고기 양으로 치면은. 네. 그리고 여기에 육전을 부치신 다음에 안에 뭐 샐러드 같은 걸 돌돌 말아 드셔도 좋고.
1: 롤처럼.
0: 네네. 그래서 같이 곁들여서 채소랑 드시기에는 또 아주 좋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1: 사실 저희가 많은 양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쵸?
0: 그렇죠. 400g 정도밖에 안 되는데
1: 이렇게
0: 이거
1: 한
0: 혼자 다
1: 음이니까,
0: 못
1: 그쵸?
0: 드시죠. 네. 등심을. 자. 됐습니다.
1: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밀가루 묻혀봤고요. 이제 달걀물 입혀서 바로 저희가
0: 드리도록
1: 한번
0: 하겠습니다.
1: 육전을 한번 구워보면 되죠? 자, 가보겠습니다. 또전 부침의 향이 또 스튜디오에 가득하겠네요.
0: 네, 또 기름이 들어가면은 또비올때 이렇게 육전 부쳐
1: 맞아,
0: 드시면
1: 맞아.
0: 장마 때 한번 드셔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1: 비가 올때 이렇게 또,
0: 네.
1: 그죠? 생각이 나요.
0: 자, 이렇게 좀 기름 조금 넉넉히 두를게요.
1: 네.
0: 고기가 굉장히 담백하기 때문에 기름이 잘안 나와요. 굽고 있을
1: 맞아, 맞아.
0: 때. 네. 그래서 우리가 팬에 굽다 보면은 왜 육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 타는 종류들 있잖아요. 뭐 동그랑땡이라든지 육전도 이제 그렇게 쉽게 타는데 생각보다 잘 타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안심으로 하시면. 네. 충분히 달궈주시고요.
1: 전은 부친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0: 네, 전을 부쳐주는 거죠. 그래서.
1: 이야, 이 소리 너무 좋아요.
0: 소리
1: 예.
0: 좋죠?
1: 그리고 오늘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전할 때도 손이
0: 네.
1: 많이 가는 재료들이 있어요. 동그랑땡 같은 것들은.
0: 맞아요.
1: 뭘 다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소금후추 하나 해서 밀가루 풀고,
0: 맞아요.
1: 그죠?
0: 간단해요.
1: 달걀에 치즈가루 하고.
0: 그쵸. 자, 뭐 거의 익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1: 예.
0: 보면은 벌써 색이 변했잖아요, 이제.
1: 정말 저도 이제 소고기 좋아하지만 소고기 못지않게 이 돼지고기의 식감도 좋아하거든요.
0: 치즈 향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1: 그러게요. 저희가 평소에 먹던 그 육전과 조금 달리 이 치즈의 향이, 이 치즈의 풍미가 진짜 올라와요, 선생님.
0: 그렇죠. 이
1: 예.
0: 향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1: 고소함에 이 치즈의 풍미가 올라와서 더 먹음직스러워요.
0: 네.
1: 야. 아, 색이 예쁘게 나는데요, 선생님. 익힘도 익은 것 같아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0: 네, 굉장히 금방 익어요. 이렇게.
1: 오, 향 진짜 더 올라온다. 예.
0: 네, 여기 또 육전이. 예. 보통 뜨거울 때 먹어야지 훨씬 맛있다 하는데 예. 식어서 먹어도 다른 전보다도 이 풍미가 굉장히 좋아요.
1: 맞아요.
0: 식어도 맛있다.
1: 근데 치즈가루 예. 정말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향 엄청나네요.
0: 그렇죠. 또 예. 살짝 녹아가지고 예. 사이사이 맛이 잘 배어 있을 거예요.
2: 그러게요.
0: 기름 살짝 더 둘러볼게요.
1: 진짜 이 향이 방송으로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쉬워요.
0: 그러니까요. 이 전 구울 때랑 고기 구울 때 향은 예. 정말 향이 전달이 안 되는 게 아쉽더라고요.
1: 이 파마산 치즈가루 네. 꼭 이제 배달 음식이나 뭐 피자 시켰을 때 오면은 아껴 드셨다가 네. 피자 드셨다가 이렇게 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엄마가 이렇게 전 구워주시면 예전에 쪼르르 옆에 가서 먹고
0: 맞아요. 옆에서 이렇게 딱 한 입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데요.
1: 맞아요. 어, 예. 근데 선생님 네. 정말 빨리 익어서 좋네요. 그렇죠.
0: 바로 집어도
1: 그쵸?
0: 색이 바로 변했잖아요. 예, 예.
1: 가성비 왕. 아, 예. 가성비 왕.
0: 자,
1: 네.
0: 그리고 달걀이 노릇해지면 고기는 네. 뭐 이미 익은 상태예요. 맞아요. 달걀보다 빨리 익는 느낌?
1: 네.
0: 됐습니다.
1: 자,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다 되었고요. 자, 담아보도록 할게요.
1: 손님이 왔을 때 딱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갑자기 오면.
0: 그렇죠. 냉장고에 뭐 예, 재료들이 예. 많이 없을 때도 있고.
1: 예, 예.
0: 네.
1: 그렇게 해두면 이제 미리 이렇게 만들어뒀다가 아까
0: 네.
1: 손님 오면 이렇게 금세 만들어서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워서만 내면 부쳐서만.
0: 맞아요. 또 등심은요 얇게 썰려면은 살짝 얼어 있을 때가 또 얇게 썰기 좋거든요.
1: 네.
0: 한 덩어리 냉동실에 넣어 놓으셨다가 손님 왔을 때 바로 썰어서 부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주 그냥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육전이 완성됐습니다.
3: 육전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돼지고기에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을 해줍니다. 이렇게 돼지고기에 밑간을 해주면 감칠맛이 더 좋아져요. 달걀을 풀고 파르메산 치즈가루를 넣어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돼지고기에 밀가루를 묻혀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돼지고기에 달걀물을 묻혀 부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육전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닭다리로만 만들어 만들기도 편하고 맛도 있는 일석이조 닭탈국수부터 새콤한 토마토에 새콤한 소스를 더한 새콤 폭발 토마토 냉채까지 섬세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깔끔한 집밥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0: 18일 세워봐.
1: 18화, 10둘, 20!
0: 나머지 수를 세워봐. 1,
2: 1, 2,
3: 1, 2, 3,
4: 1, 2, 3, 4.
0: 11자리와 1자리를 같이 세워봐.
1: 10, 20,
3: 21,
1: 22,
3: 23,
4: 24.
1: 우후!
4: 우리도 너처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시지?
0: 내가 도와줄게. 탐험하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거기로 가면 될 거야.
5: 기본 자세. 너비, 높이, 개소, 전환, 회전, 전환, 회전. 안녕, 친구들. 직사각형 세상에 온 걸 환영.

0: 숫자마다 어떤 직사각형이 되는지 알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1: 맞아. 나도 11개씩 두 줄로 세워 직사각형을 만들고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 11씩 둘로 나뉜다는 걸. 복귀!
2: 우와, 12야! 너는 다양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구나.
3: 나는 슈퍼 직사각형이니까 하루 종일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4: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네. 나 같은 슈퍼 직사각형은 좀 달라. 정신없이 빠르거든. 하!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6 곱하기 3, 9 곱하기 2, 18 곱하기 1.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솔직하게 대답해봐. 너무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0: 23과 24가 진정한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래?
3: 당연히 그래야지. 지금 필요한 건?
4: 매트!
3: 그리고 두 장의?
4: 두루마리!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3: 먼저 기본 자세를 찾아야 해. 최대한 넓게 만들었다가 최대한 높게도 만들어봐. 있는 힘을 다해 뻗어보는 거야.
2: 23 곱하기 1. 내가 직사각형이 됐네. 진짜 넓은걸?
3: 이제 최대한 높이 하늘에 닿을 만큼.
2: 1 곱하기 24. 길고 날씬한 직사각형. 지금까지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더 만들 수 있어?
3: 같이 찾아보자. 몸을 최대한 구부려봐. 발가락이 닿을 만큼. 한번 두 줄 너비로 해서 만들어볼래?
2: 우와, 해냈어. 이제 2 곱하기 12야.
5: 나는 안 돼. 그래도 괜찮아. 재미있으니까.
3: 이제 세 줄 너비로 만들어봐. 그 다음에 네 줄, 또 다섯 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자세로 돌아오게 될 거야.
2: 세 줄 너비, 직사각형. 네 줄 너비, 직사각형. 다섯 줄 너비?
6: 어우, 이런. 잘하고 있었는데.
5: 실망할 거 없어, 24. 나는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그 후로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는걸.
4: 계속해봐. 시도해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법. 회전, 여섯 줄 너비.
5: 안 되네.
2: 오, 됐다! 6 곱하기 4! 벌써 몇 개를 만든 거야?
4: 이제 7 줄 너비, 8 줄.
5: 안 돼,
2: 안 돼,
5: 안 돼.
2: 됐다! 또 성공이야! 8 곱하기 3!
4: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2: 안 돼, 안 돼, 안 돼. 포기하지 마, 24. 계속 해보자. 야호! 12 곱하기 2! 그리고 24 곱하기 1! 처음 자세로 돌아왔어.
4: 너무 잘 만들잖아. 우리보다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아.
3: 슈퍼 직사각형보다 더 대단한 이름을 만들어야겠어.
2: 바로 그거야. 내 스스로 찾아냈어.
7: 내 이름은 24. 그리고 난 슈퍼 두퍼 직사각형이야. 내 배열 화면을 봐봐. 회전 전환, 회전 전환, 회전 전환. 난 하루 종일 직사각형을
3: 만들 수 있어. 밤새도록 말이야.
0: 23, 너는 어떻게 됐어?
5: 처음 자세가 전부야. 그게 다였어.
4: 정말? 그 블록들로 아무 직사각형도 못 만들었다고? 역사에 남겠구만.
5: 그래도 괜찮아. 직사각형다운 숫자도 있고 아닌 숫자도 있는 거지. 그래도 괜찮아. 나도 내 자신을 찾았거든.
8: 내 이름은 23. 난 나라서 정말 행복해.
1: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거야.
9: 하하하하.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10: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Exciting!
9: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and a yellow ducky.
10: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and a red bucket.
9: Oh!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a yellow ducky, and a yellow lemon.
10: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a red bucket, and... Oh, what else can I color?
9: Oh, I can help.
10: Red? Oh, what's this? Is it an apple?
9: I think it might be a hat.
10: No, it's a ball.
9: Whatever it is, it'll be happier being yellow.
10: No! Red's much more exciting! Red!
11: Yellow!
10: Wow!
0: Amazing!
10: Is that what happens when our colours mix?
9: There's only one way to find out. Yellow and...
10: red!
9: Mix to make orange!
10: Whoa!
0: Hello! You're the same colour as this.
10: I am. It's an orange. It's a fruit with the same name as me. It's full of energy. Basketballs are orange too. Wanna play?
11: Oh, yeah! Yeah!
1: Yellow to red.
10: Red to yellow.
9: Banana, a yellow ducky, and a yellow lemon!
10: And we both made a new friend!
11: Orange!
10: Ready to go again?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그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좀 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금을 흘리면 운이 나빠진대. 어떡하지? 그럼 운이 다시 좋아지려면 세상에 도끼가 필요해. 알았다. 잠깐 쉬고 있어봐.

근데 말은 어디에 있어?

알발굽도 잡았고. 자, 그럼 이번엔 돼지 코를 만져볼까? 아이 참, 우리 곰 불쌍해서 어떡하지? 뭐야, 다 소용없잖아. 어, 나무를 두드려도 좋댔어.

잘됐다. 이제 행운이 올 거야.

잃어버린 건 맞는데 내가 꼭 찾아줄게. 아이, 그 배지 말이야. 1등 배지 있잖아. 그냥 살짝 만져봤는데 그게 사라졌지 뭐야, 콤마? 여긴 다 뒤져봤지. 이번엔 저기 찾아보자. 도와줄 거지, 얘들아? 아, 그래, 알았어. 네가 직접 찾아봐. 난 노래 나오는 판이나 정리할게. 나 그거 좀 줄래?

그럼 이제 참아시면 되겠다.

고마. 내가 빠뜨리긴 했는데 다시 찾으면 돼. 얘들아, 도와줄 거지?

0: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높이, 더 높이, 이제 간다!
1: 레드 삼촌이랑 수무가 여기서 결혼식을 해요?
0: 그래?
1: 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꽃 들러리 하겠네요.
0: 맞아.
2: 아빠 또 해주세요.
0: 더 높이, 더 높이, 이제 갓!
2: 아빠, 일어나세요.
0: 어? 어, 안녕, 빙고. 잘 놀고 있었어?
2: 놓으세요.
0: 어, 미안. 아빠가 깜빡 졸았어.
1: 저도 탈 수 있어요?
3: 손님들 왔어.
0: 미안, 블루이. 이제 가봐야 돼.
4: 이 집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2: 빙고 발에 이름 지어줬어. 디나랑 토니야. 디나? 토니야. 디나? 토니야.
5: 근데 수영장이 없네요.
4: 아, 그런 거 필요 없을 겁니다. 퀸즐랜드 여름은 안 더워요.
5: 아, 그래요?
2: 손 흔들어주지 마, 빙고. 왜 안 돼? 아저씨가 우리 집을 팔고 있어. 어, 그거 좋은데? 디나? 디나? 디나?
1: 아까 손님들이 우리 집을 사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3: 엄마도 잘 모르겠네. 우리 집에 마음에 드는지 그냥 보여주는 거야.
1: 마음에 든다고 하면 진짜 사는 거예요?
3: 아마 그럴지도.
1: 근데 왜 우리 집을 팔아야 해요?
3: 이미 이야기한 거잖아, 블루이. 아빠가 다른 도시에서 일을 하시게 됐어.
1: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문제가 있어요?
3: 없어.
0: 그런데 거기에선 월급을 더 많이 받을 거야. 너희들한테도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1: 전 더 좋은 거 필요 없어요.
3: 블루이, 굉장한 모험이 될 거야.
2: 그 손님들 눈은 있는 것 같은데 털이 눈을 덮어버렸나 봐요.
6: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 끝. 그래, 블루이?
1: 왜 동화 속 이야기는 언제나 행복하게 끝나요?
6: 글쎄, 현실에서 슬픈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7: 맞아요. 제가 키우던 기니피그가 도망갔는데 엄만 돌아올 거라고 하셨지만 아니었어요.
8: 아마 뱀이 잡아먹었을 거야.
9: 우리 아빠는 엄마랑 같이 안 사는데 요즘은 늘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10: 우리 엄마 너희 아빠 좋아해.
1: 아빠가 우리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 가신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못 볼지도 몰라.
11: 뭐라고?
6: 얘들아, 이야기 하나 읽어줄게. 농부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끝날지 잘 생각해봐. 옛날에 아름다운 말을 키우던 농부가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이 도망을 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농부의 이웃들이 찾아와 말했죠. 저런, 운이 정말 안 좋았군. 정말 그럴까? 라고 농부가 말했죠. 그 다음날 아침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세 마리의 말을 같이 데리고 돌아왔어요. 와! 하며 이웃들이 놀랬죠. 운이 정말 좋았어. 정말 그럴까? 하고 농부가 답했죠. 그 다음날 농부의 아들이 새로운 말을 타고 놀려고 했는데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이웃들이 말했죠. 운이 안 좋았어. 정말 그럴까? 농부가 말했죠. 그 다음날 군인들이 마을에 와서 젊은 남자들을 군대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농부의 아들은 데려가지 않았죠. 왜냐면 다리를 다쳤으니까요. 운이 정말 좋았어. 이웃들이 말했죠. 정말 그럴까? 농부가 말했어요.
12: 그게 다예요?
8: 그 다음 어떻게 됐죠?
12: 왜 아들은 군대 가기 싫어했어요?
13: 말들 이름은 뭐였어요?
14: 하얀색 말을 눈송이라고 할래.
2: 그럼 검은색 말은 캄캄한 밤.
15: 오, 좋은데.
1: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나요? 슬프게 끝나요?
6: 두 개 다지?
1: 이해가 잘 안 돼요.
6: 이리 와.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단다, 블루이.
8: 같이 군대 놀이하자!
1: 좋아!
16: 프리스키와 레들리 나무에 앉아 뽀뽀를 하고 있어요.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해요.
2: 작은 공룡이 유바차에 앉아있었대요.
0: 우와! 잠깐, 뭐라고? 기분 좋아 보이는데, 블루이?
1: 네, 칼리쇼 선생님이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대요. 그러니까 앞을 잘 못 보는 손님들은 우리 집을 안 살 거예요.
0: 선생님 말씀은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2: 빙고는 그 손님들이 우리 집 사도 괜찮아.
1: 응, 나도 상관없어.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0: 여보세요, 버키.
17: 내 친구 밴디트, 좋은 소식이야. 손님이 집을 사고 싶다고 하는데.
1: 네?
17: 수영장이 꼭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0: 아, 내가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
17: 알았어, 이 좋은 소식을 가족.
1: 제발 우리 이사 가지 말아요, 아빠.
0: 아, 블루이.
1: 아빠한테 제발 이사 가지 말자고 해주세요.
0: 아, 여보.
6: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표지판. 모두 준비됐니? 자, 앞으로.
2: 꽃이다.
6: 천천히 걸어 먹힌. 꽃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
1: 죄송해요.
6: 조금 더.
11: 나 됐어요.
17: 저기 형수님, 집을 사려는 손님이 있다고 들었어요.
11: 아마도요.
17: 그거 잘 됐네요.
6: 아니, 그럼 안 되지. 나 혼자 두고 여길 떠나겠다는 말이야?
13: 먹긴 먼저야. 안 돼.
6: 조심해.
13: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블루이 언니가 보여줘야 돼.
17: 프리스키도 여기 더 이상 살지 않을 거잖아요.
6: 네? 무슨 말이에요?
17: 결혼식 치른 후에 서부로 이사가

0: 하는 거 아니었어요?
1: 아니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0: 아, 레드는 아니에요.
1: 왜 그런 말을 한 거죠?
0: 트리시가 날 부르는 것 같네.
1: 나 안 불렀는데? 레드 어딨어?
2: 내가 얼음 가져오라고 했어.
3: 같이 꽃 들고 걷는 거 연습해야 하거든.
4: 미안해 머핀, 지금 그런 거 할 기분이 아니야.
3: 왜 그러는데?
5: 언니 화났어. 왜냐면 아빠가 우리 집을 팔려고 하니까. 빙고는 괜찮아.
3: 어, 그럼 저기 있는 표지판을 없애면 될 것 같은데.
4: 뭐?
3: 저 표지판이 집을 판다고 하는 표시니까 저걸 없애게 되면 더 이상 이 집을 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6: 그럼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저 표지판을 없애면 되겠다. 우리 같이
7: 메시지 남기세요.
1: 레드 난데 지금 당장 전화 줘.
2: 숨 크게 쉬고.
1: 나랑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한 거라고.
2: 이유가 있을 거야. 이제 진정 좀 하고 우리 결혼식 준비나 계속하자.
1: 아, 알았어. 밖에 표지판 말이야. 결혼식 끝날 때까지 치워도 될까? 눈에 좀 거슬려서.
8: 그래, 좋은 생각이다.
1: 아직 안 끝났는데.
4: 석스, 어른들이 오는지 봐봐. 만약 보이면 두 번 멍멍해.
5: 응, 응.
4: 준비, 들어.
3: 꼼짝도 안 하잖아.
4: 다시 해볼까?
5: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4: 제발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5: 어른이다.
1: 내가 같이 도와줄게 얘들아.
4: 정말요?
1: 어서와, 이쪽을 잡아. 이걸 같이 꺼내보자.
4: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천사 같으세요.
1: 고마워. 준비, 하나, 둘, 셋. 잠깐만. 레드, 지금 어딨어?
4: 잠깐만요.
1: 우리가 서부로 이사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4: 걱정 마. 통화 다 끝나는 대로 표지판 치우는 걸 도와주실 테니까.
5: 우리 도와주신다니 믿기지가 않아.
9: 정말 좋은 분이야.
1: 나한테 제발 그렇게 강요하지 마. 자기야, 진짜. 미안해.
4: 근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1: 나 그냥 갈 거야.
4: 그럼 언제 돌아오세요?
1: 안 올 거야.
4: 그럼 표지판은 어떻게 해요?
1: 그냥 그대로 둬, 블루이. 결혼식은 끝이야.
5: 네?
3: 그럼 꽃은 어떻게 해요?
1: 진짜 미안해.
5: 불쌍한 제르미.
1: 캣스쿼드.
4: 엄마, 숙모가 가버렸어요.
1: 뭐야?
5: 레드 삼촌한테 화냈어요.
3: 결혼식은 끝났다고 했어요.
4: 그리고 차를 타고 가셨어요.
5: 진짜 빨리요.
2: 이런, 어떡해.
4: 브리스키 숙모를 다시 데려와야 해.
3: 머핀, 꽃 둘러리 하고 싶단 말이야.
5: 맞아.
4: 그리고 저기 표지판도 같이 치웠으면 좋겠어.
2: 전화를 받지 않아. 찾으러 가야겠어.
4: 잠깐만요. 우리도 같이 갈래요.
2: 아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4: 제발 같이 가면 안 돼요?
0: 캐스쿼드.
3: 아빠, 결혼식이.
0: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2: 테이블 위에 꽃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좀 도와줄래요?
0: 그런 일이 있었구나.
10: 네네네네네, 캐스쿼드.
5: 아빠, 결혼식이.
0: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5: 결혼식이.
0: 무슨 일이 있는 거야?
5: 결혼식이.
2: 멋지게 준비하고 있지?
0: 그런 것 같네.
2: 애들이랑 잠깐 차를 타고 나갔다 와야겠어.
0: 뭐? 왜?
2: 결혼식에 필요한 건 뭐 빠뜨려서 말이야.
5: 언제?
4: 아빠한테 결혼식 끝났다고 왜 말 못해요?
2: 왜냐면 아직 안 끝났고 엄마가 프리스키를 찾아서 이야기 좀 하면 되는 거야. 가자, 보보에 타. 프리스키 집에 먼저 가자.
5: 보보가 뭐예요? 그건 우리 자동차 이름이야.
4: 제가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5: 어떡해, 보보 꽉 찼어요.
3: 레이언은 집에 있어.
4: 뭐라고? 이건 내 인생에서 제일 안 좋은 날이야.
2: 루이, 앞자리에 앉아서 가면 돼.
5: 네? 네?
4: 앞자리 앉아요? 정말요? 그렇게 해도 돼요?
2: 퀸즐랜드 교통법에 따르면 4살 이상은 뒷좌석이 꽉 찬 경우 앞좌석에 앉을 수 있다. 탈 수 있어. 어서 가자.
4: 오늘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되었어.
2: 그래, 블루이가 즐겁다니 다행이네.
11: 아니, 프리스키 없어, 칠리. 미안.
2: 아니야, 괜찮아, 쿠키. 프리스키 보면 나한테 전화해줘.
11: 알았어, 잘 찾길 바랄게.
2: 프리스키 숙모가 집에 없대.
5: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2: 나도 모르겠어.
3: 앞자리에 앉은 기분 어때, 블루이 언니?
4: 너무 좋아. 앞에 서랍도 있어.
3: 오! 안에 뭐 들어있어?
4: 오, 이건 보부에 대한 책이야.
5: 오,
4: 앞자리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
3: 경찰이다.
2: 지금은 안 되는데.
12: 퀸즐랜드 교통법에 따르면 4살 이상은 뒷좌석이 꽉 찬 경우

0: 경우 앞좌석에 앉을 수 있다. 아, 이상 없네요. 제가 먼저 알고 있어야 했는데.
1: 네, 저도 몰랐어요.
0: 혹시 네 살이 넘었니, 꼬마야?
2: 네.
0: 그럼 됐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2: 감사합니다, 경찰선생님.
1: 물론 평소라면 안 그러겠지만 지금 좀 급해서요.
3: 우린 프리스키라는 분을 찾고 있어요.
4: 결혼시켜야 하는데 도망갔어요.
1: 알아서 얘들아, 경찰 아저씨는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0: 아, 프리스키라고 했니? 잉글리시 코커 스페니얼, 파란색 차에 빠르게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
2: 맞아요.
0: 아, 제가 10분 전에 그분한테 속도 위반 티켓을 끊었어요.
1: 어디서요?
0: 스미스 거리에 있는 주스 가게 근처요.
1: 프리스키가 잘 가는 주스 가게 맞아요.
3: 프리스키 승모가 주스를 샀어.
4: 출발해, 보고.
1: 정말 고마워요, 경관님.
0: 조금 짜증난 모습이었어요.
1: 우리가 운이 좋았어.
2: 네.
1: 프리스키 차가 안 보여.
3: 네, 못 봤어요.
1: 가자, 안으로 들어가.
4: 먹기 먼저.
3: 아니, 나좀 먼저.
1: 프리스키 보여?
2: 아니요.
1: 어, 이런.
3: 저기!
4: 뭔데 그래?
3: 돈이야!
1: 어.
3: 동전을 찾아서 주면 오늘 하루 종일 운이 좋을 거야.
1: 프리스키는 여기 없는 것 같아, 얘들아. 다시 가볼까?
3: 큰 엄마, 싹스 수박 주스 사주시면 안 돼요?
2: 오, 우리도요!
1: 어, 알았어.
2: 만세!
5: 여보세요, 프리스키입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1: 전화 줘.
3: 이제 프리스키 숙모를 어떻게 찾아요?
1: 나도 모르겠어. 어, 레드 삼촌 전화 왔네?
2: 와! 안녕하세요. 삼촌!
6: 안녕, 얘들아.
3: 삼촌, 저 지금 앞자리에 앉았어요.
6: 아우, 멋진데, 블루이. 저기, 혹시 프리스키 같이 있어?
3: 도망가 버렸어요.
1: 빙고!
6: 아, 이런.
1: 지금 우리가 찾아다니고 있어요.
3: 프리스키 숙모가 왜 결혼식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7: 삼촌이 숙모가 사는 데서 이사 가려고 해서 그런 건가요?
6: 아마도.
7: 그럼 프리스키 숙모 잘못 없어요.
1: 블루이!
3: 오, 근데 블루이 언니, 거기 꽃 받침대도 있어.
7: 어, 맞아?
6: 아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1: 왜 좀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요?
6: 왜냐면 솔직히 내가 이런 걸 잘 처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4: 머핀도 컵 받침대 필요해.
3: 어우, 안 돼, 머핀. 그건 컵 받침대가. 아!
1: 끊어야겠어요.
3: 프리스키 파란 자 아니야. 프리스키 파란 자 아니야.
4: 엄마, 죄송해요.
1: 아니야, 괜찮아, 머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4: 이렇게 해서는 프리스키 숙모를 찾을 수 없어요.
3: 프리스키 파란
2: 어? 저기! 아! 프리스키! 파란 차다!
1: 빨리 보고해 가!
2: 아!
3: 저기 보여요, 저기 보여요, 저기 앞에 있어요!
1: 놓치지 말고 계속 지켜봐, 빙고!
3: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재밌어요.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1: 왼쪽이야, 빙고!
3: 죄송해요.
4: 달려보고!
2: 우!
3: 가까이 쫓아가고 있어요!
1: 드디어 찾았어, 프리스키!
2: 네!
3: 큰엄마, 싹스 화장실 가고 싶어요.
4: 어, 싹스!
1: 어! 화장실 조금만 참을 수 있을까, 싹스?
3: 아니, 못하겠어요. 수박 주스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1: 알았어. 화장실 먼저 찾으러 가자.
5: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1: 프리스키, 전화 줘.
3: 오, 안녕, 나비야. 다시 만나서 반가워.
1: 혼자 잘하고 있는 거지, 싹스?
3: 야, 걱정 마세요.
1: 아, 이제 프리스키 찾는 건 못할 것 같아.
7: 엄마, 정말 우리 집 팔고 이사 가고 싶으세요?
1: 말했잖아, 블루이. 굉장한 모험이 될 거라고.
3: 다 했어요.
1: 삭스?
3: 여기요.
1: 머핀?
4: 여기요.
1: 빙고?
3: 여기요.
1: 그리고 앞자리 블루이.
7: 여기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1: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3: 아니, 안 돼요.
4: 언니는 표지판 때문에 숙모가 필요해요.
3: 머핀!
4: 왜?
1: 무슨 표지판? 나비가 없었다면 좋았을걸, 그치?
2: 네!
1: 응?
3: 저게 뭐야?
7: 뭘 보고 계시는 거지?
3: 표지판이다.
7: 무슨 표지판?
1: 그럼, 그렇지. 프리스키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7: 여기 어디죠?
1: 여기는 전망대야. 프리스키랑 엄마가 어렸을 때 자주 이곳에 찾아와서 쉬었어.
3: 프리스키 파란 차!
1: 드디어 찾았다, 얘들아!
7: 프리스키 숙모가 도망간 게 제일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최고의 일이 됐어요. 보보 앞자리에 앉았잖아요.
1: 엄마도 좋아, 블루이. 다행히 프리스키는 쉽게 찾은 것 같다.
2: 프리스키 숙모!
1: 아니, 얘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4: 머핀 꽃글놀이 하고 싶어요.
3: 속도 위반하셨잖아요.
1: 그래, 맞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이걸 어떻게 찾아온 거야?
3: 나비가 표지판을 보여줬어요.
1: 그랬구나.
4: 아, 저기 망원경이다. 와!

0: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1: 미안해, 블루이. 같이 돌아갈 수 없어.
2: 왜 그러는데?
1: 너희도 곧 떠나갈 거고 레드도 이사 가자고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너무 많은 변화야. 결혼식 하는 것 자체가 실수였던 것 같아.
0: 하지만 꼭 돌아오셔야 해요. 표지판을 같이 치워야죠.
2: 표지판 이야기는 또 뭐야, 블루이?
0: 숙모랑 우리 집 하는 광고 표지판을 치우기로 했어요.
2: 그래?
1: 왜냐면 광고 표지판을 치우면 더 이상 집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겠지.
2: 그러면 이사할 필요도 없겠지.
0: 맞아요.
2: 미안해, 블루이. 근데 광고 표지판은 크게 상관이 없어. 숙모는 주말 동안만 치워두고 결혼식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에 두려고 한 거야.
1: 결혼식은 끝났어.
0: 그래도 치워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한테 이사 가지 말라고 해주세요.
1: 칠리, 지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2: 내가 정말 이사하고 싶은 것 같아?
0: 네? 엄마가 그랬잖아요. 굉장한 모험이 될 거라고요.
2: 엄마는 그냥 블루이가 용감해지길 바라니까.
0: 그럼 엄마도 이사 가기 싫은 거예요?
2: 물론이지. 엄마도 이사 가기 싫어, 블루이. 우리 집에서 블루이가 첫 걸음마를 했거든.
0: 근데 왜 이사 가려고 해요?
1: 남편이 하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2: 아니, 왜냐면 그렇게 하면 가족에게 좋을 것 같아서.
0: 하지만 가족에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2: 그럴지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은지 말해주고 싶지만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그냥 지켜봐야겠지?
0: 그렇겠죠?
1: 그래, 지켜봐야지.
3: 동전 좀 주세요. 망원경 보라면 필요하거든요.
2: 동전이 없는데. 미안, 얘들아.
1: 하긴 요즘 누가 동전을 갖고 다녀. 아주 훌륭한 애들이야.
4: 삼촌을 닮아서 그런 거겠지?
1: 레드! 혹시... 아니? 어떻게 찾아온 거야?
4: 여길 좋아하는 거 아니까.
1: 맞아.
2: 난 가서 애들 좀 볼게.
5: 하나도 없어. 꽃을 좀 내려놔.
0: 동전을 제대로 넣고 보는 거 맞아?
3: 엄마 끼었어.
0: 엄마, 행운의 동전이 끼었어.
2: 잘못된 구멍에다 넣은 것 같은데?
5: 머핀!
3: 왜?
2: 와우, 진짜 끼어버렸네. 미안, 얘들아. 동전이 빠지질 않아.
5: 그럼 이건 행운의 동전이 아니잖아.
0: 정말 그럴까?
3: 아니, 우린 아마 못 볼 거야. 동전을 먼저 꺼내야 한다고.

0: 인도에서 오랫동안 뭐하고 오셨어요, 할아버지?
1: 그건 얘들아.
2: 자기 자신을 찾아 떠난 거라고 하던데.
0: 자기 자신을 찾아요?
3: 말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왜 찾아다녀야 해요?
0: 맞아요. 여기 있잖아요.
1: 뭐라고?
4: 아, 하객 여러분. 여러분.
5: 모두 조용히.
4: 감사합니다. 브리스케와 제가 발표할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2: 어우, 놀래라.
4: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브리스케와 함께 서부로 이사 가려고 했어요. 네, 정말 고마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녀석 관계를 맺는다는 게 복잡하게...
3: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4: 네, 맞아요.
5: 그럼 시작해볼까?
2: 둘이 가까이 살게 되면 정말 좋을 거야.
1: 네, 근데 직장은 어떻게 하려고? 새 직장 찾아야지.
0: 할머니, 할아버지랑 작은 아빠가 독수리 장춤차야.
2: 오, 그런 건 놓칠 수 없지.
1: 근데 실수하는 건 아니야. 늘 보면 걱정이 너무 많더라.
6: 내가 안 했어.
7: 브리스키 승모, 이건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네요.
8: 글쎄,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
7: 엄마, 우리 가족도 행복한 이야기로 끝날까요?
9: 아마도... 근데 그거 알아?
7: 어?
9: 그런 생각 이제 좀 그만할래. 나 춤추고 싶어. 아!

0: 내 친구 밴디트! 진짜 멋있는 내 친구 밴디트!
1: 안녕, 버키.
2: 오늘 기분 좋아.
3: 우와, 표지판이 돌아왔어.
0: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오, 그래. 스티커다. 나 말고 너한테 말이야.
1: 좋아. 그럼 내가 사인할 거라도 있을까?
3: 엄마, 스티커에 뭐라고 써있어요?
4: 집이 팔렸다는 거야.
3: 팔려요?
4: 앞을 잘 못 보는 손님들 기억나?
3: 네.
4: 그분들이 우리 집을 샀어.
3: 오! 잘 됐네요.
1: 난 그냥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4: 나도 알아.
1: 내가 지금 실수하는 걸까?
4: 아마도. 근데 같이 저질러 볼까?
5: 어서 저기 가요.
6: 오늘 무슨 요일이죠?
3: 티나 랑토니아. 어? 티나토니아. 갈색, 분홍색, 초록색. 잠깐, 여기 탁자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 탁자가 사라져버렸어요. 안 돼요, 그건 언니 침대라고요. 내려놓으세요.
4: 빙고, 엄마가 말했잖아. 우리 오늘 이사가. 아저씨들이 우리 물건들을 옮기고 계시는 거야.
3: 근데 왜요?
4: 우리 집 팔았던 거 기억하지?
3: 근데요?
4: 빙고, 집을 팔고 나면 우리가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거야.
3: 정말요?
4: 정말 몰랐던 거야?
3: 빙고는 집을 팔아도 여기에 사는 줄 알았어요.
4: 아니야, 빙고. 우리 이제 다른 도시로 이사가.
3: 릴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4: 어, 아니.
3: 왜요?
4: 빙고!
3: 빙고 못하겠어.
7: 언니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빙고? 말을 키우고 있는 농부 이야기야.
3: 그 말 이름이 뭐야?
7: 캄캄한 밤.
3: 알았어.
7: 옛날 옛적에 캄캄한 밤이라고 하는 말을 키우는 농부가 살았어. 어느 날 캄캄한 밤이 도망을 갔어. 농부의 이웃들이 다가와 말했어. 운이 안 좋았어라고. 그래도 정말 그랬어.

0: 오, 저기 좀 봐. 우리도 한번 보자.
1: 그래, 새로 산 집을 한번 찾아볼까? 혹시 동전 하나 있어?
0: 아니, 요즘 누가 동전을 갖고 다녀?
1: 알았어, 내가 구해올게.
0: 잠깐만. 어우, 여기 좀 봐. 누가 엉뚱한 구멍에 동전을 넣어놨네?
1: 어, 운이 좋은데?
0: 우리 집이 보여?
1: 지금 집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는 중이야. 잠깐만. 이게 뭐지?
0: 뭔데?
1: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정말 아름다워.
0: 아, 이제 와서 어쩌자고.
1: 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
0: 수영장이다. 우리 이제 어떡하지?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프레츠리 맛있어 보이지? 귀여운 꼬맹이새야. 하지만 이건 장식용 자석이야. 쉬는 시간이네. 가서 진짜 프레츠를 먹어야겠다.

0: 내 망치.
1: 내 파이, 내 카메라,
2: 내 쓰레기통.
3: 리카빌더 출동 준비.
4: 나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배 위에 프레츠리 붙었어. 뱃속으로 들여보내야 해.
5: 잠깐, 메카쿠키. 그건 프레츠리 아니야. 바로 자석이란 거야. 우리처럼 쇠로 만들어진 걸 끌어당기고 달라붙어.
6: 우와, 메카빌더잖아. 신난다. 너희도 무료 프레츠데이 때문에 온 거야?
4: 프레츠데이? 맞아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6: 저기 푸드트럭이 오나 봐.
7: 프레첼 드세요!
4: 내 프레첼! 어떡해?
8: 안녕 얘들아, 푸드트럭은 어디 있어?
6: 저기 위에 있어.
8: 저 위에? 왜? 어째서? 자석 장치는 끄고 나왔는데? 다행히 열쇠는 가지고 있어. 내가 가서... 내 열쇠! 이제 어떡하면 좋아? 자석 장치를 끌 수도 없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
9: 자석이라고요? 아우!
5: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9: 계획하고,
5: 시험하고,
4: 해결한다.
9: 자, 계획을 세우자. 일단 저 자석에 붙어있는 물건들을 전부 떼어내야 해.
4: 그리고 푸드트럭도 떼어내야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런 커다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5: 우리가 커지면 되잖아. 메카 자이언트로 말이야.
4: 우와, 좋은 생각이다, 메카 엘모.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고! 메카 자이언트!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난 원래대로 작아져. 가져올게.
9: 안 돼. 자석은 쇠를 끌어당기는데 메카빌더도 쇠로 만들어졌잖아.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제트기.
4: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자이언트 메카빌더 지나갑니다.
7: 어서 와. 혼자서 심심했는데.
4: 안녕하세요, 마윈.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이런.
5: 메카쿠키 몬스터가 어디로 갔지?
4: 얘들아, 여기야. 아우, 정말 딱 붙었네. 어쨌거나 이렇게 왔으니 프레첼 하나 부탁해요.
7: 닭군 맛있는 프레첼 하나죠, 우리 메카빌더 친구. 바로 나갑니다.
4: 뭐야, 프레첼을 눈앞에서 놓치다니. 저 새는 기중기 안에서 뭐하는 거지? 나한테 멀리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지. 굴러라, 눈동자! 메카엘모, 메카에비! 저기 큰 빨간 버튼이 보여. 어쩌면 저걸로 자석 장치를 끌 수 있겠어.
5: 만세! 어서 버튼을 눌러서 메카쿠키도 구하고 푸드트럭이랑 물건들도 떼어내자. 메카들,
9: 잠깐! 메카엘모! 우리도 쇠로 돼 있잖아. 메카쿠키 몬스터와 똑같이 말야. 우리도 저렇게 될걸?
5: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어떻게 저 버튼을 누르지?
9: 메카엘모, 이 덕분에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투석기를 만든 다음에 물건들을 던져서 버튼을 누르고 자석 장치가 멈추게 하는 거야.
5: 만들어보자!
9: 이 판자를 이용해서 투석기를 만들자.
5: 이 파이프도 쓰자. 메카이모한테 필요한 도구가 있어. 아이쿠. 짜잔! 멋진 레이저

0: 녀석이 잡아당겨 버렸어.
1: 괜히 새라서 그런 거야. 이 나무 조각으로 시험해 보자. 어? 아주 가까웠어. 자석이 당기지도 않았고 나무는 괜찮다는 뜻이지. 다시 한번 해보자.
0: 와, 이 공도 될 것 같아.
1: 내가 잡을게. 여기 있어, 메카헤비. 고마워, 이지. 붙어버렸네.
2: 오, 왔어, 메카헤비? 마윈 알지?
3: 안녕.
2: 그리고 저기 새도 있어.
1: 아, 네가 바로 자석 대소동을 일으킨 주인공이구나.
2: 어, 어떡해.
0: 걱정 마요, 여러분. 메카 이모가 친구들도 구하고 푸드트럭이랑 물건들도 떼어낼 테니까. 와, 공은 자석에 끌려가지 않았어. 이제 메카 이모는 투석기를 이용해야겠다. 자석이 도시의 쇠란 쇠들을 전부 끌어당기고 있어.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을까? 좋아, 생각해보자, 메카이머. 생각, 생각, 생각. 그! 메카이머가 방법을 생각해냈어. 메카이머가 직접 가서 버튼을 누를 수 없다면 대신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 되잖아.
1: 좋은 생각이야, 메카이머. 어서 계획을 세워보자. 이것도 쇠라는 생각을 못했네. 잊지 마. 자석은 쇠로 된 것들을 잡아당긴다는 거. 그러니까 쇠로 되지 않은 도구를 이용해야 해.
0: 맞아. 그래서 메카이머는 지금부터 쇠가 아닌 물건들을 이용해서 엄청 멋진 버튼 누르개를 만들어 볼 거야.
1: 좋아. 엄청 멋진 버튼 누르개로 우리도 풀어주고 다른 물건들도 떼어줘.
0: 알았어. 쇠가 아닌 걸로 만들어진 물건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4: 나 있어! 나도!
2: 나도!
1: 나도!
0: 자, 그럼 이것들을 다 연결하자! 메카이머의 만능 접착 테이프! 엄청 멋진 버튼 누르기 완성! 시험해보자! 괜찮아?
2: 왔어, 메카엘모. 자석에 붙은 걸 환영해.
0: 그래, 쿠키. 나도 이제 깜짝 못하게 됐어. 이게 뭐야?
5: 세상에.
1: 어떡해.
0: 이러다 이 자석이 프리티 빅시티의 모든 쇠를 끌어당기겠어.
2: 그리고 브레첼도 못 먹겠지. 저 쇠도 브레첼은 못 먹을 거야.
1: 포기하지 마, 메카들. 우린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0: 근데 어떡해? 우린 여기 붙어있는데.
1: 저 쇠가 버튼을 누르면 되겠다.
2: 시험해볼까? 내가 할게. 잭잭잭잭잭.
1: 아니야, 메카 쿠키. 프레츠 하나 부탁해요. 저 꼬마 새는 프레츠를 좋아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버튼을 누르면 자석 장치를 끌 수 있을 거야.
0: 좋은 생각이야, 메카이비. 그럼 시험해보자.
2: 예! 자, 꼬마 새야, 맛있는 브레츠를 먹으렴.
1: 이런, 저 버튼이 아니야. 버튼 누르기를 만들어서 결국 자석 장치를 껐어.
3: 문제 해결 기념으로 모두에게 가꾼 맛있는 브레츠를

0: 말을 멈춰라!
1: 예, 웃긴 얘기 해줄까? 수탈기 왜 건널목을 뛰어서 건넜을까? 바로 운동 중이었거든. 봐라, 거의 다 와간다. 트리탑 숙녀 곧 도착합니다.
0: 자, 착한 물고기들아, 어서 이 자석을 물어야지.
2: 좋았어.
3: 시간 맞춰 오는군.
2: 어서 오렴 내 달걀들아.
1: 마윈한테 달걀을 배달할 시간이야.
0: 메카빌더 출동 준비.
3: 최고로 좋은 착지였어.
1: 기차가 멈추질 않아. 도와줘! 도와줘!
4: 내 달걀, 우리 기차.
3: 귀여운 우리 수탑.
1: 기다려 마윈, 돌아서 다시 올게. 기관사로서 약속해.
0: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5: 시험하고.
3: 해결한다!

0: 기차가 돌아서 다시 오면 기차에 멈추게 해서 머윈의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배달해야 해. 단 하나도 안 깨뜨리고 말이지.
1: 잘 부탁해.
2: 보자, 기차가 멈춘다. 기차를 멈춰야 한다. 아하! 뭐든지 정지 표지판 앞에서는 멈추잖아.
0: 정말 좋은 생각이야, 메카엘모.
3: 정지 표지판은 우리한테 있어. 사람들이 기찻길을 건널 때 써. 빨간색은 멈추라는 거고 초록색은 가라는 뜻이야.
2: 고마워요. 자, 메카빌더, 어서 시험해보자. 기차를 멈추게 해야지. 메카들 안 하고 뭐해?
4: 메카엘모 표지판이 빨강.
2: 미안, 초록색이 가라는 거지? 가자!
4: 예! 기차가 온다!
0: 준비해, 메카엘모!
2: 빨간색은 멈추란 뜻! 기차야, 멈춰!
5: 가봐봐!
4: 잠깐! 정지 표지판 어디 갔어?
6: 정지 표지판은 나도 봤어. 근데 멈추질 않아.
0: 아, 또 놓쳤어요.
2: 아, 어떡해. 정지 표지판은 소용이 없어.
4: 그래, 기차, 달걀, 귀여운 수탉까지 그냥 지나가 버렸어.
0: 기차가 멈출 수 없는지도 몰라.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기차를 멈추게 해야겠지?
1: 서둘러야 해. 달걀이 안 오면 아이들이 엄청 배고파질 거란 말이야.
2: 기차를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
0: 우리가 커지면 멈추게 할 수 있어. 내가 메카 자이언트가 돼서 기차를 멈추게 할게.
4: 시험해보자.
0: 고! 메카 자이언트! 자이언트 메카엘비다! 아?
2: 봐봐! 규칙 잊지 마!
4: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
0: 내가 기차 꼭 멈출게! 제트기! 안녕 수탑! 안녕하세요 루프!
7: 봐봐!
6: 메카엘비! 도와줘! 기차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0: 네, 걱정 마세요! 제가 기차를 들어서 기차역에 갖다 놓을 거예요!
6: 조심해줘! 달걀들은 쉽게 깨질 수 있으니까, 알았지?
0: 특별히 더 조심할게!

0: 맥타헤비 괜찮은 거야? 시간 다 됐다.
1: 이것도 실패야. 게다가 달걀도 다 깰 뻔했다고.
2: 아, 괜찮아, 맥타헤비.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되잖아.
0: 그래, 이번에는 분명히 깰 거야. 문제 말이야. 달걀이 아니라.
3: 어쩌나. 빨리 달걀을 받아야 하는데.
1: 어서 저 기차를 멈추게 해야 해. 생각해, 메카들.
0: 덤디덤덤덤.
2: 집중해, 메카들.
0: 생각을 하. 얘들아, 못 움직이겠어. 소방호스에 걸렸어.
1: 소방호스 때문에 멈춘 거네? 아, 바로 이거야!
2: 메카쿠키 몬스터, 네가 해냈어!
0: 내가 해냈어! 신난다! 근데 내가 뭘 해냈어?
2: 소방호스가 널 못 움직이게 했잖아. 어쩌면 기차도 멈추게 할 수 있지 않을까?
1: 좋은 생각을 해냈다고!
0: 별거 아니야!
1: 소방호스를 기찻길 위에 가로질러 놓으면 기차가 달려오다가 호스에 걸려서 멈추게 될 거야.
4: 저기 봐, 소방호스도 넉넉히 있고 기찻길에 까는 나무토막도 있어.
1: 그럼 이 나무토막들도 바닥에 까는 게 좋겠다.
2: 맥클모에게 필요한 도구가 있어.
1: 비눗방울 막대기?
2: 아니, 맥카이모가 다시 한번 해볼게. 그래, 맥카이모에게 드릴이 있었지. 게다가 짜잔!

0: 망치 손을 이용해서 잘 고정시켜보자. 쿠키가 간다. 아자.
1: 어서 메카쿠키 몬스터 보스 걸어.
0: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걱정 마. 빨리 할게. 오!
1: 어떡해. 기차가 지나가버렸어.
2: 괜찮아. 아직 멈출 기회가 있어.
0: 그래 기차 잡으러 가자. 어. 아, 좀 도와줄래?
2: 메카쿠키.
1: 당겨.

0: 우리가 빌더가 해냈구나.
1: 봐봐. 아, 안 돼. 이제 기차가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
0: 기차? 내 달걀.
2: 메카 빌더도.
0: 안녕 여러분.

0: 아, 문제 해결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1: 아, 아이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텐데.
2: 포기하지 마. 메카이머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다.
3: 근데 어떻게? 정지 표지판도 안 됐고 메카 자이언트도 안 됐잖아.
0: 또 소방호수도 잠시 속도를 줄였을 뿐 오히려 기차가 더 빨리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게 했잖아.
3: 성공이다. 드디어 잡았어.
2: 알았다. 호수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지만 해결에 도움을 줄 순 있을 것 같아.
3: 어?
0: 무슨 소리야?
2: 호스가 기차를 잠시 못 가게 막고 있을 때 자석으로 기차를 들어올리는 거야.
3: 좋았어! 기차는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자석이 끌어당길 거야.
0: 어, 근데 애비, 어디 가서 기차를 끌어당길 만큼 커다란 자석을 구할 수 있을까?
3: 가자, 메카들! 우리가 멈춰야 할 기차가 있어!

0: 조금만 더 내려, 메카 쿠키 몬스터. 조금만 더. 그만.
1: 기차가 온다.

0: 더블게 늘어나는 파이! 예하!
1: 좋았어!
0: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거대한 자석으로 기차를 끌어당겨서 멈추게 한 거야!
2: 브레이크 고쳤다!
3: 고마워, 메카빌더. 이제 아이들을 위한 머핀을 만들 수 있겠네.
4: 너희가 기차를 멈췄고 달걀도 한 개도 안 깼어. 어떻게 해결한 거야, 메카빌더?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2: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2: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0: 다시 출동해야 해.
1: 예! 잘 있어, 수타가. 안녕, 이지.
0: 고마워.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0: 방콕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항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그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형 빨리 와. 오늘은 뭐 할까? 같이 골라보자. 어? 인도의 무굴 제국? 그런 나라도 있었나? 그럼 이거 해볼까?
1: 그래.
2: 인도는 이제 나의 조국이다. 이제부터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두세를 걷지 말도록 하여라. 시간을 달리는 인도의 무굴 제국 이야기. 1526년
0: 돌격 앞으로

0: 여기가 어디지? 너희 누구니?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4: 시간?

0: 네, 이 게임을 하면요 원래 신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1: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2: 네,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자, 내가 먼저. 야!
3: 우와!
4: 야, 이거 신기하다.
1: 우와!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이제 우리는 인도로 갈 것이다.
1: 인도요? 몽골의 후예임을 자처했던 바부르 왕은 인도에 어떤 나라를 세우게 될까요?
4: 응? 바부르? 이름이 바부르예요?
6: 응. 바부르는 호랑이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아주 용맹하신 분이었지.
7: 일단 우리 바부르 왕에 대해 얘기를 해줄게.
8: 세계 최고 영토를 자랑했던 몽골 제국이 무너지고 티무르 제국이 세워졌지만 여러 개의 지방 정권으로 쪼개지고 말았는데 그중에 페르가나 지역의 영주가 바부르 왕이었어. 바부르 왕은 야망이 아주 커서 몽골 같은 큰 제국을 세우고 싶어 했어.
5: 나는 천하를 호령하셨던 칭기스칸과 티무르 황제의 후손이다. 나는 티무르를 아니 몽골 제국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9: 네, 전하, 지금 이 왕국도 겨우 지키고 있는데.
5: 어허, 그 입 다물라. 나는 한다면 할 것이다. 먼저 인도로 갈 것이다.
1: 인도요?
5: 그래, 우리 티무르 황제님께서도 차지했던 곳 아니냐. 먼저 델리 술탄으로 가서 티무르의 후손이 우리가 왔으니 원래 우리 거였던 땅부터 내놓으라고 하라.
9: 예.
8: 그랬어. 바부르 왕은 나라를 더 키우기 위해 인도를 정복하고 싶었던 거야. 바부르 왕은 명분을 얻기 위해 북인도에 델리 술탄국의 사절단을 먼저 보냈지.
10: 그러니까 우리 바부르 왕께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님이신 티무르 황제님이 다스렸던 인도 땅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11: 얘 지금 뭐래니? 응? 아버지의 아버지인지 뭔지 다 이미 죽은 데다가 이 다 내 땅인데 뭘 내놓으래? 가!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오지를 마라. 가!
8: 당시 델리 술탄국의 왕이었던 이브라힘은 듣도 보도 못한 작은 나라의 왕인 바부르의 말을 무시했고.
5: 뭐? 내 말을 무시해?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뭐다? 전쟁이지! 다들 전쟁 준비해! 예!
8: 이렇게 바부르 왕은 바로 델리 술탄국으로 쳐들어갔어. 하지만
5: 돌격하라!
8: 델리 술탄국은 10만 군대와 천여 마리의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왔고 바부르 왕의 군사들은 잔뜩 겁을 먹었지.
9: 야, 저 코끼리한테 한번 밟히면 다 가겠는걸? 우리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냐?
5: 겁먹지 마라! 우리에겐 비밀 무기가 있다! 대포를 가져와라!
8: 그랬지. 바부르 왕은 코끼리 부대를 상대하기 위해 대포와 총을 준비했던 거야.
5: 지금이다! 대포 발사!
8: 바부르 왕의 군대가 대포를 쏘자. 코끼리들이 놀라 날뛰기 시작했고 자기 편 군사들을 밟고 난리가 아니었어. 초토화됐고
5: 우리가 이겼다.
8: 전투는 바부르 왕의 승리로 끝났어. 그리고 1526년 델리 술탄국을 무너뜨렸지.
5: 이제 이곳은 몽골을 계승한 무굴 제국임을 선포하노라.
8: 무굴은 페르시아어로 몽골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서 북인도의 새로운 나라 무굴 제국이 탄생하게 된 거야.
0: 아, 정답!
1: 몽골의 후예를 자처했

0: 가부르 왕이 인도에 세운 나라는
1: 무굴 제국.
0: 네, 정답입니다. 무굴 제국을 세운 바부르 왕은 몽골과 티무르처럼 거대 제국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요. 그의 바람대로 무굴 제국은 인도를 거의 다 통일하면서 300년 넘게 인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 이번엔 제가 화이팅! 화이팅!
3: 오! 오! 오! 신기해 진짜.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땅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백성들의 마음을 잡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포용력 있는 리더십으로 무굴 제국의 토대를 닦은 위대한 황제는 누구일까요?
2: 어? 위대한 황제?
4: 그래. 일단 무굴 제국은 인도 민족이 세운 왕조가 아니었잖아.
2: 그런데다가 무굴 제국을 세운 바부르 황제가 나라를 세운 지 4년 만에 죽어버렸어. 그러니 어땠겠어?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영토까지 쪼그라들었지. 아들인 후마윤 황제도 갑자기 죽는 바람에 13살에 아크바르가 왕이 됐는데 왕이 어렸기 때문에 나라는 불안정했고 힌두교도들이 무굴을 공격해오기까지 했어.
5: 폐하! 명령을 내리십시오!
6: 모두 공격해!
2: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아크바르 황제는 청년이 되면서 공격하라! 북인도 영토까지 거의 다 차지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7: 이제 정복지의 백성들도 우리의 백성이니 백성들을 위해...
8: 아니지요, 폐하! 백성들은 잘해주면 기어오르는 법입니다. 이참에 길을 팍 죽여놔야 끽 소리를 못하는 법입니다.
9: 맞습니다.
2: 아크바르 황제가 어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힘이 너무 강해져 있었던 거야.
5: 조용히 못할까? 내가 대무굴 제국의 황제이다. 이제부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나가!
2: 아크바르 황제는 힘이 센 귀족들을 정리하고
7: 이제 지방의 관리들도 내가 임명할 것이다. 황제인 나에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군대도 주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
2: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관리로 삼으면서 황제권을 강화했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였어.
10: 들었어요? 황제가 귀족들을 다 쫓아냈대요.
11: 몽골 사람들이 원래 잔인하다잖아요.
12: 자기 사람한테도 그러면 우리한테는 오죽할까?
13: 우리 힌두교도들을 얼마나 괴롭힐 거냐고.
2: 그랬지. 그동안 인도의 이슬람 왕조들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차별했거든.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아크바르 황제는
7: 땅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백성들의 마음을 잡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14: 그럼 말을 잘 듣게 군사들을 보내 싹 다...
7: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인도는 이제 나의 조국이다. 이제부터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두세를 걷지 말도록 하여라.
2: 그랬어. 그동안에 이슬람 왕조들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의 머릿수마다 세금을 매긴 인두세라는 걸 걷어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백성들을 억압해 왔었는데 아크바르 황제가 그걸 폐지한 거야.
6: 아, 들었어요? 이슬람교를 안 믿어도 인두세를 안 내도 된대요.
15: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살 수 있는 거네?
16: 그렇다니까.
12: 황제께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관리가 될 수 있게 했대.
2: 이렇게 아크바르 황제는 종교가 다른 백성들도 품어안는 종교적인 관용정책을 펼치며 민심을 얻는 한편
7: 농경지를 늘렸는데 새로운 농법이 없겠소?
2: 백성들의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새로운 농법을 만들어 백성들의 삶을 보살폈어.
11: 우리 왕제 만세다 만세야.
15: 맞아 맞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황제 덕분이지.
2: 아크바르 황제는 이렇게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 무굴 제국이 인도의 뿌리를 내리게 한 위대한 황제가 됐지.
0: 아, 정답!
7: 포용력 있는 리더십으로 무굴 제국의 토대를 닦은 위대한 황제는?
0: 아크바르 황제!
7: 네, 정답입니다! 아크바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위대한이라는 뜻인데요. 아크바르 황제는 인도를 점령지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조국이라고 생각해 무굴 제국이 인도에 뿌리를 내리게 한 위대한 황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1: 눈을 떠!
2: 잘들 있어!
15: 잘했어!
11: 안녕!
7: 네, 오늘 어땠나요?
0: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도요!
7: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6: 연기라 승환아, 엄마가 계란빵 했는데 먹어볼래?
0: 내가 먹어볼까? 아유, 같이 가요! 아유, 같이 가요!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아, 형아, 빨리 와.
1: 알았어.
0: 오늘은 뭐 해볼까?
1: 오,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
2: 어? 비스마르크면 철렬 대상 아니야?
1: 맞아. 오늘 이거 해보자.
2: 그래.
3: 이제 모든 독일은 하나가 되었다. 독일 제국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4: 시간을 달리는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 이야기. 1871년
5: 프랑스가 사사건건 우리 독일인 얼마나 간섭을 하냐고. 이런 건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6: 빨리 가서 알리자고.
5: 그래, 알려. 또 왔네. 안녕 기리기리 영기리.
0: 안녕하세요.
7: 안녕 환희환희 수환희.
0: 안녕하세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8: 네, 도전.
3: 그럼 출석.

0: 혐의를 던져 주세요.
1: 내가
2: 봐도 봐도 신기하다.
0: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요거 요거 잘만 이용하면 프랑스랑 전쟁할 수 있겠는데? 오.
0: 비스마르크는 여론을 이용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4: 어? 전쟁이요?
2: 너희들 비스마르크 알지?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의 재상이 돼서
5: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2: 철혈 정책을 펼치면서 오스트리아에게 이겨 영토도 넓히고 비스마르크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지.
5: 군대를 개혁할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6: 당연히 승인해야죠.
7: 이대로면 우리 프로이센 주도로 통일하는 거죠?
2: 이렇게 의회는 물론 시민들도 비스마르크를 강력하게 지지했어. 비스마르크는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1867년에 남부 독일과 관세 동맹까지 맺어 통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남부 독일은 프로이센이 주도하는 통일까지는 원하지 않았어.
5: 하! 내가 누구 좋으라고 프로이센 밑으로 들어가? 통일? 웃기지 말라 그래.
8: 맞습니다.
2: 거기다 당시 유럽 최강이었던 프랑스는 옆 나라인 독일이 통일이 되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
9: 독일이 통일되면 우리 프랑스에겐 큰 위협이 될 거야. 절대로 통일 못하게 해야 해.
8: 열심히 막아보겠습니다.
5: 아, 프랑스 때문에 통일이 안 돼. 통일이.
9: 우리 프랑스랑 전쟁해버릴까?
5: 아니, 무슨 명분으로 전쟁을 하시게요? 우리 통일을 막으니까. 그런 이유라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프랑스와 전쟁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러니 좀 더 제대로 된 구실을 찾아야지요.
2: 그랬어.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 전쟁을 벌일 구실을 찾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때마침 에스파냐에서 여왕을 쫓아낸 혁명군들이 프로이센 왕실의 레오폴드에게 황제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일이 생긴 거야. 그런데
5: 통일에 도움이 안 되는 에스파냐 왕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하.
4: 그렇겠지? 레오폴드도 싫다는데. 됐지 뭐.
2: 프로이센은 이득이 없다며 거절을 했지. 하지만 이미 끝난 일로 프랑스가 문제를 일으키고 말아.
4: 아니, 쉬고 있는데 여길 찾아오면 어떡하오?
8: 저희 프랑스 황제께서는 프로이센이 앞으로 에스파냐 왕위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5: 그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했잖소! 가시오!
2: 비렐름 1세는 베를린에 있는 비스마르크에게 이 사실을 전부를 쳐서 알리라고 명령을 했고
5: 무례하게 대사가 우리 왕을 찾아가서 확답을 요구했다 이거지?
4: 예.
3: 요거 요거 잘만 이용하면 프랑스랑 전쟁할 수 있겠는데?
0: 오.
2: 전보를 받은 비스마르크는 비렐름 1세의 전보를 살짝 고쳐 전쟁을 하자는 프랑스 국민의 여론을 이끌어내기로 했지.
5: 이 고친 걸 예. 영국 신문사에 보내.
8: 예, 알겠습니다.
3: 프랑스 니네 전쟁 안 하고 못 베길걸?
2: 결국 비스마르크의 계획대로 프랑스 시민들은 기사를 보고 잔뜩 화가 났대.
10: 아니, 운전밖에라니! 프로이센 딸과 감히 프랑스 대사를?
11: 저런 건방진 프로이센은 전쟁을 해서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해요.
10: 맞아요.
11: 우리 프랑스 민족의 힘을 보여줘야 해요.
10: 보여줘야 돼요.
11: 진짜.
2: 한편 베를린에서도 난리가 났지.
10: 아니, 쉬고 계신 왕을 찾아가다니.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11: 아니, 너무하지. 프랑스가 사사건건 우리 독일에 얼마나 간섭을 하냐고. 이런 건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2: 프로이센에서는 프랑스가 독일 민족을 무시한다며 화가 났고 프랑스 내에서도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원하는 여론이 들끓자.
8: 지금 국민들이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폐하.
9: 지금 전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8: 지금 전쟁 안 하면 또 혁명 일어날 것 같은데요?

0: 당장 전쟁 선포시켜.
1: 예, 예.
2: 결국 비스마르크의 의도대로 프랑스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면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지.
3: 아, 정답!
4: 비스마르크가 여론을 이용해 일으킨 전쟁은
3: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4: 네, 정답입니다! 예!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의 전쟁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비스마르크가 전부를 조작해 독일 민족과 프랑스 국민 모두의 자존심을 자극하면서 프랑스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5: 이번엔 제가. 화이팅!
6: 진짜 많이. 우와. 신기하다.
4: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아, 그걸 왜? 나더러 지금 프로이센 신화가 되라고?
7: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독일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죠.
4: 프랑스와 전쟁 후 비스마르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7: 어? 비스마르크가 뭘 할까?
8: 일단 먼저 프랑스가 국민들의 여론에 등 떠밀려 전쟁을 선포했잖아. 그러자 비스마르크는
2: 여론전을 펼쳐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같은 주변 강대국들이 프랑스를 돕지 못하게 했어. 한편 비스마르크의 여론전으로 남부 독일 쪽 공국들도 당황했지.
0: 아, 근데 내가 이 프로이센 편을 들어야 해? 프랑스 편을 들어야 해?
9: 전하, 지금 프랑스 편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10: 네.
9: 백성들 분위기가 같은 독일 민족이 당하고 있는데 그걸 참고 있냐고.
0: 그래? 그러면 프로이센 편 들자.
9: 좋습니다.
2: 이렇게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에 반감을 갖고 있던 남부 독일도 같은 민족인 프로이센을 도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지.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는데 프랑스는 프로이센을 만만하게 보고 자신들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10년 동안 착실히 전쟁을 준비해온 프로이센군은 프랑스군을 가차없이 무찔렀고 프로이센은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계속 돌진해 나갔지. 그 와중에 프랑스의 황제인 나폴레옹 3세가 포로로 잡혀오고 만 거야.
7: 아니 왜 이렇게 강해졌어? 우리도 통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항복할 테니까 전쟁 끝냅시다. 그래도 파리는 점령해야겠습니다.
2: 비스마르크는 전쟁을 계속하면서 비렐름 1세를 비롯한 독일의 여러 제후들과 함께 베르사유 궁에 머물렀는데 이때 비스마르크는 통일을 위한 마지막 협상에 들어갔어.
7: 전하, 이제 통일하시지요.
0: 아, 그걸 왜? 나더러 지금 프로이센 신화가 되라고?
7: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독일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바이에른은 전하가 계속해서 다스리셔도 됩니다.
0: 정말? 아, 그럼 나 통일할래, 통일할래.
7: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독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0: 오케이.
2: 이렇게 끝까지 독일 통일에 부정적이었던 남부 독일의 제후들을 설득해서 통일에 합의를 했고 결국 1871년 1월 프랑스의 자존심과 같은 베르사유 궁의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게 했어.
11: 이제 모든 독일은 하나가 되었다. 독일 제국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2: 이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고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을 성공시켰던 거야.
3: 아, 정답!
4: 프랑스와 전쟁 후 비스마르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3: 독일 통일!
4: 네, 정답입니다. 예! 비스마르크는 재상이 된 후 프로이센 주도로 독일을 통일하게 하는 큰 일을 해내고 독일 제국의 초대 총리가 되는데요. 통일 이후에는 강대국들과의 외교를 잘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0: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 문이 열렸다.
2: 열렸다 열렸다.
0: 이제 진짜 안녕.
2: 안녕.
0: 안녕.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땠나요?
1: 최고였어요. 저도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2: 얘들아, 핫도그 먹자.
1: 핫도그 제가 다 먹을까요?
3: 아유, 형 같이 가요.

0: 15도야.
1: 영하 15도. 영하 15도 여기 어딘데 영하 15도야. 여기 어디야?
0: 아, 여기 화천이야.
1: 화천.
2: 화천입니다. 바다도 얼었어.
1: 뭘도 얼고. 인생에서 지금 제일 춥지 않아?
0: 아, 지금 우리 그거 아니야? 꽁꽁 얼어붙어 화천이로.
1: 세미가 오늘 산천우 축제에 왔습니다. 와. 나 빙판이 처음 써봐 살면서.
3: 아, 내가 언제 이렇게 겨울을 온몸으로 느껴봤었지? 눈 내리면은 밖에 안 나가고, 뭐 밖에 좀 얼었다 그러면은 그냥 동네에서만 머물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엄청 피해 다닌 일 아닌가? 그래서 오늘 뚜벅뚜벅 걸어보았습니다.
0: 아니 근데 넌 와본 적 있어?
2: 아니 와본 적.
0: 나는 친구들이랑 많이 다녔거든. 막 빙어 낚시도 하고.
1: 진짜로?
0: 오빠랑 언니도 처음이야? 이런
4: 나도
0: 거?
4: 나도 처음이야.
1: 가정인으로 30년 살았는데 뭐 한 거야?
0: 아니, 나는 원래 집순이. 집순이. 하고
4: 눈이 있고 하얄 때 제일 안 보여. 아.
5: 저는 나연이가 스키 타러 가자고 사실 많이 꼬셨는데 그 스키장 가면 비장애인 분들도 선글라스 끼시잖아요. 눈부시니까. 저한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아 진짜 뭐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였어.
1: 나도 사실 나는 이게 축제를 근데 와본 적은 처음인데 알긴 알았어. 나 뉴스에서 어릴 때부터 보면서
0: 맞아.
1: 방바닥에서 귤 까먹으면서 세상에 저 날씨에 저길 누가 가냐 했는데
0: 저기, 우리가 왔다.
1: 세상에 와.
0: 근데 여기 보니까 2003년도부터
1: 맞아.
0: 오래됐더라고 연지가.
4: 작년에 무려 187만 명이 왔어.
1: 와우.
0: 대박.
1: 세계 4대 겨울 축제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
0: 4대 겨울 축제.
4: 얼음 낚시를 위해서 매일 새롭게 구멍을 뚫으신다고.
1: 지금 12,000개 구멍 뚫으신대.
0: 아 진짜?
2: 하고 있지.
1: 구멍을 12,000개 뚫으신대.
0: 근데 내일이면 또 얼어서 또 뚫어야 된다.
1: 그러니까.
6: 오늘 내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 당연하죠.
6: 내기.
1: 누가 고기를 많이 잡나? 어떤 장애가 고기 잘 잡나?
0: 그 꼴찌가 밥 사고 두 번째가 커피 사기.
1: 좋아요.
0: 좋아.
1: 아 근데
0: 너무 약해.
1: 뭐가 약해?
0: 약해. 약해.
2: 입수 하기. 입수 하기?
4: 아 벌칙. 입수 어때요? 입수.
0: 입수 괜찮지.
1: 아니야 이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 신고 들어와 이거 지금. 자 우리가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어떤 벌칙 할지는 조금 우리 하면서 생각합시다.
0: 좋아.
1: 갑시다. 출발. 와 갑시다. 야.
0: 이러시면 안 된다.
1: 와.
2: 와, 사람. 와.
1: 아니, 진짜 하루에 10만 명 오시겠네.
4: 산천어보다 더 많은 거 아니야?
1: 산천어는 한.
4: 아니야?
2: 100만 마리. 내가 왔다.
1: 아, 여기 있다.
0: 여기 있다.
1: 다 왔다.
0: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얼음 낚시 하려고 하는데요. 네 명이요.
8: 낚싯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1: 오, 네.
0: 아니, 근데 이게 제가 한 손으로 써야 돼가지고, 낚싯대를.
8: 어린이 낚싯대는 어린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누르면 내려가거든요.
1: 오! 아, 나 이거 완전 재밌겠는데?
0: 근데 이게 잡혀요?
8: 잡히죠.
0: 아, 그래요? 아,
8: 굉장히 튼튼해요, 이거.
1: 오! 근데 누나는 이게 낫다.
0: 언니 이게 낫다.
2: 왜냐면 이게 낫지.
1: 저희 그러면 투 어린이 투 메탈.
8: 네.
0: 어, 나 핫팩 사줘 오빠. 근데 낚시할 땐.
2: 형 이거 사줘.
0: 다 사달래.
2: 그래,
1: 그 내가 너희 어머니가 아니야 내가.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와 이거 진짜.
0: 29,000원?
1: 네.
0: 네? 오 비싸다. 씨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1: 이렇게 많이 골랐어. 아? 이게 뭘 모르니까 어떻게든 좀. 의자도 내가 제대로 앉아서 어? 이 대형 의자 막 이런 것들로 다들 좀 취했어요. 그때 뜰 채도 네 개를 그렇게 할게? 아니 진짜 아 내가 아까워서 그거 집 가서 뭐 국수라도 삶아 먹어야지. 그 뜰 채는 진짜
0: 와
1: 가자.
0: 이제 들어가는 거야?
1: 진짜 많다. 그러니까.
0: 갈까? 아, 우리
1: 많다.
0: 자리로?
2: 어 뭐야? 나 진짜로 그렇게 해?
1: 야 이렇게 가지?
2: 얼굴 다 막고 이게 맞아? 이거 맞아요?
1: 어 여기 네 개가 저기 있어.
0: 언니는
1: 어,
0: 그러네. 여기에
1: 나
0: 여기 하자. 어 이렇게 하자. 나 저기 할게.
1: 의자.
0: 어머나
4: 너 발 괜찮아?
2: 어, 나 발 추워.
4: 아니 빨리 핫팩 붙여.
2: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아, 간지러워.
4: 야 재홍아. 재홍아. 야 재홍아. 수익자이.
7: 뭔가 지금 부르는 거야?
2: 아니 괜찮아. 형한테 해주면 돼.
4: 재홍아. 좀 나 실이 여기가 꼈거든? 여기 여기? 보여? 여기 여기 잠깐 여기? 오빠 언니 이거 찌 조심해야 돼.
9: 아 그래?
4: 응. 날카로워.
9: 재웅아.
7: 재웅이 또 찬다.

0: 나 그만 쳐줘.
1: 야, 누나 낚싯대 때 좀.
2: 아, 진짜 너무 웃기다.
3: 누나 낚싯대 누나 바로 옆에 있었어.
1: 아, 그래?
3: 누나 바로 옆에 있었어.
1: 야, 나 진짜 안 보여.
4: 언니 혼자 일어서지 마. 아니, 하필 언니 의자가 흰색이라서 언니 검정색으로 바꿔줘?
5: 제가 컬링을 좀 몇 번 해봤더니 부딪혀봤거든요. 진짜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무조건 안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피곤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재밌었어요.
1: 이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 싶은데 우리 시간 제한을 할까봐.
4: 우리 한 시간!
3: 지금 한 10시 시간? 8분이야, 10시 8분.
1: 11시까지, 깔끔하게.
6: 손으로 그 감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몇 번 배우면 좀 쉽게 잡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또 기대도 있었죠.
7: 손톱의 이 느낌. 이거를 나는 오늘 이 강바닥 위에서, 얼어붙은 강바닥 위에서 스킬풀한 내 능력을 펼친다.
1: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야.
4: 됐어, 됐어.
1: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3: 야, 진짜로?
1: 야, 잠깐만.
3: 나 이거
1: 잡았어? 나 이거 어떻게 들어올려?
8: 돌려.
1: 아이, 찐. 야, 이거 진짜 얘기해. 제발, 말도 돈 빨리 돌려봐. 아이, 찐. 야, 나 이거 어떻게 들어올려?
0: 됐어?
1: 됐어. 오! 됐어.
0: 오!
1: 됐어.
0: 오!
1: 됐어. 야, 재홍아! 내가 와! 이러면 바로 와야 돼?
0: 아, 알았어. 그럼 나도 안 들린 척 해야지.
1: 이게 확 오니? 나연아?
4: 달라.
1: 묵직해?
4: 묵직해. 걔가 컸는데 걔가 너무 아쉬웠어요.

0: 상처야 얼른 잡혀 얼른 잡혀 내가 1등 내가 1등
1: 아니 아니 있는 거 맞아요? 물고기 있는 거 맞죠?
2: 없는 거 같아요. 상처가 것 같은데? 다 도망간 거 같아요. 여기로 와라. 이제 저 고기를 우리가 잡는
1: 거예요. 방금 보셨어요?
2: 물고기를 엄청 많이 넣었거든?
0: 아 진짜로? 그럼 이거 잡아야겠다. 이제 내 거다.
2: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진짜 이거 잡은 거야.
0: 나연이 잡았대요.
2: 나 잡았어.
0: 나연이 잡았대요.
1: 진짜로? 누나, 진짜로?
0: 아, 또 놓쳤나 봐.
2: 놓쳤대. 아~ 선배님.
0: 예. 도와주세요.
3: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제 낚시를 이렇게 풀으셨죠?
2: 네.
3: 그럼 우선 이제 여기다 담굽니다. 구멍에다가. 구멍에 쭉 담그면 낚싯줄이 접히잖아요.
4: 네.
3: 거기서 이제 30cm 정도 다시 올립니다. 그 물고기는 바닥에서 10에서 20 정도 위에서 당깁니다, 고기가.
4: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리액션을 좀 크게 이렇게.
0: 아, 이 정도?
3: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0: 계속. 하면 팔이.
4: 아, 우리 넷 중에 한 마리 잡아야지.
3: 그냥 아, 가만있다고 고기가 물질 않아요. 아. 절대로. 그러니까.
4: 뭐야?
0: 전혀 안 잡혔죠?
4: 웃기고 있네.
0: 아유, 나 액션했지?
1: 네. 아까 손맛이 느끼십니다.
0: 진짜로?
4: 아, 얼음이겠지.
0: 아우. 얼음일걸?
2: 아이, 언제 잡히냐. 큰일 났다.
4: 우와, 또 잡았어. 옆집 또 잡았어.

0: 장애인도 아는 거 아니야?
1: 장애인도 알아서 안 온다고? 아, 좀 도와줘라. 불쌍하다.
2: 다 지금 시간 다 됐어요, 거의.
1: 아, 진짜. 가면 근데 우리 얼어 죽어도 한 마리 무고 가요. 아니 진짜. 야 움쳐넣어 조심해라 움쳐넣어 고기네.
0: 야 못 돌아간다.
1: 야 장비 사느라 12만 원 썼는데 여기 고기 3천 원 한 마리에 3천 원씩 팔아. 밖에 지금 40마리 사 먹을 수 있어 지금.
2: 10분 남았습니다.
0: 안돼 안돼 기다려 기다려.
2: 10분 남았어요. 지금 벌칙 잘 딱방으로
1: 네 딱방 딱방 딱방
2: 딱방.
1: 우리 한마디로 못 잡으면 복귀 PD님이 내타 때려.
0: 춤이나 춰야겠다.
3: 아, 추워. 이제. 저 이게 아니야. 아닌 척 하지 마. 나 모르는 사람이라 하자.
0: 천천아, 정편아. 예, 예, 예.
3: 아, 그때.
0: 언니는 낚시 포기한 거야?
4: 진짜.
0: 낚시 잡혔다.
4: 정편아.
0: 어, 낚시 잡혔는데?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어? 잡혔는데? 어?
1: 야 제발
0: 올려. 아니 나 이거 뭔가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올려 올려 올려 올려
4: 대박.
0: 와 잘한다. 이거 어떠나?
4: 잘한다.
0: 역시 언니가 춤을 추니까 지금
1: 되게 예쁘게 생겼다.
3: 봐봐 봐봐 봐봐.

0: 라이언이라도
1: 아, 라이언을 빼고 딱 봐.
0: 아, 근데 이거 어떠나? 어떠나?
2: 비나이다, 비나이다. 더 이상 딱밤 맞을 수 없다, 비나이다.
1: 혼자 맞은 거고. 라이언이가 딱밤 쓸게.
0: 제가 한 발 더 잡을게요.
1: 아, 어, 네.
2: 왔다. 아, 드디어.
1: 울려. 막 가봐야 돼.
3: 진짜요?
2: 네.
1: 막 가봐야 돼.
0: 아.
3: 뭐야. 나 진짜 연기 좀. 아, 발리 연기 하지 마.
0: 연기였죠, 연기.
3: 나 안 좋았어.
2: 김나연만 성공!
3: 와, 축하해요.
2: 저는 나윤이 딱밤을 맞아본 사람이니까, 빼주세요.
4: 아,
2: 저는.
4: 아파. 오빠. 하나, 둘, 셋.
2: 우와.
4: 어, 소리 미쳤는데? 괜찮아?
5: 나은아. 재용이는 벌칙으로 맨손잡기.
0: 사실 지금 제가 손이 얼어가지고 딱밤이 그때 홍인이 오빠 할 때처럼 파워가 세게 못 나갈 것 같거든요.
2: 너 그때처럼 하면은 너 가겁다. 너 그때처럼 하면 너 경찰서 가야 돼, 너.
0: 약간 가위바위보 해서.
4: 가위바위보요?
0: 맨손으로 잡는 거 보고 싶거든요.
4: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0: 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가위바위보 해. 그래서 진 사람 맨손 잡기, 산천어 잡기.

0: 와, 꼴 쩐다, 꼴 쩐다. 형, 그러면 나한테 뭐 해줄 거야?
1: 뭘 왜?
2: 재현이가 해주려나 봐.
0: 매주 잡기 할게. 대신, 뭐 해줄 건데?
1: 내가 너한테?
2: 야, 다 해줘야지. 집품 사주고.
1: 집을 사주라고? 아, 집을 사주라고?
2: 소원 하나 줘.
0: 그래? 그럼 소원 하나 들어주기.
1: 알았어.
0: 어때?
1: 그래.
0: 그래.
2: 아, 그럼 재윤이가 맨손 잡게 하고. 좋아. 그럼 우리 그러면은.
1: 갑시다.
2: 가자. 고고고고.
1: 렛츠고.
2: 고고고고.
3: 너무 추웠어요, 그때 당시에. 형은 정말 가기 싫은 표정이 바버렸어요.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게 누굽니까? 접니다. 몸이 제일 튼튼한 사람 누굽니까? 접니다. 다리가 멀쩡한 사람 누굽니까? 접니다.
4: 자, 선수들 앞에 줄 서주시고요. 자, 우리 선수들 입장할 때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십시오. 선수들 입장! 와!

0: 재훈이 어떤데?
1: 박세영!
2: 저 몸 푸는 거예요. 몸 푸는 거. 자, 천천히 조심조심. 네. 발부터 마디를 시킵니다.
3: 가까이부터 놓아.
0: 재훈아!
2: 어머, 왜? 오늘 웃기는 효과도 많네. 효과도 많네.
3: 발 바꿨어.
0: 괜찮아. 재훈, 회장 봐봐. 재훈, 회장.
4: 선생님, 원래 좀 후회됐고요. 이거 내가 왜 이걸 했을까?
2: 조상님들 살짝
0: 너무 추워, 있어요. 너무 추운 것 같아요.
2: 너무 조심하셔야 됩니다. 춥지. 자,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큰 박수 하나로 출발합니다. 준비 출발!
5: 화이팅! 박재호 화이팅! 박재호 화이팅! 열로 던져! 야, 어떻게 진짜 큰가 봐.
0: 아, 어떻게. 진짜
6: 정말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진짜 꼼짝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점점 온몸이 진짜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상황에 대한 제 책임감도 있고 저 도저히 그거를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눈 뜨고 그냥
0: 내가 이겨서 그럴 이유는 없지만 뭔가 모르게 미안하고 뭔가 모르게 안쓰러워.
7: 최근에 다 그래.
0: 야, 근데 물고기 많아? 야, 얼마나 어떡하냐.
2: 자, 테두리를 공략해 주십시오. 테두리.
0: 올라와.
2: 자, 잡는 분 계시죠?
3: 와, 힘들면 하지 마.
2: 자, 몸에 약간의 이상이 느껴지시면
0: 대용아, 나와도 돼. 어떡해, 화이팅!
3: 안 돼, 맞아, 그냥 와.
2: 자, 여러분, 여기 잘 잡는 러브사 계시고.
3: 해봐, 해봐, 화이팅! 할 수 있어!
2: 나이스! 역시! 우리 누님, 나이스!
4: 아니, 이미 들어갔는데, 물고기라도 한번 잡아보자.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포기하자. 아니다, 물고기 잡자. 포기하자. 물고기 잡자.
2: 해체!
3: 아, 엄청 잘 잡으시네.
2: 와, 다, 다 이렇게 잘 잡으시지? 큰일 났네, 이거?
3: 재용이 좀 줘요, 제발!
2: 잡은 거
3: 아니야? 잡은 거 아니야? 재용, 제발! 와! 나와, 나와, 나와!
0: 나와, 나와!
3: 나와, 나와!
0: 나와!
3: 나와!
0: 나와!
3: 박재용 최고!
2: 네, 여러분들, 저희
3: 시간이 멋있어!
2: 또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넘치면 그 시간에 불찍.
4: 이게 딱, 아, 이거 됐다.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놓치면 안 되니까 꽉 잡고 있었거든요. 아,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대씩 내가 들어갔다 까먹지 마라, 절대로.
0: 오, 우리 막내 고생했네. 막내야,
8: 재영아.
0: 야, 너 괜찮아?
3: 진짜 고생했어. 멋있었어, 진짜. 진짜로.
0: 너무 잘했어.
3: 나도 죽으려고 하는 거 표정을 봤어. 나 진짜 쓰러질 것 같았는데. 이 아쉬운 걸 어떡해.
9: 아니, 밥이 됐어. 근데 형이 나오래. 어떤 데서. 근데. 여자들이랑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나 잡고 가자.
0: 원래는 오빠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3: 진짜 멋있어.
9: 아니, 근데 들어갔잖아. 바로 나오고.
0: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아니,
3: 들어가지도 못해.
9: 형, 왜 왔어? 있지 않았지? 자,
0: 뭐야?
9: 증거 있습니다. 네.
0: 뭐야, 뭐야?
9: 소원을 오케이, 빌어야 돼.
3: 소원 천천히 빌어.
9: 지금 말고.
0: 그래.
6: 고마웠어.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해내주는 모습에, 아, 진짜.
10: 이게 또 국가대표의 그 자존심? 진짜 대견합니다.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재용이한테 몇 번 반했던 것 같아요.
0: 아, 이거. 이거 넣으면 될까요? 저희 이거 두 마리만 그러면 좀 구워주시면. 네.
3: 맛있겠다, 두 마리!
11: 어머, 이걸 잡았어요?
0: 네.
10: 바로 먹을 수 있구나.
0: 아, 이렇게 생선구이. 대박.
11: 이거 갖다 여기 주시면 얹어 주실 거예요.
0: 네.
8: 감사합니다.
0: 아, 예. 아, 여기다가 굽나 보다. 그래도 안 보여주겠는데
10: 네.
0: 버리고 가네.
10: 아, 오. 그래서
3: 군고구마
10: 냄새가 나.
3: 11시 40분 감사합니다.
9: 네, 숫자가
0: 우리 11시 40분. 40분에 오면 돼.
3: 진짜 점심이네.
10: 여긴가 봐.
0: 들어가시지요.
3: 아, 따뜻하다.
0: 그러니까 아니, 아까는 생선 잡느라고 진짜? 추운 줄 몰랐는데 추운 게 나네.
3: 발이 녹아.
9: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잡히니까.
3: 너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10: 맞아.
0: 근데 나 재웅이 덕분에 잡은 거야.
9: 아니야.
0: 재웅이 없었으면은 이거
10: 못 올렸어.
0: 이거 못 올렸어.
10: 막내랑
0: 나랑 갔다 오자. 40분이야. 늦으면은 고기가 탄대. 갔다 와줘.

0: 아, 우리 집에 갔어.
1: 보지도 않네.
2: 와.
1: 4번이랑 5번이요. 4, 5번.
2: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1: 이거 진짜로 저 시간 낮으면 안 되겠다.
0: 와.
1: 와.
0: 맛있겠다.
1: 자, 오픈식 해볼게요, 제가. 따라따라따. 오, 태국씨. 따라따라따라. 역시 90년대생.
0: 와.
1: 따라따라. 와, 냄새 미쳤어.
0: 와,
2: 아니, 왜 이렇게 뜨거운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
0: 와.
3: 전어구이가 냄새가 좋다고 하잖아요. 산천어구이. 산천어구이 냄새를 맡아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산천어구이, 산천어구이 합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0: 와,
1: 우와, 진짜 맛있겠다.
0: 이거 먹을 수가 있네.
1: 아, 조금 더 큰 거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2: 그래, 얼른 누나가 먹어보자. 이거
1: 먹어보자.
2: 근데 누나가 먼저 잡았으니까.
1: 그래.
2: 먼저 시식.
1: 자, 시식 가겠습니다.
4: 네.
1: 뜨거? 어때, 어때, 어때? 오, 좋아?
0: 와!
2: 별로요?
1: 맛있대.
0: 너무 부드러워.
1: 너무 부드럽대.
0: 어,
1: 너무 부드럽다.
0: 먹어보자.
1: 살이 똥통하고 먹어보자. 엄청 부드러워.
4: 안 보여요.
2: 여기 있어. 어, 네? 그래, 아니, 아니.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0: 이렇게 하면 돼요. 대박.
2: 오!
1: 야, 완전 오. 맛있다.
2: 어, 너무 부드럽다.
1: 살이 부드럽다.
2: 어.
0: 어때요, 오빠? 어,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1: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어떡해?
2: 아니, 근데 거짓말 아니라, 연어보다 더 부드러워. 아.
1: 고소와. 엄청.
4: 자, 피해자.
0: 뭐야?
2: 와.
0: 아니야. 와.
2: 감사합니다.
1: 와.
0: 야. 우와.
1: 우와.
0: 맛있겠네. 장도 있어.
1: 와, 윤기 봐, 미쳤어. 나 근데 회가 진짜 안 보여.
4: 아, 하에서?
1: 어, 나 그냥 여기 위에 올려주라. 아.
2: 되게 아깝다, 막.
1: 젓가락으로. 뭐 올려줄까?
4: 초장.
1: 초장?
0: 우리 누나 또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누나. 누나 과연 뭐라 그럴까?
1: 어떤 맛이? 엄청 신선해요.
4: 신선해요.
2: 신선하다.
0: 오케이, 알았어요.
1: 엄청 담백해.
4: 담백해.
2: 긴 다음에.
0: 한 번 더 찍.
1: 담백하지?
4: 어, 담백하고 쫄깃하지 않잖아. 부드럽잖아.
1: 맞아,
4: 엄청.
1: 맞아.
4: 엄청 부드럽지 않아? 어.
1: 아, 먹어.
2: 아, 먹어. 나 바닷속 빨라. 먹어.
1: 아, 진짜. 감동해도 너 왜 이렇게 잘해줘, 언니야?
4: 언니한테?
1: 어, 너가 내가 버리고 다니고 그래.
2: 그래.
1: 오늘 굉장히 저 버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4: 아니, 언니, 내가 생선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1: 뭐 하여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4: 정신.
0: 오늘 쌓인 게 많았어.
4: 어, 언니가 쌓인 게 많았어.
3: 물론, 춥고 힘듭니다. 그치만, 그 이후에 오는 그 보상, 산천어 구이와 회를 먹는다면, 그 이전의 것은 리셋이 되는 게 이 축제의 아주 큰 묘미예요. 마법. 마법이에요.
1: 지금 우리 생선을 지금 우리 막내들이 하드캐리 했잖아.
4: 어, 그렇네.
0: 맞아, 그래. 주워.
1: 아주 해야 되지 않겠어,
0: 내가
1: 여기?
0: 주워 우리 얘기 안 해줘?
1: 어, 아, 우리 해야 되지 않겠어? 인간들 심했잖아.
0: 아, 여기 근데 뭐 이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니까 놀거리가 짱 많아.
1: 그러니까
0: 여기가 장난이 아니야.
1: 그래.
0: 놀 게 훨씬 더 많이 나왔어. 오케이, 출발하자. 가자.
2: 갑시다.
0: 가자. 나 잡는 게 어디 있어? 야, 뛰어!
1: 야! 안 돼! 안 돼!
0: 아, 여기 팔이 없어, 팔이 없어.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누군가 아주 오래전 이 땅에 커다란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 아래엔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잠들어 있죠. 그 돌에서 한 걸음 움직이면 또 하나의 살아 숨쉬는 곳이 펼쳐집니다.
1: 여기는 태초의 자연 그대로 있어서 너무 좋아요.
0: 생명이 움트는 고창. 바다와 강에서도 치열한 삶은 이어집니다. 풍천이라는 말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요 장어란 녀석인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불끈. 고창이 선사하는 진미 중 하나죠. 잊혀져 가던 학교는 누군가를 만나 새로운 삶을 얻기도 합니다. 새싹은 흙이 아닌 문장에서도 피어나니까요.
2: 피부 같지가 않고 되게 분위기 좋은 서점 같거든요.
0: 이렇듯 고창은 다양한 삶의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번 나들이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세계가 인정한 고창의 명소인데요. 자, 구경하러 고창읍으로 향해 보시죠. 이 땅에 먼저 삶을 시작한 이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초원. 묵직한 돌들의 정체는 고인돌로 우리나라에 3만여 개 이상 분포되어 있는데요.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고창의 고인돌은 탁자식, 바둑판식 등 다양한 형식의 우리나라 고인돌 중 가장 큰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요. 인류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 곳이지만 일상과 단절되지 않고 삶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4: 아, 옛날 우리 집 터짜리 왔고 한번 구경하는 거요.
3: 집 터요?
5: 네. 저도 여기서 태어났어요.
3: 여기서요?
0: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이 과거 이들에겐 보금자리. 그 시절 동네 아이들은 이곳에서 소꿉놀이를 하며 자라고 어른들은 고인돌 옆 논밭에서 김을 메고 이 유물들은 일상의 한 조각이었을 겁니다.
4: 그러니까 저 위에 지금 저쪽에 보이는 돌에다 거기다 고추들 다 말려놓고 바위 위에가 빨리 만들잖아요 여름에. 네. 나무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다녔어요. 그게 석양까지 말려서 가져가고 그랬어요. 고인돌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다 그때 오한마로 어른들 깨가지고 저 앞에다 갖다 재방하는데 돈 받고 갖다 팔아먹었어요. 다 깨서.
3: 아이고.
4: 이게 그때는 모르니까 그랬죠.
0: 이곳을 중심으로 고창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인돌은 약 1700여 개가 넘어섭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모양도 크기도 형식도 제각각인 고창 고인돌. 선사시대의 계층 구조와 고인돌의 변천사를 규명하는

0: 중요한 자료가 된답니다.
1: 우와!
2: 일정 말렵에 그 군인 안 가려고 저 바위 밑에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가 실제로 숨어 있었던 거요. 네 사람, 다섯 사람들이 이 밑에서 기거를 했는 거요. 여기 앞에 가려버리고 쌓아버리고 그러니까 물러가서 우리가 가면 여기 어른들이 야이마 가지마 호랭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0: 전북지역 고인돌 중 65% 이상이 고창에 몰려 있습니다. 이는 명실상부 고창이 선사시대부터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2: 비교적 딴 데에 비해서 재단이 적대요. 가을 다쯤 다 나무 열매 그거 따먹고 살고 물 빠지면 바다에 가서 그 기도 잡고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아요. 예.
3: 도룡뇽 알도 채집하라고.
1: 도룡뇽 알이요? 네. 여기 도룡뇽이 있었어요?
3: 네, 여기 산나무 가죠. 응국습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응국습지까지 가서 놀고 오고 그랬죠.
0: 이토록 평화로운 생의 마지막과 삶이 있을까요? 고인돌 유적지에서 조금 걸음을 옮기면 또 하나의 생명이 숨쉬는 운곡습지가 펼쳐집니다. 구름이 머무는 고리라 해서 이름 붙여진 운곡. 과거 이 숲과 땅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이 모습을 감추자 새로운 생명들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1: 어머니 안녕하세요.
4: 어때요?
1: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4: 예, 여기 지금 우리 습지 그 논두럭 복원 한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1: 논두럭 복원?
4: 예.
5: 지금 이게 나무가 이렇게 커버려서 그러지 다 다랭이 논.
6: 아, 다랭이 논이었어요?
5: 예, 다랭이 논이었어요.
0: 예전엔 논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울창해진 숲. 이곳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5: 그래도 여기는 부자가 저 논을 만든 논이네요. 크잖아요.
6: 아, 이 정도 큰 거예요?
5: 예, 큰 거예요. 아이고, 쬐깐했어. 가난한 집 논은.
0: 습지를 대관해 농사를 지었던 운곡. 1980년대 초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냉각수를 조달하기 위한 운곡댐이 건설됐습니다. 논밭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졌죠.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숲과 습지는 스스로 원시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5: 오빠, 물 하나 이제 갖다.
7: 네, 고마워요. 네. 네.
5: 논두럭을 참 잘 해놓으셨대.
8: 아니요. 4월 한 달 거의 다 했어. 예. 낡아진 날만 빼놓고는. 지금 이 논두럭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가두려고. 물을 가둬야 다슬기도 살고 모든 야생들이 살고 있어 여기서. 물을 가두어야.
0: 습지가 스스로 복원되고 난 후 이곳을 떠났던 많은 생명체들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멸종 위기의 동식물과 희귀종의 서식지로 알려지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2011년 람사르 습지에 지정되면서 생태적 가치는 높아졌죠.
8: 그 많이 있잖아요. 다슬기 뭐 물새우도 있고 이런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요? 없는 게 없어.
6: 이게 뭐예요?
8: 두꺼비예요.
0: 식물과 곤충, 조류와 양서류는 물론 사기나 수달 같은 멸종 위기종까지 860여 종이 현대 어우러져 있어 생명의 백과사전으로도 불리는 운곡 습지. 돌아온 습지의 주인들은 약 1.8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공간에 뿌리를 내렸죠. 사람이 떠난 자리에 자연은 스스로 집을 만들고 길을 내었습니다. 자, 운곡 습지 주변 6개 생태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6: 어머니 잡지 진짜 잘하시는데?
5: 저요?
6: 응.
7: 농사꾼이에요.
5: 내가 애지간 남자보단 낫어.
8: 치마만 입었지? 응. 남자라고요.
0: 주민들이 논둑을 복원하면서 논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도 줄고 반딧불이나 다슬기 개체수도 증가했다네요.
9: 여기 논에 대한 여기 토질에 대한 특성을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가 논이었고 위치적으로 논둑을 쌓았을 때 더 효율적인 이런 방법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이 전문가거든요.

0: 주민들하고 같이 매해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전국 방방곡곡에서 제주도에서도 오고 다 와서 이렇게 들려봤어요. 그럼 여기 같이 좋다는 자리가 없어요. 근데 요거라도 잘 보여줘야겠다 해서 그 즐거움으로 더 하고 있습니다.
2: 시장하시죠? 생태밥상 더 맛있게 하는데 거기 가서 식사하시면 어때요?
3: 네, 좋아요. 네,
2: 식사하러 가시게요.
3: 네, 알겠습니다.
2: 네. 네.
4: 습지 근처의 체험 학습장. 작업을 끝낸 주민들은 이곳에 모여 정을 나눕니다. 습지가 생기고 방문객이 늘면서 주민들에겐 또 하나의 삶이 생겼죠.
2: 아니, 농사가 기운 걸로만 해요. 하다 쓰는 건 있지 않았어요. 마을에서 나누는 거, 나무.
5: 이렇게 습지 가보면 뭐 멀리서 진짜 외국에서도 오고 그런 관광객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만큼 청정한 데인데 그 지키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풀약을 안 해요. 자연스럽게 들밭에 가면 숲도 있으면 숲도 채취해다 먹고 냉이 있으면 냉이 채취해다 먹고 이러니까 정말 뭐 이렇게 너무너무 살기 좋은 마을이죠.
4: 운곡 습지를 찾는 탐방객들의 필수 코스 중 하나인 이곳에선 마을에서 나는 것들을 활용해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는데요. 일명 생태밥상. 제철을 맞은 갖가지 재료들이 밥상 위에 오릅니다.
5: 여기 저희 집 전라도에서는 이게 갓종 꽃일 때 꽃대가 올라가면 갓종 김치를 담아요. 근데 지금 아니면 못 담고 지금 아니면 못 먹는 김치.
6: 식감이 꼬들꼬들해서.
5: 네.
6: 여기 아니면 못 먹을 것
7: 같아요.
4: 여기에 손맛은 덤.
7: 그 옛날 저희 할머니한테서 같이 먹었던 그 향이랑 맛이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6: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맛 그대로 그 맛이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요 근래에 먹는 밥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8: 이런 나물밥상은 사실 흔한 거 아니에요?
1: 뭐, 그렇잖아요. 아니, 다 집에서 나물을 먹지만 우리 집에서 더 맛있으니까. 이게 방송 가면 안 되네.
5: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네,
4: 습지가 되살아나면서 주민들 역시 자연의 위대함을 느꼈다는데요.
5: 이거는 땅의 힘인 것 같아. 농부들의 힘이 아니라 땅의 힘인 것 같아요. 모든 재료가 맛있어서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서 음식을 해도 맛있게 느끼는 거는 땅의 힘 같아요.
4: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고창. 습지에서만 치열한 삶이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범상치 않은 조형물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곳 정체가 궁금해지네요.
9: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9: 아니,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10: 아, 이 뱀장어 양식장입니다.
9: 아, 그럼 저 입구에 있는 게 저게 장어예요?
10: 네, 장어. 황금장어.
9: 황금장어?
10: 네, 이거 보고 우리 여기 국민들이 기한을 네. 삼아서 잘 되라고, 부자 되라고.
4: 포창에 왔으니 장어를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지라오. 요 녀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구먼요.
9: 저희 잠깐 구경할 수 있을까요?
10: 아, 딱 오늘 지금 고기 밥줄 시간이거든요.
9: 아, 지금요?
10: 예, 예, 예.
4: 아, 마침 운이 좋았네요. 보통 하루 두 번 밥을 먹는 장어. 야행성인지라 새벽 3시 반에 한 번, 오후 4시 반에 사료를 준다는데요.
11: 지금 보시는 건 오븐 사료입니다.
10: 오븐 사료?
11: 예, 예. 생선가루. 그러니까 이제 뱀장인들이 좋아하는 그 잡어들을 잡어다가 그걸 말려서 분쇄해서 만든 사료죠. 포당, 20kg에 포당 7만 5천 원 합니다. 쌀값보다 비싸죠.
10: 쌀값보다 비싸네요.
11: 예. 엄청나요.
4: 야행성 아니랄까봐 어두컴컴한 양식장 안. 장어가 얼마나 사료를 잘 먹는지 볼까요? 아, 근데 이 녀석들은 크기가 좀 작아 보이네요.
11: 실뱀장어 최후부터 40일 양식은 장어예요.
4: 사료를 먹는 양은 장어의 크기나 수온, 양식하는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새끼 장어들은 자주 소량씩 먹이고 성장할수록 먹이주는 횟수를 줄이고 양은 늘린다고 합니다.
11: 한 수대에 5만 마리씩 들어있습니다. 5만 마리.
10: 5만 마리가 있어요?
11: 예, 예. 인공부화가 안 되는 어종이라 자연에서 어민들이 잡으면 우리가 사다가 이렇게 양식을 하는 겁니다.
4: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 풍천. 후창에도 주진천과 서해가 만나는 풍천이 있습니다. 산란을 위해 이곳에 머물던 장어가 먼 바다에서 나가 낳은 새끼들은 다시 풍천으로 올라오는데 봄이면 풍천 근처 마을 사람들은 치어잡이에 나서죠.
11: 이 고기는 지금 600원에 구입한 거거든요.
6: 600원?
11: 예, 예, 한 마리다. 이게 제일 비싼 때가 7,500원까지 갔습니다.
2: 한 마리요?
11: 예, 예.
4: 인공 산란과 부화가 되지 않는 탓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데 녀석들을 키우는데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1: 뱀장어는 야행성에다가 열대성 어종이에요. 그래서 온도를 29도에서 30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맞춰줘야만 고기가 1년 안에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에서 이제 계절에 따라 차고 덥고 춥고 그러다 보면 3년 이상이 커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큽니다.
4: 장어가 먹는 하루 사료량은 체중의 1.5에서 3% 정도입니다. 까다로운 장어는 성장 환경이 잘 조성돼야 사료를 잘 먹고 쑥쑥 크는데요. 하루 종일 몸담고 있어야 하는 수질도 중요하답니다.
11: 그 뱀장어는 항상 자연에 흐르는 물이 아니라 지하수 안반 300m 끌어올려서 키웁니다. 그러다 보면 밤수가 7, 해수가 한 3 정도 해가지고 물이 약간 짠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고기가 잡내가 안 나고 고기가 맛있어.
4: 이제 장어 맛 좀 봐야겠죠? 아니 근데 장어는 보이지도 않고 연못을 청소 중이신가요? 가만 보니 뭔가를 잡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째 빈 뜰채만 계속 올라옵니다. 오오오 여기 숨어 있었군요. 여기.
12: 양어장에서 기른 것을 갖고 오면 일반 음식점은 수족관에 보관을 하는데 저희는 그 햇빛이나 바람, 비 다 맞으면서 이렇게 오픈된 상태 노지에다 보관을 해요.
4: 태어났을 때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스트레스가 줄어 장어 맛도 좋아진다는데요. 그 전에 외형도 달라진답니다. 아이고, 막 힘이 넘친다, 넘쳐.
12: 색깔 자체가 틀려져요.
8: 색깔이요?
12: 예, 이렇게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장어는 흐멀건하다고 해야 될까요? 들어가서 뭐 한 2, 3개월 지내준다 하면은 이렇게 색깔 자체가 황금색, 그 다음에는 이제 어두운 색깔, 색깔부터가 바뀌어져요.
4: 어머니 뒤를 이어 장어구이 식당을 운영 중인 오민성 씨. 고창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 장어는 무척 친숙한데요.
13: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랑 어머니랑 치어 잡으셨어요, 바닷가에서. 큰 장어 들어오면 어머니가 팔기도 하고 우리들 주기도 하고. 30년, 40년 전에는 고관 대작들만 먹는다는 그 귀한 장어 원없이 먹었습니다.
6: 자연산
13: 장어. 네, 뭔지도 모르고.
4: 장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소금구이에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된장구이까지.
13: 옛날 소스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집에 고추장 담고 된장 담고 간장 담고 그러잖아요. 대충 거기다 그냥 된장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생선의 비린맛을 없애는 데는 우리 된장 기가 막힙니다.
4: 고창하면 빼놓을 수 없는 복분자 소스까지 등장이요. 불판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장어구이. 고소한 냄새 한 번, 알록달록 색깔이 또 한 번, 보기에도 탱탱한 육질이 입맛을 자극하는데요. 이 맛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채소, 방석으로 깔고, 자, 장어구이와 생마늘 한 점, 세상 무서운 것이 아는 맛이라는데 그 맛은 어떻습니까?
14: 딴 데도 많이 먹으러 간적 봤는데 딴 데는 좀 느끼한 맛이 나는데 여기는 담백하고 좀 느끼한 게 좀 덜해요. 그러니까 자꾸 땡기게 되네. 많이 먹게 되네. 난리 났어요.
8: 네?
14: 막내 낳겠어.
7: 막내도 생겨?
4: 장어구이가 끝나갈 때쯤이면 소옥을 든든하게 채워줄 다음 타자가 대기 중입니다. 재료가 좀 특별해 보이죠?
8: 자, 이건 뭐예요?
12: 장어탕 수제비 만들기 위해서 기본 육수. 네. 우리 어머니는 배고픈 세대잖아요. 밥을 마음껏 못 먹었잖아요. 손질을 하면 머리하고 뼈 이런 건 남잖아요. 끓여가지고 그 국물에다가 이제 수제비 만드는 겁니다.

0: 비싼 요리를 먹어도 탄수화물로 마무리해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 같다는 한국인. 그러니 이걸 빼놓을 수 있나요? 진한 장어뼈 육수에 쫄깃한 수제비 반죽은 탄산궁합을 자랑합니다. 올여름 더위에도 잘 버틸 힘을 얻어가시겠죠?
1: 추천까지 찾아올 맛이에요. 고소하고 오이 밥을 뭐 계속 들어가는 맛이에요.
0: 고창에서 생명은 땅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고창의 서쪽 끝, 바다를 접한 해리면의 작은 이 학교는 소멸의 위기를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운동장 곳곳에 마련된 특별한 공간들은 이곳을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2: 아빠! 엄마!
3: 자연인이 돼서 좋아요.
4: 자연인?
3: 네.
0: 자연과 함께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이곳은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2001년 폐교되어 방치돼 있던 나성 분교. 설립자의 가족은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 이곳을 20여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곳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스마트 기기들은 던져두고 책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답니다.
5: 근데 책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6: 이게 폐교 같지가 않고 되게 분위기 좋은 서점 같거든요.
7: 소호야! 소호야 여기! 이게 하인이랑 니은이랑 카이랑 라인이가 있어. 여기 또 있는데? 누구지? 여기 보명이랑 지은이랑 정인이랑 서윤이랑 같이 썼나 봐 책을. 네. 만들었나 봐.
8: 네, 같이 어린이집에 있었던 생활했던 친구들이랑 이름이 더 반갑네요.
0: 단순히 책을 읽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책 속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책을 만들어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죠.
9: 네, 여기 책 만드는 마을이에요. 고창의 이야기들을 다 엮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마을입니다.
0: 지금의 이 도서관을 있게 한 이대건 씨. 한글을 읽거나 쓰는데 서툴렀던 마을 할머니와 함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9: 반면에는 다들 선수고 박사도 여러 개 박사, 깡냉이 박사, 고추 박사, 복분자 박사신데 이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박사가 돼보자고 맞잖아요. 고추 박사잖아.
10: 내가 그렸어요. 큰 오빠, 작은 오빠, 막내 오빠. 이런 책거리 갖고 와서 책거리 잡수라고. 오빠들은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 있으니까.
9: 그래서 보고 싶은 오빠들, 오빠들 언제 또 볼 수 있을지요 하고 이렇게.
0: 홈이 잡던 손으로 담담히 써내려간 할머니의 글들. 그중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5: 교복 같은 수박 같은 수박색으로.
11: 저희 어머님이 그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생전에 남기신 그림이라서.
0: 주인공은 책을 펴낼 당시 81세 김선순 어르신. 이곳을 통해 글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도 배웠답니다.
5: 저희 어머님이 그림으로 저희 그리운 마음을 많이 표현해 주셨는데 그림에 제 이름을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0: 말로 하지 못했던 진심을 글의 힘을 빌려 전했던 어머니.
5: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저희 어머니 조남이 손자 순자 되시거든요. 이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좀 먹먹합니다.
0: 손때 묻은 일기장이 펼쳐지듯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글은 시가 되고 책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도록 머물겠죠.
11: 둘이 사이좋게 네. 평생 해로하는 의미로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청첩장에 썼습니다.
5: 저희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4: 어머니가?
5: 네, 그렇죠.
0: 어머니는 이제 곁에 없지만 그 온기는

0: 여전히 책 속에 남아 있습니다.
1: 제 어머니 외출하실 때 입으시던 옷이요.
2: 전시회하고 작가와의 그 인터뷰를 하실 때 입으셨던 옷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옷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그 온기를 가장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이 나죠.
0: 책은 기억의 문을 엽니다. 잊힌 줄 알았던 마음이 문득 다시 살아나죠. 이곳 도서관이 가진 책은 삶을 기억하고 그리움을 품게 하나 봅니다.
2: 힘들 때 늘 새로운 힘을 주고 내가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면 다시 힘이 나는 곳. 네. 그런 곳이 고향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의 고향이 되어야겠죠.
0: 고창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살포시 열어봅니다. 거기엔 생명을 품은 땅과 시간을 건너온 사람들의 삶이 빼곡하게 적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 찾았다!
4: 찾았다! 뜨겁게
5: 불고
4: 미친 듯이
5: 불고
4: 치열하게
5: 이야기
4: 청년 벤처스
5: 파이팅!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와, 멀리서 봤을 때는 철썩이는 파도처럼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플라스틱이네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예쁘죠? 반짝이고 가볍고 유리처럼 보이지만 깨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 거대한 조형물 앞에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1: 반갑습니다. 강희 씨, TV에서

0: 환경에 관심 많은 모습 보고 언젠가 현장에서 만날까 했거든요. 오늘 뵙네요.
1: 뭐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었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여기서 뵙는군요.
1: 아, 그러게요.
2: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아주아주 네. 아주 중요하고 무시무시하지만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1: 어떤 거요?
2: 엄청 맑고 깨끗해 보이죠?
0: 네.
2: 하지만 이 투명함 속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1: 불편한 진실이요?
2: 조금 전 제가 생수병 뚜껑을 따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 수백 개의 이것이 유리잔 속으로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도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풍경,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불편한 기록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조금 전 드라마에서 부부가 플라스틱 음식을 먹는 장면은 과장된 듯 연출된 거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건 안타깝지만 팩트라면서요.
1: 예, 그러면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우리가 얼마나 먹고 있는 건지.
0: 저는 먹을 걸 좋아하니까 많이 먹고 있을 것 같은데요.
2: 근데 이것도 뭐 어떤 메뉴를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은근히.
1: 그래서 궁금해서 과학자들이 기존에 나왔던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대 일주일에 5g.
0: 5g?
1: 잘 안 하다시죠?
0: 네.
1: 신용카드 한 장이 5g입니다. 아니, 이거를 일주일에 우리는 항상 먹고 있는 거.
2: 예. 이거는 거의 플라스틱 과식 수준 아닌가요, 지금?
0: 근데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어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그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 아내처럼 임신하고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말이에요.
3: 2021년 태반을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4개의 태반에서 12조각이 일단 나온 거죠. 태반은 아기가 생존하고

0: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산모의 어떤 영양과 산소가 태반을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되는 곳이고, 또한 아기는 받은 영양분을 가지고 만든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이 또 산모에게 전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태반은 단순히 이제 서로의 이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거기서 성장인자,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태아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죠. 엄마가 미세플라스틱이 노출이 되면 결국은 엄마의 혈액을 통해서 노출된 미세플라스틱이 태반 쪽에 가게 되고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태반 안에 공간 안에서 엄마의 피가 아기의 그 육모돌기 쪽에 이제 노출이 되면 그 세포층을 거치고 그리고 거기 안에 아기에게 전달이 되는 혈관이 그 안에 있거든요. 더 이상 아기도 미세플라스틱에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산모를 통해서 노출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1: 아니, 나름 또 아이를 위해서 건강하게 먹는다고 하셨을 텐데, 이
0: 그렇죠.
1: 결과가 좀
0: 맞죠.
1: 충격적이네요.
2: 그만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오염이 돼 있어요.
3: 현대 사회에서 산모들이 다 결혼도 늦고 출산도 늦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들이 많아서 점점 고위험 임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산모들을 만나면서 과연 이런 요인 외에 환경 역학적인 기여는 없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일상 속에 이제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환경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퍼져 있는데 이런 환경 노출이 과연 임산부와 그리고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적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산모의 혈액, 그리고 태반, 그리고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 양수, 그리고 태아의 이제 탯줄 혈액, 제대혈에서 이제 미스플라스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런 임신 합병증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조심스러우면서도 또 중요한 대목인데요.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산모나 태아의 어떤 특정 질병이나 합병증과 100% 연관된다 또는 100% 그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확정짓는 인간 대상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실험실 연구들과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는 일관된 메시지를 이제 주고 있는데요. 모체가 미세플라스틱에 노출이 되면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을 시켜서 결국에는 태아한테 산소와 영양분을 주는 태반의 환경 자체를 악화시킨다는 공통된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양수 안에, 태반 안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역할을 하겠냐, 이거를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죠.

0: 해바는 조직 형태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해서요. 화학적 분해를 통해 점처리 과정을 거쳐서 여과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공급을 가진 필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터 위에 남아있는 입자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맞는지 스펙트럼을 대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가 저희가 얻은 스펙트럼이고 아래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PP 스펙트럼인데 이제 HQI가 94 정도로 나와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강하게 추측되는 물질.
1: 보통 저희가 70% 정도 되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94%는 굉장히 정확하게

0: 매칭하는 거죠. 폴리프로필렌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올 때는 뭐 10개 미만, 많이 나올 때는 10개 이상 막 나오죠. 이 실험 결과 같은 경우는 보면 한 30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1: 태반 안에 미세플라스틱이 축적이 된다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가 만든 환경오염에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작은 실천들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기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 자국 내 환경을 지키는 것과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2: 내 아이에게 부모의 내 어떤 외모나 성격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 플라스틱 DNA까지 같이 물려준다? 좀 상상 이상의 충격이에요.
3: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어떤 생각이 들죠?
4: 미세 플라스틱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은 과연 성장하면서 괜찮을까?
2: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집니다. 세계 최초로 알려져요.
4: 세계 최초로요?
2: 세계 최초요. 때는 2022년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진수 박사 연구팀이 4년간의 연구를 한 결과 미세 플라스틱이 자폐 스펙트럼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발견됐습니다.
4: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이 연구 결과가 충격과 공포겠네요.
2: 실제로 이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연구소로 매일 불같이 전화가 왔대요.
4: 그랬겠네요.
2: 전화 와서 여보세요, 여기 산후조리원인데요. 저희 산후조리원인데 저희 플라스틱 접혔습니다. 이거 써도 괜찮은 거예요? 여보세요, 저희 아이가 페트병 음료수를 맨날 마시는데 이거 끊어야 되나요? 이런 전화가 수시로 울리고요. 뭐 매일만 해도 하루에 수십 통씩 계속 왔다 그래요.
3: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ASD,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원인불명의 질환이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내 아이 뇌 발달에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충격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러네.
5: 미국 CDC 보고에 의하면은 2004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발생률에 비해서 2016년이 다시 조사를 하니까 급격히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환경 오염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하에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 임신 중에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노출하고 그래서 태어난 아기들에게서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통 주변으로 붙어서 뺑뺑뺑뺑 돌면은 그 원을 중심으로 여기 진하게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친구와 상호작용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요. 플라스틱을 먹인 애들은 얘와 상관없이 주변부를 더 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우스 사이에 친근함, 상호작용이 또 감소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으로 따지면은 눈을 잘안 마주치고, 또 대화가 잘안 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것들을 총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라스틱을 먹인 애들은 또 강박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슬을 얼마나 많이 파묻냐도 그런 비슷한 패턴의 내용인데 구슬을 플라스틱을 먹인 애들이 더 많이 파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분히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에 부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플라스틱이 뇌로 침투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뇌기능 분자 영상 평가를 통해서 전두엽의 대사가 떨어진 것을 확인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가 되게 인지 기능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아이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과민성 대장 증상 증후군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그런 패턴에서 나타나는 장내 미세의 환경의 변화를 저희도 관찰했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총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플라스틱이 다분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입증했습니다.

0: 위해서 뇌가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뇌가 호두처럼 쪼그라들고 하얗게 변해버리게 되죠.
1: 그러면 그거 치매나 파킨슨병 아닌가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2025년에 발표돼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사를 볼까요? 치매 환자 뇌 샘플에서 일반인보다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최대 8배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1: 그러면 플라스틱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2: 플라스틱은 역설적이게도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이제 거액의 상금이 걸린 한판 승부에서 시작됐습니다.
0: 19세기 중반 서구권에서 상류층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스포츠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1: 그때 무슨 스포츠가 뭐 말타기?
0: 말타기도 굉장히 많이 즐겼었죠.
1: 네, 활쏘기.
0: 네네. 말타고 활쏘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스포츠에는 당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구란 스포츠를 즐기려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당구를 치려면 당구 공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당구 공을 만드는 소재가 너무 희귀해서 비쌌거든요.
1: 뭘로 만들었는데요?
2: 코끼리의 상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의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상아값이 금값처럼 치솟았거든요.
0: 급기야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되죠. 여기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제가 1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나와요. 사실 이 1만 달러라는 게 19세기 중반으로 가면은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안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 결국 나타나게 돼요. 인쇄업자였던 존 웨슬리 하얏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셀룰로이드라고 불리는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성공해요, 이 사람.
2: 하지만 초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주성분이 질산이라 충격에 너무 예민하고 민감했던 거죠.
1: 아, 충격에?
2: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신문기사까지 났냐면 당구는 공끼리 부딪혀야 되잖아요. 네. 그 당구공 두 개가 세게 부딪히면서 빵! 불꽃이 튀면서 연기도 나고 그래서 결국은 당구를 치던 손님들이 총싸움이 난 줄 알고 권총을 꺼내들였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시 하얏트의 발명품이 당구공으로 완벽하지 않았어요.
1: 네.
0: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의 발명품이 다른 방식으로 인류의 선물이 된 겁니다. 뭐 영화 필름부터 LP판, 컴퓨터, 비행기 인류 역사를 플라스틱이 통째로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2: 그렇게 플라스틱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70년입니다.
1: 그거밖에 안 돼요?
2: 생각보다 짧죠?
1: 그럼 플라스틱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에 가까운 소재로 칭송받으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0: 너무 알고 싶다.
3: 플라스틱에 쓰이는 결합들은 단일 결합도 있지만 이중 결합, 삼중 결합, 그리고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이 번갈아 가면서 고리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을 이루는 그 고분자 사슬이 고분자 사슬 안에서 굉장히 강한 결합을 가질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고분자 사슬과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가서도 단일 결합처럼 쉽게 끊어지지가 않고 오랫동안 버티는 거죠. 플라스틱 중에 가장 오랜 세월을 버티는 플라스틱이 뭐냐면 탄소에 불소가 붙어있는 그 결합, 탄소 불소 결합은 정말 끊어지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팬에 코팅하는 테플론이라는 그런 고분자가 있는데요. 그런 고분자 덩어리는 만약에 환경에 버려졌다고 한다면은 몇천 년이 지나도 전혀 손상받지 않고 그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플라스틱에 존재하는 탄소 결합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외선이라든지 강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효소가 분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이러한 플라스틱을 잘라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발견하지를 못한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아주 많은 플라스틱들이 소위 소수성입니다. 물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다 그러면 물이 들어가서 부풀고 이런 현상도 있고 녹말도 역시 물이 들어가서 효소

0: 가 자를 수가 있는데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소수성이다 보니까 물이 끼어들면서 플라스틱을 부풀게 만드는 그런 기작이 존재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자외선과 열에 의해서만 분해되는 그러한 구조이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멀리서 보면 여느 산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산은 가까이서 보면 사실 쓰레기로 가득한 인도의 가지푸르 산입니다. 이 높이만 해도 65m, 그러니까 아파트 20층 높이랑 맞먹는 산인데요. 사실 근처에 갈 수가 없다 그래요.
2: 왜요?
1: 수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일단 진동하고요. 온갖 쓰레기들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자연 발효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 물질, 침출수까지. 인간이 맘 편히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만든 비극 그 자체인 거죠.
3: 그런가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마지막에는 결국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모이고 축적이 되게 되거든요.
2: 그섬 저도 알아요. GPGP 섬 맞죠?
3: 예, 정확히는 이제 북태평양의 동쪽편에 있는데 대한민국 면적이 한 16배 정도로 큰 해역이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쓰레기 수렴 지대라고 부릅니다. 예. 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과학자들이 조사해봤더니 무려 99%가 플라스틱이에요.
2: 와.
1: 이게 썩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네요. 사실 뭐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플라스틱과 관련된 오염이라는 거는 조금 막연한 개념의 환경 오염 문제였어요.
2: 맞아요.
1: 근데 2015년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4: 야, 저거 뭐지? 야, 봐봐. 저거 뭐야?
2: 연기한다. 네, 뭔데요?
1: 태평양 연안을 탐사 중이던 해양생물학자
2: 네.
1: 네이선 로빈슨 연구팀의 눈에 무언가 포착됩니다. 올리브 바다 거북. 그런데 거북이의 왼쪽 콧구멍에 뭔가 딱딱한 게 박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나, 거기에 꽂혀 있는 게 플라스틱 빨대였어요.
2: 아, 너무 싫다.
4: 야, 이대로는 숨쉬기 자체가 어렵겠는데? 그냥 우리가 빼줘야 되겠는데?
1: 빨대를 뽑는데 걸린 시간이 장장 8분.
2: 아.
1: 총 길이가 무려 12cm였습니다.
2: 어떻게 하다가 코에 빨대가 박히게 된 걸까요?
1: 우리가 무심코 편안하게 쓰고 버린 플라스틱 빨대 하나가 해양 생명체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 같은 무기가 될수 있는지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죠.
2: 그러면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부서지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3: 10년에서 최대 이제 수백 년까지 걸리는데 비닐봉지는 20년, 뭐 플라스틱 용기는 저희가 80년, 폐병은 450년, 이제 낚싯줄은
2: 낚싯줄.
3: 600년이나 갑니다. 근데
2: 진짜요?
3: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이렇게 꽤오래서 1년 반 정도만 되면 표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은 죽지 않는다, 작아질 뿐이다.
5: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생물에 노출이 되어서 축적이 되었을 경우 보통 그 생물체 내에서 쩍 농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농축된 생물은 그 다음 영양 단계인 생물의 먹이가 됨으로써 영양 전이를 통해서 생물 확장이 일어나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인간에게까지 그 미세 플라스틱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벼룩 같은 경우에는 여과 섭식자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이 생물은 먹이를 구분해서 먹을 수 있는 생물이 아닙니다. 주로 먹이가 되는 식물 플랑크톤의 사이즈인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조류들을 섭식을 하는데요. 이 사이즈와 비슷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으로 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많이 존재하게 되면 물벼룩이 과다하게 많이 섭취가 될수 있고요.
6: 미세 플라스틱을 몇 개를 섭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장에 전체적으로 얼만큼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물벼룩을 분해시켜서 미세 플라스틱이 몇개 있는지 카운팅을 하게 돼요. 지금 이게 다 미세 플라스틱이야, 이 초록색이. 한 1000개도 더 넘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입이에요. 입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고,

0: 위장후를 통해서 중간 그리고 하단 부분까지 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배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배설하지 않고 이렇게 장 내에 축적이 됐을 경우에는 먹이를 먹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장에 손상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1: 그럼 여기서 문제.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결정하는 거는 양이다, 크기다, 모양이다.
2: 양?
3: 이건 당연히 양 아닐까요? 우리 조금 전에 본 영상도 미세 플라스틱 먹고 완전히 이렇게 배에 꽉 찬 물보루 이런 거 봤잖아요.
2: 당연히 크기죠. 작으면 작을수록 유해하다. 앞에서 배웠는데.
1: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3: 둘 다
1: 하지만 아니면? 과학자들이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진짜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2: 뭐요?
1: 보세요.
4: 미세 플라스틱은 입자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따라서 독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은 사이즈일수록 세포막을 쉽게 더 통과할 수 있고요. 모양 같은 경우에는 형태에 따른 독성이 발현될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화폐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뾰족뾰족한 특성 때문에 조직에 자극을 준다거나 아니면 환경에서 유해 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섬유형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염증 반응을 좀 일으킨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체내에 좀 더 오래 잔류한다라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형 같은 경우에는 넓은 평면 때문에 거기에서 화학 물질이 좀 더 용이하게 용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특정 요인에 따라서 독성을 평가한다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된 그런 영향 연구가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추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살인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어떤 흉기를 썼냐에 따라서 상처의 모양이나 사인 이게 다르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법이 달라진다.
1: 그러네요.
0: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2: 미세 플라스틱의 무서운 진짜 이유 알려드릴까요?
1: 이미 무서운데요.
2: 미세 플라스틱은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않아요. 미세 플라스틱 만들 때 첨가제라는 화학물질을 넣지 않으면 아예 제품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화학 독성물질들을 끌어들여 섭착하고 심지어 병원균까지 이렇게 몸에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독성 셔틀이 되는 거죠.

0: 트로이 목마라고 부릅니다.
1: 껍데기는 플라스틱인데 그 안에 치명적인 화학 물질이 있는 트로이 목마. 이 문장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2: 너무 섬뜩한데요.
0: 두 분 사과 좋아하세요?
2: 너무 좋아하죠. 네. 상큼하고 맛있고.
0: 소주 가능하면 매일 아침에 하나씩 먹습니다.
2: 네.
1: 정말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 아침에 꼭 드시는 게 과일이잖아요. 사과.
2: 맞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맞아요. 좋고.
0: 그러니까 다들 우리는 사과하면 비타민 덩어리라고 부르잖아요. 저도 그래서 매일 먹는 건데 우리가 먹는 이 사과, 뭐 당근, 채소, 다양한 과일에서도 발견됐던 미세플라스틱이.

0: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이 사과 속으로 왜 들어갔을까? 결국은 아까 언급했던 토양 속에 미세플라스틱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수년에서 수십 년 자라는 이 식물들이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식물체 안에 거의 있는 과일 안에도 미세플라스틱을 계속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1: 뭐요?
2: 어?
1: 저 받아올게. 뭔지 모르겠는데?
2: 네, 제가 시켰어요.
1: 어머나!
2: 식사 못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배달시켰어요.
1: 역시 센스가... 저 진짜 배고팠거든요?
2: 맞아요.
1: 이야...
2: 짠!
1: 중국 요리 시키신 것 같고요. 와... 어? 잠깐만... 근데 이게 다 플라스틱 용기로 왔네?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세볼까요, 몇 개인지?
2: 메인 3개, 밥, 둘, 넷, 여섯, 여덟, 열, 18개.
0: 무려 18개.
2: 2인분에.
0: 예.
1: 너무 많은데?
0: 이 정도면 진짜 우리가 음식을 시킨 건지, 플라스틱을 시키고 음식이 서비스로 온 건지.
2: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될 텐데, 아,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0: 저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2: 저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뭐 재활용이 된다 하는 생각으로. 두 분 혹시 우리나라 재활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1: 꽤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0: 제가 알기로는 공식으로 보고된 수치는 86%라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말이죠. 이 86%라는 숫자가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재롱과 실제 재롱률 사이에는 많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롱률은 86%고요. 분리수거율은 95%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재롱률이 20%, 30% 수준이고 EU의 경우에는 40%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쓰레기는 태워지고 있는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87%는 왜곡된 정의가 만들어낸 착시입니다. 재활용률 97%라고 하면서 우린 웨이스트 제로를 추구한다 라고 한 기업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재활용률 3%가 비는 가장 큰 이유가 겨울에 시멘트 공장에서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 그걸 오히려 역산을 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에서 태우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의 기준에 문제가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그리고 덜 생산하는, 덜 쓰는 것이고 더 오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잘 버리는 사회에서 잘 이어지는 사회로 우리의 관점이 이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 그동안 분리수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까 솔직히 조금 배신감이 드네요.
2: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재활용이라는 건 참 달콤한 사탕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맞아요.
2: 우리에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죄책감은 줄게 해주면서 맞아요. 지속적으로 플라스틱을 계속 쓰게 만들거든요.
3: 우리는 이제 방어로 맞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세 단계 방어를 뭐라고 표현해요? 리듀스, 줄이기. 당연히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리유즈, 재사용하기. 세 번째, 리사이클, 재활용은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더 더해서 리싱킹, 재고하기, 리퓨즈, 거절하기. 안 쓰겠다는 거죠. 리페어, 수리해서 다시 쓰는 거고 리기프트는 우리 옛날에 아나바다처럼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세밀하고 지혜로운 단계들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 중에 오늘 당장 시작한다면 어떤 게 제일 마음이 가세요?
1: 저는 몇 가지는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리싱킹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물건 사기 전에 고민 많이 하면은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좀 안 사게 될 수도 있고.
2: 수리하기도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은데요?
1: 수리해서 쓰는 건가요?
2: 그런 개념 아닐까요?
3: 그렇죠. 수리해서 버리는 사람 없겠죠.
4: 저는 지금 광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28살 홍유나라고 합니다. 평소에 저는 플라스틱 많이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많이 쓰면은 한 두세 개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어떻게 비교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2: 아, 숫자로 좀 나누는 거죠. 7일은 플라스틱을 마음껏 누리고 7일은 최대한 사용을 절제해보는 거죠.
1: 극과 극체험.
2: 맞아요. 먼저 마음껏 누리는 7일 볼까요?
5: 1차 아침입니다. 극과 극체험을 하면서 생각보다 플라스틱을 별로 사용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욕실을 가보니까 제가 혼자서 쓰는 플라스틱

0: 되게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 필요해서 산 거긴 한데 지금 이렇게 두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1: 간식들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것들이긴 한데 사실 뭐 음식 같은 것들은 이렇게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0: 플라스틱 뚜껑에 이렇게 넣고 숟가락이랑 젓가락 여분으로 좀 더 많이 왔어요.

0: 저는 지금 일이 끝나고 한강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강아지를 키우는데도 플라스틱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똥 봉투도 비닐로 만들어져 있고.
1: 물 한 번만 사야겠습니다.
0: 물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냥 버리고 가기 조금 아까워서.
0: 포장 아주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2: 머리 쉽게도 플라스틱이에요. 세수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은 이거 화장 지우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클렌저,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한 번 더
0: 폼클렌저.
3: 저분이 플라스틱 하루에 두 개 쓰셨다는 그분 맞아요? 요요 온 거 아닌가요?
4: 맞아. 네. 이래서 진짜 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인식해야 돼요.
5: 근데 보통 플라스틱을 사용을 많이 하고 줄이지 못하는 게 대부분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잖아요.
3: 그렇게 생각하죠.
5: 근데 저는 더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뭔데요?
4: 뭘까요?
5: 바로 플라스틱 시스템이에요.
3: 플라스틱 시스템.
5: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플라스틱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도록 설계돼 있잖아요, 이 세상이.
3: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2: 세상에 참 귀여운 플라스틱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소품들이 항상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잘 참는 것도 이번 플라스틱 캠페인에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카페에 와서 샌드위치랑 커피를 시켰습니다. 여기가 종이컵에 담아주는 데여서 텀블러에다 담아달라고 했어요.
6: 저는 오늘 포장이 가능한 식당을 한번 찾아서 포장을 한번 해보려고요. 집에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떡볶이 포장 될까요? 여기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요즘 이렇게 다이용기 많이 가지고 오시나요?
8: 전에는 좀 많이 갖고 왔는데
7: 요즘은 또 안 가지고 와요?
8: 전에는 갖고 오면 더 주거든요. 아무래도 용기를 안 갖고 안 쓰니까.
7: 가져오면 많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8: 그렇죠. 많이 챙겨요.
7: 아, 그래요?
8: 원래 두 글자만 주는데 지금 세 글자 줘서.
7: 감사합니다.
2: 플라스틱을 안 쓰는 일주일이니까 루티씨도 잠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주를 가져올게요. 일단처럼 일회용품을 쓸 뻔해서 그냥 행주를 가지고 와서 닦아줬고요. 제가 친구한테 이걸 얻어왔어요. 천연 수세미라고 하는데 이게 설거지를 할 때 알게 모르게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품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 평소에 플라스틱 수세미로 쓸 때랑 똑같이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거품이 풍성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9: 깨끗하게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0: 요 정도만 한번 써보고.
1: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의 네. 옆에 무게랑 어떤 뭐 제품을 담았는지 써오시면, 작성해 오시면은
0: 이걸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아가면 되는 거죠, 사장님?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 저번에 제가 웨이트샵 가서 사온 비누를 이용해서 세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세안을 마쳤습니다. 당기지도 않고 촉촉한 것 같아요. 수세미 맞춰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3: 그래도 디톡스를 아주 제대로 했네요.
4: 특히 유나 씨의 의지가 많이 빛났던 것 같아요.
3: 맞아요.
4: 플라스틱 디톡스라는 거 저도 승부욕이 좀 오르네요.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3: 약간 한번 해보고 싶죠, 도전. 네, 네.
5: 베트남 할까요?
4: 너무 좋아요.
6: 평화롭던 재활용 온탕 마을.
7: 내 눈웃음 한 방이면 다들 쓰러지지.
8: 난 한 번 만나면 500년은 간다.
9: 예쁜 신입이 온대. 뭐야, 걔네 썩는다는데?
10: 플라스틱이 썩는다고? 구경 가야겠다.
11: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6개월만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10: 사라질 수 있다고?
7: 내 눈웃음이지 않통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요. 그리고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믿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1: 하이, 안녕하세요.
0: 저는 2006년도 골든글로브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혼자 되게 독하게 달려와서 골든글로브를 타서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문득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 야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상을 받았다서 기쁜 게 아니구나. 팀이 좀 하위권에 처져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김성근 감독님을 처음 뵀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김성근 감독님과 처음 뵙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냐 그러면 바로 이 글러브로 엄청나게 홍보훈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이빙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그때는 여기 막 글러브에 가죽도 다 찢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받았거든요. 근데 감독님과 그렇게 하면서 처음 만나서 갔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야구장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훈련을 했냐 그러면 2루에서 중계 플레이 뭐 우중간 빠지는 거 우익수 선상 빠지는 거 따라가서 잡아서 공 서드 공 3루 공 홈 던지는 훈련을 독박스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던져서 독박스 던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던지고 났는데 팔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아 사람 팔이 이렇게 할 정도로 훈련이 가능한가 했는데 시키시더라고요.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얼마 안 있다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조그만 하는 플레이 하나 절대 어떤 누구도 어떤 선수 한 명도 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진짜 김성훈 감독님과 처음 만났던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만날 때마다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스프링 캠프 통하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거의 아침 7시 반부터 이제 원리역 들어가서 끝나고 나면 저녁 9시 로테이션으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급하게 빵과 우유를 대처하고 앞에는 막 우동 있고 막 일본 막 모밀 있고 막 초밥 있고 엄청 많은데 그림의 떡입니다. 먹지는 못하고 급하게 들어가서 빵과 우유를 대처해서 그리고 이제 저녁 근무 끝나고 나면 진짜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바로 야간 연습 나가서 이제 9시 반에 끝나거든요. 9시나. 그게 이제 하루의 일과예요. 연습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아 너네는 연습량이 부족해 이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연습량을 통해서 아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필요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 팀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몰라 하지만 이 상황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짜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감독님과 만난 팀은 정말 뎁스도 강하고

아, 이 선수가 야구를 이렇게 잘하던 선수였어? 할 정도로 안에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끄집어내 주셨던 것 같아요. 선수마다 다 공격, 수비 주로 다 투수마다 매번 다잘 던지고 그럴 선수는 없잖아요. 주자가 있을 때잘 던지는 선수가 있고 주자가 없을 때잘 던지는 선수가 있고. 근데 감독님께서는 이 선수들의 요소 요소의 장점만 잘하는 부분만 가지고 기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처음 만났던 팀은 정말 기계처럼 잘 굴러갔던 전국노무의 돌멩이같이 잘 굴러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라이벌 팀이었던 이제 서울의 이종욱 형이나 뭐 고영민 뭐 이렇게 발빠른 야구를 추구하는 그런 팀과 라이벌 구도가 되다 보니까 뛰는 야구, 수비를 잘하는 야구, 또 홈런을 잘 치는 타자들이 모든 걸잘 배치가 되어서 이 라이벌 팀과 경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팀을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팀이 우승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장기를 비교하자 그러면 포가 해야 될 역할, 차가 해야 될 역할, 마, 상, 쫄다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양 팀에서 너무 잘 배치되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걸 가지고 국가대표까지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 야구의 황금 세대, 황금 시절을 시작하게 해준 메달일 수도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대한민국 야구가 9전 전성으로 금메달을 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도 아, 멤버가 좋다. 멤버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아, 이승엽 형님의 2대5의 포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근우의, 이종욱의, 고영민의, 이용규의 차를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었고, 유현진의, 김광현의, 윤석민의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또, 뭐, 진가병 베테랑 포수의, 강민우의 신구 조화가 너무 잘 맞아 떨어졌었고, 아, 그게 팀인데, 너무 홈런 타자만 빵빵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가학교에 동아리도 많고, 과연 나는 어떤 동아리를 선호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그리고 그 동아리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학교 교내 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만 생각하면, 아, 나도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어디에다가도 놔둬도 능력있고 나는 항상 소중한 사람이다. 어디에서든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여러분들 금메달 기운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좋은 기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폼이 제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딱 10년을 국가대표 생활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오타니 선수 볼을 안타 치고 그때 이제 프리미어 12 제1회 대회였는데 그때 제가 또 주장을 맡으면서 국가대표 이제 선발 명단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이제 명단이 좀 많이 바뀌게 되면서 근데 이 멤버로 과연 나가서 국가대항전을 칠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리더로 주장으로서 팀이 경기하지 개인이 야구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뭉치면 무조건 우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단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 정근우가 참 훌륭한 리더였구나.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전을 이기고 나서 모두가 막 너무 신났었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야. 내일 결승이 있잖아. 결승도 이기고 나서 축비를 듭시다. 이런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을 8대 0으로 완벽하게 이기고 딱 우승했을 때그 누군가의 리더의 그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멤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 팀워크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낼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대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국가대표 다가 아니에요. 국가대표를 들어가서 멤버들과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본인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엄청 강해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야구를 은퇴하고 나서 본인들이 해왔던 것들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에서야 그때의 소중함, 그때의 최선을 다하고 그때 결과를 내야 했다는 이유를 이제서야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과 어떤 팀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야로 갈지 모르겠지만 뭐 이과를 갈 수도 있고 공과를 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어떤 과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 안에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본을 3대0으로 치고 있다가 4대3으로 역전하면서 그 다음에 결승에서 미국을 만나서 8대0으로 꺾고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가 전국리의 국가대표 마지막 은퇴 경기일 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찾아온 부상 이후로 이제 실력 저하 이런 것들 찾아오면서 이제 국가대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었는데 저 때 기억에 왜 많이 남냐 그러면 수많은 올림픽을 통해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WBC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쁨을 많이 드렸지만 이제 고참이 되어서 대표팀에 들어가서 주장을 하면서 아 우승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그때 도쿄에서 일본의 심장 도쿄돔에서 행가례를 받았던 기억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열심히 달려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성근 감독님과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저는 김성근 감독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의 정근우는 아마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독님과 함께했던 두 번째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감독님과 함께했던 그 시즌은 제가 항상 타율을 3할을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떠나고 나서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매번 본인이 훈련을 시키시니까 이 선수가 조금 안 좋아졌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연습으로 다시 좋아졌던 그림으로 좋은 타격품으로 많이 빨리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감독님이 떠나고 나면 슬럼프가 찾아올 거잖아요, 선수는. 어떤 사람이든지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슬럼프라고 느끼고 싶지는 않지만 이 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슬럼프라는 말이 이제 생긴 것 같은데 그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잡아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팀에서는 감독님이 나가고 나서부터는 3할 타율을 좀 기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팀에서는 감독님이 떠난 다음에는 이제는 알았죠. 감독님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말자. 나도 나만의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많은 홈런도 치고 슬럼프도 이제 없고 이제 감독님의 트라우마도 없이 잘 흘러갔었는데 김성근 감독님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날 잡아줬을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해서 고등학교 맨날 합숙훈련을 했었고 대학교 성인이 되어가지고 위로 올라오면서 부모님과 같이 했었던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손을 내밀고 싶기도 했었고 누군가가 저를 잘 인도해 주길 바랬었고 근데 어떤 누구도 믿지 못했었고 근데 그 순간에 나타나신 분이 김성근 감독님이시지 않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저를 맡겼던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준우승을 하고 나서 마무리 캠프로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어요. 뱃속에 있는 둘째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라는 얘기가 이제 왔길래 감독님께 말씀드렸죠. 그래, 당장 들어가라. 대신에 병원은 내가 알아봐줄게. 와이프 병원까지 세심하게 알아봐주시는 분에게는 저를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비행기 티켓이 저녁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합니까? 짐 쌉니까? 했더니 아니다. 통고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남은 시간에 또 통고를 두 박스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네. 연습만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연습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대신하게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매년마다 감독님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 본인의 마음을 맡기고 손을 내밀지는 모르겠지만 그 손 잘 잡아서 본인에 대한 마음의 치유와 갈 길을 조금이나마 이제 보상받는다 그러면 너무 좋은 길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이분과도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또 너무 힘들고 지친데 친구 한 명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친구가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진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또 친구 한 명. 또 나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스승 한 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을 믿고 단 한 명씩이라도 그 자리에서 찾아 헤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픔과 힘듦을 잘 이겨내 나가면서 좋은 시절을, 좋은 시간들을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보다 많은 분들이 많겠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겠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뭐 우승, 골든글러브, 뭐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포기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믿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깜짝 놀랄 만큼 본인들이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그리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브레이크도 좀 밟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놀러 갈 거 놀러도 가고, 다 해봤자 세상은 그렇게 빨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저를 끼워넣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막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안 들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회고의 시간인데요.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성곽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반도에 성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무려 12,000여 개입니다. 이 숫자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고대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이 중국의 동북 삼성, 이 연해주 지역까지 포함하면요, 약 3,000개의 성이 더해집니다.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서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성을 쌓고 또 지켜냈다는 거죠. 이 고조선의 왕검성부터 조선시대 각고을의 읍성까지 이 성곽은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패였습니다. 외적을 막기 위한 군사시설이자 이 백성들의 피난처이자 또 지역사회의 중심이었죠. 혹시 이 오녀산성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졸본에 있던 성입니다. 이 고구려는 높은 산봉을 위해 이 웅장한 성을 올려세워 이 중국 세력에 맞섰습니다. 그 배경을 떠올려보면요, 왜 고구려가 산성의 나라라 불렸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백제는 주요 길목마다 이 토루를 쌓으면서 방어망을 촘촘히 구축했고요. 이 신라는 3년 산성에서 이 성 쌓기의 기술적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3년 산성을 걸어보시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지형을 읽고 또 어떤 방식으로 돌을 다뤘는지 감탄하게 될 겁니다.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요, 이 도성 축조 도감을 설치해서 한양 도성을 쌓았고요. 이 세종대왕은 도성 수축 도감을 설치해서 이 32만 2천 명의 인부와 수백 명의 감독관을 투입해 단 38일 만에 이 성벽을 수축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거의 초고속 이 토목 프로젝트에 가깝죠. 이외에도 조선은요, 남한산성을 마련해서 이 전쟁 시 임시 수도인 행궁으로 삼았고요. 또 이 남한산성은 뛰어난 방어 도시의 본보기로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보다 17년이나 먼저 세계의 인정을 받은 성곽이 있습니다. 바로 정조가 건설한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은요,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이 18세기 말 발달된 조선의 근대 과학기술과 도시 설계 역량이 집약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조는요, 이 높이 146m의 팔달산을 끼고, 뭐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나지막한 산이죠. 이 팔달산을 끼고 수원 화성을 쌓았습니다. 평지와 산지를 동시에 품고 있는 독특한 구조라서 이 평산성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원 화성은

으로 보면요, 계획도시 혹은 이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 구조와 기능이 도시 전체에 걸쳐서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수원 화성을 걸어보면 느끼실 겁니다. 아, 이건 그냥 성이 아니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길이의 한양 도성이 있었죠. 그런데 정조는 왜 굳이 한양이 아닌 수원에 또 하나의 성곽도시를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무덤을 옮긴 김에 뭐 성을 새로 쌓은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정조가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가장 큰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이 이 정조의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입니다. 1762년 영조 38년 윤 5월 13일, 영조는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뒤주에 가두라. 지금 들어도 참 낯설고 믿기지 않고 이 잔혹한 명령인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록을 보면요, 영조는 원래 이 사도세자를 많이 아꼈습니다. 이 총명하다고 칭찬도 했고요, 어릴 때는 직접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비극은 이 단순히 버려진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랑과 기대, 이 두려움이 얽혀 폭발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세자는 10대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요, 세자는 자질이 탁월하여 영조가 사랑했는데 10여 세 이후 학문을 소홀히 했고 질병으로 발작할 때는 궁비와 환시를 죽였으며 근래 영조를 시해해서 궁궐 후원에 묻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조는요, 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는 8일째인 윤 5월 2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11살이었던 정조는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영조는 이 손자 정조만큼은 정말 아꼈습니다. 예, 총명하다, 희망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남겼고요. 이 정조를 세 손으로 삼았습니다. 세 손의 지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도세자의 이복형, 이 효장세자의 후사로 삼아서 왕위를 계승하게 했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정조는 경희궁 숭정문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는 단순히 이 친족 관계를 밝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정조는 이 아버지의 명예를 되돌리는 일에 착수합니다.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원세자로 바꾸고 이 창경궁 밖에 경모궁을 세웠습니다. 사도세자의 무덤 수은묘도 영우원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뒤인 1789년 정조는 더큰 결심을 내립니다. 이 아버지의 무덤을 양주 배봉산 북쪽에서 최고 명당으로 꼽힌 수원 용복면 화산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이 수원부 관하도 있었고요, 이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덤을 옮기려면 관하와 마을 전체를 옮겨야 했고요. 이 백성들은 대대로 살아온 그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조는 이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비용을 지급하고 10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환곡을 없애고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이 문무과 별시를 열어서 이 지역 인재가 등용될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준비가 마무리된

1789년 10월 사도세자의 관은 화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7일 이 새로운 무덤 조성까지 모두 끝이 납니다. 정조는 무덤의 이름을 현룡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은혜에 융성하게 보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이 정조의 더 큰 구상, 도시 화성과 이 새로운 정치 질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수원 도읍을 정이품 유습으로 올리고 이 도시 이름도 과감하게 수원에서 화성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이 관아와 백성을 지키는 성곽, 이 화성 성곽을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도시 이름과 성곽 이름을 똑같이 화성으로 정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정조가 하나의 도시 전체를 큰 그림 속에 넣어서 설계했던 거죠. 이 원행시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해 팔달산 아래에 행궁을 짓고 신도시 화성과 신도시를 지키는 군사시설인 화성 성곽을 건설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조는 왜 이렇게까지 화성에 힘을 쏟았을까? 정조의 목표는 단순히 무덤을 옮기고 주변 공간을 정비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동시에 이 조선의 정치 질서를 새롭게 짜려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직접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전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가 생전에 금지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명을 어기면 영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사도세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아들, 즉 이 사도세자의 손자인 순조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려는 방식입니다. 이 순조가 왕위에 오른 뒤 격상을 시키면 영조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사도세자의 명예를 되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구상에 대해서는요, 이 해경공 홍씨가 쓴 한중록에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70이 되고 세자가 15이 되는 1804년에 왕위를 물려주고 나는 현룡원 가까운 화성행궁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이 대목에서 정조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화성은 단순한 분묘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직접 머물며 새로운 나라 운영 방식을 실험하려 한 무대였던 겁니다. 이 구상을 바탕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양경체제입니다. 한양에는 어린 순조가 임금으로 있고 화성에서는 정조가 상왕으로 머물면서 국정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체제입니다. 이 두 도시는 역할을 나누고요. 이 정조는 화성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며 개혁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상왕제는 이 세종과 태종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창경궁 안에 있는 수강궁에서 별도의 상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왕으로서 병권을 장악했고 날마다 세종의 문안을 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정조는 화성을 통해서 조선을 안정시키고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조는요, 이 계획을 실현하기도 전에 1800년 4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정조가 단 4년만 더 살았다면, 예, 이 생각이 계속 마음에 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조가 화성을 단순한 성곽도시가 아니라 이 군사, 경제, 농업, 행정이 이 서로 맞물리는 자립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화성은요, 이 농업 기반의 도시였습니다. 이 토질이 좋지 않았지만 이 정조는 주민들에게 퇴비 증산을 지시했죠. 이 퇴비와 섞인 척박하던 땅은 3년이 지나면서 농사짓기 좋은 옥토로 변했습니다. 이 도시의 자립이 식량에서 시작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물 관리도 핵심이었습니다. 이 정조는요, 가뭄 대비와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만석고,
만년제, 이 충만제 같은 대규모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저수지 주변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둔전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화성은 말 그대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고 있었죠. 이 화성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삼남지방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자리했고, 정조는 자신의 친위부대인 장용영 외영을 이곳에 배치했습니다. 이 수도인 한양의 남쪽을 지키는 국방의 요새로 삼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경제 기반도 차근차근 갖춰졌습니다. 정조는요, 한양의 유기전과 같은 시전을 화성에 설치하고 이 한양 상인을 불러들이는 동시에 화성 출신 상인을 체계적으로 키웠습니다. 조선의 무역을 지도하던 역관 상인 일부가 정착을 하면서 화성은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1791년 이 정조와 최재공은 상업구조 전체를 흔드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신의 통공입니다. 이 시전 상인들의 독점권인 금난 정권을 폐지해 이 작은 상인들과 생산자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 결과 화성은요, 이 열린 상업도시로 빠르게 변모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 보면 정조가 화성에 품었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정조가 꿈꾸던 새로운 조선의 모델이었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정조는 상왕으로서 나라의 개혁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그는 화성을 통해 조선의 미래 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화성을 바라보며 이 지점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성 성곽공사는요, 1794년 정조 18년 1월 15일 이 정조의 직접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정조는 이 거대한 공사와 신도시 건설을 총괄할 인물로 이 초대 화성 유수를 지낸 영종주부사 최재공을 임명합니다. 정조는 신하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화성 성곽공사야말로 당대인들의 온갖 경륜을 투영해 이룩해야 할 최대의 사명이며 역사적 사업이다. 그런데요, 이 애초에 화성 성곽은 10년 계획으로 잡힌 대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년 9개월 만인 1796년 9월 공사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조가 2년 9개월 만에 이 거대한 공사를 끝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공사 시작 2년 전 1792년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이 서양 역학 기술서인 기기도서를 내려주면서 화성 설계를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기기도서는요, 스위스 출신 예수의 선교사 테렌치의 기술을 이 중국 사람 왕징이 정리한 책인데요. 이 역학 원리가 공학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입니다. 정약용은 이 책을 기반으로 동서양의 기술을 종합해서 성화 주략을 만들었고요. 이 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장비를 고안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중기, 농로, 그리고 유형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둥근 나무 막대를 깔아 돌을 미끄러뜨리는 구판, 바닥이 활처럼 굽은 독특한 운송 수레인 설마도 개발해 공사에 활용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기존 도구보다 훨씬 성능이 높아서 이 공사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먼저 이 거중기를 보겠습니다. 이 무거운 석재를 들어 올리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요. 이 정약용은 도르래의 원리를 응용해서 여러 활차에 밧줄을 걸어 무거운 돌도 쉽게 올릴 수 있는 장비를 고안했습니다. 이 거중기를 사용할 때는요, 밑 움직 도르래 틀에 이 세 개의 쇠고리를 끼우고요. 그 사이에 가로 쇠막대를 넣어서 고정을 합니다. 그 위에 쇠사슬을 걸고 두 개의 쇠막대로 짐을 매답니다. 여러 사람이 얼레와 도르래를 함께 돌리면 움직 도르래의 원리로 무거운 짐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400근, 약 240kg

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성 성역 의회의 화성 기적비에도 이 돌을 옮기기 위해서 거중기와 유연거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거중기는요, 이 성벽을 높이 쌓는 데 썼다기보다는요, 이 돌을 캐낸 뒤에 그 운반용 수레에 싣는 과정에서 주로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로입니다. 농로는 이 높은 곳이나 먼 곳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길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이 배에서 닻을 감는 장치, 도자기 돌림판, 우물가에 두레박 도르래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도 모두 농로의 일종입니다. 이 오늘날의 고정식 지브 크레인과 매우 비슷한 구조인데요. 긴 단줄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활차를 달아 밧줄을 걸고 8명이 좌우로 나뉘어 농로를 감으면 물건을 원하는 높이로 올렸다가 줄을 조정해서 정확한 지점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연겁니다. 정약용은요, 기존 수레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운송도구를 만들어냅니다. 이 유연거는 흔들거리는 저울 같은 수레라는 뜻을 지닌 이름인데요. 폭을 좁히고 짐이 올라가는 판을 일부러 바퀴보다 높게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를 취했습니다. 왜 이런 구조였을까요? 돌을 실어 나르는 기능과 돌을 들어 올리는 기능을 동시에 가진 다목적 장비였기 때문입니다. 이 유연거의 바퀴와 복토는요, 지렛대의 받침점, 긴 손잡이는 힘점, 앞부분은 작용점 역할을 합니다. 이 손잡이를 올리면 앞부분이 낮아져서 돌을 쉽게 올려놓을 수 있고, 손잡이를 다시 내리면 돌이 미끄러져 제자리를 잡습니다. 차상에는 매끄러운 생참나무 세로대를 보강해서 돌이 더잘 미끄러질 수 있게 했고요. 이 넘지 않도록 한표라는 작은 나무 토막도 달았습니다. 자, 이처럼 화성 건설에는요, 거중기, 농로, 유연거 같은 이 새로운 장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약용을 이 신도시를 설계한 다재다능한 건설 공학자이자 이 화성 건설에 필요한 장비를 개량하거나 발명한 이 기계공학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비들만으로 이 10년의 공사를 2년 9개월로 단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거중기는 한 대였고요. 이 농로는 두 대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장비수로 이 성벽과 성문, 이 많은 건물을 동시에 완성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자찬 묘지명에서 이 공사비 4만 냥을 절약했다고 기록했는데요. 이 전체 공사비 87만 냥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분명 이 비용 절감 효과는 있었지만 이 공사 기간 단축의 핵심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장비들이 공사 과정에서 효율과 안전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0년을 2년 9개월로 줄인 데에는 이보다 더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화성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은요, 부역으로 끌려온 무보수 인력이 아니라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임금 노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선시대 백성들은 원래 이 부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국가 지방 관청이 그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거죠. 화성 건설 총책임자 최재공조차 이 국가 대사임으로 백성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은 나라를 위해 부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정조에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조는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제 부역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화성 성역 의교의 화성 기적비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화성 공사에는 75만 명의 인부가 투입됐고, 정조의 백성 사랑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노임을 주었다고 말이죠. 단 3일의 의무 부역조차 면제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그 석수라든가 이 목수, 단청공, 벽돌장, 미장, 대장장이 이 조각장 같은

전문 기술자들은 일부 부역으로 징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품삯을 지급했죠. 단순 노동자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어서 이 전문 장인을 예우를 했습니다. 일반 인부의 하루 품삯이 보통 이전 5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목수, 미장이, 조각장, 수레장, 화공 등은 사전 2푼을 받았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에도 각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 멀리서 온 일꾼들을 위해 이 팔달문, 장안문, 숙지산, 여기산, 구포 이런 곳에 이 공사장 주변 곳곳에 임시 가옥을 설치했습니다. 병이 나면 성 밖에 막사를 치고 진료해 주었고요. 일을 못하는 날에도 쌀한 대와 돈 일전을 지급했습니다. 인부들에 대한 정조의 각별한 관심에 따라 이 수시로 상품을 지급했고요. 이 잔치를 열어서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척서단을 내려주고, 겨울에는 방한용 털모자까지 지급했습니다. 이런 소문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요. 그래서 경양 각지의 노동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오히려 정조가 각 지방에 그 너무 많은 사람이 수원으로 오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 성을 쌓는 일은요, 이 돌을 캐내고, 그걸 다듬고, 옮기고, 다시 성벽 위로 들어 올리기를 반복하는 아주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하루가 고된, 정말 힘든 육체 노동의 연속이었고, 이 위험한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화성 공사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다른 국가 공사와는 딴판이었죠. 이 억지로 끌려온 부역이 아니라 일하러 온 노동자로 대우받으며 일하고 보수를 받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숙소, 진료, 식량, 약재 같은 기본적인 생활 지원이 갖춰지니까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즐겁게 꾸준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조건이 모여서 이 화성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완성될 수 있었던 거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은요, 18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성과 건축의 결정체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 성곽을 걸어보시면요, 느끼시겠지만 이 성은 단순히 잘 지은 성이 아니라 당시 조선이 가진 기술, 미학, 정치적 의도가 한데 얽혀있는 거대한 작품이었습니다. 유네스코가 화성을 이 동서양의 군사시설 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서 방어적 기능이 뛰어난 특징을 지녔으며, 이 성벽 안에 설치된 네 개의 성문을 비롯한 모든 건조물이 각기 모양과 디자인이 다른 다양성을 지닌 아름다운 성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조는 왜 하필 이곳에 이렇게 큰 도시와 성곽을 만들려고 한 걸까?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의 명당 화산으로 옮기며 이 지역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겉으로는 효심 같지만 뭐 여러분도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덤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당쟁에 의한 당파 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 정치의 실현을 위한 정치 구성의 중심지로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아울러 수도 남쪽 국방 요새로도 활용하려 했습니다. 1797년 이 완성된 화성을 둘러본 정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집집마다 부유하고 사람마다 화락하게 하는 것이다. 호호부실 인인 화락. 이 말에서 정조가 화성에 품었던 의도가 한 줄로 요약됩니다. 백성이 편안하게 사는 나라. 화성은 그 실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관할을 옮기는 이사 비용까지 직접 지급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지역 인재를 시험을 통해 뽑고 성을 쌓은 인부들에게는 임금을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다치면 돌봐주고 병이 나면 치료해주는 세심한 조치까지 마련했죠. 여러분도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울며 공사하던 현장과 일한 만큼 대우받으며
2라는 현

현장은 분위기부터 다르겠죠. 정전은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의 중심에는 화성 행궁이 있고 후원에는 미로한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늙기 전에 한가로움을 얻어야 진정한 한가로움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만약 정조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이 미로한정에 앉아 나라의 미래를 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한편으론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 수원화성을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화성 성곽을 따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조가 아름다운 것이 강하다라고 했던 그 풍경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로한정에 잠시 앉아 200여 년의 시간을 건너보시길 바랍니다. 정조가 꿈꾼 호호부실 인인화랑,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평화롭기를 바란 그의 마음이 오늘 우리 사회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한이었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에서 UX 디자인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임재훈 교수입니다. 예, UX 디자인은 사용자 경험이란 뜻의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이고요. 사용자가 디자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디자인을 뜻합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장편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 소설의 주인공 도리언 그레이는 한 화가가 그려준 초상화 속의 자기 모습을 보면서 평생 늙지 않는 외모를 가졌구나 라면서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저 그림이 나 대신 늙어준다면 내 영혼이라도 바치겠다 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죠. 헤어스타일과 피부에 신경을 쓰고요. 운동을 하고 화장을 하는 것도 외모를 잘 가꾸면 행동에 자신감이 생기고 매력으로 작용하니까 여러모로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외모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이 달라지는 현상을 프로테우스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건 가상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연구진이 관련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가상 환경에서 무작위로 아바타를 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해 본 거예요. 그런데 매력적인 아바타를 부여받은 사용자는 더 친밀하게 행동했고요. 키가 큰 아바타를 부여받은 사용자는 더 자신감 있게 협상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실 속 우리의 외모를 보면 누구나 아쉬운 부분이 있게 마련인데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위축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 뷰티 필터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사용하면 외모를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줍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판타지 같던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뷰티 필터를 사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아주 쉽게 피부도 매끈해지고 눈매도 또렷해지고 날렵한 턱선도 가질 수 있어서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뷰티 필터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2023년 틱톡에서 나온 골드 글래머라는 필터입니다.

풀 메이크업과 성형 효과를 쉽게 낼수 있다고 해서 빠르게 알려졌고요. 성능 면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카메라 앞에서 사용자의 얼굴이 세게 흔들리거나 잡아당겨지거나 일부분이 가려진 상태에서도 얼굴을 잘 인식하고 깜쪽같이 필터가 적용된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필터는 해시태그 조회수 10억 회를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뷰티 필터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뷰티 필터로 인해 사용자들이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실제 자기의 모습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자기 외모에 너무 미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집착하게 되는 신체 이형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성형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우울증, 사회적 고립, 나아가서는 정신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터를 사용한 이후에 거울 속 자기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다, 성형수술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뷰티필터에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뷰티필터를 SNS 놀이문화 정도로 보는 거죠. 아침에 나가기 전에 화장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냐, 온라인 세계로 나가기 전에 디지털 화장을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네, 물론 가끔 재미로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죠. 하지만 문제는 미성년 사용자나 자존감이 낮은 사용자가 지속해서 필터를 사용하면 자신의 외모가 충분히 좋지 않다는 생각과 믿음이 내면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뷰티 필터는 왜 사용자를 불안하고 우울하게 할까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필터를 사용하면 얼굴이 갸름해지고, 피부색이 밝아지고, 눈이 커지고, 코는 오똑해지고, 눈썹이 진해집니다. 그럼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아, 내 외모는 아름답다고 하기에는 얼굴이 너무 크고, 피부색은 어둡고, 눈이 작고, 코도 낮고, 눈썹은 듬성하구나, 라는 부정적 생각이 들수 있겠죠.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필터는 임의로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맞춰 얼굴을 획일적으로 아름답게 변형시킵니다. 결국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의 외모는 어떤 식으로든 변형될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자 있는 외모를 가진 셈이 되는 것입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바꿔주는 뷰티필터 외에도 다른 종류의 필터도 있는데요. 이 역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은 재미로 그리고 관심을 끌려는 목적으로 이 필터를 써서 자신의 살찐 모습, 인종을 바꾼 모습, 나이든 모습, 못생겨진 얼굴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그럼 온라인 친구들이 반응도 해주고 즐겁게 소통을 할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필터를 쓰면 특정 사람에게는 조롱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한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누군가에게는 모욕적이거나 상처가 될수 있는 것이죠. 늙고 살찌고 처진 것은 추악한 것, 그리고 젊고 날씬하고 탄력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는 편향된 인식이 사용자에게 은연중에 자리 잡게 할수 있습니다. 앞서 도리언이 초상화 속 자기의 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처럼 필터를 씌우지 않은 자기 모습을 수치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외모로 자신감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사용한 뷰티 필터가 오히려 자괴감과 우울증 같은 역효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필터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SNS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필터를 씌운 우리 모습을 SNS에 올리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고 이게 수치화되어서 게시물마다 점수처럼 비교가 돼서 보여줍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자신의 실제 모습은 덜 보여주게 되고 호응과 찬사를 끌어낼 수 있는 필터를 습관처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SNS 서비스 내에서 쓸수 있는 카메라에 뷰티 필터 기능을 아예 기본 설정으로 해놓은 것도 문제입니다. 틱톡의 경우 사용자가 필터를 선택하고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사용자의 얼굴을 보정하도록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서비스가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자신의 얼굴을 왜곡해서 보여줬다. 그리고 이 필터 기능을 해제하기도 어렵게 디자인점을 불쾌했습니다. 구글 머티리얼 디자인 지침에 따르면 필터 기능을 기본으로 비활성화할 것을 권장해 놓고 있고요. 자사의 스마트폰 카메라에도 필터 기능을 기본으로 비활성화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 실행되는 필터 기능이 카메라 성능을 좋아 보이게 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용자의 관점에서 더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디자인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뷰티 필터나 보정 앱 같은 용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용어에는 아름다워진다, 바르게 고쳐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필터 쓰기 전에 실제 외모가 좋지 않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역시 구글의 머티리얼 디자인에서는 뷰티 필터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더 가치 중립적인 단어인 리터치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는 얼굴 필터, AI 필터 같은 용어도 상대적으로 가치 중립적이라서 더 무난해 보이기도 합니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뷰티 필터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보고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광고나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에서 필터를 사용했을 경우 이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뷰티 필터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니까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뷰티 필터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필터 사용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이 부작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뷰티 브랜드 도브가 진행했던 캠페인이 있는데요.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신체를 왜곡하는 디지털 필터 사용을 중단하고 돌아서자라는 일종의 노 필터 챌린지, Turn Your Back 캠페인이었습니다.

나를 왜곡하는 필터로부터 등을 돌리고 Turn Your Back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그 뒷모습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는데요. 우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외모적 특징이 우리의 개성이고 이것을 드러내는 거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매력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왜곡하면 자신의 마음도 왜곡된다. 도브의 부사장 피르다우스 엘 혼살리가 했던 말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뷰티 필터를 사용했는데 오히려 자기 모습을 점점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잃게 될지 모릅니다. 아름다움의 가치는 우리 본연의 모습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의 한줄 리뷰는 사용자 본연의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는 디자인으로 하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아웃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라틴어를 딱 공부를 하면서 이 라틴어와 영어가 완전 별개의 언어가 아니구나. 자, 크레아쪼입니다.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 딱 M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이 아는 그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라틴어로 별이라는 단어는 스텔라입니다. 자, 영어로 별은 뭐? 스타가 됩니다. 여기서 T는 그냥 막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자 하나에도 그 철자가 들어간 것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멀게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어떤 거를 할 일이 있었는데 이 화면을 보고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 쓰여진 라틴어 무슨 의미예요? 그런 질문이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 질문을 받고 이 사람 되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기 쓰여진 게 라틴어로 무슨 의미예요? 그 라틴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훌륭하다. 예. 이 말은 뭐냐면 뒤에 그 다음에 옥토브리스 안노 그다음 숫자가 땡땡땡땡 달려있습니다. 뒤에 다음에도 숫자가 땡땡 달려있고 옥토브리스 안노 숫자가 땡땡땡땡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962년 10월 11일에 라는 뜻입니다. 항상 모든 문서를 쓸 때 라틴어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한번 숫자 공부해볼까요? 이게 왜 1962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M이 나옵니다. M은 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C는 첸뚬입니다. 백입니다. 그러면 C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M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 빼기 천은 몇이 될까요? 네, 900이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예. 그 다음에 L이 나왔습니다. L은 50입니다. 50에 무엇을 넣냐면 X. X가 몇입니까? 숫자로? 예, 10입니다. 이게 왜 10일까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 더하기 10이니까 60.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죠. 그죠? 2. 그러니까는 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962년. 그러니까 이거는 1962년에 뭐 여기서 뭘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숫자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숫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라틴어 수업인데 라틴어로 1, 2, 3, 4, 5, 6, 7, 8, 9, 10 그게 왜 그렇게 된지는 좀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우리의 지적 허용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가 있습니다. 자, 라틴어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로마 숫자라고 하죠. 자, 1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1. 자, 1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입니다. 자, 2는 어떻게 됩니까? 자, 손가락 두 개. 그래서 2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3은 손가락을 세 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3이 됐습니다. 자, 4는 어떻게 될까요? 4. 자, 4는 로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 2, 3, 4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손가락 4개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자, 5는 손가락 5이죠? 자, 손가락 5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V자가 됩니다. 5입니다. 이게 5가 됩니다. 그럼 4는 어떻게 했냐? 5에서 1을 빼면 어떻게 되냐? 5에서 1을 빼니까 이것이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막 외워서 4라고 썼던 이 숫자가 1, 2, 3, 4, 5가 되는 겁니다. 자, 5, 손가락 5개에 1을 더하니까 6이 되고, 손가락 5개에 2를 더하니까 7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럼 10은? 10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은 손가락 숫자, 로마 숫자는 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 1, 2, 3, 이렇게 손가락으로 나갔으니까 5가 이렇게 되고, 5에서 5니까 위로 아래로 해서 X 모양이 로마자로 10이 됩니다. 그럼 10에서 1을 빼니까 이게 뭐가 된다? 예, 9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1000년에서 100을 빼니까 900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이게 로마인들이 숫자를 셌던 방식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훨씬 로마의 후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하고 나니까 아, 로마 숫자가 우리가 좀 이게 이해가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다 보면 그 문서에 순서를 다는 것들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1번, 뭐 가로 1번, 쌍뭐 양가로 1번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1, 그다음에 1-1, 뭐 1-1-1, 뭐 이렇게 쭉 순서가 나갑니다. 워드나 한글을 편집하다 보면 저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언제 때부터 썼을까요? 우리는 왜 이걸 쓸까요? 네, 이것 역시 로마의 유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또 나왔죠? 예, 제가 지난 강연 때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만 7세가 되면 인간이 이성 사용이 가능해서 초등학교에 오늘날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당신이 법전을 다시 쓰라고 명령을 했고 그 법전의 글쓰기 방식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물론 황제가 하진 않았겠죠. 학자들이 했을 텐데 그 학자들이 법전을 정리할 때 다뤘던 방식, 이 번호 매기는 방식, 로마인들이 번호 매기는 방식이 오늘날 뭐 우리가 논문 쓸때 번호 매기는 방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거창하게는 뭐 어떤 학문에서부터 작게는 우리가 글을 쓸 때, 논문을 쓸 때, 아니면 보고서를 쓸 때, 그 숫자 매기는 것마저도 어디서 영향을 받았다? 예, 이 로마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아, 우리가 은연 중에 그냥 썼던 것들 가운데서, 아, 영향을 받은 게 의외로 많네.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한 장의 재밌는 지도를 볼 겁니다. 이 지도는 로마 제국의 영토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남색 계열은 라틴어 사용권을 말하고 노란색 계열은 그리스어 사용권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큰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제국의 언어는 라틴어가 공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제국이 쇠락을 하면서 언어는 다시 그리스어권과 라틴어권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권 가운데서도 라틴어를 다 쓰지 않고 부분적으로 라틴어를 쓰는 지역이 있었고 또 그리스어권 가운데서도 그리스어를 다 쓰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리스어를 썼던 지역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다시 말해서 배운 사람들은 라틴어, 그리스어 쓸수 있었는데 그 지역의 일반 서민들은 그 지역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는 배운 사람의 언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초기부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라틴어는 사실 어떤 언어의 도움을 받냐면 그리스어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

아주 이탈리아 반도에서 작은 언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라티노라고 쓰여 있는 게 있습니다. 로마가 점이 찍혀 있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라티움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티노라는 것은 라티움 민족이 썼던 언어이기 때문에 라티노라고 불렀습니다. 자, 라티노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친구들하고 라틴어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 인도 유럽어라고 했을 때 유럽 친구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왜? 인도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어면 유럽어지 거기 왜 인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라는 말 때문에 무척 싫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도를 보여준 것은 뭐냐면 이 지도의 색깔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산스크리트어의 영향을 받았고 어떤 지역은 산스크리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스크리트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언어는 에투루스코라고 쓰여있던 저 에투리아 지방입니다. 아, 우리에겐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 에투리아 지방은 많은 특별한 문화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로마에 이탈리아 유학 중에 저 에투루스키 문화재들을 보면서 참 놀랍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놀라웠냐면 무덤이었습니다. 에투루스키 무덤을 갔는데 그 무덤에는 가족묘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묘 안에 아내와 남편의 묘가 있었는데 남편의 묘는 작고 아내의 묘는 무척 컸습니다. 현지 안내해주는 현지 가이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에투루스키 문화는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권한이 훨씬 더 강해서 무덤도 남편의 무덤보다 여성의 무덤이 더 훨씬 컸다라고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한때는 여성의 권한이 강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 그 여성의 권한이 회복되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투루스키 문화는 여성에 대한 권리가 상당히 많았지만 이 에투루스키 문화의 어떤 여성 존중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쳐냈던 문화가 바로 로마 문화입니다. 로마 문화는 실질적으로 많은 인류의 보편적 유산을 남기긴 했지만 로마는 가부장적인 사회, 다시 말해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권한이 상당수 제한되어 있던 문화였습니다. 사실 우리 언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산스크리트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면은 저는 라틴어 수업을 하면서 바로 라틴어의 알파벳을 먼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산스크리트어의 자음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의 첫 자음이 무엇이냐를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카입니다. 카. 자음 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개념이 있었는데 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이제 이런 개념들을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음의 첫 자도 카인데, 이 카가, K 음가가 그리스어로 오면 그대로 까빠가 되고, 이 까빠 그리스어가 라틴어로 오면 어떻게 바뀌느냐? 예, C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어로 위기가 뭡니까? 이게 맞나? 이런 영어 단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라틴어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거의 비슷하죠? 자, 이거는 라틴어가 그리스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C 음가를 K 음가, 까빠로 쓴 겁니다. 그래서 크리시스, 위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틴어 사전을 보면 자음 가운데 아니면 모음 가운데 사전의 분량을 가장 적게 차지하는 단어가 철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K라는 철자입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건 대부분 그리스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K로 된 거를 다 무엇으로 바꿨느냐? 예, C로 바꾸게 됩니다. 카입니다. 자, 그래서 이카 음가를 갖고 고대인들은 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창조에 대한 생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창조. 라틴어로 창조라는 단어는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다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크레아치오. 크레아치오. 자, 크레아치오입니다.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 딱 M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이 아는 그 단어가 되는 겁니다. 저는 라틴어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라틴어와 영어가 각각 다른 언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틴어를 딱 공부를 하면서 이 라틴어와 영어가 완전 별개의 언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19살 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영어 따로, 라틴어 따로 막 외우는 그 순간 저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어로 딱 넘어갔는데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야.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후회할 일이 정말 많이 저질렀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어 공부를 충실히 안 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감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제가 들어간 길을 계속 할까? 때려치고 그만둘까? 그런 고민의 순간에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계속해 말어라고 고민하는데 언어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때 무척 후회했습니다. 그리스어를 좀더 잘했으면. 근데 이거는 저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그리스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너도 그리스어를 열심히 공부하기 바란다라는 그런 편지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만 부모님이 아들아, 아버지가 이렇게 영어 공부 열심히 했던 것처럼 너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했던 그 말처럼 2000년 전에도 아버지가 이렇게 그리스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니들도 그리스어를 열심히 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영어가 패권 언어지만 2000년 전에 이 지중해 지역에서는 어떤 언어가 패권 언어였냐? 한때는 그리스어가, 한때는 라틴어가 패권 언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자, 카. 자, 이 카가 원래는 크레아치오. 이렇게 K, 까빠 음가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창조, 하늘, 이런 단어로 산스크리트의 카 음가를 썼던 것입니다. 다음 음가가 뭐냐? 제가 좋아하는 다음 음가, 타라는 음가입니다. 이 타라는 음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인간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상에 있습니다. 지상에는 내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과 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별과 별을 연결을 짓고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나와? 타 음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서구 유럽어를 살펴보면 그 단어 안에 항상 어떤 철자가 있습니까? T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라틴어로 별이라는 단어는 스텔라입니다. 자, 영어로 별은 뭐? 스타가 됩니다. 여기서 T는 그냥 막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자 하나에도 그 철자가 들어간 것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멀게 들어갑니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유튜브를 봅니다. 많은 학생들이 누군가 요약해준 그 책에 대해서 요약해준 것을 방송을 듣고 TV를 보고 아니면 유튜브의 정리 내용을 봅니다. 예,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이는 없을 겁니다. 깊이는 타인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를 채워가는 것은 오로지 나의 몫으로 남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왜 나의 진로를 고민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겠습니까? 그것은 사유가,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외우고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라고 지금 물어봐야 할 시대에 왔습니다. 그것이 2020년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사회인가?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가 지금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고, 과거에 어떤 나라가 잘 나갔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른 어떤 세계보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뒤처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준비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공부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태껏 우리가 공부를, 어떤 입시를,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공부했다면 물론 그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안의 목적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면 나는 남들과 똑같이 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지만 나의 공부에 대한 이유는 나의 공부에 대한 동기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정화시키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게 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공부란 말에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잘 외우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 바로 우리가 생각

학자들 공부, 고대인들이 이 땅에서 별을 봐봐라 보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별을 바라볼 것인가? 그 다음 글자는 나입니다. 나. 나. 고대인들은 강가에 가서 또 바닷가에 가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오늘날은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조명이 발전돼서 어두운 어떤 그런 공간을 찾기가 무척 힘듭니다. 심지어 시골을 가던 어떤 산골 오지를 가던 우리가 빛공해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빛이 너무 넘쳐나는데, 사실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전기가 흔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오지에 가서 이렇게 딱 있으면, 밤에 있으면 그 바닷가에 딱 불빛 하나도 없는 데 가서 있으면 섬뜩 좀 약간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뭘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바닷가에 밤에 딱 갔는데, 그리고 왔어.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바닷가 가서 뭐 봤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럽니다. 나만 봤어. 딱 그래서 나. 나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아무것도 못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 물에서 아무것도 못 봤다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 이집트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상형 문자 같은 거 보면은 또뭐 오벨리스크 쫙 있는데 막뭐 독수리 있고 막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다 보면 여기에 따다다다다 있고 눈 동그랗게 되어 있고 아무것도 못 봤다. 그 이집트 상형 문자도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 역시도 이 산스크리트의 영향을 받았다는 어떤 간접적인 어떤 그 가능성을 또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 아무것도 못 봤다라는 이 애음까지에서 여러분이 쓰는 모든 유럽의 부정부사에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 No. Nine. not. 뭔지 알겠죠? 등등등등등. 그 다음 단어는 마입니다. 이 마음까지 나온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공용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말을 떼면, 저는 애들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들은 바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애가 처음 엄마라는 말을 하는 것이냐, 마, 뭐 이렇게 해도 엄마들은 그걸 엄마로 알아듣고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마음가입니다. 이 마음가에서 거의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엄마라는 단어, 심지어 우리 언어도 엄마입니다. 이 마음가가 들어갑니다. 이것 역시 산스크리트의 영향입니다. 라틴어의 마테르라는 단어가 무엇? 예,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틴어의 마테르라는 단어에 마음가가 들어간 것도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그 많은 그 서구 유럽의 그 어머니를 가리키는 단어들에 왜 M이라는 철자가 들어가게 됐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제가 라틴어 수업을 다 하지 않고 막 이런 것만 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라틴어 수업을 딱 들어가게 되면 다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 라틴어가 그냥 배워서는 안 되려는구나. 감히 해서는 안 되려는구나. 그리고 그냥 라틴어 수업 책 보면서 아, 좋구나. 그리고 라틴어 이 수업 방송 들으면서 아, 여기서 만족하자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절벽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왜? 절벽을 느껴야 됩니다. 한계를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또 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실패가 나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게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실패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두려워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도전입니다. 제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어떠한 또 실패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안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실패는 무엇인지 한번 오늘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르페 디엠. 카르페라는 이 까르포 동사의 원뜻은 뭐냐면 무엇을 수확하다, 올리브나 포도를 수확하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다 거둬들일 때 오는 그 기쁨. 바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내가 일상 안에서 얼마만큼 나를 속이지 않았을 때 나오는 그 즐거움을 맛보는 겁니다.

항상 걱정했었어요. 아버지가 전사하셨으면 어딘가에 땅속에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 어느 참 들판에 계시지는 않을까.

늦게라도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진짜 사랑했어요, 아버지.

0: 무섭다 진짜.
1: 미끄러워 이거. 아, 허리도 아프고 진짜.
2: 와, 짜, 야 생각보다 무겁다.
3: 바깥게.
4: 바깥 해야 돼 바깥.
5: 아 바깥 해야지.
4: 바깥 해야지.
6: 工作需要在九点之前完成，九点的时候我会上来检查大家的工作。如果说工作完成不是特别理想的话，我们公司就没办法主要结算。希望大家多多努力。
7: 이게 그럼 시급이 6,000원인가 보다. 32안짜리.
8: 알바비가 좀 비싸잖아, 이런 거.
1: 내가 밖에 나갈게. 괜찮아. 내가 밖에 나가줄게. 그러면 되지. 아무래도 이거는 오늘 못하잖아.
0: 터쳐.
1: 아니, 저 형은 겁이 하나도 없네, 진짜로.
4: 추 나간다, 추 나간다.
1: 아니, 조심해.
4: 추 조심해요.
8: 저총이부터 저총까지 있다.
4: 엄청 멀어, 엄청 멀어.
8: 그러면 이게 다리가, 이거 엄청 미끄러워. 이거 진짜 미끄러워.
9: 제가 직접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위험한 데로 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죠.
1: 너는 어디야?
4: 무서워. 밑에.
8: 이게 사실은 이게 앞으로 가면 미끄럽거든. 앞으로 가면 미끄럽거든. 이게 앞으로 가면 이게 미끄러.
0: 이거 봐봐.
4: 하지마.
8: 이게 너무 미끄러워서.
4: 하지마.
8: 너무 미끄러워서 뒤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뒤로 가야 돼. 그러면 이거 진짜 위험해 이거. 엄청 미끄러워. 그렇지, 그 동작 바꿔서 이게.
1: 이거 내가 이게 물이 이렇게 뿌려주니까 이거 좀 빨리빨리 하면 되겠다.
7: 빨리빨리. 감사합니다.
1: 근데 이게 알바비가 여기랑 다 비슷해요 가격이?
4: 똑같대?
1: 아 그래? 내가 제일 위험한데.
7: 와 저기 선배님들 창문에 매달려 있어 다.
1: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진짜 대단하다.
4: 대단한 진짜. 거야.
1: 야 그거 물 줘. 물. 여기. 그렇지. 뒤에 가지. 좋아.
4: 둘이 무슨 꽁트를 찍고 있는 거야, 저 둘은?
1: 좋아. 딱. 여기 한번 먹을래?
4: 谢谢。 아, 또 선배님이 또 세수건 갖다 주셨어. 아니, 코치님이 잘생기셨더라고.
8: 아, 그 친구? 아,
4: 안녕하세요.
8: 일어나서 몇 분도 안 되네.
4: 에? 아, 나 저 코치님이 찾을 줄 알았는데. 깨끗해지죠? 쉐쉐. 닦어. 선생님, 걸레를 왜 자꾸 주시는, 선생님 나 좋아하시나? 미치겠네? 왜 자꾸 걸레를 갖다 주시지? 마치 누가 시킨 것처럼 걸레를 자꾸 갖다 주셔. 선생님 나 좋아하나 봐. 야,

0: 하트까지. 너무 덥다 진짜. 미끄러워 이거.
1: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을 거야.
2: 이거 밑에 보면 안 돼. 밑에 보면 안 돼. 위에 봐야 돼. 위에 이렇게 시선을 약간 이렇게 좀 멀리 보면서 해야 되게.
3: 옆을 안 보면 돼.
4: 이게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무섭네. 오, 우와. 여기 대박이다.
2: 우와, 강 두 개가 만나는 게 어디라는 거야?
3: 무슨 강 만나?
4: 여기랑 이렇게 그래서 색깔이 다르잖아. 이쪽이 좀 녹색, 저쪽이 좀 약간 브라운색.
2: 그러네.
4: 이게 강이 맞아서 그런 거.
3: 같이 사진 찍을까 여기서 우리?
1: 오케이.
3: 아, 이 바깥 벌려고 이렇게까지 한적 있어요?
2: 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본 건 나도 처음인 것 같아.
3: 나 알바 13개 했거든? 이게 제일 힘들어.
2: 이게
4: 힘들다고?
3: 정신적으로요.
2: 그래.
4: 아, 그럼 밖에 나가면 1등이잖아.
3: 그건 힘든 게 아니고 그거는
4: 그러니까.
3: 기절하죠.
2: 기절해.
3: 병원 가야 돼.
4: 근데 좋은 기업에 하는 거야, 지금.
3: 형님. 내가 죄송해. 미안해. 이거 빼자. 내가 잘못했어.
4: 너도 이렇게 좀 경험해야 좀 괜찮은 거 같아.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 이게.
3: 하지 마요. 제발. 왜 이래. 진짜 하지 마. 왜 이러세요, 형님? 목숨이 두 개예요, 형님은?
4: 아니야, 두 개 아니라.

0: 아니, 구멍 다 있어.
1: 오빠 괜찮아? 안 무서워요?
2: 근데 여기 떨어져 봤자 안 죽어, 안 죽어.
1: 그래도.
2: 괜찮아.
0: 한 시간 있죠. 와.
2: 아이고. 싸긴 싸다. 이 정도는 한 시간에 한 3천 원, 아니야, 3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것 같아. 10m, 10m.
1: 10m!
3: 10m 짜요.
1: 응. 짜요.
2: 오, 더. 딱 거의 왔다.
1: 거의 다 왔다.
3: 처음부터 괜찮았어.
1: 확실히 나지.
3: 진짜.
2: 그렇지.
3: 옆에 보는 것까지 가는.
2: 그렇지. 야, 여기 서서 이거 하자.
1: 에? 손뼉 밀치기? 이거.
3: 왜 죽이고 싶어요?
2: 아니, 살리고 싶은 거지.
4: 好，今天时间差不多了，然后我接下来就对我们的今天一个劳动成果。嗯，还可以，做的比较。
3: 뭐있다뭐묻었다난간어떻게
1: 왜안
5: 보내셔
2: 아좋다
4: 我们接下来的话会去到我们的就是下面一层观景台。
2: 啊，对，啊，여기서끝나는거아니네。
3: 이거하나먹으면딱좋겠다우리끝나
1: 아아이스아메리카노한잔딱먹으면딱이지
3: 목이너무마른데
1: 나도미치겠어준비나
3: 물도안주나설마
1: 물도포함이지식비모든식비가이제우리가물도벌어서
3: 물도저희물도안줘요저희물도다먹어야돼요
6: 물도먹는거라서사드셔야돼요
7: 저희는물한모금도안사드리려고해요
3: 아그러니까요아이게지금돈이없는데어떡해목마른데지금양쯔강도마시고싶은데
1: 양쯔강마고큰일나
6: 어제아끼셨어야돼요
0: 이거는너할수있나내 생각에이게밑에보이거든이거는닦아야되는것같아느낌이

0: 진짜 나 거짓말 아니고 원래 올라가지도 않거든 이런 거. 응. 근데 하고 와서
1: 할 수 있어?
0: 별로 안 무섭게 느껴져.
2: 밑에만 안 보면 괜찮아.
0: 아니 나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위에 하고 와서.
3: 我们从那里面那个最上面那个顶端那个位置，然后一直拖下来，然后
2: 안쪽에서 바깥.
3: 就是这个玻璃的擦拭，然后还有围栏栏杆的玻璃，然后就是擦拭。
2: 哇， 장난 아니다. 우와. 주민아, 넌 이게 무서워? 아깝게 더 무서워?
0: 이건 아예 안 무서웠네.
2: 진짜? 난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데.
0: 然后他忙完了之后，然后你就忙下面的那个。哎，这个这个，啊？你个 OK？ 이렇게? 你个 好？
3: 这个下面的这个边角。예
0: 구석구석 好。
2: 준빈아 혼나고 있니?
3: 然后就顺着那个纹路，然后。
0: 아니 선생님 구석구석해야죠.
3: 哎，擦完了之后，然后把这里。啊，하고。啊，OK。 这样就不会重复工作了。
2: 운동할 때도 선배님들 그 위계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듯이 여기도 그게 다 있는 건가 봐.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한 선배님한테 걸렸어.
0: 이제 혼날 때 됐다, 혼날 때 됐어.
3: 그러니까
1: 이거 여기는 여기로 닦았어요. 여기로 닦았는데 여기는 이게 안 돼요. 아니,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고.
2: 왜 또 싸우는 거야? 왜 싸우는 거야?
3: 이게 차와.
1: 거기는 여기, 여기, 여기. 이 친구. 나는 여기까지 했어.
3: 여기까지.
1: 이거는 밖에잖아. 거기까지 다 했고, 거기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2: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한 명은 중국말로 싸우고, 한 명은 한국말로 싸워. 돈 벌러 와서 왜 싸워? 아, 너무 웃기네.
3: 对，哎，对对对，就是那个姿势，然后拖他。你之前是做什么的？저
2: 가수라고 좀 전해주세요.
3: 아, 가수? 可以 唱首 歌吗？
1: 왜? 왜야? 네가 노래 부른 거 알아?
2: 아니, 내가 가수라고 그랬더니 아... 노래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0: 너 가수 아니야? 그 천민매 한번 천민매.

0: 你几山你想你去看你看月亮代表我的心。哦，你的中国话说得很好哎。好，谢谢。好好，我们赶紧那个开始都要吧。好好，谢谢。哎，对对对，就是这样的。谢谢。哎。哦，조금
1: 그래 물이라 있으면 좋죠. 근데 물도 사야 되잖아, 우리 돈으로.
0: 물도 사 먹어야 돼, 오빠. 그럼 우리 열심히 그래? 해갖고 물도 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나 한 잔만 먹고 싶다. 에이, 对对对, 就是这样的. 谢谢. 저 오픈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2: 나 안 무서워. 극복한 것 같아.
3: 오, 잘 됐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2: 형 언제 무서움을 느껴봤어요? 무섭다는 거?
1: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0: 제가 아는 선배님들은
2: 무서움을 언제 최근에 느껴봤어요?
1: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2: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1: 유리는 여기는 진짜 깨끗하게 지었어. 이거를 만져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만지잖아.
0: 그렇지.
1: 어, 이런 걸 진짜 좋아.
0: 깨끗하다, 깨끗해.
1: 어, 깨끗하게 지었어.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차이 안 난다. 그렇게 크게 차이, 진짜.
2: 그러니까 이 유리가 티가 안 나니까 매일 닦아야 되는 것 같아요.
1: 매일 닦아야 되고, 이게.
0: 네, 어쨌든 우리가 해외 와서 처음으로 지금 밥값을 벌려고 일을 한 거잖아요. 중국이 확실히 스케일이 크긴 크다. 난 이렇게 높은 데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 야,
1: 맞아, 맞아.
0: 이제 아껴 먹어야 돼. 우리 아껴 먹고 진짜.
2: 여행비는 따로 있으니까 연비를 좀 더 쓰고. 밥은 좀 아껴 먹어야겠다.
1: 그래도 진짜 많이 고생했다 오늘.
0: 고생했어요.
1: 고생했다, 고생했다. 많이 좋아졌어.
2: 진짜 물도 안 줄 줄 몰랐어요.
4: 好，接下来我就为你们今天的劳动付出。
2: 아, 이거 QR로 넣어주는구나.
1: 그렇지, 그렇지. 나는 현금에서 받는 줄 알았어.
0: 나도, 나도. 들어왔어, 들어왔어.

0: 쌉.
1: 와, 시시.
0: 시시.
2: 그렇지.
3: 아, 3시간.
0: 아, 우리
3: 와, 이거 밥값하기 힘드네.
4: 밥값도 하기 힘들어. 남의 돈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3: 밥값을 해야지. 이름 잘 지었네.

0: 여기서 이게 다 벗어야 된대.
1: 에?
0: 아니, 다 벗는 거 아니고. 바지. 양말이야, 양말.
1: 발이 왜 이렇게 하얘요?
2: 발만 하얀데?
1: 발이
3: 그러네.
1: 발이 왜 이렇게 하얘?
0: 안 타서 그래.
1: 발만
2: 바른 눈지랑 똑같아.
1: 발은
2: 아,
1: 그러네. 발은 나랑 똑같은데.
4: 이게 원래
0: 사실 이게 올라와서
4: 운동 그 잠깐
0: 여기 와서 여기 오는
4: 거 원래 한양 冷却到刚才我们看的那个温度，然后再拌取。 반출了之后收就是再把它铲到这个堆子上面去
0: 이거 끌고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예쁘게 산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2: 우와, 저 뜨겁 엄청 뜨겁겠다.
0: 와, 이거 봐봐.

0: 무섭다니까.
1: 조심해야 된다.

0: 좋아, 좋아.
1: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게 할 때 이게 들잖아.

0: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파타.
1: 아, 여기다가.
0: 여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여기서.
1: 이렇게. 아.
2: 이렇게 하면 더 편해.
1: 지렛대.
0: 어, 여기.

장난 아니다. 이거 저를 이렇게 해라고. 아, 여기.

0: 힘드네요. 처음에 밥 먹인 이유가 있네. 이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진 것 같아. 점점 이제 많은 근육을 쓰게 되니까 다음 날이 기대되는. 그리고 누적됐어요. 그래도 난 몸을 안 쓰니까. 성원이 형은 몸 맨날 쓰던 사람이니까 알이 안 베긴. 난 알이 다 베겼어. 알베기고 그다음 마라 계속 때려가지고 장압 배 아프고. 저 화장실 세 번 갔어요 오늘만. 조만간 쓰러지지 않을까. 말아봐. 일하고 말아하고 일하고 말아먹고.
1: 혹시나 말아 아니어야 돼.
0: 아, 나 간식 할 것 같아요 이제.
1: 간식 한다고 혹시 말하면?
0: 배고픈데 벌써? 큰일 났네.

0: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면 결국 결과물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우리를 알려준 선배님들이 참 감사해. 그래서 그분들이 좀 밝게 그래도 기분 좋게 일하면 좋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산이 된다, 산이. 그 펼쳐져 있던 게 하옥.
1: 와, 저 형이 못 알아보겠어요. 아, 왜 이렇게 동화가 잘 돼 있지? 이렇게 와서
2: 여기서
1: 나와.
2: 아, 이렇게 지금 저 와, 술이 나온다 이제. 윤지야 마셔봐봐.
0: 선배님. 선배님.
3: 있으시자.
2: 어때?
0: 아!
1: 좋아,
0: 맛있어? 맛있어.
1: 오.
0: 어, 근데.
1: 근데
0: 아, 식도로 내려가! 뜨거워!
2: 아. 근데 술 세? 그러면?
0: 양주 처음 먹었을 때 느낌.
2: 아, 그럼 술 세긴 세구나. 이거는 그러면 몇 도 정도?
1: 이거는 그러면 몇 도 정도? 와! 진짜 세다.
3: 아, 지마요, 봐서지.
0: 80몇 도.
3: 예.
1: 진짜 세다. 와.
0: 오빠 80몇 도야.
2: 어, 세다. 그냥 알코올이야, 그냥.
1: 세다, 그치요?
2: 아, 세다.
1: 원래 80도짜리 마셔요, 형님?
2: 근데 80도는, 근데 나는 98도까지 먹어가지고.
0: 아유, 안 돼.
2: 아, 근데 80도 세긴 세네.
0: 갓 나온 거더라.
2: 조금만 마셨더니.
1: 취한다, 취해. 아,
0: 정훈이 오빠는 여기서 한 10년 한 사람 같더라니까. 아, 깜짝이야. 아, 오빠 누워 계셨구나.
4: 지가 뽑으면 누구 뽑을 거냐고 물어보니까.
0: 벌써 또 정훈이 오빠지? 치! 그럴 줄 알았다.
4: 근데 뭐 하는 사람인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원이고.
0: 진짜 안 어울려. 오빠 회사 생활 해본 적 없죠?
5: 없지.
0: 오빠 컴퓨터 만질 줄 알아요?
5: 몰라. 아니, 컴퓨터는 조금 있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
0: 아, 핸드폰이 있으니까.
5: 없어져. 무조건 필요 없지.
0: 필요 없어. 아니, 다음에 우리 진짜 그냥 오빠를 위해서 아프리카 가자.
5: 왜?
0: 핸드폰 없어도 되는 거.
5: 아, 그러니까. 태양만 보고 움직이면 돼.
0: 태양만. 진짜 원시 시대의 사람들이잖아. 사람들이 저보고 물개래요. 근데 왜 물?
5: 어, 왜?
0: 모르겠어요. 물개 같나 봐요. 그거 근데 뚱뚱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오빠?
5: 그렇지도 않지. 또 물개가 예쁘잖아. 귀엽잖아.
0: 좋은 말인 거죠?
5: 어, 좋은 말이지.
0: 준빈아, 나 이게 제일 빡센 것 같아. 이거 전신운동이야.
1: 화장실이 저거네.
5: 어?
1: 화장실이 이거네.
0: 그거야.
5: 어, 왜? 갔다 와.
1: 저거 잘 못 사서.
0: 아니, 너 이렇게 까다로운 애가 세계여행을 어떻게 다닌 거야? 어?
1: 진짜 급하면 싸요.
0: 그럼 아직 안 급한 거야. 절실하지 않은 거야.
1: 그러니까 좀 더 절실해져야 될 것 같아.
0: 이게 논일, 밭일 하시는 분들이 왜 낮잠을 자는지를 알겠네. 일찍 일어나고 이게 온몸을 다 쓰니까 잠이 오네.
6: 酿酒是个技术活
1: 啊，
6: 更是一个技术活
1: 啊，是，
6: 辛苦了。

0: 아니요. 님 정말 괜찮은 도와야.
1: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2: 아니, 아니, 좀 넣어줘.
3: 주로의 선지요, 쌍구. 쌍화지, 양조, 오도.
2: 아, 저 최고.
4: 우리가
5: 아, 힘든 일이라고 세다. 또 우리를 주신 거네.
3: 여러분, 왜 이렇게 빨리 말?
5: 아유,
0: 여러분들 좀 셰셰, 셰셰.
6: 여기 사장님인 것 같아.
7: 아이고, 네.
8: 살람 알레이쿰.
6: 살람 알레이쿰. 여기 들어가면 되나?
8: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저 빛 들어오는 것 봐.
6: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
2: 이 빛이 대박이네.
6: 우와.
8: 이 뭐야, 여기? 미쳤다.
3: 나노메리아 칸타와의 슈린산.
6: 우와, 125.
3: 네, 에헤나 니슈타갈, 자이얼 파라나 나카드 니슈타갈 자넨. 나노메리아, 메리아 칸타와의 슈린산.
8: 형님이 찾던 네? 옛날 게 여기 있네요.
3: 야나 비슷할 시대에 옛날 내가 사버릴 길이라지. 아버지한테 하나 빌어주고 아는 한자 길로 옛날에 하나 하나 할때 빌라이는 비슷한.
8: 오케이. 그럼 오늘 염색 하는 거예요?
3: 아울 하가 뜰텐.
6: 아 다리에서 아 이게 그거.
3: 사라지. 옛날. ينزل يتلبس كده بعد كده يخش على السباغة هنا ينزل يتلبس كده
8: 아, 먼저 물 짜고 그다음 염색을 물 차가워요?
6: 아니 그냥 됐잖아 그냥 물이야
3: 아 주사님이 눈을 빠뜨려 빠뜨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6: بص
3: وعمل كده وعمل كده لا لا لا لا انت ماشي حلو بص بص اهي اهي اهي
6: واو قويب طاقة
3: كده امسك
8: كده
3: ايوه
8: اوكي صح ايوه كده
3: نو 이다 해.

0: 나는 아재 리프트.
1: 어렵네.
0: 라는 깨고 싶어.
2: 되게 우리 선배님들 쉽게 하시는데 안 돼요. 이게 진짜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실뜨기도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성훈이 형이 못하는 건 난 절대 못한다 이런 마인드도 좀 있기도 하고.
0: Get up to step in. 가라다.
2: 이거 계속 끝까지 안 될 것 같은데.
1: 어, 우리 단테 간다. 나는 단테 간다. 아, 여기. 이렇게.
3: 이리로 봐, 이리로.
1: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0: 와, 네.
2: 밟은 거를 여기서 또 물을 빼나 보네.
1: 이게 여기서 물이 물기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2: 아, 아 이 원칙이 되게 어렵다. 이게 진짜 어렵다.
0: 아니 뭐 어디 무슨 애들 같다. 무슨 무슨 일.
2: 또 겁이
0: 무슨 일이야. 니케다. 무슨 니케다.
2: 저희 끝날 때까지 못할 것 같은데, 형님?
0: 진짜
2: 되게 쉬워 보인다, 안 돼.
0: 자, 저희가 왔어.
2: 오케이?
1: 이게 돌리면서 우리 다 빼빠지 있어, 여기. 이거 스톱하는 것 같아.
2: 아 이거 키는 건 자동이고 끄는 건 수동이에요? 켜는 건 자동, 끄는 건 수동.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0: 마하마.
1: 마하마. 마하마. 주.
2: 준빈.
1: 준빈.
0: 셔럽도 먹었어.
2: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형님?
0: 50년.
2: 50년.

0: محمد الرفاعي. محمد اخاك. شلة شلة كده. شلة شلة.
1: ابو هيمي تشنى. اوه سيدا.
0: 잘해, 잘해.
1: 오, 이제 간다, 간다. 저쪽 간다. 저쪽 간다. 아, 이 색깔. 이 색깔이 나 안 된대. 이 색깔 나.
2: 우와, 오.
1: 돌리라고 이게.
0: 아이고, 좋아. 아주 안
1: 이게 어. 오. 와, 이거 색깔.
0: 아니야. 아우, 다야라, 진짜.
1: 또 색깔 달라. 그, 거기서 또 만들어서 색깔 집어넣어서.
3: 아, 색깔을 만들어야 하는구나, 여기서.
0: 이? 다이에나. 나는 다야라,
1: 진짜. 어렵다.
3: 어,
1: 그 색깔, 색깔 맞춰야 될까?
3: 이거 거의 그거야, 그 실험실이네. 여기. 어, 여기 R&D 센터네.
1: 이렇게 해야 색깔이 나오구나. 어, 이거 또 나왔다, 그러니까.
3: 맞춰야
1: 돼. 우와. 자, 우리도 해라. 조금 틀려.
0: 아, 조금 더,
1: 조금 더 해야 돼.
3: 진짜.
1: 와, 디테일하게.
3: 똑같아. 만족하세요?
1: 한 번 더. 오!
3: 진짜 됐다, 진짜 됐다. 이번에.
1: 이거들?
3: 응? 아이스. 오케이?
0: 오케이. 그러니까, 락. 아직 좋아할까?
1: 아, 이제 됐으니까. 됐으니까 이게 다 집어넣는다.
3: 오, 집어넣어. 오, 오.
0: 알레. 알레. 콜로 알레, 비아카니.
3: 알림! 야, 재밌다. 와, 초등학생이랑 노래한 것 같아. 와, 초등학교 때 물감 놀이하는 것 같아.
1: 와, 근데, 와, 손이 크다. 와.
4: 일단, 알림.
2: 오,
3: 말레. 근데 선생님 손은 네, 이걸 선생님 손 왜 이렇게 초록색 됐어요? 그린 햄, 유 햄.
1: 이게
3: 그럼 우리도 녹색 오늘 하면 녹색 돼요?
4: 녹색했다. 녹색했다 한 번 더. 아, 저 어떻게 보면 잘했다.
3: 그럼 이거는 얼마나요?
4: 예, 200만. 먹기 노스
1: 이거 한 시간 해야 된다고?
3: 야, 허리. 아, 가자!

0: 혹시 거기 집어넣어서 물 빼야 된다고.
1: 거기.
2: 모하메살라.
3: 아이와 말리.
2: 모하메살라. 아빠 아빠 아이와. 아이와.
0: 내 거 이거 집어 넣으면 어떻게 변하나? 어 한번 해볼게.
2: 어 비슷해가지고.
3: 아유 엄청.
2: 와.
4: 와.
2: 와.
5: She gonna show you. Can you fix my brain?

0: 진짜 뜨겁다. 진짜 뜨거워.
1: 야.
2: 진짜. 아, 이거 너무 뜨겁다. 아, 뜨거워. 으아, 뜨거워.
0: 내가 집어넣을게. 자, 잡았어. 그리고 내가 반대로 하고 뺄게. 뺄게. 내가 뺄게.
2: 이거 아니?
3: 자, 이게 우리 둘이서 한번 해보자. 오케이. 너는 먼저 이렇게 해봐.
2: 그렇지.
3: 아, 뜨거워. 어우, 진짜 뜨겁네. 어우.
2: 불지옥이에요, 지금. 근데 형이 옷 다 벗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진짜.
3: 나는 일본,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 같지.
2: 아니, 일본 야쿠자 영화 보는 것 같아. 아, 힘들다, 이거. 뜨거워서.
4: 갈릭 벨렌타피, 갈릭 벨렌타피, 갈릭 벨렌타피.
3: 뭐라고?
4: 갈릭벨렌타피
5: 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시는 대로
4: 갈릭벨렌타피
5: 잘 하고 계셔서.
3: 뭐라고?
2: 잘하고 계다는 거 맞아요? 화내는 것처럼 말하고.
4: 아이와케
2: 됐죠? 아이와?
4: 아이와? 아이와?
2: 으쌰.
3: 마지막.
2: 와, 마마 아이와?
4: 아이
3: 더 줘야 되는데, 이게 올려서.
2: 이거 몇 번 해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파이팅!
4: 한번 살려.
3: 와, 대박이다.
2: 아이와?
3: 아, 뜨거워. 와, 빛이 진짜 죽이네, 진짜.
2: 야, 지금 형이 그리스 술의 신 이런 느낌.
3: 그리스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었지?
2: 헤라클레스.
0: 김민아, 저 위에 올라가자.
2: 아, 예.
0: 오.
2: 진짜 가팔라요.
0: 아, 그래? 네. 우와,
2: 그러네.
0: 조심.
2: 우와, 예쁘다.
0: 예뻐?
2: 어, 무슨 부처님 오신 날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보인다.
4: 올라오는 곳. 멀리
3: 올려줘, 올리자.
2: 오케이. I got it.
3: 파이팅 해봐. 파이팅. 오케이, 준비야.
2: 오케이, 알았어. 티셔츠 어디 있지?
3: 티셔츠. 아, 저기 있다, 야. 저기. 오.
2: 말랐어요?
3: 어, 완전.
2: 완전 말랐어요?
3: 근데, 조금. 그만. 살짝.
2: 아까 그 색깔 똑같다, 근데. 처음에 우리 맞춘
3: 게 맞잖아. 아, 그거 뭐야. 양말 색깔.
0: 어, 그래서 좀 변했다.
2: 이집트 장인들이 확실히 다르네.
3: 어.
2: 모사라. 메이야.
3: 메이야. 어, 사장님.
4: 아, 네. 또 대표 나왔다.
3: 아유, 감사합니다.
2: 우리 어땠어요?
3: 오늘 어땠습니까?
4: 시작하러 과일 조메이야, 메이야.
3: 이거라면, 이거 나왔어.
2: 메이야래요.
3: 나.
4: 마지막 드롬맨.
0: 이거를 계속 유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역사를.
4: 메이야.
3: 아우, 예.
2: 슈크란.
3: 가자.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5: 산행안전사고.
4: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신고 시 119에 신고한 후 증상도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경,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저희가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소주제를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다뤄보고 있는데요. 안전지대를 좀 벗어나고 도전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동기부여를 받음으로써 자기개발 해가는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취미생활입니다. 자기개발과 취미생활에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자,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자, 취미생활이란 건 분명 본인이 하는 어떤 일적인 것 외에 하는 여가활동 같은 걸 말하는데 이 취미생활에 몰두하고 몰입하다 보면 또 다른 기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창의적이 되고요, 또 사람이. 자, 그래서 취미생활도 자기개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또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고 요즘 뭐 오티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예전부터 있었던 말입니다만은 뭔가에 엄청나게 몰입하고 하다 보니 그것이 또 하나의 자아가 만들어져서 다른 일도 하게 되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취미생활이란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취미라는 말이 hobby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pastime. 읽어보세요. pastime. 대부분 취미하면 hobby, hobby하면 취미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 우리 이번 기회에 단어 하나 더 외웁니다. pastime. 들어보세요.
1: pastime. pastime.
0: 전 예전에 이 단어 외울 때 아, 시간을 지나가게 해줘서 pastime인가? 약간 이렇게 외웠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취미생활 자체는 허비인데요. 복수형을 주면서 engage라는 동사를 하나 여러분과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engage는요, 다가가다 의미가 있는 근본적인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취미에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engage in을 씁니다. engage in hobbies. engage in hobbies. 그러니까 이건 우리말로 하면 취미 활동을 하다예요. 뭐 다가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다를 do hobbies 그렇게 써도 돼요. 근데 engage in hobbies. 이게 조금 더 포멀하고 쓰기가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꼭 알아둘게요. 들어볼게요.
1: Engage in hobbies. Engage in hobbies.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이라는 이 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가라는 게 이제 취미는 hobby고 여가는 뭐예요? leisure, leisure 하는 그 단어 있죠? leisure. 자, 발음이 leisure가 아니라 leisure라고 해요. 제 발음 보세요. leisure. leisure, leisure가 좀 어렵죠, 한국 사람한테. leisure activities, leisure activities. 이런 여가 활동 전반을 가리키겠습니다. 들어볼까요?
1: leisure activities, leisure activities.
0: 자, 간단한 질문 하나만 만들어볼까요? 취미생활이 오늘 주제니까. 너 취미생활 하니? 취미생활 뭐 하니? 그럴 때, do you engage in any hobbies? 되게 간단하죠. do you have any hobbies? 괜찮아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썼던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Do you have any hobbies? Very good. Not a bad sentence. 한 단계 업그레이드. Do you engage in any hobbies? Do you engage in any hobbies? Do you engage in any hobbies?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Do you engage in any hobbies? 호가 아니라 허에 가까워요. Hobbies. 들어볼게요.
1: Do you engage in any hobbies? Do you engage in any hobbies?
0: 오케이. 질문 간단하게 만들어봤고. 자, 이 취미생활을 그냥 뭐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몰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새로운 삶의 하나의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또 도전하고 뭔가 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댄스 학원에 내가 다녔네. 막 사람들하고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공연을 한대 다 같이. 근데 내 무대 공포증이 있거든요. 아, 무대에 올라가는 거 싫어해. 근데 다 같이 한대요, 또. 그럼 연습해가지고 공연에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전정신, 자기 어떤 안전지대 벗어나고 이게 취미생활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얘기들 하십니다. 저도 책을 좀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몰입이라는 게 중요한데 하려면 빠져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의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고 immerse란 말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자, immerse 뜻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몰입하다. 온 정신을 쏟아붓는 거예요. immerse, immerse oneself, 누구 자신을 어디에니까 in이에요. immerse oneself in 어디 어디. 자, 요거는 단어도 외우고 표현 자체를 요 구조로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0: immerse oneself in. immerse oneself in.
1: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몰입해서 뭐 아까 같은 경우 이제 뭐 정말 무대였던 공연을 올렸네. 그죠? 나 같이 정말 무대에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그걸 해냈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와, 내가 이런 걸 다 하는구나. feel fulfilled. fulfilled 하면 왠지 채워졌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 보세요. 충만한 만족감. 다시 말해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어떤 뿌듯함이 드는 거죠. 마음이 가득 차. 마음이 텅 비었다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꽉 찬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feel fulfilled. feel fulfilled. 별거 아닌 것 같은 단어인데 이런 것이 이런 의미로 또 쓰입니다. 들어볼게요.
0: feel fulfilled. feel fulfilled.
1: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취미생활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게 joy예요. joy. 아, 즐거워. 내가 악기를 배웠는데 즐거워. 예? 요즘 뭐 칼림바 같은 것도 배우고 그러면 어, 즐거워. 그죠? 그 악기 소리가 나오고 막 이런 걸 봐서 find joy in something. 자, joy란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joy. 되게 즐거움, 희열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취미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뭔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find joy in something.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영어가 매일 좀 늘고 조금 조금씩 하면서 내가 그 자체로서 보람을 느끼네. You're finding joy in studying English. I think that's very, very important, okay? Find joy in something. 들어볼게요.
0: Find joy in. Find joy in.
1: 자, 그럼 이것을 문장에 넣어볼게요.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에 몰입하면 좋다. 나쁠 건 없죠. 네. 취미 생활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일도 일이고 취미도 취미고 워라벨이 그래서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It is good. 좋아요. 쉽죠? It is good. 좋죠? To immerse yourself in a hobby you like. That을 생략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그것에 빠져드는 것도 좋아. 이거죠? It is good to immerse yourself, 제기대명사, in a hobby you like. In a hobby you like. in 다음에 취미생활 넣은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에 빠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들어보겠습니다.
0: It is good to immerse yourself in a hobby you like. It is good to immerse yourself in a hobby you like.
1: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좋죠.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세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런 취미생활에 몰입하고 막 재미나 흥미를 많이 느끼다 보면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불어넣다의 의미로 해볼게요. 자, blow, 불어넣다. blow, blow. new life into one's life. 어, same. life가 왜 두 번 들어갔나요? 그렇네요. 자, life는 인생이고 요 life는 인생이 아니라 활력입니다. 뭐라고요? 활력이라고요. 이 관용구는 요 life의 의미를 약간 좀 의역해서 쓴 겁니다. Blow new life into one's life. 그러면 한 사람 인생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다. 이 life와 이 life의 의미는 다릅니다. 하나는 활력, 하나는 인생. 들어볼게요.
0: Blow new life into one's life. Blow new life into one's life.
1: It's a beautiful phrase.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창의적이 된다는 건 뭐예요? 취미생활을 하고 이런 걸 위해서 좀 더 내가 평상시 하지 못했었던 생각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Creative, 그냥 붙여서 Become more creative. 이거 뭐 악기 연주 같은 데서도 우리가 썼던 말이죠. 그렇죠? Become more creative. Become more creative. 강세 잘 주세요. Creative. 자, 들어볼게요.
0: Become more creative. Become more creative.
1: 자, 문장에 넣어보면요. 취미는 본인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그죠? 아까 blow new life into one's life 이거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자, a hobby, 취미를 주로 잡을게요. 하나의 취미는 a hobby may blow new life into your life. may, 조동사, may blow new life, 새로운 활력을 어디다 어디에다가 into your life. 본인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your life는 활력, your life는 인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0: a hobby may blow new life into your life. A hobby may blow new life into your life.
1: Wonderful. 자, 세 가지 표현을 정리를 하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다, 그냥 do hobbies라고 해도 되지만 오늘 조금 배운 거 있었죠? Engage in hobbies. Engage in hobbies. 들어볼게요.
0: Engage in hobbies. Engage in hobbies.
1: 몰입하다 동사, 꼭 기억해야 되는 동사 뭐였죠? immerse였죠? immerse oneself in, 어디어디에 몰입하다. 취미생활 얘기할 때 들어볼게요.
0: immerse oneself in, immerse oneself in.
1: 활력을 불어넣다, life 두 번 썼었죠? blow new life into one's life 해서 여기 인생, 여기 활력 나왔죠.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0: blow new life into one's life, blow new life into one's life.

좋습니다. 자기계발 관련해서 네 번째 주제, 취미생활과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좋은 표현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BS2 앱 설치하셔서 여러분이 방송 보실 수도 있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EBS1004입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you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False versus fake. False versus fake. 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false 그리고 fake를 비교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false입니다. 거짓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볼게요. 여기서는 a, false. 턱이 내리는 느낌입니다. false, false. Very good. 이렇게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false. 거짓, 가짜를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So false is used when you're referring to something that is not genuine or not real. Okay? 그리고 진실이 아닌이라고 할 때 false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false when we'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is not true.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 accusations were false. What she's saying is false. It was a false alarm. False, 거짓이, false.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accusations were false. 그 혐의들은 거짓이었어. 그래서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false라는 단어가 적합합니다. The accusations were false. The accusations were false.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가 하는 말은 거짓이야. It's a lie. It's not true. What she's saying is false. What she's saying is false. 그래서 거짓이고 진실이 아니니까 fal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What she's saying is false.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것은 허위 경보였어. It was a false alarm. It was a false alarm. 그래서 뭔가 진짜 경보가 아니고 진짜 알람이 울리는 게 아니고 허위 경보였어요. It was a false alarm.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t was a false alarm. It was a false alarm. 좋아요. 이제는 fake로 넘어갈게요. Okay, fake. 가짜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래어로도 저희가 이제 fake 이런 발음으로 말하지만 영어로는 그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겠죠. 영어로는 P

발음하고 F 발음을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원어민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F, F 입술이 붙으면 안 되고요. Fake, Fake 윗니가 밑에 입술로 닿으면서 Fake, Very good. 그리고 이름절로 하셔야 돼요. Fake가 아니고요. Fake. 오케이.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Fake는 가짜의, 모조의, 위조의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So fake refers to something that is an imitation or a counterfeit. Okay?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거는 이제 fake라고 합니다. So this is the most important part. Okay?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Fake 같은 경우는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가짜인 거죠. 그래서 false하고 차이점이 크죠. 오케이,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 painting turned out to be fake. Beware of fake friends. He used fake documents. Fake. 가짜의 fak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painting turned out to be fake. 그 그림은 위조품인 것으로 판명되었어. 그렇게 됐다. 결과는 그렇게 됐다. 이런 말이죠. Turned out. The painting turned out to be fake. 그래서 이 그림, 이 페인팅은 진짜처럼 하려고 남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fak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The painting turned out to be fake. The painting turned out to be fake.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가짜 친구들을 조심해. 자, 누구한테 조심해 할 때는 be careful도 있지만 beware.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진지하게 말하는 느낌이 있어요. Beware of fake friends. 이거는 가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되게 나이스하고 진짜 좋은 친구처럼 막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fake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겠죠? Beware of fake friends. Beware of fake friends.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그는 위조 서류를 사용했어. He used. 자, 여기서는 이 서류를 진짜처럼 만들려고, 진짜처럼 속이려고 하는데 가짜잖아요. 그래서 fake. He used fake documents. It's an imitation, right? He used fake documents.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He used fake documents. He used fake documents. False하고 fake 정리해 드릴게요. 네, false. 거짓일 때 fal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진실이 아닌 것을 false. 그 다음에 fake. 얘기했죠? Fake는 가짜일 때 뭔가 진짜처럼 막 행동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가짜이잖아요. 그럴 때 fake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The accusations were false. The accusations were false. The accusations were false. The painting turned out to be fake. The painting turned out to be fake. The painting turned out to be fake.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Alright, everyone,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So, I think you have a great personality.
1: Why, thank you. I think you have an excellent personality as well.
0: Thank you for the nice words.
1: So, if you figured out, this week's topic is actually personality.
0: 네, 성격이 이번 주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mm-hmm. 이렇게 시작을 해봤고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1: Alright, so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Can your personality change?
0: 성격이 변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Stephanie from the UK.
0: 네, 영국에 살고 계시는 스테파니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요약 문장이 준비되어 있죠?
1: That's right. Stephanie 씨, 나와주세요. Do you think personality can change? Do you think personality can change? Do you think personality can change?
0: 네, 문장 자체가 별로 어렵지는 않았죠.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So Stephanie said, Do you think personality can change?
0: 네, 앞에서 핵심 내용이라고 소개해드린 이 형태는 Can your personality change? 또는 그냥 can personality change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상대방의 의견까지 더 좀 강조해서 물었을 때 do right. you think 하면 can personality change가 아니고 personality can change 이렇게 바뀝니다. Do you think personality can change? Do you think your personality can change? 다양한 형태가 될 텐데요.
1: For sure.
0: 성격이 변할 수 있다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것이 핵심 요약 문장이었습니다.
1: All right, how about we review the speaking summary? Do you think personality can change? Do you think personality can change? Do you think personality can change?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how and why my personality changed so much. Mm-hmm. 제 성격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이 줄을 듣고 이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mm-hmm. 어쩌다 보니까 바뀌었는지 그 얘기는 안 나와요. Hmm. Yeah, she doesn't talk about how it changed.
1: No, she doesn't, right? Mm. She's just curious as to how, right?
0: 그리고?
1: And another thing she's curious about is, and if my personality will change again when I get older.
0: 그리고 it got me curious as to if, 뭐 이렇게, mm-hmm. curious 아니면 curious whether, curious if, mm-hmm. 그대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가 또 궁금해졌냐면, if my personality will change again, mm. When I get older. 나이가 더 들면 성격이 또 한 번 바뀔지도 궁금해졌대요.
1: And she tells us something else. Something that's the same. There is one thing, though, that is the same.
0: There is one thing, though. 이 though는 앞으로 but로 넘겨서
1: yes.
0: But there is one thing that is the same. Mm-hmm.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은 게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1: Well,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see what it is.
2: When I was a child, I was an attention seeker. I have three older sisters, so I was always competing with them to get attention from my parents.
1: When I was a child, I was an attention seeker.
0: 네,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은 한 가지가 뭐냐면 when I was a child, 저는 어렸을 때 I was an
1: attention seeker.
0: 네.
1: Seeker.
0: Attention,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말하고요. Seeker, 무엇을 구하는 사람.
1: Yeah. 네. You're seeking something, right? 네. You're looking for it, 네. right? You want attention.
0: 그렇죠. Attention seeker 하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어요. 이 seeker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좀 그래도 가벼운 표현만은 아니다 보니까 I'm a seeker of knowledge라든지
1: oh, yeah.
0: 지식을 구하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좀 딱딱한 표현, 문학적인
1: yeah.
0: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1: For sure.
0: 그런데 attention seeker는 그래도 좀 많이 쓰이죠.
1: Yeah, we use it a lot. 네. She's an attention seeker.
0: 네. 관심 받으려고 저런 행동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아주 많이 요즘에 쓰이는 것 같습니다.
1: Uh-huh. But she explains why, uh-huh. right? Next, she says, very interestingly, I have three older sisters, so I was always competing with them to get attention from my parents.
0: 아하, 언니가 세 명 있대요.
1: Yes, she has three older sisters.
0: Three older sisters. 물론 영국 분이다 보니까 three가 three처럼 발음되기보다는
1: no, free.
0: Free.
1: Free.
0: 한가한, 공짜, 무료 할 때 free 있잖아요.
1: Free.
0: 영국 분들이 대체로 이런 발음상의 특징이 있어요. Mm-hmm. 발음이 자꾸 F 발음처럼.
1: Free.
0: 네.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구분해야죠.
1: Yes.
0: I have free처럼 들리지만.
1: Free sisters.
0: 네, yeah. Three older sisters. 언니가 세 명 있어서. So I was always competing. 항상 with them. 그들과 항상 경쟁을 했대요.
1: Mm-hmm.
0: To get attention from my parents.
1: Mm-hmm.
0: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last part.
2: Now I'm an adult, I still really like attention. That's something that didn't change. So I don't really know what the answer is, but it's quite an interesting topic, don't you think?
1: Now I'm an adult or adult, I still really like attention.
0: And she's very open about it.
1: Yeah, and that's okay
0: very
1: too.
0: Very honest. Yeah. Now I'm an adult, mm-hmm. 저는 이제 어른인데, I still really like attention. Hmm. 여전히 관심 받는 걸 아주 좋아해요.
1: Hmm. For sure. And she says, that's something that didn't change.
0: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랬는데, 10대가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 that didn't change, mm-hmm. 바뀌지 않은 무언가가 바로 그겁니다.
1: Mm-hmm.
0: 그때 이제 한번 변화한 시기를 가리켰기 때문에 didn't change도 아주 잘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고요.
1: Mm-hmm.
0: 만약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말하면서 바뀌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mm-hmm. that's something that hasn't changed.
1: It hasn't changed.
0: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Mm-hmm.
0: 마지막 문장 볼까요?
1: Yeah. Lastly, she says, So, I don't really know what the answer is, but it's quite an interesting topic, don't you think?
0: 그래서 I don't really know what the answer is. 여기서 answer라는 것은 앞으로 성격이 또 바뀔지 왜 바뀌었는지
1: yeah.
0: 이런 것들이죠.
1: Uh-huh.
0: 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But it's quite an interesting topic. 그건 꽤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Don't you think? 라고 뒤에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Isn't it? 하고 똑같은 건데요.
1: Yeah. Don't you think?
0: Don't you
1: Isn't
0: think?
1: It?
0: 예. 혹시 계속
1: Right?
0: 네. Right? Isn't it? 이 둘 중에 하나만 계속 써오셨다면
1: uh-huh.
0: 이번에는 Don't you think? 한번
1: Don't
0: 해보시면
1: think?
0: 좋을 것 같아요. 이 Don't you think?는 사실은 억양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1: Yeah.
0: Don't you think? 이렇게 좀 화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요.
1: No, so Don't you think?

0: 네, 오늘은 성격이 변화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Your personality can't change, but you can develop habits that can contradict it. It's so interesting the way brains interpret things when you speak two languages. A study shows personalities can change depending on which language you're speaking at the moment.
0: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1: The first one by Eddie says,
0: Your personality? Personality?
1: Personality.
0: 이 발음 제가 몇 번 틀렸습니다.
1: You did personality. Great, though.
0: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아무튼 성격이 can't change.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 사람은.
1: Oh, yeah.
0: Your personality can't change.
1: Right.
0: 바뀔 수 없는데, but you can develop habits. 습관을 만들 수는 있대요.
1: Right.
0: That can contradict it.
1: Mm-hmm.
0: Contradict라는 건 contra가 반대되는 거고
1: yeah.
0: dict가 말하다, 반대되는 mm-hmm.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모순된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데
1: right.
0: 성격은 안 변하는데 그 성격이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안 좋은 게 있다면 습관으로 그 반대되는 mm-hmm.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1: Okay. And Sierra says
0: It's so interesting the way brains interpret things when you speak two languages.
1: Mm-hmm.
0: 두 개의 언어를 할 수 있을 때, 말할 때
1: mm-hmm.
0: 두뇌가 해석하는 방식이 정말 흥미롭다고 하면서
1: mm-hmm.
0: A study shows 어떤 연구는 어떤 내용을 보여주냐면 Personalities can change,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1: mm-hmm.
0: 말합니다. Depending on which language you're speaking at the moment.
1: Mm-hmm.
0: 그 순간에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1: Mm.
0: Yeah, I kind of agree with what
1: yeah,
0: they're saying.
1: Definitely, for sure.
0: Yeah. So if,
1: right.
0: if you learn to speak English, you can have maybe a wider range of personalities.
1: Yeah, you'll be like two people.
0: Not like that.
1: No, not like that. I'm just joking. But anyw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raditionnaire, right. It's a family tradition. So that's our first word of the day, tradition. 자, 전통인데, family tradition, 가족 전통이니까 우리 가족이 뭐 매해, 뭐 하는 일, 이런 거죠. 자, 이거는 가족이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기는 하는데 부모들하고 여기 애들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네, 따로. 해서 누가 이 퍼즐을 제일 먼저 푸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기는 거예요. Alright, so it's like the kids and the parents. They're like kind of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Alright, let's read on. The bridge, said Chinoy excitedly, where we used to drop twigs into the stream and watch them race. Myra didn't seem interested. Come on, said Chinoy. It might be fun. She rolled her eyes but followed on behind him as he ran off. At the bridge, there was another rabbit cutout with the clue. All right, so let's see. 이제 시노이는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봐. 우리 옛날에 왜 여기 개울에다가 던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경주했잖아. 네, 막 이제 신나게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는데 마이라는 여전히 I'm not interested. 나 하기 싫어. It's 재미없어. 네, 그렇게 하고 여기 마지막 문장 At the bridge, there was another rabbit cut out with the clue. 자, 여기 그림 보면 친구들 토끼 보이죠? 핑크 토끼? 네, 거기에서 clue가 있어요. So this is our second word. Okay, clue는 단서 아니면은 또 힌트. 이제 다니면서 힌트를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읽고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 Alright, so there's a clue. Let's see what it says. We don't park and ride, we only dark slide, read Myra, looking confused. Dark slide? laughed Chinoy. That's a skateboard move. There's no way Mom and Dad will know that. But there are a few skateboard parks around here, and what does park and ride mean? It'll be the skateboard area built on an old car park, said Myra. 자, 이 힌트를 읽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Alright, so let's see here. 자, 이 거기에서는 We don't park and ride, we only dark slide. 이 문장이 힌트예요. Dark slide는, 네, it's a skateboard move. Dark slide는 이렇게 skateboard 할 때 어떤 특별한 동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skateboard하고 관련된 아니면 skateboard park, 공원? 근데 이제 아빠, 엄마는 skateboard도 못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할 텐데. 이제 신호의 park and ride가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Myra가 It'll be the skateboard area built on an old car park. 친구들, car park는 parking lot, 주차장. 영국에서는 친구들, 키포인트, 영국에서는 car park라고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는 parking lot라고 해요, 주차장.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힌트예요. Skateboard area, old car park.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Are you sure this is the right park? Asked Chinoy when they got to the skate park. Just then, his phone beeped and a red blinking message read, Follow the rabbit. Wow, said Chinoy. They've gone high tech this year. Brilliant. Myra didn't look sure. Really? The Bowls Club organizes this. They don't seem the techie type. A map appeared on Chinoy's phone with a blinking red rabbit moving slowly along. Come on, said Chinoy, pointing. It's moving this way. 아, 자, 힌트는 아까 이 그 핑크 토끼가 힌트를 줬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딱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이제 힌트를 이제 힌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노이가 오, they've gone high tech this year. Brilliant.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이번 해에는 굉장히 하이테크로 하는데 막 휴대폰으로 힌트를 줘. 막 이제 신났는데 Myra는 The Bowls Club organizes this. They don't seem the techie type. 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Myra가 우리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organize.

자, 준비하다. 이제 이 Bowls Club은 친구들, 네, 볼링, 뭐, 동호회가 이 보물찾기를 준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막 기계, 이런 뭐, 휴대폰으로 막 힌트 줄까? 진짜 과연 그럴까? 그럴 거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이제 마이라가 의심을 하는 거죠. Alright. 자, 여기, 빨간 토끼. 친구들, 자, 오늘 여기까지. We're gonna read until here. 벌써 빨간, 핑크 토끼 있었는데, 빨간 토끼로 바뀌어서, 뭔가 좀, 혹시, 네, 빨간 색깔 보면은 아시죠? Snare. Alright, we're going to continue this story next time, so join me soon. Take car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우리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아요.
0: 제목이요. 여자친구는 눈치 백단.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뭔가 그냥 나는 뭐 특별한 의도 없이 어딘가를 봤는데
1: 예.
0: 지금 누구 봤어?
1: 오.
0: 이런 느낌.
1: 그렇죠. 그리고 네. 그날 심기일전에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 남자친구인데 뭐 오늘 나 고백하려고
0: 와.
1: 하면서 먼저 알아채는 친구들 많이 봤고
0: 눈치가 좀 빠른 편이세요?
1: 저도 빠른 편인데 어허. 다행히 프로포즈 할 때는 못 알아채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0: 와, 다행입니다. 그나마.
1: 네. 네.
0: 자, 그래서 뭔가 눈치와 관련해서 오늘 대화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밌겠네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1: 아우,
0: 아.
1: 아니 뭐 눈길 정도는 지나가니까 줄 수는 있는데 미소까지 지었으면
0: 미소. 아이고.
1: 일이 커집니다.
0: 납소사.
1: 예, 일이 커져요.
0: 남자친구가 굉장히 심장이 덜컥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잠깐 우리 시간을 갖자 나올 수 있어요. 예.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마법소사. 지금 왠지
1: 아,
0: 슬기 씨의 목소리가 좀
1: 네, 그래요.
0: 들리는데요.
1: 약간 목소리 톤이
0: I
1: 전데요.
0: know.
1: 예.
0: 자,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자기.
2: 예?
1: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2: Sorry, can you tell me in English?
1: 이러니까 내가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아직도 지금 한글을 몰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2: Is everything okay?
1: 오케이. 침착하자.
2: Okay.
1: You smiling now look so beautiful woman, right?
2: Huh?
1: Now, you. I see you.
2: Huh?
1: Yeah!
2: No! She just looked familiar.
1: 응?
2: She just looked familiar.
1: Your family?
2: No, familiar. Like, I know, I think I know her, maybe.
1: 아니, maybe. 근데 왜 말을 더듬어? 뭐, 죄책감 드는 거야?
2: Huh?
1: Oh, you, why?
2: Me?
1: Why? You say, this is you look her and smile. Oh, so beautiful. You think like that, right?
2: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1: No.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You are lying.
2: Oh, my throat.
1: 잠깐 시간을 갖자. 어우, 안 되겠다.
0: 아니,
1: 예.
0: 남에게 따지면서 본인도 지나가는 남성분을 쳐다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1: 아우, 자꾸만. 아, 눈에 이렇게 자꾸 보이는데 어떡해요. 보이는 거는 봐야 돼요.
0: 안 됩니다.
1: 예.
0: 안 됩니다. 자, 오늘 뭔가 남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실생활에 쓰이는 표현들이잖아요.
1: 그쵸.
0: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뭐 미드에서도 그렇고, 우리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Did you just smile at her?
4: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3: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4: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미션부터 가볼게요.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1: 아하.
0: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건
1: 예.
0: 둘 다 앞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1: 그렇죠.
0: 그걸 느끼나 봐요.
1: 그게 다 느껴져요. 왜 봐요? 누구 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0: 눈이 여기 있는 것처럼.
1: 예. 이게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0: 굉장히 이게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1: 맞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0: okay.
1: Did you smile at her? 그녀의 미소를 지었냐?
0: 아하.
1: 아, 근데 방금이 들어가 있네요.
0: 방금이요?
1: 예. 그러면 did you just smile at her?
0: 왠지 그것만 들어가도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1: 예.
0: 지금 표정도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1: 지금 뭐야? 금방 미소 졌지?
0: 본 거야?
1: 약간 비아냥 쪽으로 들어가면서. 예.
0: Okay. So did you just smile at her? Mm-hmm. Okay. 정답은? 맞습니다.
1: Yes.
0: just라고 하는 게 그냥이란 뜻도 될 수 있지만 방금이란 뜻도 될
1: 네.
0: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건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에요.
1: 그죠?
0: 확신이죠?
1: 네.
0: 오케이. So did you just smile at her 했고요. 누군가에게 미소 짓다라는 동사가 일단 나왔는데 동사 자체는 미소 짓는 게 뭘까요?
1: Smile.
0: 이거는 뭔가 소리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1: 네.
0: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smile만 쓰는 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at 활용을 해서 smile at someone 이렇게 쓰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는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소 짓는 건 보통 정확하게 누구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1: 그쵸.
0: at은 보통 정확하다라는 느낌을 좀 줄 때가 있어요.
1: 아 그러면 smile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항상 smile at을 같이
0: 가주면 좋죠.
1: 아 그래야겠네요.
0: Right. 물론 이제 누구에게 미소를 짓는지 굳이 얘기를 안 하면 안 써도 돼요. at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네.
0: 예를 들어서 oh, I'm just smiling. You know, okay, 그렇게 가능하고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배우는 그 팬들에게
1: 네.
0: 미소를 지었어.
1: 자,
0: 그러면 그 배우는 미소 지었다.
1: The actor smiled at At the fans.
0: 그렇죠.
1: Yeah.
0: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1: Smiled.
0: Mm-hmm. Mm-hmm. How about this? 나 그녀에게 미소 안 지었어. 나는 미소 짓지 않았어.
1: 어쩌면 이거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0: 그러니까요.
1: 예. 어, I don't.
0: Don't?
1: I didn't.
0: 과거니까.
1: I didn't smile at her.
0: I didn't smile at her.
1: Yeah.
0: 이렇게 부정할 수도 있겠죠. Alright. So at과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1: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0: I didn't smile at her.
1: I didn't smile at her.
0: Alright.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소 짓는 거 말고 있잖아요.
1: 네.
0: 소리를 내서 웃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1: Laugh.
0: Laugh? Okay. 자, 그러면 여기 써주세요.
1: Laugh at...
0: 스펠링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1: Laugh 같은데요?
0: GH는 F와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네. So laugh at someone. There you go. 자, 이거는 소리를 내면서 누군가를 보고 웃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사전이나 이런 데 잘못 보면 무조건 비웃다라고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를 보면서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비웃는 거겠지만
1: 네.
0: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조크를 했어요. 농담을 했는데 그것에 대고 웃는다는 거는 분위기 좋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1: Yes.
0: 그래서 뭔가를 대고 웃다 혹은 누군가를 비웃다. 이거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id you just smile at her?
1: Did you just smile at her?
0: 자, 이랬을 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아니야. 그냥 뭔가 낯이 익어서 그래 보여서.
1: No. She just looked.
0: Yes.
1: 그러니까 보긴 보았네요.
0: 네,
1: 보긴 본 거예요.
0: 인정.
1: 네. 네. 그냥 단지 looked 보인다. 모처럼 보였다.
0: 어때 보여요?
1: 익숙하게 낯이 익어 보이는 게 익숙한
0: 맞아요.
1: 거니까
0: 이 단어는 아마도 왕초보 영어에서 한 번도 전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러면은 낯설다는 strange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strange.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은 strange를 반대로 해가지고 this strange로 한번 가볼까요?
0: This strange.
1: 예.
0: Okay.
1: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저는 솔직히 처음 써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저도 처음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1: 그러면은
0: 아,
1: 왜
0: 그래서...
1: 안 그런 척 하시나요?
0: 아니 뭔가 틀려봐야
1: 예, 예.
0: 나중에 맞을 수 있거든요.
1: 기억이 또 선명하게 남죠. 예.
0: 자 아마 슬기 씨도 알 거고요.
1: 네.
0: 여러분들도 들어는 봤을 수 있는 바로 단어입니다. 뭐냐면 familiar. 한가요?
1: 예, familiar.
0: familiar 해요?
1: 알죠, 알죠.
0: Okay. So, 진짜 왜냐면은 이게 친숙한, 익숙한이라는 뜻인데, family도 우리 굉장히 친숙한 거잖아요. 그죠?
1: 가족이니까요.
0: Alright. 그래서 그렇게 연결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amiliar. 그래서 familiar 보다는 familiar. 그래서 familiar. MI 쪽에 강세를 주고 한번 발음해 볼게요.
1: 네?
0: You guys? Familiar. Familiar.
1: Familiar.
0: Very
1: familiar.
0: Nice. Okay, very nice. So, 뭔가, 그러니까 이거죠. 아니,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을 좀 줄
1: 네.
0: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온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이 표현 우리 많이 했었지만 패턴. 어때 보인다라고 할 때 동사?
1: Look. yes.
0: Look이요?
1: Yeah.
0: Okay. 자, look 뒤에 형용사를 쓰면 그런 상태로 보인다.
1: Mm-hmm.
0: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1: 네.
0: 겉에서 봤을 땐 적어도 그렇다.
1: Mm-hmm.
0: Look, 바로 형용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정말 뭐 저희 원어민들도 암기된 수준인데요.
1: 네.
0: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당신은 친숙해 보여요. 현재형으로 그냥 쓰면 돼요.
1: 아.
0: So, 어떻게 할까요?
1: You look familiar.
0: Exactly.
1: Oh.
0: Hey, excuse me, you look familiar. Aren't you 슬기?
1: 오,
0: 이러면서 많이 쓸 것 같잖아요.
1: 저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0: 오, yes, yes.
1: 어서 많이 봤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러면서.
0: 많이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1: Alright.
0: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로고는
1: 네.
0: 뭔가 촌스러워 보였어.
1: 아.
0: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촌스럽고 좀 그런 거는 cheesy하다고 좀 얘기할
1: cheesy.
0: 수 있어요. Cheesy, right?
1: Cheesy. The logo.
0: 과거로.
1: The logo looked cheesy.
0: There you go. 이런 식으로 시제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네.
0: 바로 형용사 나와야 돼요. Like 이런 거 너무 안 돼요.
1: Mm-hmm.
0: 자, 읽어보겠습니다. You look familiar.
1: You look familiar.
0: The logo looked cheesy.
1: The logo looked cheesy.
0: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look 형용사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해보는 게 있죠.
1: Yeah?
0: 이걸 질문형으로 했을 때 동사를 잘 쓸 수 있는지. 나 나이 들어 보여? 나 올드해 보여?
1: Do I look old?
0: 저 지금 충격받았어요. 네. 많은 분들은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뭐 구조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
1: 저 정말 일취월장이에요.
0: Old 때문에 예. 자기도 모르게 Am I old? Am I look old? 그건 더 안 됩니다.
1: 네.
0: 오케이.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지만 얘는 주인공이 look입니다. 그쵸. Old가 아니라. So 일반 동사 받아주는 두 동사로 쓰셔야 돼요. So, do I look old? 이렇게. Nice.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약간 놀라면서. Huh?
2: No, she just looked familiar.
1: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0: There you go. 두 문장이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just smile at her? Did you just smile at her? 하?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하?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0: 네, 미션 또 가볼게요.
1: 네.
0: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1: Yeah.
0: 그러면서.
1: Why are you, are you feeling guilty? 너 죄를 느꼈니?
0: 아.
1: 그럼 여기에 말을, 너가 말을 더듬다가 와야 되는데, 네. 더듬다라는 말은 제가.
0: 생각도 안 해봤죠.
1: 네. 전혀 안 떠오르는데요.
0: 오케이. 아니,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It's okay.
1: 자존심 상해요.
0: 아, 자존심 상해요?
1: 예.
0: 오케이.
1: 혹시, give me a hint.
0: 힌트요?
1: 예.
0: 아, 이거는 힌트를 드릴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어떤 방식으로도 비슷한 뭐가 없기 때문에.
1: 그러면은 이 말 자체가 좀 약간은 생소하군요.
0: 네. 생소할 겁니다. 발음은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1: 오케이.
0: 오케이. Stutter.
1: 야, Stutter. 정말 처음 들어보네요. 와, 그냥 여는 게 낫겠어요.
0: Mm-hmm.
1: Please open it.
0: Okay.

0: Hey,
1: Yeah.
0: why are you, are you feeling guilty of
1: 응?
0: stuttering?
1: Stuttering?
0: ing를 건 것뿐입니다. 처음
1: 아.
0: 들어보셨어도
1: 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예?
0: 자, 말을 더듬다라는 걸 앞으로는 우리 알게 된 겁니다.
1: 네.
0: 바로 stutter. 얘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단어예요.
1: 그렇겠네요.
0: Yes, stutter. 근데
1: stutter.
0: 여기 뒤에 있는 TT 부분을 플랩을 내서 리을 비슷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stutter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 네.
0: 한번 가볼게요. stutter, stutter.
1: stutter, stutter.
0: 영화 같은 데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따지듯이 얘기를 딱한 다음에
1: 네.
0: 뭐라고? 상대방이 그러잖아요.
1: 예.
0: 못 알아들은 것처럼. Did I stutter?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을 더듬었나? 아니잖아. 너 알아들었잖아.
1: 왜못
0: 이런
1: 알아들어?
0: 식으로.
1: 아, 왜못 알아듣는 척해?
0: Right.
1: 약간
0: 그렇죠.
1: 이렇게.
0: 자, so stutter도 알아두는 김에 왠지 이것도 모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웅얼거리는 거 있죠. 말을 막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서 저는 이제 영어할 때이 웅얼거리는 거 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1: 그쵸.
0: 최악의 습관이에요. Right? 소리가 아예 안 들리고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아세요? 웅얼거리는 거?
1: 웅얼거리는 거요? 오, 글쎄요.
0: 이것도 처음 들어봤죠, 그죠?
1: 예.
0: Right, 오케이. Okay. 자, 바로 mumble
1: Mumble.
0: 되겠습니다. Okay, so stop mumbling. 그럼 뭐 이렇게 웅얼거려 혹은 궁시렁거려 이런 식으로 또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1: mumble.
0: 사실 대체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꼭 알아가셨으면
1: 이렇게 하면
0: 좋겠어요.
1: 어때요? Say, no, don't say. 웅얼거리는 거. No, no, no.
0: What are you doing? 이럴 수 있어요.
1: 예.
0: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왜 너는 stutter 하고 있니? 더듬고 있니? Are you 느끼고 있니? feeling 하고 있니? 뭐를? guilty 함을. 오케이.
1: Yeah.
0: 자, 누군가가 guilty 하다는 것은 원래는 유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유죄인. 근데 이 유죄임을 느끼는 거, 죄가 있다고 느끼는 거가 바로 뭐겠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1: 그쵸.
0: Right? So guilty는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1: 예.
0: 왜냐하면 이 명사로 쓸 때는 guilt예요, guilt. So y가 붙으면 guilty 이러면 유죄다, 유죄인 혹은 유죄인이라는 형용사라고 쓸수 있고 feel이랑 같이 붙게 되면은
1: 죄책감이
0: 들다. 네.
1: 아하.
0: 그래서 저는 이걸 아예 하나의 동사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1: 네.
0: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죄책감 들고 있는 거야? You feeling guilty? 이렇게 쓴다든가.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행형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 나 죄책감 들어. 아, 나 죄책감을 느낀다.
1: I feel guilty.
0: 그죠? I feel guilty.
1: Yeah.
0: Feel 형용사 하면 형용사하게 느낀다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I feel guilty. 자, how about this? 그 범죄자는 죄책감이 들었어. 범죄자가 뭘까요? C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1: C.
0: 힌트는 범죄는 crime이죠. crime.
1: Crimer.
0: 아,
1: Creamer.
0: criminal.
1: Criminal.
0: 들어본 적 있나요?
1: Criminal 영화 제목 아니에요?
0: 아,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Smooth Criminal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튼 so criminal은 이렇게 범죄자입니다. 그 범죄자는 느꼈다. 죄책감을 느꼈다.
1: Criminal feels guilty.
0: 과거형이니까 the criminal
1: felt guilty.
0: Felt guilty.
1: 아하.
0: There you go.
1: Yeah.
0: Alright. So feel guilty. Feel guilty. Oh, I feel guilty. 이렇게. 죄책감 느끼지 마. Hey, don't feel guilty.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1: Yeah.
0: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I feel guilty.
1: I feel guilty.
0: The criminal felt guilty.
1: The criminal felt guilty.
0: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교재에 안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1: 네.
0: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요. Don't put me on a guilt trip.
1: 오?
0: 네.
1: 그쵸?
0: 이게 아까 명사로 죄책감이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나를 죄책감 여행 보내지 마라고 해서
1: 죄책감 들게 하지 말란 얘기군요.
0: 맞습니다. Hey, don't put me on a guilt trip.
1: 우와.
0: 왜 날 그 여행을 보내는 거야?
1: 너무 시적으로 표현을 하네요.
0: 네,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1: 아.
0: 네. 오케이. Okay? So,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 플랩 나는 거 잊지 말고요. 리을 비슷하게.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1: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0: Alright. Stuttering 발음 쉽지 않죠?
1: Stuttering.
0: Yeah.
1: Stuttering. 어려워요.
0: 얘가 flap인데 다시 또 R 사운드라서 yeah, 쉽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 네?
0: 오히려 더 버럭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1: 그러니까요.
0: 그냥 목 가다듬은 거야. 막 이러면서.
1: 정말.
0: 화났죠?
1: 예. 네, 그 방귀 낀 놈이 삶는다고. 딱
0: 괜히
1: 그 격이네요.
0: 뭔가 찔려요, 지금.
1: 네. 네.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이게 throat이 목이

0: 있잖아요.
1: 맞아요. 예.
0: 내 목이 깨끗해지게,
1: 아하. 하고
0: 깨끗해지게 했어.
1: 있었다.
0: 했었어.
1: 새로운 표현 또
0: 예.
1: 가져가죠.
0: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이거 그러면은 no way 할게요.
1: 오, 오케이.
0: 예.
1: No
0: No
1: way.
0: way.
1: 자, no way. 일단은 저는 오늘 다 새로운 거 가져왔어요. 근데 no way 괜찮습니다.
0: 나.
1: 아, no way. 그럼 말도 안 돼. 절대 아니야. 이런
0: 에.
1: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that's fine as well. 자, 오늘은요. 바로 nonsense.
0: Nonsense.
1: 이러면서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자,
0: 오.
1: nonsense라고 한 nonsense quiz 뭐 이런 거
0: 예.
1: 들어봤죠, 그죠?
0: 넌센스는 그건데요.
1: 네.
0: 오, 오늘 티가 너무 귀여워요, 큐티.
1: 뭐예요? 그러면 갑자기요.
0: 아, 넌센스면서 약간 아재 개그
1: 아,
0: 그런
1: 야, 그.
0: 느낌인데.
1: 오케이. So, sense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0: 예.
1: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뭔가가
0: 아.
1: make sense 한다는 건 말이 되는
0: 말이 되는
1: 건데요.
0: 건데.
1: nonsense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0: 아하.
1: 그래서 이 자체 단어 하나만으로
0: 예.
1: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So, 누군가, oh, nonsense. 이러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없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0: 네.
1: 조금 격식에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no way가 더 가볍고 캐주얼하긴 합니다.
0: 예.
1: Alright, so,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자,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죠. throat하고 neck,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0: Throat은
1: 네.
0: 완전 목 안에 막
1: 네.
0: 편도선 이런 느낌.
1: 목구멍,
0: 네.
1: 목구멍, right?
0: 넥은 겉에.
1: 맞아요.
0: 예.
1: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개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목소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목 안쪽을 가다듬는
0: 네.
1: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lear 시킨다는 건뻥 뚫는 거예요. 뭔가
0: 아하.
1: 뚫어버려요.
0: 네.
1: clear one's throat. 이런 거 하면 앞으로 우리 그런 거. 이렇게 목을 가다듬는
0: 예.
1: 것을 표현을 할 수가
0: 그거.
1: 있고요. 당연히 소유격이 나왔기 때문에 나의 목을 가다듬으면
0: Clear
1: clear
0: my throat.
1: my throat. 그녀의 목을 그녀가 가다듬는다. 그러면은
0: Clear her throat.
1: 그렇죠. 요거를 계속 바꿔서 응용을 할수 있어야 돼요.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0: 그쵸.
1: 목소리가 이래요. 이랬을 때
0: 어우,
1: 슬기
0: 맛있어요.
1: 씨가 저한테 당신의 목을 가다듬어요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0: Hey, my Sam.
1: Yes.
0: My teacher.
1: Yes. Yes.
0: Yes. Clear your throat.
1: Throat. 그러면 제가 오케이
0: 예.
1: 이렇게 되겠죠.
0: 네.
1: 자, how about this? 그 가수는 그녀의 목을 가다듬었다. 여가수인 거예요.
0: The singer was
1: The singer clear를 과거로 써야 되겠죠? 가다듬었다. 이거
0: cleared.
1: 동사입니다. 이거 동사예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럼 cleared?
1: 어허.
0: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1: 그렇죠. There you go. 큰일 날
0: 오.
1: 뻔했네요. Clear 여기서 네, 동사로 쓴 거예요.
0: 아.
1: 가다듬다, clear하게
0: 그쵸.
1: 만들다. 오케이?
0: 예.
1: So 이런 문장 나오겠죠.
0: Cleared.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Clear your throat.
0: Clear your throat.
1: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0: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1: Alright, 자 이것도 제가 뭐 하나 그냥 참고 삼아서 가져온 문장이 있습니다.
0: 네.
1: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have a frog in my throat.
0: Yeah.
1: 자, 이렇게 하면 목을 클리어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0: 네.
1: 내 안에 목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뭔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목이 살짝 쉰 느낌이라든가
0: 오.
1: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래가 좀 껴있다든가.
0: 그쵸.
1: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해야겠어라고 할 때, Oh, I have a frog in my throat.
0: 우와.
1: So I have to clear my throat.
0: 아,
1: 네, 두 개.
0: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1: 나쁘지 않죠?
0: 예.
1: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1: There
0: throat.
1: you go.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1: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0: Mm-hmm.
1: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0: Did you just smile at her?
1: 오케이.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0: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1: 그렇죠.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Did you just smile at her?

0: Did you just smile at her?
1: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0: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1: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2: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있지 뭐유 볼까요?
2: Alright, 첫 번째, smile, 그 다음에 at이 들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3: 네.
2: Alright,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3: 예.
2: 나 걔한테, 그녀한테 미소 지은 거 아니야. 난 그녀에게 미소 짓지 않았어.
3: I didn't smile at her.
2: I didn't smile at her.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러면서. 자, 그 배우가 팬들에게, 그 팬들에게 미소 지었어.
3: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2: 그렇죠. You got it. Mm-hmm. 세 번째입니다.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너 방금 그녀에게 미소 지었니?
3: Did you? Uh-huh. Did you just smile at her?
2: 그렇죠. 과거형 질문이니까.
3: Yes.
2: Alright. 읽어볼게요. I didn't smile at her.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Did you just smile at her? Okay, 자 다음은요.
3: Feel guilty.
2: 죄책감 드는 거. Mm-hmm. 나 죄책감 들어.
3: I feel guilty.
2: 그렇죠. I feel guilty. 그 범죄자는, 그 criminal은 죄책감이 들었어.
3: The criminal felt guilty.
2: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feel 아니라 felt. Guilty.
3: Yes.
2: 자, 질문형 해보겠습니다. 죄책감 드는 거야.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3: 네.
2: 너는 죄책감이 들고 있니?
3: Are you feeling guilty?
2: 그죠. Are you feeling guilty?
3: Mm-hmm.
2: 이렇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I feel guilty. The criminal felt guilty. Are you feeling guilty?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4: 주세요.
5: Did you just smile at her?
6: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5: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6: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2: 네, 오늘 새로운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배웠죠, 그렇죠?
3: 맞아요. 오늘 뭐 단어도 그렇지만 뭐 feel guilty도 그렇고 굉장히 또 재밌고.
2: I have a frog in my throat.
3: 맞아요.
2: That's nice.
3: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표현들이 많았어요.
2: 오케이, 자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just smile at her?
1: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3: Oh,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1: Nonsense. Huh?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2: Wow. Great job, you guys. Ooh. All 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네, 그걸 마무리합시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t's wrap it up! 이었습니다.
2: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3: 네.
2: Smile at someone.
3: Yeah.
2: 그리고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미소 지었어.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미소 지었다.
3: 네.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2: Alright,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목요일입니다. Uh-huh. 자,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 해야죠.
1: 그렇죠.
0: 자, 제목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1: 예.
0: 직장 상사와 노래방이라. 맙소사.
1: 세상에. 저는 솔직히 이렇게 노래방 가면은 마이크를 잘 내려놓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상사님과 가면은 좀 마이크 양보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0: 많이 하셔야 될 수도
1: 그러니까요.
0: 있고. 어떤 분은 또 계속 연속으로 부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1: 저요.
0: 아, 그렇군요. 이분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리얼한 느낌을 주는 거 어떨까.
1: 그러게요.
0: 싶어서 그런 좀 내용으로 꾸며봤고 그 와중에 당연히 우리는 영어를 쏙쏙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감탄했습니다.
1: 와.
0: 이거 진심일까요?
1: 이거요? 뭐, 누구에게는 진심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예, 하지만, 입 발린 소리죠.
0: 아,
1: 예,
0: 그렇습니다.
1: 맞죠, 맞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괜찮습니다.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와,
1: 아이고.
0: 세상에나 마상에나.
1: 그쵸, 그쵸.
0: 굉장히, 뭐랄까. 이런 그 내용이 좀 리얼인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은 뭐 상사와 등산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뭔가 노래방을 간다는가 이럴 때좀 재밌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영어가 좀
1: 그렇죠.
0: 쉽게 흡수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솔직히 아침 등산 토요일 아침에 쉽지 않잖아요. 너무 좋아요. 상쾌한 바람을 맞으니까요. 이러면서 우리 함께 가게 되잖아요.
0: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
1: 그렇죠.
0: 느낌
1: 예.
0: 아주 더
1: 제
0: 떠서.
1: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가셨나요?
0: 네.
1: 하면서 이제
0: 영어.
1: 회사에 적응하는 방법이에요. 예,
0: 그렇습니다. 그걸
1: 맞습니다.
0: 통해서 우리는 또 재밌게 영어 배워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렇다면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Norebang was fun, wasn't it?
1: 노래방, fun.
2: It was fun, wasn't
1: 와,
2: it?
1: 진짜.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아, 감탄했습니다. You are good, very, very singer. 와우. I moved. You are.
2: Oh, you moved. Oh,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1: In a
2: I'm
1: row.
2: sorry I
1: Sorry.
2: sang five songs in a row.
1: Five songs?
2: Sorry,
1: 괜찮습니다.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It's okay.
2: Okay.
1: It's okay. Five song okay.
2: Yeah.
1: I'm not a singer.
2: Oh, you're not a singer.
1: Yeah. So you singer.
2: Not like
1: Okay.
2: me, right?
1: No.
2: Yeah,
1: I like you.
2: I'm pretty
1: Yeah,
2: good.
1: you good.
2: I'm a good
1: And
2: singer.
1: I envy you.
2: You're a bad singer.
1: Bad singer.
2: Yeah, I'm pretty good.
0: 아우, 세상에. 정말 뭐라 그럴까? 귀재네요.
1: 그죠.
0: 에이, 이렇게 뭔가
1: 예.
0: 이렇게 하는
1: 그럼요.
0: 것에.
1: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송이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0: 아하.
1: 그러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방송에서 오래 살아남는지 예, 그 방법을 조금은 그래도 터득을 한것 같아요.
0: 이것도 삶의 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1: 그럼요.
0: 이게 외국 가면은 뭔가 흔히 말해서 아부라고 하는 것을 안
1: 네.
0: 할것 같지만 엄청납니다.
1: 그래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도 알아두면 반드시 또뭐 영화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 또 들을 수 있습니다.
1: 궁금합니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0: Bong was fun, wasn't it?
1: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0: I'm sorry I sang 5 songs in a row.
1: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Mm-hmm.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상사, 직장 네. 상사가 이제 네. 노래방에서 나온 거예요. 노래방, 재밌지 않았나? 이런 느낌.
3: 그쵸. 근데 노래방을 노래방 이렇게 쓰네요.
2: 노래방. 그러니까 노래방이라고 하는 거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서 알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방은 노래방이라고 해야 된다고
3: 해요. 그쵸. 네. 노래방 was, wasn't it? 여기 그러면은 재밌지 않냐?
2: That's right.
3: 재밌지? 이거를 써야 되니까 fun.
2: Okay.
3: 노래방 was fun, wasn't it?
2: Wasn't it? Mm-hmm. Okay. So 노래방은 재밌었다. Wasn't it인가? Okay. 네. 맞는지 볼게요.
3: Yes.
2: Perfect. F-U-N, 재미있는. Mm-hmm.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노래방은 재미있었다. 평소문으로 쓴 거죠.
3: 네.
2: 그리고 뒤에다가 뭔가를 쓰고 나서 물음표를 이제 하게 됐어요.
3: 맞아요.
2: 근데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느낌보다 네. 확인하는 차원 같은 거죠. 그렇죠?
3: 아하.
2: 이건 재밌었어. 그렇지 않았나?
3: 네.
2: 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3: 진짜 이거 부장님 말투다.
2: 그렇죠.
3: 여기 정말 재밌어. 그렇지 않나?
2: 안나?
3: 네.
2: 동의하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3: 맞아요.
2: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wasn't it 했던 거 보면은 지금 과거형이죠?
3: 예.
2: 여기 과거이기 때문에 매칭을 시켜준 거예요. 만약에 is라고 하면 isn't it? 이렇게 쓰게 됩니다.
3: 네.
2: 그리고 여기가 긍정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보통 받아치게 돼요.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무조건 써보면 돼요.
3: 네.
2: 그 비디오는 웃겼어. 그렇지 않았어?
3: 오.
2: 자, 그 비디오는 웃겼다. 어떻게 해요? 과거로.
3: The video was fun, wasn't it?
2: 웃긴.
3: The video was laugh. The video was fun.
2: Funny.
3: 네.
2: 자, fun은 F-U-N은 재밌는 거예요.
3: 재밌네요.
2: 하지만 웃긴 거 하하하는 funny입니다. 자, 그러면 the video was funny. 그 다음에 뒤에 그거 그러지 않았어?
3: Wasn't it?
2: Mm-hmm. So,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The video was funny, wasn't it? 두 번째, 와, 그 뷰가 대단했어. 그렇지 않았어?
3: Oh.
2: 자, 대단한 거는 뭐 여러 개 있지만 amazing을 써보세요.
3: 예. Yeah. The view was amazing, wasn't it?
2: 그렇죠.
3: Yes.
2: Wasn't it? 이렇게 맞습니다. So 평소문 과거에다 wasn't it을 쓰며 확인한다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예문을 만들어 보면
3: 네.
2: 그 비디오는 funny했어. 그거 그러지 않았어? 시제에 맞춰줬죠.
3: 네.
2: 그렇죠? 그리고 the view was amazing했어. Wasn't it? 그렇지 않았니? 얘도 시제를 맞춰줬습니다.
3: Yes.
2: Okay? 이거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에 만약 부정으로 돼 있잖아요.
3: 예.
2: 그럼 보통 wasn't이 아니라 was it? 이렇게 긍정으로 바꿔요. 뒤에를.
3: 이게 반대로.
2: 맞습니다. 이거는 문법책에서 아마 한 번쯤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3: 아, 그렇죠.
2: Right.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video was funny, wasn't it?
3: The video was funny, wasn't it?
2: The view was amazing, wasn't it?
3: The view was amazing, wasn't it?
2: 자, 그러면은 was만 쓸 것이 아니라 이거 한번 해보세요.
3: 네.
2: 그들은 친절했어. 그러지 않았어?
3: 오.
2: 자, 그들은 친절했다. 일단 어떻게요?
3: They were kind.
2: They were kind. 그들은 그러지 않았니?
3: Weren't they?
2: 맞아요. Weren't they? 자, 보세요. 복수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3: 네.
2: 그렇죠? 복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were 썼다. 그러면 wasn't they가 아니라 weren't they?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3: Yes.
2: Okay? 조금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3: 맞아요.
2: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래방 was fun, wasn't it?
3: 노래방 was fun, wasn't it?
2: 그죠. 근데 누가 이걸 딱 듣고 No, it was not.
3: 그럴 사람 있을까요?
2: 아무도 없습니다.
3: 예.
2: 자, 그래서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3: 잘했다.
2: 감탄했습니다.
3: 아이고, 잘하신다.
2: 네네.
3: You are quite the singer.
2: Uh-huh.
3: I am.
2: 오케이. Okay. 예. 이 문장은 예. 보이는 단어도 지금 가려져 있는 단어도 거의 왕초보 영어에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3: 그러네요. 오, 잠깐만. 이거 뭐야? You were quite 이거 꽤 이런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3: 꽤.
2: 맞아요.
3: 오, 당신 꽤 가수네요. 당신 꽤 가수네요. 나는 정말 감탄했어요. 감탄하는 거 그거잖아요.
2: 네.
3: 감동하는 거. I am moved. I am moved.
2: 네. 자,

0: 그러면 한국어에서는 와, 감동이다.
1: 왜?
0: 감동이네.
1: 완전 감동.
0: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감동이란 단어에만 조금 집착이 돼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그게 감동받는이라고 하면 moved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대표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1: 뭐,
0: 자,
1: 맞습니다.
0: 그런데 뭔가에 의해서 와, 이렇게 감동을 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 두 가지 영어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해요. 자, moved나 touched는 얘도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 일단 이두개 같은 경우에는요. 감정적인 감동이에요.
1: 아,
0: moved. 예를 들어서 뭐 슬기 씨의 딸이
1: 예.
0: 따님이 직접 편지를 막 써줬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막 감정적으로 마음이 뭐라 그럴까? 영화를 봤는데
1: 예.
0: 거기서 뭐라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막 눈물이 나고.
1: 그치, 막 가족애 이런 거 보이면은
0: 맞아.
1: 진짜 엄마 생각나서 눈물 나죠.
0: 그런 것들은
1: 예.
0: 보통 상황에 따라 moved나 touched를 쓰게 되는데 impressed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력에 감탄을 한 겁니다.
1: 아,
0: 실력.
1: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엄청 멋진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실력이랄지, 아니면 발레리나의 멋진 점프.
0: 맞아요.
1: 이런 거에 이제, impressed.
0: That's right.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막 너무 잘 쳐요. 실력 대박이에요. 그거에 impressed 되면서
1: 예.
0: 동시에 그 피아니스트의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땐 또 moved가 되는
1: moved
0: 거예요.
1: 되는
0: You know? 차이를 좀
1: 거고, 오,
0: 느끼죠. 여기서는
1: 네네.
0: 뭐냐면, 와, 저는요. 노래 실력이 너무 좋으셔서 실력으로 감탄한 거예요.
1: 가수 뺨치니까 지금.
0: That's right.
1: 아하.
0: 그래서 impressed가 조금 더잘 어울리는 거죠.
1: 그렇군요.
0: 이해되셨나요?
1: 네네네.
0: Okay. So I'm impressed라고 얘기를
1: 알겠습니다.
0: 썼어요.
1: 네.
0: 이거 아마 처음 보실 텐데, quite이 원래 꽤나라는 뜻이 있죠?
1: 네.
0: 근데 얘는 덩어리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quite the 명사. 얘가 그냥 고정이 돼 있어요.
1: 오.
0: So quite the 명사 이러면은, 명사를 그냥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슬기 씨가 꽤나 뭐뭐네요라고 했잖아요.
1: 예.
0: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온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보통 명사를 이제 이렇게 쓰면 와, 엄청난 명사인데 대단한 명사인데 대박인데 저기서는 대단한 싱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노래 잘한다.
1: 잘한다.
0: 이겁니다. Quite the
1: 예.
0: singer,
1: You
0: right?
1: are quite the teacher.
0: Thank you.
1: 예.
0: Okay.
1: I am quite the student.
0: 그렇죠. 대단한 스튜디언이에요. 스스로를.
1: 네.
0: 자, 운동선수를 athlete이라고 하는데요. 당신은 대단한 운동선수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1: 오. You are quite the athlete.
0: Athlete, right? Quite the athlete. How about this? 주방장, 뭐 혹은 그냥 요리사를 셰프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녀는 정말 대단한 요리사야. 뭐
1: 오.
0: 주방장이야.
1: She is quite the chef.
0: chef. 이렇게 하면 칭찬하는 느낌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1: Yes.
0: 이거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quite the가 아니라 quite a를 쓰기도 해요.
1: 네.
0: 그런데 좀 강조를 해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quite the 무엇이라고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You are quite the athlete.
1: You are quite the athlete.
0: She is quite the chef.
1: She is quite the chef.
0: 본문 갈게요.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1: Oh,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빗더 트레이닝 할게요.
2: 노래방 was fun, wasn't it? 노래방 was fun, wasn't it? 'You'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You'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0: Okay,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다섯 곡 연속으로 부른 건 미안하네요. 많이 부르셨네요.
1: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니까, 예, 본인의 어떤 그 잘못된 지점을 인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0: 계속 신경 쓰고
1: 예.
0: 있었는데 이거를 주체를 못했던 거예요.
1: 그럼요. 흥이 나면은 그거 아무도 못 말려요.
0: 혹시 본인도 다섯 곡 갑니까?
1: 저는 최초 한 10곡까지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선 예약으로 해가지고.
0: 그냥 혼자 가시는 게.
1: 예. 아니, 근데 왜냐면 같이 가고 싶대요, 또. 예,
0: 주위
1: 그래서. 예,
0: 사람들이.
1: 그럼 너 고를 때까지 내가 계속 부른다? 계속 안 고르고 듣고 있더라고요.
0: 그런데 10곡.
1: 예,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예, 하는 데까지 했는데, I'm sorry. 여기서 끊어볼게요.
0: 오케이.
1: 정말 미안해요.
0: 뭐가 미안할까요?
1: 네, 내가 five songs in a row. 한 줄에. 이 줄이잖아, 이거.
0: 오케이.
1: 예, 한 줄에 5곡을 부른 거.
0: 아하.
1: 그러면 여기에 불렀으니까 과거 song 써볼까요?
0: 오.
1: 생인가?
0: S-U-N-G, 하? Huh?
1: 생인가요? 아, 생인가 봐.
0: I don't know.
1: 예, 생.
0: Okay.
1: I sang five songs in

0: a row.
1: Okay. 자, S-A-N-G, sang.
0: Yeah.
1: Right, I'm sorry, I sang 5 songs in a row. 정답? 맞습니다.
0: 우와!
1: You got it. S-U-N-G도 어디선가 이제 써야 될 거예요, 이제 곧.
0: 어,
1: 여러분들,
0: 그래요?
1: 일단 노래하다는 당연히 sing.
0: 예.
1: 뭐 sing, 강조하려면 sing a song 음흠. 쓰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행히도 과거형을 맞춰줬는데 PP 형태까지.
0: 아, PP가 uh-huh. song인가 봐요.
1: Uh-huh.
0: Sing, sing, song.
1: Right.
0: 제가 항상 song이나 있거든요.
1: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노래를 그래서 많이 하시는
0: 그래서 song을 자꾸만 네, 끄집어내려고 했고.
1: 아, song이나 네. 계시고요.
0: 맞아요.
1: Right, so sing, 노래하다, sang, 노래했다. 그 다음에 PP 형태, song이 음흠. 되겠고요. 여기서 핵심이 벌써 뭔지 느낌입니다.
0: 어?
1: 나는 다섯 곡을 불렀잖아요.
0: 예.
1: 근데 어떻게 불렀어요?
0: 한 줄에.
1: 한 줄에 불렀어요.
0: 예.
1: 정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in a row라고 하는 게 한 열에 다 놓고 부른 거기 때문에
0: 오.
1: 연속으로, I'm sorry.
0: 예.
1: 연속으로라는
0: 연속으로.
1: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거는 보통 문장 맨 뒤에 위치를 하게 돼요.
0: 네.
1: 그래서 한 row의 노래를 쫙 놓고 한 번에 내가 다 불러.
0: 우와.
1: 그래서 연속으로란 덩어리, row, right?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마유가 연속으로 열 곡을 불렀어. 아, 막 이러면서. 자, 본인도 그래 놓고.
0: 네.
1: 자, 마유는 열 곡을 불렀다, 연속으로.
0: 마유 생. 10 songs in a row.
1: 그렇죠. Mayu sang 10 songs in a row.
0: 와우.
1: 자, 이번에는요. 그들이 세 게임, 세 네. 경기 연속으로 이겼어.
0: 오. they won mm-hmm. 3 games in a row.
1: Ooh, nice. So they won 3 games in a row.
0: 오.
1: 쓰기 너무 좋죠?
0: 네.
1: Right. 그래서 여기에 딱 이렇게 끊어주시면
0: 야,
1: 되겠네요.
0: 이것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1: Of course. 읽어볼게요. Mayu sang 10 songs in a row.
0: Mayu sang 10 songs in a row.
1: They won 3 games in a row.
0: They won 3 games in a row.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In a row도 사용비도 엄청 높아요. 근데
0: 네.
1: 그 대신에 straigh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0: 오.
1: 한국에서 사실 외래어처럼 스트레이트로 이러지 않나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오.
1: 영어에서도 똑같아요.
0: 어,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약간 어. 영어에서는 직진할 때만 써야 될 것 같아요. Go straight.
1: 아, straight.
0: 예.
1: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직접 쭉 간다는 느낌이
0: 느낌이군요.
1: 있어서. So I'm sorry I sang 5 songs straight.
0: 아.
1: 이렇게도 써요.
0: 오.
1: 얘가 조금 더 비격식의 느낌, 좀 가벼운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in a row, straight, 둘 다 좋습니다.
0: 네.
1: 자, 사과하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Yeah.
1: Well, I'm sorry I sang 5 songs in a row.
0: Oh, I'm sorry I sang 5 songs in a row.
1: 설마 여기서 또 Yeah, that was too much.
0: 어?
1: 이렇게 하진 않겠죠.
0: 아, 그 친구 진짜 다음번에 같이 노래방 못 가요.
1: 그럼요.
0: 예, 못 갑니다.
1: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0: 잘한다.
1: 어.
0: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모범 답안입니다.
1: That's right.
0: 다음번에 이 친구랑만 노래방 가는 거예요, 부장님.
1: 이제 문제 생겼네요.
0: 예.
1: 계속 가야 되니까요.
0: 그러게요. That's okay. 괜찮습니다. I'm not much of a singer. 나는 가수가 그렇게 되진 않아요.
1: 오케이. 예. 이게
0: 예.
1: 그 우리말로 해석하기 제일 애매한 표현이
0: 어렵네요.
1: 하나요.
0: 예. 네. I'm not much. 나는 많지 않아요. 가수의 끼가. 가수가.
1: Something like that.
0: 뭐 그렇게.
1: Yes.
0: 그러면 이게 어차피인가요? 어차피? I'm not much of a singer.
1: 어차피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0: 어차피?
1: 나 어차피 거기 가야 돼. 나 어차피 걔 별로 안 좋아했어. 뭐 이런 거.
0: 어차피가 영어로 있어요?
1: 네. 있는데 예.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0: 그렇죠.
1: 그냥 볼까요?
0: 예. 아 모르겠네요.
1: 보면 아, 본 것 같은데 다른 뜻으로 알고 있는데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0: 예.
1: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0: Anyway?
1: 네.
0: 어쨌든인데 어쨌든.
1: 맞아요.
0: 예.
1: 보통 anyway를 문장 맨 앞에 놓고
0: 네.
1: 출발하잖아요.
0: 예.
1: 그러면 뭔가 화제를 바꿀 때. Anyway, I have to go.
0: 맞아요.
1: 이럴 때 대부분 쓰지만 anyway를 그게 아니라 맨 뒤에 붙이면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anyway. 그러면 아니 나 어차피 뭐뭐 해요.
0: 아~
1: 네. 그래서 그나저나 아무튼이란 뜻이랑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0: 네.
1: Right, 어차피.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해서 예문 가져왔는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So I don't like salad anyway. 예를 들어서 옆에서 아 미안해 내가 샐러드를 준비를 못했어. 이랬을 때 나 어차피 샐러드 별로 안 좋아해.
0: 오.
1: 네. 이거는 자 아무튼 이러면서 화제 바꾸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0: 에.
1: Right?
0: 오케이.
1: 그리고 여러분 이런 뜻으로 어차피로 anyway 쓸 때는요 쉬면 어색해요.
0: 아.
1: I don't like salad anyway.

0: 이거 아니에요.
1: 이상하겠다.
0: 붙여서
1: 예.
0: I don't like salad anyway.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한번
1: 네네.
0: try 해보세요.
1: I don't like salad anyway.
0: 네, 여러분들도 커마를 빼시고
1: 예.
0: 해보셔야 됩니다. I don't like salad anyway, right? 자, 여기 이 부분이 있었죠. 해석 되게 안 됐었잖아요.
1: 네.
0: I'm not much of a zinger, right?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바꾼 거 없어요.
1: 네.
0: I'm not much of 이렇게. 그러면 내가 명사의 많은 부분을 내 성격이나 내 분위기가 가지고 있진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성질을 별로 띠고 있진 않다라는 얘기예요. 완전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별로 그닥, right?
1: 예.
0: 그래서 나 그닥 그렇게 singer의 많은 부분을 갖고 있지 않다? 무슨
1: 예.
0: 말이겠어요?
1: 노래 잘 못해요.
0: 맞아요. 그렇게 잘하지
1: 예.
0: 못해요. I'm not much of 명사. 이렇게 쓰시면
1: 어떻게
0: 됩니다.
1: 보면은 quite the singer랑 비슷한 성격일 수도
0: 그렇죠.
1: 있겠네요.
0: 그걸 뭐 반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예.
0: Quite 하면 꽤나 잘하는
1: 근데
0: 사람이니까.
1: 이건 not much of 해가지고.
0: 그렇죠. 그리고 이 명사 부분을요,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대부분 쓰게 돼요.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I'm not much of a song 할 수는 없잖아요.
1: 네.
0: Right? So 사람으로 예를 들어, 저 그렇게 막 춤을 그렇게 잘 추고 그러진 않아요. 이러면 나는 그렇게 막 댄서의 기질은 있지 않다.
1: 대단히는
0: 그렇죠?
1: 없어요.
0: 그럼
1: 예.
0: 어떻게 할까요?
1: I'm not much of a dancer.
0: 그렇죠. I'm not much of a dancer.
1: Yeah.
0: 이거 하면 와, 이 사람 영어 그냥 원래 잘하는 사람이네.
1: 오,
0: 이거예요.
1: 엄청
0: right?
1: 유창해 보이긴 하네요.
0: 왜냐면 물론 이제 I'm not good at dancing 이런 것도 되죠.
1: 예.
0: 얘가 굉장히 좀 원어민 같은 느낌? 네. 자, 요리사가 영어로 뭐예요? C로 시작하는 거.
1: Chef.
0: 그것도 있지만
1: Cook.
0: 쿡 있죠.
1: 예.
0: 저뭐 대단한 요리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요리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1: I'm not much of a cook.
0: I'm not much of a cook. So, 나 보통 주문한다. 이런
1: 네.
0: 느낌이죠. 느낌 와요?
1: Yeah.
0: 네, 여러분. 느낌 오죠? 읽어보겠습니다. I'm not much of a dancer.
1: I'm not much of a dancer.
0: I'm not much of a cook.
1: I'm not much of a cook.
0: 자, 그리고 참고로요. 원어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저 그렇게 뭐 그거를 잘하진 않아요. 한 다음에,
1: 네.
0: 저는 오히려 뭘더 잘해요. 라고 추가할 때가 있어요. 꽤 많이 써요, 그렇게.
1: 예.
0: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I'm not much of a singer 이러잖아요. 나
1: 예.
0: 노래는 그렇게 잘 하진 못해요.
1: 예.
0: You know what? I'm more of a dancer예요. 저는
1: 아.
0: 댄서에 더 가까워요. 이거는 오히려 얘를 조금 더 잘한다.
1: 춤을 좀
0: 차라리
1: 춰요.
0: 저거보다는. 네. 이런 거 같이 알아두시면 흐름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1: 그러네요.
0: 나쁘지 않죠,
1: I'm
0: 그렇죠?
1: more of a
0: Right?
1: dancer.
0: Dancer. 읽어보겠습니다.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1: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0: 좋아요.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 트레이닝 할게요.
2: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감탄했습니다.
1: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0: 네, 두 번째. 괜찮습니다.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1: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0: 좋아요.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Norebang was fun, wasn't it? Norebang was fun, wasn't it?
2: You'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You'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0: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2: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0: Yeah. 네, 입으로 직접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quite the 명사. 명사는
1: 음흠.
0: 약간 사람 모양으로 쓰면 더 좋고요.
1: 네.
0: 자,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당신은 엄청난 대단한 가수네요.
1: You are quite the singer.
0: 그렇죠.

0: You are quite the singer.
1: 으흠.
0: 너 엄청난 운동선수구나. 정말 대단해. 운동 잘해.
1: You are quite the athlete.
0: 그렇죠. 그녀는 엄청난 주방장이야. 한마디로 요리 잘해.
1: Oh, she is quite the chef.
0: 아, 너무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You are quite the singer. You are quite the athlete. She is quite the chef. All right. 자, 다음은요. I am not much of 뭐뭐,
1: 네.
0: right? 자, 나 대단한 댄서는 아니야. 막 춤막잘못 춰.
1: Yeah. I'm not much of a dancer.
0: 오. 나 대단한 요리사는 아니야. 막 요리 이렇게 잘은 못해.
1: I'm not much of a cook.
0: Alright. 하나 더요.
1: 예.
0: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저 어차피 대단한 가수는 아니에요.
1: Yeah,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0: 좋습니다.
1: Yeah.
0: 읽어볼게요. I am not much of a dancer. I am not much of a cook.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Norebang was fun, wasn't it?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3: 노래방 was fun, wasn't it?
4: Yeah! Oh, you're quite the singer. Oh, I'm impressed.
3: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4: Oh,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3: Really? One more,
4: yeah. Go, go, go.
3: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0: la. 대박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1: 노래방 함께 와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0: 함께 있었어요.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넌상 받을만 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deserve an award.
0: 그렇죠. Deserve 명사. 그걸 받을만 하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Quite the 명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 남편은 엄청난 가수야. 그 얘기는 정말 노래 잘한다는 말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이거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We are going to answer a very difficult question in an English job interview. What is your weakness? Or tell me about one of your weaknesses. 단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세요. So what do we say? All right, I can help you. Let's check out today's answer. 저는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I have a hard time accepting constructive criticism.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저는 조금 예민합니다. I know I shouldn't, but I am a bit sensitive. Great.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네, 예민한 성격도 있죠. People who are sensitive. So it's hard to accept constructive criticism. That's our key point today. All right, let's look at our answer. I have a hard time accepting constructive criticism. 자, I have a hard time accepting constructive criticism. 자, have a hard time. 이게 어려운 거죠. 힘들고. So very, very useful expression. I have a hard time. Why? Accepting constructive criticism. 자, 저는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actually, 건설적인 constructive, right? Criticism. You know what that means. So, 그냥 비판이 아니라 뭔가 조언을 해주고 아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조금 고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좋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어쩔 때는 조금 상처받을 수 있죠. Alright?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Alright? I have a tendency to take it personally. I have a tendency to take it personally. So, I have a tendency to,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패턴인데요. I have a tendency to, 경향이 있습니다. I have a tendency to do something. Here, take it personally. That is our key phrase for today. Take something personally.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격이나 뭐 그런 공격은 아닌데 굉장히 그래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Right? You take it personally. Okay. I know I shouldn't, but I am a bit sensitive. I know I shouldn't, but I am a bit sensitive. So, I know I shouldn't take it personally. 그런 뜻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그러지만 저는 조금 예민합니다. I am a bit sensitive. And I think this is very honest. 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Constructive criticism은 뭐 좋게 그 상대방을 더 이렇게 좋게 만들게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죠. Let's look at the whole thing. I have a hard time accepting constructive criticism. I have a tendency to take it personally. I know I shouldn't, but I am a bit sensitive. It's the truth.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Key phrase, constructive criticism. Constructive criticism. 건설적인 비판. Right? Okay, so this is kind of good criticism. So that you can become better, to develop. Please be honest. Give me constructive criticism. Please be honest. Give me constructive criticism.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건설적인 비판을 해 주세요. That's me. I always say that to our PDs, whoever. You know, I'm not perfect. So please give me constructive criticism.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요즘 구독 경제라고 얘기를 해서 어떠한 것을 구독해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그쵸? 첫 달부터 유료 결제를 하는 것보다는 첫 달이나 둘째 달 혹은 세 번째 달까지는 무료로 하시다가 이제 그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식으로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다 혹은 어떠한 기간이 끝나다라는 것들을 영어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오늘은 어떠한 기간이 끝났습니다라는 표현들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기한이 끝나다, 기간이 끝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무어 period is over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료 체험 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 바로 무어 period is over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기간 혹은 기한이 끝났습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over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 이상, 넘어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이 비동사 뒤에 over이 붙으면은요 어떠한 것이 끝나버린 all over이라고 얘기를 해서 다 끝나버린 이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what is over 하면은 어떠한 것이 끝났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한으로 혹은 기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때는요. 무엇 뒤에 period을 붙여주시면은요. 어떠한 것의 기한, 기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 period is ove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기간이, 어떠한 기한이 끝났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무엇 자리에 다양한 것을 넣어가지고 어떠한 기한 혹은 어떠한 기간이 끝났습니다 라는 표현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수습 기간이 끝났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되게 이거는 회사에 입사할 때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수습 혹은 수련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prob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입사하고 나서 3개월 동안의 수습 기간을 거치죠. 그런 것들을 바로 probation period라고 얘기를 합니다. period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period 이렇게 발음하니까 요거 주의해 주시면서 수습 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The probation period is over.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e probation period is over. 한 번만 더. 시작. The probation period is over. 해서 수습 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지원 기간이 끝났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그쵸? 바로 apply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원이라는 명사가 돼야 되니까 application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원 기간은 application period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application period is over.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e application period is over. 한 번만 더. 시작. The application period is over. 해서 여러분 지원 기간이 끝났습니다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건 표현들은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무료로 체험하는 기간입니다. 이걸 바로 free trial period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The free trial period is over.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The free trial period is over. 한 번만 더. 시작. The free trial period is over. 해서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봐주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혹은 유예 기간이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이 입사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처음에는 아, 잘 못해도 조금 이해해주고 조금은 이제 잘 좋게 생각해주는 기간, 이거를 바로 허니문 기간이라고요.

0: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나 혹은 신문에서. 이거를 영어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honeymoon 기간. 그래서 the honeymoon period is over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The honeymoon period is over. 한 번만 더. 시작. The honeymoon period is over. 해가지고 봐주는 혹은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스트릭트하게 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기한 혹은 어떠한 기간이 끝났습니다. 라는 거를 what period is over 라는 문장 가지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The probation period is over. The probation period is over. The application period is over. The application period is over. The free trial period is over. The free trial period is over. The honeymoon period is over. The honeymoon period is ove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기간, 수습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라는 표현 The probation period is over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대개 회사에서 얘기라는 수습 수련기간은 그렇죠, 3개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은요 3개월이에요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The probation period is 하고 나서 개월 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니까 3 months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조금 길게 얘기를 해서 6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The probation period is 6 months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It's 4 해도 되는데 4 많이 빼고 그냥 여러분이 개월수 혹은 년수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e probation period is 3 months 한 번만 더. 시작! The probation period is 3 months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months라고 발음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떠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다? 라는 거 The what period is 기간으로 여러분이 다 응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보죠.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The free trial period is over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식의 표현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무료 체험 기간이요 언제까지입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혹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때는요 바로 until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요. until과 by의 차이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until tomorrow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The free trial period is until tomorrow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e free trial period is until tomorrow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무엇 period is until 하고 나서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그때까지입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by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끝날 수 있는 것들은 by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한이나 혹은 기간이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What period is over? 이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볼 때는 느낌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처음 봤을 때는 못 봤던 장면이 보이기도 하고 새로운 그 느낌으로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바로 오늘의 Weekly Review.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출발해 볼까요? Ready? Here we go. 네, 자 그렇다면 가능한 미션들이라는 느낌으로 월요일 거부터 Mission Possible. 첫 번째, 이사할 때 주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지? 그랬더니 비가 우편물을 전달해주는 제도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지? 그러면 How can I? 그렇죠?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How can I change my address when I move? 발음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소라고 할 때는요, address도 되고요, address도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address를 많이 선호를 하고요. 동사일 때 뭐 누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다, How can I address you?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동사할 때는 저는 뒤다 쓰고 명사할 때는 address라고 보통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양쪽 다 섞어 써도 상관없습니다. So how can I? How can I change my address when I move? 이사할 때. 기억나시죠? 이사 들어오는 건 move in. So when are you moving in? 언제 이사 들어와? 언제 이사 나가는데 when are you moving out? 이것도 많이 쓰죠. 그다음에 there's a mail forwarding service. There's a service예요. 어떤 서비스입니까? 우편물을 forwarding, 전달해 준다라고 해서 forward가 동사로 쓰인 거예요. 동작으로. 그래서 can you forward the mail to me? 나한테 그 받은 메일 전달해 줄래? 이것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How can I change my address when I move? 이게 장면이 제일 중요한 거였더니 Yeah, there's a service. There's a mail forwarding servic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화요일입니다. 이것에 관해 누구한테 충고를 해달라고 하겠어? 그랬더니 나 뭐 주위에 다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 충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요청할 거야? 그러면 who would you ask? 간단합니다. 발음도요. would, you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who would you? 의향을 물어볼 땐 would가 쓰이고요. 보통 누구한테 그렇게 물어봐? 라고 할 땐 who do you ask? 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만 물어볼 거면 who would you ask?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평소에 누구한테 물어봐? 그러면 who do you ask?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So who would you ask for advice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ask for advice? 예, 바로 예, 충고를 요청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엔 주위에 물어볼 거야. I'll ask around, ask around. around는 동작이요. 이렇게 around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한 번 가서 딱 사는 거를 예, 보통 쇼핑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저기 가격 비교를 하고 살 거야, 물건을. 이거 어려울 것 같죠. 근데 I'll shop around. 그게 쇼핑하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격 비교를 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I'll shop around. I'll jump around. I'll drive around. 물론 여기저기 다 다니는 거겠죠. 운전하면서. 그 중에 주위에 물어보다 I'll ask around. 주위에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라고 할 땐 Can you ask around? 이것도 많이 씁니다. 됐죠? So who would you ask for advice about this? I'll ask around. 자, 수요일 거는요. 7시 공연표 어디에서 살 수 있죠? 그랬더니 몇 표소가 저기 있어요. 어디서 살 수 있죠? Where can I? Where can I buy tickets? 그렇죠? For the 7 PM show. 네, 좋습니다. 이때 PM은요, 예전에는 거기에 점, 마침표를 찍었는데 약어 표시로 최근에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 찍는 게 일이니까. 우리말도 계속 줄이잖아요. The box office. 예, 박스처럼 생긴 그러한 사무실에다해서 티켓을 파는 곳을 보통 the box off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팔렸나 차트가 나온다고 해서 미국에 box office chart가 있잖아요. 영화 예매 순위. The box office is over there. I mean around the corner. 저기에 돌면 있어요. 코너를 다 가능합니다. So where can I buy tickets for the 7 PM show?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목요일은요. 갑자기 목소리가 예,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경험하진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싶을 때 쓰는 표현 What is it like? 빨리 하면 What's it like?
What's it like to suddenly lose your voice? 그렇죠? Suddenly는 빼셔도 되고 맨 밑에 쓰죠, 맨 마지막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What's it like to suddenly lose your voice? 그랬더니 반응이 재밌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It's time to listen more. 이야기는 줄이고 더 들을 때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금요일은요. 내가 왜 항상 이렇게 피곤하고 졸리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랬더니 쉬어야지. 안 쉬어서 그래. 자, 그래서 바로 Why do I feel so sleepy and tired? 네, 이렇게 멜로디를 연결시키시면 더 기억에 남습니다. Why do I feel 그렇게 so tired and sleepy? 뭐 바꾸셔도 돼요. 순서는 all the time. All the time이 항상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because you don't rest. 뒤에다가 well 붙이셔도 돼요. Because you don't rest well. 잘 쉬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밸런싱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말씀 늘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거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행복을 버리고 일만 하시면 혹은 그런 상황에 이미 있으시다면 그거를 줄일 수 있도록 조금 조금씩 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줍잖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경험해 보니 행복이 최고더라. 그런 점에서요. Why do I feel so sleepy and tired all the time? Because you don't rest. Because you don't rest well. 됐죠? 마지막으로 Saturday 가겠습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시죠? 그랬더니 거의 매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자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How often do you work out a week? 그래서 workout 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 week는 per week, P-E-R 쓰셔도 뭐뭐 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er head, 두 당, per week, 그러면 일주일에 딱 이런 얘기죠. 자, 그랬더니 almost every day, 그래서 거의 매일. 운동은 틈날 때마다 천천히 집중해서 10분만 하셔도 건강 좋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앞에서 운동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네 운동을 가지고 한번 오늘은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혼자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운동해야 되는데 이러면 못하거든요, 운동은요. 자, 그래서 영어로는요. 네, 바로 exercise is a reward예요. 보상이에요. 나를 위한 멋진 보상의 시간이라고요. So I work on myself. Work on은 원래 작업을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고요. 나를 위해서, for myself, 그 다음에 내 스스로 혼자, by myself. 나 자신에 의해서 나를 위한, 나를 개선하는 시간이 운동이라는 얘기죠. 그냥 남들이 해야 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So, 자, exercise is a great reward. Great은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됩니다. So I work on myself and for myself, by myself. 그래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운동,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로 1시간, 2시간 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만으로도 좋은 습관이 생기실 거예요. Yeah, you will have a good habit. 자, 그렇다면 좋은 습관. Another good habit is to visit our website here. ebse.co.kr. 여기서 무한 반복 한번 해보시고요. 주위에 많이 좋은 습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courage,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0: 넘버 투.
1: 아아아. 오, 아야마.
2: What's that sound?
1: I don't know, but let's.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0: 싶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게이트에서 이런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였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